우리 지금 대성사가 24시간 열려진 공간에 여러분들이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세속적 행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부분은 경계하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 그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세속적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스님 눈치를 봐야 안 봐요? 보잖아요. 그만큼 눈치 보는 공간에 와서 사는 것 자체가 어떤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색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좋은 부분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고통도 함께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정진하셔서 구경 성불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 봉축대법회가 5월 16일에 봉행됩니다. 이날 연등문화체험을 비롯한 다채로운 식전문화행사가 오후 1시부터 개최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0: 용화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조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

0: 필요한 연불 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 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0: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파트와 빌딩이 빼곡한 도심. 숨가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한복판에 숨겨진 작은 보석 같은 비밀의 정원이 있습니다. 바로 천안 정안사입니다.
1: 지인의 49제 날 절에 갔다가 지금 현재 저희 은사스님을 만났어요. 은사스님께서 절을 보더니 밖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본인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셔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남은 인생 스님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네, 출가하게 됐습니다.
0: 정안사 주지 도겸 스님은 9년째 홀로 이 비밀의 정원을 가꾸면서 스님만의 방식으로 부처님법을 전하고 있는데요. 정안사는 수행 도량인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힐링 공간입니다. 혼자서 1인 다역을 하며 정안사를 가꾸고 있는 도겸 스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도겸 스님이 우리를 맞아준 곳은 전각이 아니라 텃밭이었습니다. 이곳은 스님에게 또 하나의 수행처인 모양입니다.
2: 스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정안사 주지 도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스님의 텃밭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채소들이 한가득입니다.
1: 농사는 힘들기도 하지만 저는 이 싹이 막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싹이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힐링이 돼요. 너무 예쁘고 신기하고 또 이것으로 또 우리가 맛있는 반찬을 해서 신도분들이 먹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행복해요.
0: 수행자와 농사꾼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려다 보니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스님을 돕기 위해서 PD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주니 더할 나위 없이 고맙습니다.
1: 야, 그쪽에 잡고.
3: 네.
1: 오, 두리하니까 훨씬 낫네요.
0: 도겸 스님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신도수가 적은 작은 사찰이다 보니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농사를 또 하나의 수행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텃밭 한쪽에서는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왜 꽃을 따시는 거예요?
1: 이 매화차가 이때가 제일 맛있거든요. 이때 막 몽우리진 거 이렇게 몽우리진 게 맛있어요. 필든 말든 이런 몽우리진 걸로 따야 돼요. 그래야 향이 좋아요.
0: 내일 찾아올 도반 스님들에게 매화 꽃차를 대접할 모양입니다. 바구니 가득 갖가지 나물과 매화꽃을 따서 돌아오는 스님. 향긋하고 넉넉한 수확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스님이 이곳 정안사에 주석한 지 9년째인데요. 9년 전, 도겸 스님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정안사 풍경은 지금과 사뭇 달랐습니다.
1: 처음 정안사 왔을 때는 법회를 한 10년 동안 안 하셔가지고 완전 폐허였어요. 그래서 아 내가 와서 할 수 있을까? 아 부처님 저는 어찌합니까? 이랬는데 아 처음에는 아 포기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아 용기를 주시는 스님이 계셔서 스님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 이곳에 정착을 하면서 불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0: 법당에 전기도 안 들어왔던 정안사는 9년 사이 환골탈태했습니다. 길 하나를 건너오면 너무나 아름다운 사찰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틈만 나면 정안사를 찾는데요. 언제 찾아와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신도수는 많지 않지만 예불을 올리는데 소홀함은 없습니다.

0: 법회 때도 오고 심심하면 오고 시간 날 때마다 와요. 우리는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신도들하고 스님하고는 거리가 없어요.
1: 산 속에 있다 보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럴까?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일단은 부처님 뵙고 신중님 뵙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고요해지고 그래서 더 오는 것 같아요.
2: 봄볕 따스한 곳에 스님과 신도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아침에 캐온 나무를 손질하고 있는데요. 웃음과 감탄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3: 아, 냉이향이 끝내준다. 응? 진짜 좋아요, 냉이향. 피디님 냉이향 맡아볼래요?
0: 자기야,
4: 진짜 좋아요.
0: 아니,
3: 그죠?
5: 오, 냉이 너무 향긋해요.
3: 네, 이거잖아요. 이 나무를 국그려도 이 향이 그냥 나요. 엄청 맛있어요.
2: 땅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봄나물은 최고의 건강식인데요.
3: 상관없어.
2: 나무를 묻히려면 장이 필요합니다. 스님의 보물창고 장독대. 크고 작은 장독 속에는 스님이 직접 담근 간장, 된장, 고추장이 한가득입니다.
3: 제가 정월달에 말날에 저희는 말날에 메주를 담아요. 그래서 이제 한 40일 정도 되면 메주를 건져서 메주는 된장이 되고 그 물은 요 간장이 되는 거예요.
2: 정안산은 스님의 정성과 자연의 기운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공양 시간이 다가오자 재료를 손질하는 스님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스님은 선재 스님에게 사찰 음식을 배웠는데요. 나물을 무칠 때 조금 특별한 양념을 사용합니다.
3: 간장, 개복숭아청. 저는 개복숭아청을 넣습니다.
2: 사찰에서 즐겨 먹는 고수나물.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서 무쳐냅니다.
3: 제가 해준 이 음식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건강한 밥상, 그리고 건강해야 하루하루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배려도 오고, 그래서 저는 신도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으로 맛있는 보약이 되라, 그런 마음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2: 추위를 이겨낸 보약 같은 냉이와 약된장이 만난 냉이 된장국까지. 스님의 손끝에서 뚝딱 맛있는 음식들이 만들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갑니다.
3: 잘 먹겠습니다.
6: 감사합니다.
7: 고생하셨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6: 네. 네.
2: 맛있는 음식과 좋은 사람들, 그리고 편안한 공간. 더 바랄 것이 없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8: 맛이 양념 맛은 배제하고 원재료, 나물 그 주재료 맛을 살려서 해주시니까 맛이 정말 깨끗한 맛이에요. 건강한 맛. 참 행복합니다.
9: 예, 너무너무 맛있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았는데 여기 절에 다니면서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와요, 여기를.
2: 정안산은 신도들의 신행생활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책임지는데요. 덕분에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정안산은 정말 마법 같은 공간입니다. 텅 비어 있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정안사 마당. 오늘은 미술교실입니다. 그림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신도를 보고 스님은 기꺼이 사찰 마당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10: 일단은 절 공간이니까 고요하고 마음이 가라앉고
11: 뭐랄까 몸이 이게 순화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게 같이 이제 좋으신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0: 그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행복감을 느껴요.
1: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자세히 관찰하고 몰입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이 또 하나의 수행이 됩니다.
2: 우리 저기 스님들은 꼭 뭐 염불 수행, 뭐 참선 수행 이런 거를 떠나서 일하는 때도 수행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도 하고 이런 그림 자체도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마음에 닿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그림 하나하나 그릴 때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하나의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있어요.
1: 그림을 그리면서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도 섬세하게 관찰합니다. 자세히 바라보고 오래 바라보면서 스쳐 지날 때는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 수업이 끝나자마자 스님은 또다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스님, 또 뭐 하시는 거예요?
3: 요 주변에 참나무가 많아서 거의 다 도토리 나무예요. 그래서 가을에 주워갖고 물에다 한 3일 정도 담궈놨다가 빻아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누구 손님 올 때마다 도토리를 목을 쑤어서 대접을 합니다.
1: 도토리를 줍고 불리고 말리고 빻고 가마솥에서 끓여 묵을 쑤기까지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먹긴 쉽지만 만들기는 간단치 않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며 음식을 준비하는 걸 보니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려나 봅니다. 도토리 반죽으로 만든 배추전에 향긋한 쑥전까지 스님과 자연의 합작품이 오감을 깨웁니다. 이번에는 두부를 으깨서 볶는데요. 뭘 만들려는 걸까요? 아, 월남쌈이군요. 오늘의 귀빈, 도반 스님들이 도착하셨나 봅니다.
4: 도견 스님, 우리 왔어요.
2: 스님.
4: 아이고,
3: 먼 길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4: 오래간만입니다.
3: 네? 반갑습니다. 예.
2: 잘 지내셨어요?
3: 네. 아우, 오늘 내가 바쁜 줄 어떻게 알고 오셨대?
4: 그러게 네? 말이야.
3: 이제 봄이라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좀 도와주고 가셔.
2: 예, 알겠습니다.
4: 아이고, 알겠습니다. 맛있는 거나 많이 해주십시오.
3: 네. 예.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놨어요.
1: 허물없이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오랜 도반은 언제 찾아와도 반갑습니다.
4: 한 5, 6년? 네, 그 정도 됐는데 강원에서 이제 우리가 4년 동안 성가대학에서 4년 동안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 시기에 뭐 같은 뭐 식구나 다름없고 형제나 저 다름이 없죠.
1: 오랜만에 도반 스님들이 오셨는데 스님은 차를 내오는 것이 아니라 호미와 목장갑부터 챙깁니다. 부산과 창원에서 찾아온 도반 스님들은 피곤한 내색도 없이 장갑 끼고 빗자루부터 잡습니다. 가족 같은 도반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을 닦듯이 마당을 쓰는 것. 스님들에게는 일상인데요.
3: 어우, 여럿이 하는 게 금방 하네요. 예?
4: 다 했어요, 그냥.
3: 아, 선도 스님 폼 나네요.
2: 스님 여기 가마.
3: 해가 뚝 나네, 빗자루질한테.
4: 예. 네. 찰중 사람 효과가 있구만.
3: 그러게요. 아, 우리 강원회 때 그 두량 쓰던 그 모습이 딱 나오네요. 예?
4: 네.
1: 사찰의 일은 끝이 없습니다. 마당을 쓸고 나니 이제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봄부터 시작된 풀과의 전쟁은 겨울이 올 때까지 계속될 텐데요. 무슨 일이든 정성스럽게 매일 반복하면 그게 곧 수행일 겁니다.
3: 스님 편중 살 때.
1: 울력을 끝내고 오는 스님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걸으며 정진할 것입니다.

0: 정한사 마당이 이번엔 다이닝룸으로 변신했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2: 예. 예, 차린 건 없지만 선생님들 오느라 고생하셨는데 많이 드세요.
3: 선생님 너무 많이 차리셨어요.
2: 저기 도토리 배추전이에요.
0: 맛있는 음식을 울려하고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입안에서 봄 향기가 폭발합니다.
1: 불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님.
3: 스님 지금 오신지는 지금
2: 9년 됐어요.
3: 9년 동안 이거 불사 다 하신 거잖아요. 대단해요. 대단해. 신심이 너무 장하다, 스님.
1: 고생하셨던 박수 한번 치십시오.
2: 부처님 가피로 그래도 불사하는데 그렇게 막 어렵지 않게. 그래서
3: 그게 스님 원력 아니겠어요? 네. 스님 원력이 있으니까.
2: 부처님 덕분이라고 생각해. 난 부처님.
3: 처음에 여기 그 도겸 스님이 여기 절을 맡을 때 망설였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절이 비어있던 절이다 보니까 10년 정도 비어있으면 거의 폐사 정도 되는 수준의 절인데 들어가기가 솔직히 겁난다. 내가 가서 할 수 있을지 많이 겁난다고 해서 들어가서 3년만 목탁 치면 아마 불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화 통화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그래서 고민 상담을 조금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0: 9년 만에 정한사가 도심 속 비밀의 정원 같은 아늑한 도량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가피와 신도들의 노력, 그리고 도반 스님들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식사의 마무리는 어제 따두었던 매화꽃으로 만든 매화차입니다.
1: 아, 향이 좋네.
2: 진짜 좋다.
3: 나 진짜 매화 향기 좋은데?
0: 도겸 스님이 늘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신도들에게, 도반 스님들에게, 그리고 정한사를 찾아오는 모두에게 이렇게 편안한 시간, 향기로운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서입니다.
2: 정한사가 고요할 정자에다 편안한 안자예요. 힘들고 지치고 할 때마다 오셔서 쉴 수 있는 그런 힐링 공간, 그런 산사가 되어서 도움이 되게, 사는 데에 도움, 어려울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0: 스님의 일상은 한결같습니다. 매일 예불을 올리고 파테나가 농사를 짓고, 신도들이 찾아오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는데요. 누가 찾아와도, 언제 찾아와도 따뜻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스님은 오늘도 정성껏 도량을 가꿉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부따회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문의는 031-708-2000

0: 1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 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 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국가무형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BTN 불교TV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 곁에 찾아갑니다. 오후 4시 30분 관불의식 및 법회를 봉행하고 설레는 연등 행렬에 앞서 모두가 한바탕 신나게 흥을 돋우는 연희누리가 진행되며 오후 6시부터는 연등회 30년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연등회가 처음 열렸던 1995년 여의도 대법회부터 현재의 연등회 모습까지 불교계의 소중한 기억을 함께 추억해봅니다. 오후 7시부터는 행복과 평화, 기원과 희망의 마음을 담은 10만 등불의 향연이 도심을 아름답게 수놓는 연등 행렬로 이어지고 오후 9시 30분에는 환희의 꽃비가 내리고 서로 맞잡은 손길마다 행복이 가득한 대동 한마당이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집니다.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감동과 환희의 현장을 BTN 불교TV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 출신 메달리스트 김상겸, 유승은 선수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신심과 투지로 이뤄낸 성과를 격려했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일주문화 비단에 조성한 팔부신중 점안을 마치고 새로운 현판을 공개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수만 개의 등을 밝히며 보다 평안한 세상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주요 도시 가운데 빛고울 광주가 가장 먼저 봉축 연등 축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빛고울 간둥회란 이름으로 광주 도심의 광명의 등을 밝혀 시민과 함께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천안불교 사암연합회가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 문화축제를 통해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고 자비와 지혜의 불빛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천년고찰 불국사에서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창의력을 담아내는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처님 가르침과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여 년 정성을 들인 스포츠 포교의 결실,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 출신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김상겸, 유승은 선수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척박한 동계 스포츠 환경 속에서 신심과 투지로 이뤄낸 성과를 격려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국 동계 스포츠의 역사를 새로 쓴 주역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은메달리스트 김상겸 선수와 동메달리스트 유승은 선수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 스노보드의 기둥으로 성장한 달마배 출신의 두 선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방에는 두 선수를 발굴하고 지원해온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 창시자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과 유승은 선수의 어머니 김상겸 선수의 아내도 동행했습니다.
2: 불교에서는 그걸 원력이라 그러는데 그런 원력을 세워서 옆에서 또 이렇게 축원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힘들이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그런 기운들이 그러면 이제 아까 막 본인도 긴가민가 한 것도 성공하게 되고.
1: 두 선수는 모두 조계종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 출신으로 불교계의 꾸준한 지원 속에 성장한 불자 선수들입니다.
3: 상겸 선수도 또 뭐 자기가 상금 타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알고 또 후배들 위해서 뭐 하고 어린 선수들이 불신들이 많이 좀 챙기는 것 같습니다.
1: 맏형 김상겸 선수는 오랜 무명 시절 끝에 한국 스노보드 사상 최고령 메달리스트라는 기록을, 막내 유승은 선수는 한국 동계 스포츠 최연소 메달리스트로 우뚝 섰습니다. 두 선수는 부상과 역경의 순간마다 불교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기도가 큰 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4: 힘들었던 시기가 많았는데 이제 저희 가족끼리 다 이겨낼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엄마도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하셨고 저도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되게 올림픽 메달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김상겸 선수는 달마배 맏형인 만큼 불교계의 지원과 응원을 후배들을 위해 회향하겠다는 든든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5: 후배들이나 이제 뭔가 유소년들 선수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진우 스님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정진으로 한국 불교와 스포츠의 위상을 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선수의 메달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일궈낸 한국 불교 스포츠 포교의 상징으로 기록됐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선명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정근식 후보에게 어릴 때부터 자기 생각과 행동을 절대

0: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며 유치원 단계부터 선명상을 도입해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는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술이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스스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며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사회적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 차원의 적극적인 도입을 당부했습니다. 정근식 후보는 7대 마음 공약을 설명하며 지난해 상처받은 선생님들을 위해 진관사에서 진행한 치유 프로그램이 큰 만족도를 얻었다며 올해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본산 서울 조계사가 일주문 앞 기단에 조성한 팔부신중 점안을 마치고 새로운 현판을 공개했습니다. 조계사 대중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수만 개의 등을 밝히며 보다 평안한 세상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1: 조계사 일주문 앞에 모여든 사부대중의 장엄한 기도가 종로 일대를 청정 도량으로 물들입니다. 나발과 나각, 법고의 중후한 소리는 기도하는 불자들의 신심을 드높이고 감로수를 뿌리는 스님들의 손길에 따라 도량이 새로운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마칩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의 얼굴을 담당할 새 현판이 세상에 공개된 날, 일주문을 가로막던 동양금박이 철거된 자리엔 특별한 기단보를 조성했고 부처님을 비롯해 스님, 우바세, 우바이를 형상화한 등을 밝혔습니다.
2: 정말 오늘 밤은 너무 기분 좋은 밤입니다.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기쁜 나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 팔부신중 점안 결계 의식을 마치고 곧바로 이어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 동자 동녀를 선두로 한 사부대중의 연등 행렬이 경내 곳곳을 지나쳐 갈 때마다 도량을 뒤덮은 수만 개의 연등에 오색 불빛이 켜집니다. 일주문을 시작으로 보리수와 진신사리탑, 극락전을 거쳐 대웅전까지 이어진 행렬에 불자들의 환희심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2: 조계사가 한국을 넘어 세계 속의 조계사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러한 뜻이 전 세계에 퍼져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 어둠이 내려앉은 도량에 무명을 밝히는 연등이 세상을 비추고 대웅전에 모셔진 아기 부처님은 대웅전 앞 관불대로 이운됐습니다. 주지 담화스님과 이승현 총신도 회장 등 사부대중의 관욕의식이 계속되는 동안 조계사를 찾은 수천여 불자들은 평안한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3: 서로를 비추는 연등처럼 세상의 아픔을 품고 고통을 덜어내는 자비행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1: 조계종 총본산으로서 일주문 일대를 정비하며 한국불교 제1문으로 거듭난 조계사. 봉축기간 일권엔 도량의 일신으로 조계사 사부대중은 마음속 탐욕과 번뇌를 씻어내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금정총림 법무사가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동산당 해일대종사 열반 61주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법무사는 지난 9일 경내 보재로에서 방장 정여대종사, 율주 수불스님, 주지 정호스님, 해인총림 방장 대원대종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산당 해일대종사 열반 61주기 추모제를 봉행하고 종단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한 스님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방장 정여대종사는 수행도량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내년에는 400평 규모의 설법전 공사 첫 삽을 뜰 예정인데 동산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 무사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방장 스님과 주지 스님의 헌향 헌다에 이어 율주 스님의 행장 소개와 부도전 참배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주요 도시 가운데 빛고을 광주가 가장 먼저 불기 2570년 봉축 연등 축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빛고을 관등회란 이름으로 지난 주말 광주 도심의 광명의 등을 밝혀 시민과 함께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빛고을 광주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한 축제의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9일 도심은 형형색색 장엄등과 저마다 손에 든 연등의 물결로 밝게 빛났습니다. 올해 빛고을 관등에도 5.18 민주광장을 출발해 금남공원과 광주대교를 가로지르며 저마다 등을 밝히고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를 염원했습니다. 식전 어울림마당은 불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잔치마당이었습니다. 신명나는 율동과 아이들의 재롱에 즐거워하고 아시아

0: 이웃나라들의 전통 불교 문화를 함께 체험했습니다. 연합회장 소은스님은 2600년 전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과 같이 시대의 고비마다 중생의 아픔을 함께해온 빛고울 광주의 특별함을 강조했습니다.
1: 광주는 빛의 고울, 광명의 땅입니다. 광주는 우리 역사의 큰 고비마다 빛을 밝혀 세상을 일깨우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0: 호남 지역 교구본사를 대표해 참석한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자비의 등불로 자성을 밝히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2: 우리가 밝힌 이 연등은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며 중생의 고통을 비추는 자비의 따뜻한 손길이자 내 마음을 밝히는 수행의 등불입니다.
0: 120만 시민을 대신해 강기정 시장도 불자들의 잔치마당에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3: 정성껏 준비해 주신 소은스님, 대덕큰스님, 그리고 15만 불자 여러분, 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0: 지난달 21일 미륵사탑에 불을 밝히며 시작한 빛고울 관등에 낮부터 시작된 어울림마당과 관등법회, 연등행진은 지역 사찰과 단체들이 1년 동안 정성으로 준비해온 대동의 법석이었습니다. 이날만큼은 광주 시민도 부처님 자비 강명으로 세상이 평안하기를 함께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4: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천안불교 3연합회가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는데요.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고 자비와 지혜의 불빛을 세상에 밝혔습니다.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 문화축제,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베트남 무용단의 축하 공연이 사부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천안불교 사암연합회가 지난 9일 천안역 동부광장 특설 무대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연합회 회장 도원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처럼 차별 없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강조하며 늘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을 위해 다 함께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6: 오늘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 문화 축제를 하면서 오늘만이 아니라 1년 365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우리 모두 정진합시다.
5: 연합회 원로의장 대원대종사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송품을 지니고 있다고 일깨우며 보살 정신으로 평안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법문했습니다.
7: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보살 정신을 발휘해서 이 세상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우리 힘을 길러가시면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5: 김태흠, 박수현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문진석, 이재관, 이정문 국회의원 등 지역 정강계 인사들도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지역 발전과 화합을 염원했습니다.
8: 오늘 연등의 따뜻한 빛 속에서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9: 220만 도민 여러분이 가정에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여 늘 평안과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5: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음성공양도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천안불교연합합창단과 부다스 108합창단의 웅장한 하음이 감동을 선사했으며 초대 가수 홍경민 씨가 무대에 올라 연등문화축제의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 진행된 연등행렬에는 지역 사찰은 물론 베트남과 태국 불자들까지 동참해 각국의 전통 장엄물이 함께하며 국경을 초월한 화합의 아름다움과 깊은 한인심을 선사했습니다.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연등처럼 갈등의 불을 끄고 자비의 빛을 켠 천안 연등문화축제는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등불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4: 구례불교연합회와 지리산 대화엄사가 지난 10일 냉천삼거리 광장에서 불기 2570

0: 10년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에는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 전 주지 명섭 스님, 종걸 스님, 종회의원 대진 스님, 우경 스님, 김수철 신도 회장, 장길선 군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우석 스님은 세계가 전쟁으로 혼란스럽지만 공업 중생의 자세로 구례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등을 밝혔다며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했습니다. 구례 초임 요지에 사자탄 문수보살 전통 한지 장엄 등을 밝힌 구례불교연합회는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500만 원과 백미 1,000kg을 전달했습니다. 하남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주최하는 제45회 하남시민과 함께하는 봉축 연등축제가 지난 10일 하남시청 잔디광장 특설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를 주제로 열린 축제에는 하남시 불교사업연합회 회장 선광 스님과 봉은사 부주지 각진 스님, 공정식 하남 부시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선광 스님은 오늘 밝히는 연등은 우리 마음속 선악의 시비와 갈등, 분노를 걷어내고 자비의 씨앗을 심는 축복의 빛이라고 봉행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펼쳐진 힐링 음악회에서 가수 나율과 소리꾼 최재구, 뮤지컬 시타르타 갈라쇼, 가수 최수호가 무대에 올라 시민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천년고찰 불국사에서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창의력을 담아내는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는데요.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신라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주 불국사에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집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도화지의 한국 전통을 순수한 동심으로 표현하고 원고지를 채워가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설레임이 함께 묻어납니다. 불국사가 지난 10일 경내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글짓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불교 문화와 전통 문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겁니다.
2: 여러분들이 평소에 꿈꿔왔던 실력과 그리고 간직했던 자기의 소중한 마음속의 그림과 글들을 멋지게 잘 펼쳐주시기.
1: 참가 어린이들은 동심으로 불국사의 아름다운 풍경과 부처님의 자비정신 등을 다양하게 써내려갔습니다. 특히 학부모와 관광객들도 행사장을 찾아 어린이들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3: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 속에서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의 미래도 아름답게 되리라 봅니다.
1: 불국사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유산과 불교 정신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천년고찰 불국사에서 열린 어린이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과 따뜻한 마음은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더욱 깊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사찰음식 연구소가 중도의 미학을 담은 사찰음식 시식회를 마련했습니다. 맛과 건강, 수행의 정신까지 담아낸 자비의 식탁 현장에 이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18가지 사찰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진 전국 비구니회관 공룡사 공양간. 맛있는 냄새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길게 줄을 선 시민들의 발길을 끌어당깁니다. 채식만두와 바삭한 버섯 강정, 달콤한 유부무침은 어린이들에게도 단연 인기. 고기 없이도 감칠맛을 낸 사찰 음식에 아이들 얼굴엔 금세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5: 고기가 없는데 그래도 약간 양념도 뭔가 너무 느끼하지도 너무 싱겁지도 않고 딱 잘 돼 있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매우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6: 아이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뭐 이런 것도 잘 먹게 되고 경험 쌓으면서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4: 전국 비구니회 사찰음식연구소가 마련한 첫 번째 사찰음식 시식회입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500인분의 공량이 준비됐습니다. 직관장과 조청을 바탕으로 오신 채 없이 만들어낸 음식은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으로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7: 전체 골고루가 다 담백하고 정말 사찰 음식은 항상 질리지 않는 맛이라서 좋았어요. 이런 걸 먹고 나면은 소화도 잘 되고 뒷맛이 개운하죠.
4: 특히 이번 행사에는 연구소 사찰 음식 강좌, 수강생이 직접 백식 봉사에 나서 자비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8: 어제 준비하는 과정부터 진짜 한 50명씩 와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아프지 않고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면 오늘 이 음식을 대접하는 의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 네, 사찰 음식의 건강한 조리법을 충분히 느끼시고 이제 집에서도 이제 좀 깨끗하고 깔끔한 음식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4: 전국 비구니 회관 마당 한편에는 사찰 음식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열무와 얼갈이 배추를 담은 통에 다시마와 표고버섯, 찹쌀풀로 맛을 낸 채소를 붓는 시민들. 정량을 맞추는 과정에서 절제와 조화가 담긴 사찰 음식 지혜를 배웁니다.
10: 수행과 삶이 녹아져 들어가는 것이 음식이에요. 마치 음식을 빵빵하게 먹으면 가야금줄을 빵빵하게 당긴 것 같고 음식이 너무 약하면 가야금줄이 늘어진 것과 같이 중도를 잘 지키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4: 흥겨운 공연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펼쳐진 사찰 음식 체험 한마당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비움과 체움의 미학을 전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천안 각원사가 개산 50주년을 맞아 제17회 대불 부처님 목욕의식 대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각원사는 지난 9일 경내 청동대좌불에서 주지 대원 스님, 성기만 신도회장, 한진우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 문진석, 이재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불 부처님 목욕의식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대원 스님은 일체 중생이 성불에서 다 함께 부처가 되고자 하는 원력을 담아 창건된 각원사가 개산 50주년을 맞이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고 편안함을 얻어갈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우리 모두 정진하자고 법문했습니다. 성기만 신도회장은 관욕의 물이 부처님을 씻기듯 우리의 번뇌와 걱정도 모두 씻어내고 자비와 지혜로 새로 태어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태고종 제주 종무원이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봉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0일 태고종 제주 종무원 법당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제주 종무원장 효환 스님은 오는 6월 태고 문화센터 기공식을 시작으로 종단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호법원장 혜일 스님은 진심을 담아 기도할 때 부처님 가피가 함께한다며 정성을 다한 삶을 살라고 법문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20년 넘게 이어진 달마배의 원력이 드디어 올림픽 메달이란 값진 결실로 우리 곁에 찾아왔는데요. 간절한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품은 원력을 믿고 정진해보는 건 어떨까요? 5월 12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1: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2: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금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0: 오늘 쾌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바로 우리 춘길 씨였습니다.
1: 형님 평상시에 좀 많이 저를 많이 보고 좀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2: 잠깐만요. 저 녹화 끝나고 두 분의 관계는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예.
3: 그때 활동했던 그 캐릭터와 노래 뒤에 그림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쭉 길게.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삼보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보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 신담인월 시

삼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종 노소 미구 미군이 삼

안인능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리자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원건자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사시

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갚이지 묘력으로 강급일에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시인심 경고 발보리 심령불 대전 속성 정각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대원 부모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3제 판란 404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 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연불 좀 듣고 싶은데.
4: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5: 뭐예요?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6: 네!
7: 대무릎도?
5: 관절 복음!
8: 걸을 때도?
5: 관절 복음!
9: 일할 때도?
5: 관절 복음!
9: 내 어깨도?
5: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0: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11: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2: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11: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3: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4: 아빠 최고.
15: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6: 선택하길 잘했어요.
11: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5: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금나광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강화도 전등사에서 온 지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일단 내 눈부터 밝혀야 되고 내 스스로 빛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 수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1: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스님. 인도에서는 우리 한 종단의 큰 스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한 곳에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님.
2: 오늘 아침 새벽에 풀밭에 걸어가면은 이슬이 많아가 막 옷이 젖거든. 그 이슬을 갖다가 이제 막대기로 가지고 설 털면서 지나간다 이거라. 지나가면은 옷이 안 벗을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자꾸 지팡이가 이슬 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걸어서 끝내는 수가 많아. 근데 태양이 떠버리면 일체에 다 없어져 보는데, 태양이 뜨는 것이 이제 비교하자면 깨달음이라, 도노라. 한번 깨달아보면 그와 마찬가지라.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2570 부산연등회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 부산연등문화제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성현 광장을 화려한 전통 등의 불빛으로 밝힙니다. 5월 16일 토요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는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연등 행렬이 펼쳐집니다. 희망과 화합의 등을 밝히는 2570 부산연등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등도 아름답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상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업연합회는 상주시 경제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칭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알미진중 차법회운집내 상수비로자 나부을 흐련화장세계 조화장엄대법률

보아 보살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벼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방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자금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헐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것이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종국토

귀와 눈이 청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들끓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여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을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 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든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코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의 종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 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 산책.
1: 하몰산 백양선원에서 오련 포단 거일념 홀로 좌복 위에 우뚝한 모양으로 앉아 화두에 일념 집중하니 의단 동로 방광해 화두 의심 덩어리만 홀로 드러나고 지혜 광명 나타나네. 제조 경성 활금조 우는 새 소리 풍경 소리로 오늘 아침 도량이 활발하고 일조 청풍 자왕내 선방에 한 줄기 청풍이 스스로 불어오고 불어가네.
0: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에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불기 2570년을 맞이하여 5월 16일, 17일 양일간 서울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대규모 빛의 잔치가 열립니다. 1200여 년 오랜 역사와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전승하고 있는 연동에는 2020년 12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이제 종교를 넘어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연동의 보존위원회 사무국장이신 진용스님을 모시고 2026 연동의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0: 국장 스님?
1: 네.
0: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우리 진용 스님을 이렇게 우리 BTN 불교 TV 지대방에 모시게 되니까 또 새롭네요. 소임자로서 우리가 만나기도 했죠, 그죠?
1: 네.
0: 우선 우리 불교 TV 지대방 시즌 3에 네. 출연을 하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평생 그림을 그리다가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고 소중한 부처님 법을 이제 문화와 예술로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회양하고 있는 진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연등의 보존위원회에서 사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0: 네. 네.

0: 아주 정직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네요. 잘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연등의 보전위원회 이제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 연등의 준비로 많이 바쁘죠? 네. 부처님 오신 날을 한주 앞두고, 그러니까 5월 16일, 17일이죠? 서울 종로 일대가 뭐 수천 개의 연등으로 아주 찬란하게 빛날 예정인데요. 2026년 연등회가 주말 이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우면서 도심 한복판을 환상의 빛으로 물들이게 됩니다. 연등회를 총괄하는 우리 사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는데 2026 연등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우리 진용 스님인데 연등회를 앞두고 소임을 맡고 감회가 어떨까 좀 궁금해지네요. 예.
1: 지금 연등회가 한참 준비 중이고요. 지난 4월 22일 날 광화문에서 봉축 점등식을 이제 시작으로 정말 멋있는 탑등과 또양 옆에 이번에는 협시로 금동 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을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0: 그랬군요.
1: 아름답게 빛을 밝혔습니다.
0: 네.
1: 이제 종로 거리가 탑과 미륵 보살 등뿐만 아니라 이제 거리의 등도 종로의 거리의 등도 다 달았어요. 아주 예쁘게
0: 그렇죠.
1: 지금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정말 우리가 모두 부처님이지만 한순간 마음 잘못 써가지고 번뇌가 일어나고 하는데 이러한 번뇌를 이번에 연등의 시즌을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다시 나의 부처님으로 돌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도 이 기회로 나의 빛을 더 발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등회 보전위원회 사무국장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감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연등회라는 큰 행사를 조율하고 연결하는 그 사무국장 역할이잖아요.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점 무엇입니까?
1: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이 함께 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화합하는 거 그리고 마음이 정말 편안하게 화합해서 또 무엇보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0: 네.
1: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정말 표현을 하자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가지고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연등회라는 큰 배가 잘 항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중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0: 그렇죠.
1: 될것 같습니다.
0: 네. 연등회라는 이 행사는 뭐 종단 안에 소임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서울 인근에,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사찰들이 또다 함께 협력을 해서 만들어가는 게 연등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등을 밝히는 행위. 참 제가 그 소개하면서 천 몇백 여년을 우리가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행위가 어떤 의미와 상징이 있을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우리 진용 스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1: 연등을 밝히는 행위가
0: 네.
1: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신라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 그리고
0: 네.
1: 조선시대를 거쳐가지고 무려 1200년도를 지나가지고 진짜 우리와
0: 네.
1: 함께하는 축제로 지금 자리 잡았습니다.
0: 그렇죠.
1: 그렇게 할수 있었던 데는 정말 하나하나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연등을 만들고 그걸 또 밝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나의 마음과 소망이 그리고 이웃의 행복을 발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0: 네.
1: 전해져가지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0: 네.
1: 진행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렇죠. 연등회가 이제는 이제 한국에서만 치르는 연등회가 아니라 아무래도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될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잖아요. 이렇게 등재가 되고 나서 그 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1: 저희 연등회가 이제는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국가무형유산 그리고 2020년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0: 네.
1: 돼가지고 가장 크게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0: 네.
1: 저희 연등회를 보려고 세계에서 정말 많이 옵니까? 그렇죠. 여행객들이 숙소 잡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로 맞아요. 연등에 별로 많이 옵니다. 네.

0: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정말 종로 거리를 보면은 정말 다른 언어의 이제 세계인들, 그리고 피부색이 다른 분들이 다 함께 연등을 들고 춤을 추고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연등회에서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할수 있게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연등회 시즌이 되면은 연등회 프렌즈를 모집을 합니다.
1: 그렇지.
0: 그래가지고 이제 연등회의 이제 전통과 가치를 그 각각의 언어와 시각으로 또 국제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문화 교류할 수 있게끔 이제 소통하게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연등회 프렌즈가 정말 많은 큰 역할을 합니다. 네.
1: 그렇죠.
0: 그래서
1: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다 나와서 함께 하고 있죠.
0: 그래서 이번에도 저번에 4월 달에 연등회 프렌즈 발대식을 해가지고 28개국에 50명
1: 50명.
0: 친구들에 지금 이제 발대식하고 이제 점등식을 시작으로 같이 모든 행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프렌즈들 역할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0: 프렌즈들이 이제 보통 요즘 SNS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 그렇죠.
0: 정말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각한명한 명의 프렌즈의 활동이 세계로 다 가기 때문에
1: 맞아요.
0: 28개국이면은 한 사람이 하나 올리면은 이제 전 세계로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맞습니다.
0: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연등회 일정을 잡을 때도 한 5년 일정을 미리 잡잖아요. 미리 잡아서 한국 관광공사하고 소통을 해서 한국 관광공사에서 또 해외에 다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미리미리 이제 그 관광공사에서 공유하는 일정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여행 스케줄도 잡고 예약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도 잘해왔지만 이번에 2026년도 연등회는 과연 어떤 점에서 주목하면 좋을까? 또 특별한 뭐 준비가 있을까? 좀 소개를 해주세요.
0: 저희가 이번에는 좀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우선 연등회 전에 저희가 이제 탑을 항상 광화문 앞에 먼저 점등식을 하고 밝히는데요. 처음으로 정말 연등회가 국가무형유산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래 처음으로 북녘의 문화재인, 국보문화재인 요양산 보현사에
1: 보현사.
0: 팔각 13층 탑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1: 일단은 올해는 북한의 보현사 탑을 이렇게 지금 우리 광화문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럼 좌우에는 어떤 분을 모셨습니까?
0: 좌우에는 이제 북한의 보현사 탑을 하면서 저희 또 국보 78호, 또 83호 두 개의 금동 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을 양쪽에 이제 협시로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는, 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서로의 안위를 이제 걱정하면서 사유하는 의미로 이렇게 좌우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1: 그랬군요. 벌써 이제 불자님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그불 밝힌 그 등을 다 사진을 찍어서 SNS에 다 공유하고 올리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0: 정말
1: 그러면,
0: 그불 밝혔다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 항상 한 가지 색상으로만 불을 밝혔거든요. 근데 SNS에 올라오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좀 다양한 이제
1: 색깔로.
0: 조명을 이제 파노라마 형식으로 생동감 있고 좀 동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불을 밝혀가지고 색깔도 변하고 이렇게 단계단계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1: 그래요.
0: 다양한 형식으로 불이 밝혀집니다.
1: 꼭 한번 나가봐야 되겠네요.
0: 꼭 보셔야 합니다.
1: 그러면 이번에 연등회를 좀더 즐길 수 있는 팁을 미리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번에 연등회를 즐길 수 있는 팁.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 이어온 것처럼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네스코가 되기까지는 연등의 보존위원회에서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관계자분들 그리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하나하나 다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됐기 그렇죠. 때문에

0: 정말 내가 정말 주인공이다. 내가 이 행사에 함께함으로써 이게 우리의 1200년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이번에 또 하나 이제 북한에 등도하고 이제 하면서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1: 네.
0: 저희가 로봇 행렬도 지금
1: 아,
0: 진행
1: 그래요?
0: 중입니다.
1: 네. 로봇이 불명 받았나요?
0: 네, 얼마 전에 4명, 휴머노이드 4명, 4분?
1: 네.
0: 스님 로봇인데요.
1: 스님 로봇이에요? 네. 승복 맞춰줘야 될것 같은데?
0: 승복 마쳤습니다.
1: 아, 그랬어요? 아, 그거 정말
0: 가사상상도
1: 볼만하겠네요. 네.
0: 다 맞추고
1: 네.
0: 수개식도 했습니다.
1: 아, 수개식도 하고.
0: 네.
1: 네. 본명 뭐 소개해 줄수 있어요?
0: 본명,
1: 네.
0: 지금 이거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1: 네.
0: 건데, 원장스님께서 직접
1: 네.
0: 지어주셨습니다.
1: 아, 그랬군요.
0: 네 분이시고,
1: 네.
0: 석가 모니 자비
1: 아,
0: 희사 해가지고,
1: 네.
0: 석자 가비 모희 니사, 이렇게
1: 아, 그렇게
0: 해서,
1: 이름을, 네. 원장식에서 잘 조합을 하셨네요.
0: 네, 즉석으로 이렇게 작명을 해주셨습니다.
1: 아,
0: 본명.
1: 즉석으로.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번에 연등회를 즐기면서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이 행렬하는 거 보면서 정말 아주 사진 많이 찍을 것 같아요. 네.
0: 그것도 그렇고 이제 탑과 더불어 가지고 행렬할 때 저희 이제 북한 등을 재현한 등도 행렬을 하거든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정말 전통과 화합 그리고 현대까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연능회가
1: 네.
0: 되지 않을까
1: 그
0: 싶습니다.
1: 북한의 특징적인 전통 등을 재현을 했다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연등회에 참여해 보고 싶은 분들 아마 이제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아, 요번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행진을 하는구나. 이래서 너무 관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주요한 일정 그리고 또꼭 놓치지 말아야 될 행사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0: 주요 일정은
1: 네.
0: 무엇보다도 16일 날 진행되는 이제 연등 행렬,
1: 네.
0: 이제 동대문, 아니,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저희가
1: 그렇죠.
0: 조계사까지 쭉 행렬을 하니까
1: 네.
0: 같이 행렬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관람객으로서 같이 함께 하셔도 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또 행렬이 끝난 다음에 한 9시 반 정도부터 대동 한마당에서는
1: 네.
0: 여러 가지 다양한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채롭게. 근데 이번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스님 7분이
1: 네.
0: 함께 상생과 화합의 법고의 울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
1: 네.
0: 부분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1: 네.
0: 다음 17일 날은 이제 전통문화마당이라고
1: 그렇죠.
0: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한 120개 정도의 부스가 함께 하면서 다양한 전통문화마당 같이 하실 수 있고요. 그 중간에 공연마당이라고 다양한 공연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또
1: 네.
0: 마지막으로 연등놀이,
1: 네.
0: 마지막 이제 요즘에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EDM 또
1: 네.
0: 준비했으니까
1: 예.
0: 정말 필수적으로
1: 네.
0: 필요한 거는 운동화 신고 편하게 오셔가지고
1: 예.
0: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대동 한마당에서는
1: 그렇죠.
0: 이제 꽃비도 뿌리면서 우리 강강술래도 동그랗게 다 손에 손잡고 정말 내 외국인 할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제 잔치니까
1: 네.
0: 함께해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종로 일대도 있고 이번에는 전통등 전시를
1: 네.
0: 조계사, 보문사, 우정공원
1: 네.
0: 그리고 총무원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1: 네.
0: 전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서울의 아름다운 밤을 가족과
1: 네. 네.
0: 친구들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우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께서는 그 꽃비 맞고 싶어서 참가한대요. 꽃비를 꼭 맞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강강술래 함께 하면서 거기에 꼭 참가해서 자기들이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우리 진용 스님이 소개해주는 이런 일정을 참고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시간

0: 지대방에서는 연등회 보존위원회 사무국장이신 진용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수행자 진용 스님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우리 진용 스님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두 번의 출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네. 한 번도 쉽지 않은 출가를 한 번 더 했다? 왜 두 번의 출가라고 할까요?
1: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출가하고 싶은 생각이 문득 있었는데요. 대학원 다니면서 불자 교수님을 만나고 이제 시민 선방도 다니고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0: 네.
1: 했습니다. 대학교 때도 안 했던 불교 동아리도 하고 하면서 출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0: 그랬군요.
1: 이제 미술 선생님 하려고 했는데 이제 부처님 법으로서 내가 할수 있는 방편으로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료를 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부모님께 출가하고 싶다고 했더니 어머님께서 나도 절복 있고 절에 다닐 때 가장 좋더라 하셔가지고 저희 마음을 알아주셔가지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1년 정도 행자 생활도 하고 사민회계도 받고 이제 운문사 가기 전에 어딘가 이렇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확신이 안 되니까 우선은 나가서 좀 수료만 했으니까 논문도 마무리하고 좀더 생각해보고 확신이 들면 와야겠다고 이제 은사 스님께 말씀드리고 나갔다가 이제 나가서 안 가본 이제 해외여행도 다녀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논문도 쓰고 하면서 근데 또 계속 불교랑은 인연이 계속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또 절에서 친구들하고 참선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면서 나는 스님으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논문 마무리하고 하면서, 한번 갔다 왔는데 말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마음을 내가지고, 다내 공부고 번뇌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은사 스님께 말씀드리고, 간다고 하고, 예, 다시 갔습니다.
0: 아,
1: 예, 똑같은 은사
0: 그랬군요.
1: 스님께 똑같은 절로 그냥 집 나갔다고. 예.
0: 우리 진용 스님, 은사 스님 계신 사찰이 아름답잖아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위치도 좋고 또 가야산이 그 사찰을 품고 있으니까 네, 너무 좋은 사찰로 출가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생겼나요? 고민하면서.
1: 제가 이제 안 가본 해외여행도 가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논문도 쓰고 하면서 계속 불교의 마음이 되게 가는 거예요. 근데 논문도 쓰면서도 예술 쪽으로 논문을 썼는데 이제 불교와도 많이 인연이 있는지 계속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또한번 출가를 했었잖아요. 가사장삼을 수하고 이제 부처님 전에 의식하는 게 못한다는 게 너무 미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하고 예술적으로는 되게 업이 많고 수륙제도 하고 예술 쪽 치료도 하고 하는데 의식을 해야겠다 해서 가사장삼 수하고 살아야겠구나. 이게 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 부모님께도 저는 다시 가야겠습니다. 저는 스님으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다시 갔습니다.
0: 후배지만 참 기특하고, 그 어려운 결정을 다시 나가서 고민해서 다시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참 기특한 일인데, 잘하셨어요. 후회 없죠?
1: 후회 없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스스로 좀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좀 받아들이는 시간, 이런 시간이 큰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0: 두 번의 선택을 거치면서 또이 길이 내 길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쭉 그동안에 이제 업무사에서 강원 공부도 경전 공부도 했고, 지금까지 지금 현재는 종단의 소임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서울의 수도승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진용 스님께서는 그 확신 속에서 자기가 그동안에 이제 살아오는 과정에서 더 좋았던 점, 이러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쭉 이제 뭐 사찰 승가대학에서 졸업하고 또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또 다음에 출가할 사람한테는 이런 부분을 좀 팁으로 주고 싶다, 이런 것도 선배로서 또 있지 않을까? 예, 그 부분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스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수도승인데요. 저는 두 번이나 해인사
0: 네.
1: 산골짜기로 정말 출가를 했는데,
0: 그러게요.
1: 예. 근데 이제 인연 따라 살다 보니 종로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가지고 저도 언젠가 말을 했거든요. 내가 스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떻게 시골로 출가를 했는데 이렇게 종로 한복판에 살고 있구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0: 그렇지요.
1: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림을 하고 이제 그림은 저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술을 하면서 제가 뭔가 나도 모르게 못했던 것들을 이제 치유를 하고 스스로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고
0: 그렇죠.
1: 또 다시 출가하기 전에 상담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이제 돌아보니까 아, 그림이 나를 이제까지 있게 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또 부모님의 정말 항상 믿어주는 마음과 또 부처님의 법을 만난 거가
0: 네.
1: 정말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생에 사람 태어나가지고 각자 인연이 다 다르거든요. 각자 할 일이
0: 그렇죠.
1: 다 다르고
0: 네.
1: 태어난 이유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고
0: 맞습니다.
1: 나만 해야 할 일이 또 있고
0: 그렇죠.
1: 진짜 정말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고 하기
0: 네.
1: 싫어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0: 그렇죠.
1: 제가 방송도 되게 부담이었는데 이렇게 안
0: 해야
1: 하려고 안
0: 되니까.
1: 하려고 해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처럼
0: 그렇죠.
1: 예, 다 그렇게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네.
1: 제가 살다 보니 아직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흐르는 대로 인연 따라 사는 편입니다. 어느 순간 이제 돌이켜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연 따라 다 가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만나는 지금 스님 만나면 스님하고의 이제 인연, 이 상황에 이제 충실하고 또
0: 최선을
1: 돌아가면
0: 다하고,
1: 가서 이제 저녁 먹고 뭐 이렇게 딱 하는 일들 있잖아요. 순간순간의 일들을 잘 하면서 이 순간에 살자. 이 순간에 살고 이 순간에 정말 후회 없이 만나는 사람들과 상황에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죽더라도 아무런 미련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흐르는 대로 물 흐르듯이 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출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0: 많을 거예요.
1: 근데 요즘
0: 젊은이들.
1: 또 젊은 친구들 힙한 불교에 대해서 정말 불교가 너무 좋거든요. 예,
0: 그럼요.
1: 정말 좋은 이런 부처님의 사상을 요즘 재밌게 또 풀어나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제가 두번 출가하면서 이제 불교에 걸어도 되겠다. 부처님 법에 내가 이제 이 생에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확신이 든 것처럼 그렇게 확신이 들었다면 저처럼 뭐두번 출가해도 되니까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0: 그렇죠.
1: 예, 요즘에 출가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0: 네.
1: 해 보시고 아니면 또뭐또그 경험이었으니까 다른 인생 살아도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갔을 때 생각한 게뭐 그림이고 명상이고 부처님 법이고 다 밖에서 사실 할수 있거든요 할수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법하게 가사장삼을 수하고 부처님 앞에서 의식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수륩대도 하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요. 우리 진용스님 말씀처럼, 혹시 출가를 생각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와서 경험을 해보는 게 좋겠다. 우리 국장 스님처럼 한번 나가서 또 새롭게

0: 확신을 다지고 들어와도 되니까
1: 네.
0: 예, 경험해보는 게 참 네. 좋은 일이겠다.
1: 네. 네, 맞습니다.
0: 아, 정말 우리 때만 해도 사실은 나가면 못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1: 아.
0: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0: 한 두어 번, 아,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갔다가 또 재밌게 살아보고 확신을 갖고 들어온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다시 주저앉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 진용 스님은 참 용기가 있고 대견합니다. 근데 그 배웠던 그 그림이 어린이 포교 하는데 참 좋을 것 같고, 어린이들 그림지도, 그리고 요즘은 또 정신과적으로 또 우울증이나 이런 성인들에게도 그림 치유가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을 잘 스님이 갖고 있는 그 정말 재능으로 포교하는데 충분히 100분 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게 있잖아요. 뭐 이모티콘도 좋고 컬러링 북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 핸드폰 안에서 보면은 핸드폰 안에도 앱이 컬러링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웃 종교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불교적인 게 별로 없어요. 부처님은 제가 아무리 많이 찾아봐도 두세 분 정도 본 거는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중국이나 대만, 일본에서 나온 부처님인데, 우리 진용 스님이 한국 전통 안에서 좀 컬러링 북에 불교를 좀 담아주시면 어떨까? 네. 이게 치유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스님께서 이제 예술로 지금 예술을 수행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현재는 또 수륙제의 일원으로 직접 참여를 한다고 들었어요. 수륙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랄까? 이런 수륙제에 대한 거를 본인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배우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상을 잘 배우셨죠? 네. 지금
1: 그냥
0: 배워가는 과정.
1: 꾸준히 배우고 있습니다.
0: 지금 진관사 수륙제 보존회에 또 활동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 제가 이제 어떻게 또 흐르는 대로 살다 보니 진관사 수륙제 어산으로서 지금 한 2018년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때부터 한 2012년부터 또 어산 스님 시사로 시작해가지고
0: 네.
1: 같이 하고 있는데요. 수륙제를 이제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보통은 아는 이제 우리 가족이나 아는
0: 네.
1: 사람들, 조상들의 제사를 주로 지내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제 수륙제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돌아가신 영가님들, 뭐 사고나 굶주림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까지도 정말 이름 없는 존재들까지 모든 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렇기
0: 네.
1: 때문에 불교의 자비를 정말 말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서 실천하는 큰 자비의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0: 네. 정말 수륙제에는 뭐 수륙 중생들이 다 포함이 되지만 유주무주의 네. 애홍 고운들도 다 포함되지 않을까. 참 자비가 드러나는 그런 수륙제 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도 하고 이렇게 포교 일선에 있으면서 어떤 인연으로 참여를, 수륙제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1: 인연은
0: 네.
1: 이제 제가 강원 치문 때, 도반 스님들이 진관사
0: 네.
1: 스님이고, 또 문중도 제가 같은
0: 네.
1: 문중이고 해서
0: 아, 그렇군요.
1: 같이 하자고 도반 스님이 이제
0: 네.
1: 강원 때부터 해서 또 연불도 좋아하고 하니까 스님이 은사 스님께서 가서 배우고 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0: 그럼 수륙제의 그 일원으로 함께 참여를 하면서 가장 본인에게 기억에 남고 인상 깊었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1: 수륙제가 정말, 보기에 되게,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면은, 정말 크게 치러집니다. 그렇게 크게 치러지는 제가 의식을, 천도 의식을 처음 봤었어요. 근데, 좀 처음에 놀라웠고, 근데 거기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의식하시는 스님부터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정말 각기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연등이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보면은 의식하는 스님들, 그리고 옆에서 소임 채비하시는 분들,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가지고

0: 아, 여기가 정말 큰 자비 현장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계획대로 되진 않잖아요. 순간순간
1: 그렇죠.
0: 비도 오기도 하고, 갑자기 무슨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빠르게 대처하고 하는 것들 보면서, 아, 이게 하나하나가 정말 공부고, 이게 자비 현장이다. 이로써 모든 마음이 모여져가지고, 영가님들이 정말 환희로운 마음도 전해지고 해서,
1: 그렇죠.
0: 촌도가 잘 되지 않을까. 예, 직접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1: 앞으로도 수륙제를 통해서 또 수행자로서 포교 일선에 있지만 또 수륙제를 통해서 좀더 수행에 깊이감 있는 그런 수행자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인연을 회향하는 삶이 참그 뭐랄까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회향할 때가 되면 회한이 많이 남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진용스님의 계획과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함께하는 인연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진용스님이 하고 있는 지금 소임자로서의 계획도 있고 또 수행자 진용이로서의 계획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 제가 두번 출가를 했지만, 법명은 처음에 2007년도에 진용이라고 받은 거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거의 20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용이라는 법명을 받을 때, 은사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진에 쓸 용이다 하시면서 참되게 쓰여라 하시면서 또 젓가락이 두 개가 한 쌍인데 한 개가 없는 사람에게는 한 개의 역할을 해주면서 참되게 쓰이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출가를 할 때도 아 나는 이제 그림을 했고 미술 선생님을 해야지 했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아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이 좋은 것을 내가 할수 있는 방편으로 이제 이 생에 살면서 부처님 법을 펼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용이란 법명을 받으면서 그게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출가했을 때도 이제 거기 스님들도 다 노스님들도 진용 법명이 딱 어울린다. 저도 마음에 듭니다 해가지고 이제 행자 생활은 두번 하고 계를 또두번 받았지만 법명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되게 쓰이자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이제 순간순간 그렇게 사는 게 반대, 이제 제가 하는 게또 예술 쪽이니까 예술 쪽으로서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을 하고 또, 예, 이제 할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또 인연 되는 것들, 인연들 하고
1: 그럼요.
0: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우리 진용스님의 그 이름의 뜻처럼 진용스님이 처하는 곳곳에서 주어지는 역할을 통해서 또 만나는 인연을 통해서 쓰임 있는 그런 수행자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 부탁해요. 아니면은 뭐 전하고 싶은 말도 좋습니다. 연등에 많이 오십시오. 이것도 좋고요.
0: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등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6일, 17일 양일간 종로 일대에서 아주 성대하게 개최되니까 여러분들 한분한 분의 마음이 모여가지고 정말 우리 빛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전해져가지고 다들 따뜻한 마음이 되고 세계가 다 반짝반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0: 감사합니다.
1: 연등에 잘 치르십시오. 등불은 지혜를 상징하며 전일한 마음과 행위에 기초한 연등 공양은 몸과 마음의 안락을 뜻하는 무량공덕을 성취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잡념과 번뇌 잠시 내려놓으시고 연등을 통해서 청정하고 밝은 마음으로 사유하는 평화로운 불교의 달 되시기 소원합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노규미 불자님, 조대훈 불자님, 이세린 불자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여러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와 하나 되는 연등회. 5월 16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연등불의 빛이 흥인지문 종로 조계사를 밝히고 오후 9시 30분부터는 국적을 넘어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합의 장을 나누는 대동 한마당이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집니다. 5월 17일 한국의 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통 문화마당과 공연마당이 이어지고 오후 7시에는 신나는 무대들로 이루어진 연등놀이로 화려한 연등회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펼쳐지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 평안과 화합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세계 1화. 하나인 세상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서로 등지고 공격하며 미워하는 세상은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화합과 협력으로 행복한 하나인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국가무형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BTN 불교TV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 곁에 찾아갑니다. 오후 4시 30분 관불의식 및 법회를 봉행하고 설레는 연등 행렬에 앞서 모두가 한바탕 신나게 흥을 돋우는 연희누리가 진행되며 오후 6시부터는 연등회 30년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연등회가 처음 열렸던 1995년 여의도 대법회부터 현재의 연등회 모습까지 불교계의 소중한 기억을 함께 추억해봅니다. 오후 7시부터는 행복과 평화, 기원과 희망의 마음을 담은 10만 등불의 향연이 도심을 아름답게 수놓는 연등 행렬로 이어지고 오후 9시 30분에는 환희의 꽃비가 내리고 서로 맞잡은 손길마다 행복이 가득한 대동한마당이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집니다.

0: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감동과 환희의 현장을 BTN 불교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0: 여주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 사암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
2: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푸드닥터 박찬호 박사인데요. 오늘 여러분 통합의학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박사님 벌써 네 번째로 모시고 있고요. 오늘이 아쉽지만 마지막 강연입니다. 근데 또 아쉬움이 큰 만큼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까 기대감도 큰데요. 우리가 사실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건 모두의 바람인데 그 비결, 비법이 정말 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냐를 항상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은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 먹는 것도 20, 30대가 먹어야 될 거와 또 60대 이상 드셔야 될게 다르거든요.

0: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시니어 건강법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인데 사실 전 세대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거든요. 시니어 건강법을 콕 집어서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지금 세대의 시니어 분들은 그동안 너무 먹고 살기 바쁘셨어요. 네, 자녀들 키우시고 경제활동 하신다고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잘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의료기술도 발전되고 해서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안 됐는데 오래 살려고 하니 아픈 데가 많으시겠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아프지 않고 오래 살까? 요거에 대해서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1: 야, 뭔가 든든하게 박사님이 우리 시니어분들의 한 편이 돼주신 것 같은데요. 인생 2막 또 박사님과 함께 멋지게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유익한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역으로 지금은 100세 건강시대입니다. 고령화를 맞아서 어떤 분들은 행복하게 여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고통스럽게 남은 기간을 마지못해 사는 것 같은 분도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했는데요. 오늘 그 비법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영양 부족되기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먼저 식사 준비하는 데 있어서 누가 맛있게 먹어주지도 못하고요. 또 만드는 데 고됩니다. 그리고 몸은 노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노화가 잘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근육과 뼈와 그다음에 소화를 시켜주는 위와 그리고 혈액이 지나가는 혈관 그리고 뇌가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은 이렇게 노화됨으로써 결국은 질병과 고통 속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조금만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근육부터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매년 근육이 1에서 2%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근육은 면역도 담당하거든요. 항체 같은 면역세포가 바로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감소되면서 면역 또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항암치료 받을 때도 근육이 많은 분들이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드셔야 되는데요.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체중 킬로그램 곱하기 1.2에서 1.5g 정도를 매일 드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씹기 힘든 그런 고기를 질겅질겅 씹어 드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화 잘 되는 단백질 위주로 뭐 두부도 좋고요. 계란도 좋고요. 예. 그래서 매 끼니마다 이런 단백질 반찬은 한 개 정도 이상 있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단백질을 먹을까? 식물성을 먹을까? 동물성을 먹을까? 많은 연구 자료를 제가 종합해 봤는데요. 청소년기에는 좀 동물성 고기를 먹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서요. 성장에 특히 좋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들어서는 주로 콩을 중심으로 한 뭐 두부라든지 그다음에 견과류 이런 데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이 오히려 몸에 더 좋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전혀 드시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네, 고기도 적당량 드시는 게 꼭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뼈가 골밀도가 저하됨으로써 나중에 낙상, 넘어졌을 때 골절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폐경 후에 골밀도가 급감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좋은 게 칼슘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칼슘은 음식으로도 섭취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콩물 두유가 좋습니다. 콩물 두유에는 첨가물이 적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뼈째 먹는 생선, 멸치나 뱅어포 이런 것들도 좋고요. 그다음 병원에 가면 비타민 D 영양제 주사를 얘기합니다. 칼슘이 흡수되는 데 있어서 비타민 D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마그네슘도 같이 드셔주시거나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꾸 몸이 석회화 건염이 걸리는데 그거는 내가 칼슘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산성화되면요. 이 미네랄이 많이 필요합니다. 산성화되시는 분들의 특징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거나 술을 많이 드시거나 백미를 많이 드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혈관 속에 알칼리가 부족함으로써 몸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관에서는 큰일 났어. 빨리 미네랄을 공급해. 미네랄이 어디 많은데? 뼈에 많네. 이게 바로 옆집이죠. 옆집에 뼈에서 칼슘을 끌어와. 그래서 칼슘을 끌어옵니다. 그럼 뼈는 어떻게 될까요? 뼈에는 구멍이 숭숭숭 생기겠죠. 그러면 그 가져온 칼슘을 잘 쓰면 되는데 혈관 속에는 오히려 칼슘이 많아집니다. 예, 너무 많으면 이게 과잉이 돼서 혈관을 따라다니다가 어떤 부위에 가서 석회화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엄청난 고통이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애초에 칼슘을 많이 먹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몸이 산성화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칼슘이 많은 멸치라든지 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드셔주시거나 영양제로도 드셔주시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니어분들은 영양 부족에 시달립니다. 요즘같이 풍족한 시대에 무슨 영양 부족이냐고요? 바로 후각과 미각이 노화가 됩니다. 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보면 맛을 잘, 간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젊었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향을 잘 못 맡아서 이 먹어도 맛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근감소증까지 생기니까 이 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음식 맛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드세요. 그냥 억지로 그냥 때우다시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다음에 이가 또 안 좋으시죠? 그래서 꼭꼭꼭 씹어 드시지 못합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생선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채소도 생채소를 아작아작 씹어 드시는 데는 무리가 따르죠. 그래서 삶고 간 그런 해독주스 같은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서 잘 못 드시고 또 장운동까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변비가 생깁니다. 이 변비가 생기면 나쁜 독소가 다시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에는 또 푸른이라는 자두, 건자두로 만든 음료도 좋고요. 그다음 요거트도 좋고 청국장도 좋고 발효식품은 평소에 식사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니어의 최대 고민인 배변, 장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물도 좀 드시고요. 올리브유도 좀 드시고요. 이렇게 나물도 좋습니다. 잡곡밥도 좋고요. 하지만 잡곡밥을 많이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워낙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차라리 흰 백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 보면 입은 마르다고 말씀하시는데 갈증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입이 마르는 거는요, 침샘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침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반면에 갈증을 느끼는 것은 또 몸에 갈증을 느끼는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을 하루에 한 컵도 제대로 안 드신다면 어떻게 되느냐. 탈수 현상이 생겨서요. 인지 저하도 생기고 변비, 낙상, 혈전이 많이 생겨요. 그럼 심혈관 질환까지 생기겠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드셔야 돼요. 언제 먹을까요? 밥 먹으면서 드시는 건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위산이 희석돼서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또는 따뜻한 물을 한 잔 드십시오. 그럼 배변도 잘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복에

좀 드시고요. 그래서 목이 안 마르더라도 차 같은 걸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시녀분들은 심혈관 질환에 시달립니다. 대부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에 한두 가지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오래될수록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큰 문제죠. 그리고 뇌 건강을 또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뇌도 아무래도 기능이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좀 기억이 안 되고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음식은 생선에 있는 오메가3, 그리고 들기름에도 있고요, 견과류에도 있고요. 오메가3라는 영양제를 따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나 녹차 강황에 있는 그런 씁쓸한 맛을 내는 폴리페놀이라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게 항산화 역할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은데요. 치매는 제2의 당뇨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당뇨가 생기면은 신체 기관들이 많은 합병증이 생깁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뇨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소에 드시는 그런 달달한 사탕 같은 거, 그런 거 너무 또 과자 같은 거 너무 또 즐겨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 비타민 B군 영양제를 좀 드시면요, 바로 뇌혈관이 보호됩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하는 것들이 좀 줄어드는데요. 이거는 음식에도 있습니다. 달걀, 콩, 현미에도 풍부하니까 이런 거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치매 잘안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뭘 먹냐면 광황을 가지고 만든 커리를 먹습니다. 이 울금이나 광황에 있는 노란색 색소에는 커큐민이라고 하는 항산화 기능을 가진 그런 좋은 파이토 케미칼이 있는데요. 이거는 몸의 염증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그 무릎에도 좋고요. 관절염.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또 위가 기능이 떨어지는 위무력증에도 좋아요. 위무력증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대중교통 타고 다니다 보면 막 트럼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위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속에 들어간 가스가 위에서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분들이 에티켓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요.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간이 안 좋거나 비만, 당뇨암에도 이 울금에 강황이 있는 커큐민이 좋으니까요. 진도 울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를 가루로 물과 함께 드셔도 좋고요. 이거는 기름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 고기 구울 때나 나물 볶을 때 같이 드시면 흡수가 잘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뇌 기능 떨어지죠. 신경이 피복이 벗겨지죠. 그다음에 눈이 안 좋습니다. 여기에 많은 성분이 뭔가 하면 바로 DHA입니다. 특히 대뇌 피질에 있는 지방 중에서 3분의 1이 DHA입니다. 적게는 15%에서 33%까지 지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도요, 지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구건조증에 많이 시달리는데요, 거기도 지방이 필요한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오메가3입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을 좀 드셔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하나만 드시기보다는 이 항산화제, 비타민 A, C, E, 셀레늄, 아연 같은 그런 것들을 같이 드셔주시는 게 서로 도와줍니다. 시너지 효과가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메가3는 좀 전에 말씀드린 두뇌 건강, 눈 건강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좋은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중성 지방이 많아지고 또 심혈관 질환의 문제가 크잖아요. 거기에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정원이 기름으로 만든 오메가3를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치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길을 잘못 찾겠지. 또는 성격이 좀안 좋아지겠지. 계산하기가 좀 힘들겠지. 지금 날짜가 언제지? 또는 지금 가을이야? 겨울이야? 이런 걸 모르실 수 있지만, 갑자기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특히 보호자분들은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검사를 맡아보고 그게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훨씬 지연시키는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중요한데요. 잠도 잘 주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잠을 많이 잡니다. 왜냐하면 뇌에도 노폐물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게 청소가 이 물로 살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잠을 자면 쫙 씻겨 내려갑니다. 그럼 아침부터 다시 쌩쌩하게 살수 있고요. 또 운동하십시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되죠. 그게 꼭뭐 심장 주변만 되나요? 다리만 되나요? 아닙니다. 뇌까지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해마라는 부위가 잘 작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력도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몸이 아프고 힘드시더라도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지 뇌가 자극이 되고요. 또 새로운 거 배우십시오. 예. 예전에 좀 육체 노동을 많이 하셨다. 그러면 정신적인 걸좀 해보시고요.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근무를 많이 하셨다. 그러면 몸을 움직이는 걸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가만히 누워있고 싶습니다. 예, 너무 편하잖아요. 누워서 그냥 TV 보고 그러고 싶은데 근육이 계속 줄어들어요. 매일 1%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90세의 서영갑 선생님 사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요. 뭐 젊었을 때부터 한게 아니에요. 이분은 학교를 퇴직하신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요. 64세부터 26년째 근육 운동을 하셨어요. 집에 체육관도 있어요. 체육관의 회원은 본인밖에 없어요. 예. 근데 즐기시는 거예요. 근육이 살 길이다라고 강조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근육을 키워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신 게첫 번째,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분은 그럴 때도 이 모래주문을 차고 그러세요.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 젊었을 때는 그냥 일어나면 되지만, 뼈가 부러지고, 그러면 오랫동안 누워 계셔야 되고, 그러면 대사가 줄어들고, 그러면 식욕도 떨어지고, 여러모로 안 좋아져서 심지어 돌아가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좀 다리에 힘을 길러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 당뇨에 있어서도 근육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힘이 나야지 정신력도 좋아지고 뇌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력에도 근육이 필요하고요. 근육감소증은 나이가 들수록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방 차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운동을 할까? 물론 이두박근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체 운동입니다. 일단 뒤꿈치 들기 운동 너무 좋아요. 예. 뒤꿈치 들기 운동을 좀 이렇게 벽을 잡는다든지 의자를 잡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한발서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저도 어떨 때는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한발서기를 좀 하시고요. 또는 스쿼트 하시죠? 예, 스쿼트를 하셔도 좋은데 스쿼트를 하다가 뒤로 꽉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이불이나 좀 폭신폭신한 것을 좀 깔아놓고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국민체조, 새천년체조 이걸 좀 대수롭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꼭 근육을 많이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근막을 이완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이런 체조를 통해 가지고 이 힘줄이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이런 체조가 그런 것을 막아줍니다. 그다음에 걷기 하면 좋은 산소를 맞죠? 예, 그다음에 기분도 좋아지죠? 심폐 능력도 좋아지니까 걷기하고 체조 꼭 추천드리고요.

합니다. 뭔가 하면 바로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소변을 지리고 배변을 능력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 있는 근육이 중요한가 하면요, 바로 우리 생식기 항문 쪽에 있는 근육이에요. 이걸 받치는 근육의 이름이 골반저근이에요. 골반 밑에 있다고 골반저근인데요, 이 골반저근을 가지고 운동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쪽은 아무래도 좀 뭔가 부끄럽죠. 그러니까 그쪽을 가지고 운동하는 분이 잘 없어요. 근데 이쪽이 이렇게 축 처지면요, 소변 보는 것도 찔끔찔끔, 배변하는 것도 어렵고, 생식기에도 자꾸 염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처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케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여자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분도 하셔야 돼요. 항문 주위에 힘을 꽉 줬다가 잠시 후에 풀어주고 하는 운동을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오줌 누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내가 배변을 참아야 될 때 좀 참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삶의 질까지 좋아질 수 있다 말씀 꼭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양제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식단으로 드시는 걸 전 가장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작이 잘 안 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또 우리 땅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 하루에 필요한 철분을 섭취하려면 2014년도에는 사과 두 알이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사과 15알은 드셔야지 가능할 겁니다. 토양에 예전처럼 퇴비를 하고, 그래서 미생물이 풍부하고, 그래서 미네랄이 많고, 이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시는 각종 뭐 고질증약, 스타틴 계열의, 그 다음에 당뇨약, 뭐 위산 억제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생기는 각종 효소를 억제하고 또 영양소를 많이 쓰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약강도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고질증약을 먹으면 약간 근육이 아프거나 근육에 힘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그 에너지를 일으키는 거를 도와주는 코엔자임 Q10이라는 항산화제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몸속에 다 있거든요. 그를 외부에서 영양제로 먹어줘도 우리 근육에 힘을 내게 해줄 수 있고 또 고혈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약도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2의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채식만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 원래 고기에 비타민 B12가 많거든요. 이게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12를 따로 드셔주시는 게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비타민 뭐 이것저것 좋지만 저는 비타민 D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비타민 D는 10시에서 3시 사이에 햇빛을 이렇게 직접 쬐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데 겨울 같은 경우에 햇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빌딩이나 건물에 있고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또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시고 이러면 잘 또 생성되지 않아요. 그러면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음식을 충분히 먹으려면 천하유 정도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 천하유 정도를 먹으려면 계란 노른자 40개 드셔야 돼요. 드실 수 있나요, 여러분? 아마 콜레스테롤 걱정돼서 못 드실 겁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영양제로 한두 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군도 좋은데요. 네, 비군에서도 이 피로, 근육 피로, 그다음 신경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도 비타민 B군에서 해결할 수 있고요. 또 비타민 D를 좀 더 말씀드리면, 좀 전에 그런 뼈 건강도 좋고, 그 다음에 면역에도 좋고, 노인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 즉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데도 비타민 D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햇볕과 함께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들, 우유, 계란, 노른자, 뭐 버섯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 드셨으면 좋겠다.

0: 골고루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화를 방지하는 데는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 몸이 녹슬듯이 녹슬지 않게 하는 게 바로 항산화제인데요. 이 항산화제를 꾸준히 드셔주시면 각종 심혈관 질환과 암까지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A, C, E. 그래서 C도 요즘 수용성이니까 드시면 몸에 쓰이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용하고 값도 싸고요. 그 다음에 셀레늄이라는 것은 브라질너트 이런 거 하루에 한 3개 정도 드셔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길죠. 그게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그리고 오메가3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이것도 몸의 피부, 혈관, 그 다음에 심혈관, 그 다음에 뇌에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지방도 억제하고 비만까지 억제해줍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에 좋은 게 뭐냐? 바로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포스파티딜 세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뇌인지질에 쓰이는 원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 아프게 살고 싶죠, 여러분? 네. 국가 건강검진도 적절히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또 동네에 꼭 매번 조금씩 아플 때마다 대학병원을 가고 종합병원을 갈 수는 없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주치의를 두십시오. 동네에 의원해 보면 친절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면서 또 마음 위안도 얻으시고 또 미리미리 큰 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뭐 약과 주사로만 해결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떤 이런 건강기능식품도 좋고요. 마사지, 온열요법, 그 다음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침을 배워서 간단하게 자기 손이라든지 다리에 놓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강연 핵심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땅이 지금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음식뿐만 아니라 영양제도 필요하고, 또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나 칼슘 등을 좀 적극적으로 먹자. 그다음 노화가 잘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특히 소화나 혈관 부위인데요. 이런 데는 항산화제를 좀 많이 드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속이 편한 그런 음식이 돼서 소화 흡수가 돼야 되니까 생채소보다는 삶은 채소, 야채찜 이런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가급적 하면서 운동을 하시면서 근육을 키워주시고 뇌기능까지 좋게 하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니어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중년, 시니어 여러분들, 하루라도 기분 좋게, 건강하게 사는 그런 하루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 네, 지금 내 손에 억만금이 있다 한들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난 4주간 박찬우 박사님과 함께 나눈 내용들 잘 실천하셔서 인생 최고의 자산인 건강 든든하게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0: 여주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 봉축대법회가 5월 16일에 봉행됩니다. 이날 연등문화체험을 비롯한 다채로운 식전문화행사가 오후 1시부터 개최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갓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 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상

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 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0: 강화도 전등사에서 온 지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일단 내 눈부터 밝혀야 되고 내 스스로 빛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1: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스님. 인도에서는 우리 한 종단의 큰 스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행고돼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님.
2: 오늘 아침 새벽에 풀밭에 걸어가면은 이슬이 많아가 막 옷이 젖거든. 그 이슬을 갖다가 이제 막대기로 가지고 설 털면서 지나간다 이거라. 지나가면은 옷이 안 벗을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자꾸 지팡이가 이슬 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걸어서 끝내는 수가 많아. 근데 태양이 떠버리면 일체에 다 없어져 보는데, 태양이 뜨는 것이 이제 비교하자면 깨달음이라, 도노라. 한번 깨달아보면 그와 마찬가지라.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능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 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목정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아, 우리 불교에 대해 알아갈수록 정말 이렇게 좋은 부처님 가르침을 나만 알아선 안 되겠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배우고 실천해서 모두 다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또 좋은 인연을 좀 맺어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저도 이렇게 드는데요. 네. 우리 스님께서는 오죽하실까요?
0: 우리 오계윤 아나운서가 네. 이제 보리심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스님.
0: 스님들은 이제 발심 출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1: 네네.
0: 발심, 마음을 일으켰다는 뜻인데, 그 마음이 이제 발보리심이고, 발보리심이란 내가 해탈 열반을 얻은 뒤에 일체 중생을 해탈 열반으로 이끌겠다라는 네.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끊임없이 실천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가득하죠.
1: 네. 자, 오늘도 한 분이라도 더 우리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난 23일 군포교회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계룡대 홍제사에서 낙성 법회와 봄불식을 봉행했는데요. 오늘은 홍제사 불사의 숨은 주역을 한 분 귀하게 모셨습니다. 금강화 이미수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금강왕 이미수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먼저 네. 우리 불자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2: 저는 그 대전에 불자님들을 모시고 33 간음성지 전국 33 간음성지 순례를 하고 다니는 인솔자 금강화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미숙 불자님이 홍제사 네. 화주 보살님으로 그 역할이 굉장히 크셨다고 합니다. 스님, 화주라는 말이

0: 정말 귀하고 예, 좋은 말이잖아요. 예.
1: 그렇죠. 이제 그 보살들, 대승보살이 할 역할을
0: 네.
1: 화주라 합니다. 이 화주라는 말은 이끌어서 변화시켜 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불자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끌어서 불자로 만들다. 또두 번째는, 업장이 많고 공덕이 없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불자들을 공덕을 지을 기회로 안내해서 공덕을 짓게 하다. 또세 번째는, 이제 그 우리 중생들이 생사윤회 고통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해탈 열반의 길로 이끌고 안내하다. 이런 모습이 화주 역할입니다.
0: 그러니까 될 화자를 쓰나 보네요, 스님.
1: 네,
0: 그렇죠?
1: 될화자. 네.
0: 오, 아, 그런 의미가 있는지 아셨습니까, 부사님?
2: 몰랐어요.
0: 훌륭하십니다. 자, 홍제사 불사에 100명을 동참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시고 100일 기도하셨다고 들었어요.
2: 네.
0: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2: 아, 그 홍제사 절을 질 때, 그 장군 보살님 한 분이 제가 신원사의 총무 회장소임을 볼때그 주지 스님, 중하 스님하고 한번 이 절에 오셨으면 좋겠다는데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홍제사에 현지답사를 갔어요. 근데 이
0: 대단하시네요. 예.
2: 절을 가서 이제 어린이 법당을 먼저 제가
0: 둘러보시고. 예.
2: 둘러보고 법당을 들어갔는데 법당에 하얀 석고부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여기는 군부대라 아마 맑고 청정한 하얀 석고부처님을 모셨나
0: 의미가
2: 보다.
0: 있나 이제
2: 예,
0: 생각하셨어요.
2: 통정함 가는 오세암에는 그 백이 관세음 보살님을 모셨는데 여기는 하얀 석고부처님을 모신 뜻이 있나 보다. 그러고 있는 차에 주지 스님이 법당을 뭐 일이 있어서 올라오셨더라고요.
0: 만나셨군요. 예.
2: 네, 홍제사 주지 원경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저한테 이렇게 탁 다가서시면서
0: 네.
2: 보살님이 우리 홍제사에 화주보살을 해주면 참 잘하시겠다고.
0: 와,
2: 보살님, 우리가
0: 제대로 알아보셨어요.
2: 내일부터
0: 와.
2: 우리가 홍제사에서 금강경 100일 기도를 들어가는데,
0: 네.
2: 보살님 저하고 같이 100일 기도 하면서 우리 절에 화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스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냥 웃고, 인사만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남편한테 제가 이제 그 계룡산의 신원사라는 절에서
0: 네.
2: 화주를, 어려운 절인데 제가 그 절에서 화주를 잘 해놓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화주는 여기에서 마지막이다 했는데 또이 스님이 나를 화주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0: 야.
2: 저희 남편한테, 여보, 내가 우리 아들 둘이 그 군대를 가가지고 정신교육을 잘 받고 나와서 가정을 저렇게 이끌어가고 살고 있으니 내가 군부대에 화주를 하고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0: 아유, 박수 한번 쳐드리고
2: 네.
0: 싶어요.
2: 그렇게 하고 권선문을 오면서 쿠팡에서 한계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날 8월 17일 날 홍제사 새벽 예불원인데 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가니까 스님이 깜짝 놀라시고, 엊그제 4일 전에 와서 화주를 해달라고 했던 보살님이
1: 말도 안
2: 들어왔으니,
1: 하고
0: 바로
1: 왔는데.
2: 스님이 바로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그 권선문을 제 앞에 놓고, 관음성지 순례 다니는 책을 놓고, 금강경 책을 놓고,
0: 놓고.
2: 세 권을 놓고 제가 108배를 하면서 원을 세웠어요. 부처님, 제가 이 홍제사 부처님 불사하는 과정에 장애가 없도록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저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108배를 하고

0: 환경 스님 따라서 읽고 관세음보살 보문품 읽고 그렇게 하고 권선문을 딱 들고 이마에 들고 부처님한테 108배 절을 이제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금강경 회향을 하고 그 뒤로도 계속 스님하고 이어져서 홍제사 절에 기도를 하러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리고 주지 스님한테 스님 저는 그 여기 홍제사 신도들한테 제가 화주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회향할 때까지 부처님 본전불 회향할 때까지 제가 이 홍제사에서 머문 바 없이 응모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에서 나오는 그 대목과 같이 저 살고 싶습니다.
1: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0: 100일 딱 했어요.
1: 딱 100일 동안?
0: 딱 100일 동안에서 100명 화주를 제가 했습니다. 와. 100일 딱 되는 날 끝나더라고요.
2: 대단하시다. 그 국무법당이라서 부처님도 되게 이제 크실 건데.
0: 아, 7m 정도 된다고
1: 와. 어마어마한.
0: 대불이에요, 대불.
1: 네, 이렇게 홍제사 스님들과 여기 계신 금강왕 이미숙 불자님, 그 밖에도 불사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군포교의 새로운 거점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스님.
2: 그럼요. 예. 군포교가 갈수록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포교를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나 학생 젊은이들에게 포교할 수 있는 장이 없습니다.
1: 맞아요.
2: 워낙 바쁘거든요. 학교 아이들도 바쁘고 또 젊은이들도 직장 생활하기 바쁘고 해서 그런데 이제 군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전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종단에서도 그렇고 스님들도 군포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1: 그렇죠.
2: 우리 불교 불자님들이 이제 평균 연령 때 계속 너무 좀 높아져서 걱정이 많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군포교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는데 그중에 이제 그 홍제사도 군포교의 아주 그 중요한 거점이 됐죠.
1: 그야말로 거점이 됐습니다.
2: 특히 이제 거기에 이제 상무사령부가 다 있다 보니까 군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다 그곳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그분들이 한 분이 불교로 해서 전법이 되면 또 많은 그 장병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특히 홍제사가 아주 중요하죠. 네. 그 공덕을 우리 금강화보살님이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네.
1: 평소 좀 자주 기도하러 다니시는 편이세요? 두 분이 같이?
0: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화주 불사하고 이럴 때는 많이 협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홍제사에 이렇게 한 것은 작년 초파일 때 제가 그 초파일 날 연무대 훈련소에서 한 350명 정도 묵공양을 군인 가족들한테 대중공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님한테 그랬어요. 그날 3,500명이 왔더라고, 애들이요. 법당에. 그래서 초파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3,500명에서 10명만 불교로 우리가 몰입을 해도.
1: 인연을 맺어도.
0: 인연 맺어도 우리가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포교는 이 군인 가족들한테 해야지만 잘 우리가 전법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홍제사에서 내가 이렇게 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왔지만 이 군인 애들한테 포교를 잘해서 우리 불교가 앞으로 번창하고 커다란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연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홍제사에서 이렇게 화주 아닌 그릇도 안 되는데 하죠 하고 있습니다.
1: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우리 젊은층 청년 불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바라시는 그 모습이 머지않아도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홍제사 불사만으로도 이제 엄청난 공덕을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신원사, 공주 신원사에서 무려 12년간 어마어마한 불사를 하셨다면서요. 12년이 걸렸으며 스님, 가히 짐작은 됩니다만 그렇죠.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0: 아, 그 신원사에서는 일주문 앞에 해태상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저 혼자 화주를 다 받아가지고 해태상도 세웠고 또 그 안에 포대화상을 모셔놓은 부처님 사리봉안을 조금 해놓으셨어요. 그 포대화상의 석등도 제가 화주를 했고요. 또 천수 관세음보살님도 화주를

0: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례에 그 중하스님하고 저하고 손길 안 닿는 곳 없이 불자들이 요즘에 편안하게 신원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건 대종사 중하스님하고 저하고 그큰 스님이 많이 열심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뒤를 따라서 스님의 말씀 듣고 화주도 했고 또 제일 행복한 것은 등호남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 그 전기를 놓았는데 그때도 놓기가 어려웠는데요. 중하스님이 시키는 대로만 제가 해가지고 등호남에 전기도 놔서 요즘에 신도들이 편안하게 올라다니면서 전기 있는 곳에 기도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신혼사에도 마지막에 제가 회향하고 나오면서 버스, 그 버스를 코로나 때 차가 없었어요.
1: 맞아요. 다
0: 시청에 차가 끊겼어.
1: 끊겼잖아요.
0: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는데 스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버스, 대형 버스를 싸게 구입하도록 해서 요즘에 노보살님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전기가 들어와서 감사하고 이제 세 번째는 홍제사에서 제가 이군 장병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군인 가족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불자들이 군인 병사들한테 잘 해가지고 포교를 잘해서 전법을 대대적으로 홍제사에 오셔서 해주면 우리 불교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신행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다.
1: 아유.
2: 그
1: 참 대단하신
2: 신원사에서 한
1: 분입니다.
2: 불사공덕으로 불보살님들이 홍제사 불사할 사람은 금강화보살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글로 안내해 주신 것 같고
0: 맞습니다.
2: 아마 홍제사에서 불사하는 것이 어쩌면 더 훨씬 더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금강화보살님은 이제 불보살님들에게도 유명해졌고 또 우리 군승법사님들에게도 아마 유명해지실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이 정도 원력이면 스님, 우리 불교와의 그 불법의 인연이 정말 깊으신
2: 아주
1: 분이
2: 아주
1: 아닐까.
2: 깊으신 분이죠.
1: 절엔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0: 제가 21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 21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2: 그러게요.
1: 가족이 다 함께
0: 학교
1: 다닌
0: 졸업하고
1: 거나.
0: 직장을 나와가지고 등산을 갔다가 그 대둔산에 있는 산에 등산을 갔다가 도천 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2: 큰 스님이구나.
0: 한 30년 정도 스님 그냥 옆으로 다니면서 하다가 스님이 108살에 열반하시고 제가 이제 스님이 열반하신 뒤로 화엄사에서 다비식하고 그때 이제 중하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신혼사에 와서 12년 동안 이렇게
1: 아니,
0: 화주도 하고
1: 아드님 업고 다니셨다면서요?
0: 애기 지금 우리 아들이 작은 아들 아가씨 때부터 다니기는 했는데 남편이 이제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령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보령에 2년 살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애기 얻고 한
1: 세상에.
0: 3살 3개월 정도 된 애기 얻고 제가 그 절을 다녔어요.
2: 불사는 특히 이제 그 태고사 얘기하셨잖아요. 도촌 큰스님께서. 태고사 불사를 도촌 큰스님이 다 하신
0: 네,
2: 거거든요.
0: 그랬는데 그쪽에는 불사를 저는 안 했습니다. 그냥 스님만
2: 그것도
0: 옆으로
2: 인연이죠.
0: 다니면서.
1: 그럼요.
2: 아이고. 도촌 스님 시작으로 이제 불교와 인연을 맺었고 그 과정 중에 많은 인연 있는 분들이 큰 스님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0: 원행 스님도 계시고요. 지금 오대산 월정사에 계시는 원행 스님하고도 제가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편이 제복을 입는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이 대전에 오시면 항상 저희 남편 사무실에 이렇게 오시면 스님이 왔다 가시면 그날 사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늘 스님한테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스님 열반하셔서 다비식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1: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어요. 삼십산 관음에 앞서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0: 이제 신혼사에 계시던 그 대종사 스님께서 중하 스님께서 아직은 내가 힘이 있는데 주지 소임을 내려놓는 게좀 그러니까 그렇다 말씀을 하셔서 네. 33 간음성지 순례도 다니고

0: 또 선빵
1: 예.
0: 공부하는 스님들한테도 가면 좋겠다. 금강호사님이 그거를 놓지 말고 신원사에서 선빵을 다녔으니까 그거를 계속 이어서 해주면 좋겠다 해서 2012년도서부터 우리
1: 예.
0: 중화스님, 상자스님이 12년도에 마곡사라는 절에
1: 네, 마법사.
0: 처음 대만 계시다가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선빵에 계셔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선빵을 그냥 다니면서
1: 공양 다니셨네.
2: 대중공양
0: 그냥
2: 올리신
0: 그때는
2: 거예요.
0: 뭐 대중공양 과일, 양말, 스님들 옷, 스님 좋아하시는 거 이런 거 해드렸어요. 그래서 삼십상 가늠성지 순례를 만행화 보살님하고 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 9월 달이 이제 3년.
1: 회향이에요.
0: 예. 그래서
1: 와.
0: 원래는 만당 스님이 불교사업단에 계실 때
1: 네.
0: 그쪽에서 회향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또 복이 없으니까 스님이 그렇게 우리를 놓고 가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홍제사 부처님 복장식 끝나면 우리 군포교도 생각을 하고 해서 여법하게 그 우리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 신도들을 데리고 홍제사 군법당에서 삼십상
2: 해야겠다.
0: 가늠성지 회향을 군법사님들과 또 우리 그 모시고 다니는 법사님들 두분 모시고 여법하게 하려고 제가 구상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2: 아유, 원합니다.
0: 예.
2: 불사면 불사. 그쵸. 스님들 뒷바라지 지극정성으로 하셨습니다. 거기다 기도와 순례까지 신신나게 다녔으니까 그동안 뭐 기도값이 뭐셀수 없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0: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저희는 아들이 둘인데, 다 애들이 남매 나가지고, 요즘은 아이들이 아기를 안 날라고 하는데, 저희는 딸
2: 맞아요.
0: 하나, 아들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2: 와.
0: 나가지고 행복한 그 가족이에요. 아직 아이들한테 포교는 제가 못했어요. 하나, 애들한테는 항상 이야기를 하죠. 엄마는 너희들 자식도 중요하지만 나는 부처님 불법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들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니까 나는 부처님의 내 몸을 귀히 했노라.
2: 와.
0: 그러니까 나한테 엄마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들 열심히 살고 나는 부처님한테 귀하고 살다가 갈란다. 예.
2: 어머님의 그 뜻을 충분히, 예, 알고 계시고 아마 함께 그 길을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1: 그래요.
2: 생각하세요?
1: 이제 그 훈습이라 하거든요. 이제
2: 훈습.
1: 부모님이 이렇게 절에 다니면 젊은 이제 자녀들이 직접 오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본인들이 이제 나이를 더 먹어서 아이들이, 본인 아이들이 뭐 20대가 된다든지, 본인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때 관음기도 하시고 절에 가시더라. 그때 보니까 이런 경전을 읽더라. 이래가지고 본인들도 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진실한 불자가 되죠. 예.
2: 금강한 불자님께서 이제 붓다회를 통해서 또 방송 포교불사에도 좀 동참해 주시라 말씀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마음 움직이고 또 인연을 맺지 않을까 싶거든요. 귀한 화주보살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0: 네,
2: 같습니다.
0: 저희가 지금 저희 그 사돈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제 그 교회를 다니셨는데 항상 여기 경기도에 있는 아들이 경기도에 살거든요. 그래서 초파일 되면 며느리한테 일부러 처음에는 제가 등값을 내줬는데 그 사돈이 이제 같이 따르고 다닐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니드를 했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홍제사 그 본존불 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우리 사돈한테도 얘기해서 사돈 우리가 인연이 됐으니까 우리 사위로 맞이한 우리 아들, 며느리로 맞이한 우리 딸, 그렇게 우리가 인연이 됐으니까 좋은 복장 불사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부처님한테 복장 불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사돈이 쾌히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불사가, 불사면 불사,

0: 공양이면 공양, 보시면 보시. 이런 게 인연이 됐을 때 그거를 하면은 반드시 그 가족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1: 아,
0: 생각해요.
1: 그럼요. 네.
0: 그래서 우리 항상 BTN 방송국에서 BTN 방송은 우리는 꼭 학교를 가야지만 학원비를 내야지만 수강료를 내야지만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 BTN은 돈 하나도 안 내고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1: 그렇죠.
0: 또 좋은 이야기도 들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도반도 좋은 도반도 만나고 또 우리 목종스님 같이 이렇게 큰 스님 만나면 법문도 듣고
2: 아이고,
0: 그래서
1: 고맙고.
0: 이 BTN에 보시아라는 저런 이렇게 그것이 뜨면은 항상 인연 달때 어디가 뭐 예를 들어서 불이 났었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는다. 또 어떤 절이 불이 났으니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한다. 그럴 때는 아낌없이 요즘 우리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먹어도 5천 원, 만 원이에요. 그런 돈 아끼지 말고 BTN 방송국에서 나오거든. 이돈 주머니에서 꺼내서 5천 원 BTN에 보시하시면 500만 원이 들어온다라는 그거를 저는 가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연이 닿으면 BTN 방송국에 이렇게 수강료 내고 공짜로 법문 들으려고 하지 말고,
1: 맞습니다.
0: 절에
2: 맞습니다.
0: 가서 1,000원짜리 불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방송에도 이렇게 돈을 내주시면, 방송이 우리 불교가 잘 활성화도 잘될 것이고, 또 군포교에 애들한테 간식도 맛있는 것도 줄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인연 닿으면 BTN 방송국에 인연 맺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자, 부터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1: 그러게요.
2: 1850-0108번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까요. 많은 분들 동참하시고 인연 맺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금강어 보살님께 우리 프로그램 공통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어떨 때 특히 자긍심,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0: 아,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기는 한데요. 젊었을 때는 법복을 입고 법복 바지를 입고 나가면 부끄럽고 제가 그릇도 안 되는데 이런 스님들 옷을 흉내내고 다니나 이런 마음을 갖고 항상 죄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당당하게 저는 부처님한테 귀의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옷을 입고 다니면 좋은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서운 사람이 없다. 우리가 산에 가면은 짐승은 안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지. 그러나 이 승복을 입고 어디든지 가면 부처님이 항상 우리의 어두운 길에서도 등불을 밝혀주고, 뒤에도 부처님이 굽어 살펴 주셔서 좋은 일이 있다 생각하고, 33 간음성지, 우리 33 간음성지 순례단들이 이 프로그램을 혹시 보시고 계시다면 아낌없이 BTN 방송국에 우리 전화 한 통화로 인연 맺어 주시고, 또 우리가 5월 달에 지금 33 간음성지 순례를 가는데요. 우리 오래된 의성의 고은사가 불이 나서
1: 맞아요.
0: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불자님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 의성 고은사 절에 또 BTN 방송국에 군포교에 많은 도움이 돼주는 불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부살님 발언이 그동안에 지은 공덕, 기도, 또 불보살님의 가피 원만하게 다 성취하실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스님.
2: 아, 무엇보다 내가 법복을 입고 이 법복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자긍심, 자부심.
1: 맞아요.
2: 예, 저도 언젠가 한번 꼭 느껴보고 올수 있도록 더 정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사님 앞으로도 이제 하실 일들 많으실 것 같아요. 33 가늠에 쭉 이어가셔야 되고 또 9월에 또 회향식도 있으시고요. 앞으로도 바쁘

0: 시겠지만 늘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나오셔서 그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2: 예, 오늘 건강하십시오.
0: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님,
2: 네.
0: 아, 정말 이런 분도 계시구나.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보살님께서 우리가 또 실천해 하고 또 공덕 쌓을 일들 많이 짚어주고
2: 네,
0: 가셨습니다. 예,
2: 맞습니다.
0: 어떠셨어요?
2: 저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불교가 면면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저런 분들의 원력이 한국 불교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0: 그럼요.
2: 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저런 불자님들을 본받아서 우리 불자들도 함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앞서 이제 커피 한 잔도 이제 5천 원만 원이다. 그걸 생각하면, 예, 법보시 할수 있는 그 공덕 여러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부탁의 가족이 되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방송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 185에 0108번 바로 공덕을 짓는 번호입니다.
0: 예.
2: 또 나의 행복을 이끌어주는 번호이고요. 좋은 건 널리 널리 알려야겠죠.
0: 네.
2: 가족들, 도반들, 이웃들. 요즘은 반려동물을 위해서도 부따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0: 예.
2: 직접 가입도 해주시고 아울러 권선의 공덕도 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0: 아, 스님, 이제 불심이 깊은 집에서 태어나는 것도 참큰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아, 그럼요. 우리가 이제 이 생에 올때 부귀 영화의 조건을 갖춘 금수저.
0: 네.
2: 중요하죠.
0: 네.
2: 그렇지만 그것은 이번 생에서의 행복은 보장할 수 있지, 다음 생에서의 행복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0: 맞습니다.
2: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한 그 집안에 환생한다는 것은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 또 다음 생, 언젠가는 이 생사윤회 고통에서 벗어나서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인 해탈 열반의 길로 갈수 있는 토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귀중한 복입니다.
0: 해탈 열반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패스트 트랙이
2: 그럼요.
0: 될
2: 예,
0: 수도 있을 것
2: 맞습니다.
0: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초대 손님이 바로 온 가족이 정말 불심이 대단하신 집안에서 나고 자란 분이십니다. 중국에서 한 10여 년 동안 유학을 하셨고요. 돌아와서 우리 불교계 안팎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유영수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유영수 불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이제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실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이고 대한불교 천태종 구인사 신도입니다.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네,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0: 야, 네. 아니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정말 신실한 불자 집안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 동생분이실은 먼저 우리 비태인과 인연을 맺으셨더라고요. 부타와에서 진행하는 절로 갈까.
2: 네, 맞습니다.
0: 예, 동생분이 참여하셨고 네. 언니도 한번 방송 출연했으면 좋겠다. 네.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변에 이제 훌륭한 도반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죠.
1: 네, 맞아요.
0: 예,
1: 네.
0: 여러분이 주인공인 이 시간 동생의 추천을 이렇게 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네.
0: 흔쾌히 좀 나가겠다 마음이 내어지던가요? 어떠셨어요?
2: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네, 상황이었고요.
0: 네.
2: 그리고 저희 집에서조차도 제 동생이 절로 갈까라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0: 비닐로 나오셨어요?
2: 네, 혼자 조용히 중요한 일정이 1박 2일 동안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네, 그래서 저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0: 원래는 보통은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그렇죠. 자녀분을 추천해서 보통 다들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시는데 본인이 동생분은 직접 신청을 하셨고
2: 제 동생이 셀프로 본인이 신청을 한 것이고요.
0: 이야, 적극적이다. 특별하네. 좋다. 네.

0: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항상 제 동생이 굉장히 눈여겨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1: 그만큼 이제 불심이 있는 분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0: 네, 맞아요. 맞습니다.
1: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신중하신 스타일이신 것 같고,
0: 네,
1: 동생분이.
0: 맞아요.
1: 어쨌든 그
0: 맞습니다.
1: 인연을 잘 이어서 모쪼록 스님 마지막 결과까지 좋을 수 있도록 일단 저희가 좀 비밀로 해드리면 어떨까?
2: 아,
1: 예,
2: 이거
1: 응원을
2: 좋네요.
1: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으로 하셨더라고요.
1: 네네.
0: 예, 재능은 섞이면 안 되죠.
1: 예.
0: 예, 어떤 활동들 하셨는지도 직접 소개해
2: 네.
0: 주세요.
2: 일단 저는 사실 이제 금강대학교 1기 중어통역학과 졸업을 이제 하였고, 그리고
0: 야.
2: 바로 이제 2007년도 7월 달에 제가 중국 베이징으로 이제 유학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제가 베이징 어원대학교 이제 대외한학과 석사 과정으로 합격을 해서
0: 네네.
2: 이제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이제 수학을 하였고요. 그런데 이제 공부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학문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조금 그 바운더리가 좀 좁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그래요.
2: 제가 조금 더 넓은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때 너무 이제 감사한 인연들이 이제 어원대학교에서 만났던 이제 한국인 이제 박사 과정 중에 계시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노지영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일본 친구들이 저한테 빨리 대학원 자체를 옮기는 게 어떻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베이징 대학교 이제 고등교육학과로 제가 석사
0: 와.
2: 과정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등교육학과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없는 전공이고요. 그러니까
0: 네.
2: 일반 교육학과는 좀 다릅니다.
0: 어떻게
2: 네,
0: 다르는가요?
2: 예를 들어서 좀 가장 넓게 이제 이해를 하자면 이제 개발도상국의 교육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인프라 구축을 선진국의 모형을 얼만큼 적용시킬 수 있을
0: 와.
2: 것인지. 저는 그 과목에 가장 좀 필드에 꽂혔었고요. 그러니까
0: 야.
2: 선진국에서 이제 돌아가는 교육적인 시스템이나 아니면 구축 모형이나 패러다임이나 사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특히 저는 이제
0: 네.
2: 북유럽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가장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지.
0: 와.
2: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는 이제 대기업의 이제 인사고과 관련, 네, 내지는 이제 모든 나라에 이제 다 이제 분포되어 있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대학원 교육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네,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0: 오, 굉장히 크게 다루네요,
1: 그렇죠.
0: 정말.
1: 폭넓게.
0: 네. 그게 만족이 잘 되시던가요, 공부가?
2: 저는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석사가 너무 재밌었어서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을 이어갔는데, 박사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쪽으로 레이더망이 열려서 제가 박사 과정은 수료까지만
0: 수료까지만
2: 했습니다.
0: 하고 졸업은 아직 안 하셨고,
2: 졸업은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0: 그렇죠.
2: 네,
0: 아니, 그렇게
2: 왜냐면
0: 많은 것을 또
2: 기한이지만.
0: 공부하시고 나서 돌아오신 다음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2: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0: 정말요?
1: 그런데 어떻게?
0: 어떤 인연으로 다시?
2: 두분다 기억하시겠지만 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엄청 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사실 정말 그 화생방 마스크라고 하나요? 거의 그걸 써야 하나라는 정도로 마스크로도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0: 현재는 더 심했군요,
2: 네.
0: 확실히.
2: 그래서 아예 이 치수가 뜨지 않을 정도로 수치가 그
0: 아, 더
2: 정도였습니다.
0: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2: 네, 더 이상 할수 없다. 네, 그래서.
0: 잘하셨습니다.
2: 아, 그런가요? 그럴까요?
0: 예. 아이들 가르치는 건 어떠세요? 또 다른 분야인데.
2: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아이들의 사고방식에서 제가 더 많이 배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고 정말 배우려고 하는 그 열망에서 조금 더 쉽게 중국어나 조금 더 쉽게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 줄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끊임없이 주말도 반납하고 좀 달렸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영어학원은 조금 제가 좀 고사하고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국어 선생님으로만.
0: 그럼 영어도 가르치시고 중국어도 가르치시고 하신 거예요?
1: 다재다능하시네요. 구인사에서
2: 네.
1: 일을 도움 주셨다고.
2: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일단 템플스테이를 만약에 구인사에서 진행을 하면 네.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 이제 비구니스님께서 네. 조금 통번역 지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영어나 제가 이제 중국어 통번역 지원을 했었고요. 이제 그건 이제 단기성이었는데 작년에는 좀 길었습니다. 사실 작년

0: 원래는 연초부터 사실은 제가 구인사에서 가장 일찍 19, 20살 때부터 알고 지내시던 이제 비구니스님께서 이제 많이 연로해 지셨는데 이제 박물관 담당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께서 원래 부탁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저랑 알고 지낸 지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삼보당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로 자꾸 너의 이름이 떠오른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대 남대충 대조사 이제 네, 100주년 또 기념 프로젝트가 또 지금 잡혀 있는데 혹시 도울 수 있니라고 연락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소름이 끼쳤던 거는 이제 그분 그 스님께서 비구니 스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실 당시에 저는 사실 한국을 좀
1: 아,
0: 떠날까?
1: 이제 좀 떠나볼까? 다시
0: 다시
1: 떠나보자.
0: 또 그래서 싱가포르 SNU 이제 박사 과정 이미 교수님 프로필을 사실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전공도 막 찾고 있었고, 근데 그러는 차에 전화가 갑자기 오셔서 첫 마디가 여보세요가 아니라 너 혹시 해외 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무에게도 말을
2: 안
0: 한 적이
2: 했는데.
0: 없는데 어떻게 아시죠? 저 비행기 태워주시나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작년 봄이었었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구인사를 올수 있으면 뭐 가보자가 돼서 본격적으로는 네, 여름 때부터
1: 여름부터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0: 올해 1월 말까지 있었습니다.
1: 와, 여름부터 한 6개월 이상을 구인사에서 스님께서 붙잡아 두셨어요.
0: 저도 원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대, 저희는 이제 부처님이라고 이제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대 부처님 이제 관련된 자료 일단은 다 하나하나씩 같이 이제 공부하고
1: 공부도
0: 배워가면서,
1: 하고,
0: 네. 그 다음에 또 그곳에 계시는 이제 박물관 화계사님들, 그 다음 이제 실장님들, 네. 같이 이제 일을 배우면서, 전시회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전시회가 굉장히 너무 잘 이제 끝났습니다.
1: 야,
0: 아직도
2: 근데 이제
0: 전시 중에서
2: 우리가
0: 네.
2: 교육 받잖아요. 교육은 교육을 받아서 지식이라든지 기능을 습득을 해서 내가 행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에요.
0: 맞습니다.
2: 그런데 그 행복을 찾는 과정이 이제 현대인들은 직장인 취업한다든지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냥 내 행복의 조건들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들이 사실은 불완전하고 유한하죠. 우리의 삶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오면 어떤 것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떤 조건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할수 없거든요.
1: 그렇죠.
2: 그래서
1: 맞습니다.
2: 가장 완성된 그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해탈 열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움은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공부를 했고 다양한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성취한다 해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게 되고 언젠가 늙고 병들고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해결이 안 되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 당장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조건에 비하면 열악하거나 부족해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목적인 행복으로 가는 데는 가장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님들이라든지 불교에 귀화하신 분들 보면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경험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더 나은 지혜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해서 그 경험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 공부들을. 그때는 그 길을 하다가 이거는 아니야 라고 버렸는데, 실제 들어와서 사용하게 돼요. 그럼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보살님도, 유용수 보살님도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1: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0: 저는 사실 이제 정말 순수한 마음에, 왜냐면 받은 가피가 저희가 좀 많이 커서 가족들이. 그래서 제가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 처음으로 그렇게 가사를 이제 천태종 구인사 비구 스님께서 이제 박물관 이제 가장 정문으로 정말 날짜, 시간 다 정해서 정말

0: 그대로 이제 이걸 다 이렇게 받아서 오시는 모습. 또 이제 그 비구스님께서 또 직접 스승님이 또 이제 이대 부처님이셨고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흰 장갑 끼고 이제 마치 이제 부처님을 맞이하는 어떤 예우를 예. 네, 갖추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사가 이제 앞뒤 다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센터에 중앙에 전시를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다행이다 이제라도 약간 자부심도 크게 느꼈던 네, 네.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1: 아 좋은 경험하셨네요.
0: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2: 자, 온 가족이 이제 신심 깊은 천태 불자, 천태 중 신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 인연은 또 어떻게 시작됐나요?
0: 너무 사실 오늘 오기 전까지도 이건 저희 아버지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안에서 늘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일화를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께서 스스로 어떻게 구인사를 오셨는지를 이야기하시던 게 녹음이 된 부분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예, 예. 네, 일단은 그건 지금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어떤 네, 뭐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건 없으셔서 일단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친할머니께서 네, 일단 굉장히 불심이 깊으셨으시고 네. 조계종 불심이 특히 깊으셨고요. 굉장히 깊으셔서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도 늘 평생 네, 절에 늘 의지하셨었고 예, 예. 친할아버지께서 조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한 60년대 때 저희 아버지 근데 그럴수록 더 네, 굉장히 불심이 크셨고 제가 사실 친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아니, 저희 부모님께서 맞벌이셔서 네네네. 그런데 제 기억 속에도 그렇고 저희 집의 앨범에도 늘 그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네. 천수경
1: 네, 맞아요.
0: 맞나요, 스님? 전 네. 아직도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네. 그 아무런 반주 없이 네. 정말 그 어떤 비구스님의 목소리가 네. 저는 두 살 때부터 들었던 그게 기억이 있어요.
2: 진짜.
0: 네, 세 살, 네 살 때 내내 그러면서 약간 중간에 새 소리 잠깐 나는 거.
1: 네, 예, 맞아요.
0: 맞아요? 네. 이건 정말 그때 그 소리 들어본 사람 아니면 모를 텐데 그게 저희 할머니께서 유일하게 즐겨하시는 음악이셨어요.
1: 사실 BTN 네. 불교 TV가 나오기 전에는 네. 우리 노사님들이 네. 그 테이프 하나 구해서
2: 네. 테이프.
1: 아침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계속 저녁까지 네. 들으시는 게 네. 네, 일상이었어요.
0: 네.
1: 근데 요즘에 BTN TV가 나오니까 불교 TV를 시작부터 들어서 네. 저녁 마칠 때까지 네.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게 이제 우리 불자님들의 일상이
0: 네.
1: 됐어요.
0: 네, 야. 그 색깔도 기억이 납니다.
1: 네.
0: 천수경에서 약간 연노라색
1: 네.
0: 만나요. 다 기억이 나요. 그게 제 장난감이었던 것 같아요. 늘 다섯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었고, 그 이제는 좀 궁금해요. 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2: 할머니께서.
1: 이제 천수경 내용도 이렇게 들어보면,
0: 네.
1: 특히 이제 우리 노보살님들이 많이 들으시는 게 천수경,
2: 네.
1: 그 다음에 뭐 이제 금강경,
2: 네.
1: 가끔은 지장경.
0: 네, 맞아요.
1: 이런 것들 많이 들으세요. 그 들으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그러한 고통이나 힘들고 어려움을
0: 네.
1: 네, 해소하죠.
0: 아, 그렇죠.
1: 노래를 듣는 것처럼
0: 네.
1: 노래를 듣는 거는 잠시 해소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0: 네.
1: 그런데 경을 계속 들으면
0: 네.
1: 이게 이제 처음에는 모르는 분들은 저 이상한 소리를 왜 듣지? 그런 생각하는데 네. 그걸 알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들으시면 그 듣는 만큼 마음이 정화가 되거든요.
0: 아.
1: 스스로 나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 혹은 나는 이걸 이겨낼 거야. 나는 내 삶이 왜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걸 억지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0: 네.
1: 듣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정화가 돼요.
0: 네.
1: 힐링이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그 우리 불자님들이 새벽부터 계속 듣는 거예요.
0: 네.
1: 그럼 자신도 모르게 이제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독소 백편 의자인이라고
0: 네.
1: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처럼
0: 네.
1: 하다 보니까 점점 알게 되고 그 의미를 네. 막 가슴으로 이제 느끼게 돼요. 그래서 듣습니다.
0: 사실

0: 정말 그 말씀이 너무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교육열이 워낙 높으셔서 이제 시골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의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쭉 시켜
1: 그 당시에.
0: 주셨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재단이 다 교회의 재단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배움이 일단 꼭 필요하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사실 이제 교회의 재단에 학교를 나오셨어요. 중대 보고 나오셨거든요.
2: 특이하네요.
0: 네, 그런데 아버지께서 최근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나는 늘 교회가 불편했다라고. 네. 그리고 나서 모든 성경이나 이런 어떤 찬송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도 기억을 하시지만은 그냥 그건 글자일
2: 맞아요.
0: 뿐이고.
1: 마음으로 와닿고 스며들진 않더라 이런 말씀이신
0: 네.
1: 거죠?
0: 실제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그렇게 다니시는 그 어떤 불교의 인연이 아버지에게 바로 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저한테 이제 고모 할머니. 네. 고모 할머니께서 이제 서울 천태종 명락사에 가장 첫 번째, 네. 만들어주신 분이세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하셨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명락사가 이제 봉천역에 있지만, 그때는 이제 남부지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건물 하나 빌려서 이제 서울대 입구에 있었고, 이제 60만 원 정도를 저희 고모 할머니께서 직접 저를 일단은 세우는데 동참하셨다고, 네, 그래서 명락사가 이어졌다고 말씀을
2: 정말 큰 시주자시네요, 고모님.
0: 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물론 할머니의 역량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상경해서 고모 할머님을 이제 찾아뵙고 실제 고모 할머니께서 당시에 이제 구인사를 다니시는 걸 보시면서 이제 다니시게 되셨다. 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세요. 네.
2: 그온 집안이 다 불심이 아주 깊으시네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0: 그런 것 같아요. 네.
1: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구인사 다니신 거예요?
0: 네, 저는 태어나 보니까 제가 이미 구인사 신도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의 일화가 조금 더 특이하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일본 천리교를 원래 믿는
2: 예, 천리교였어요.
0: 집안이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스님? 네, 저는 잘 몰랐는데. 근데 이제 외할머니께서 천리교를 다니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서울로 이제 유학을 오시면서 서울에도 이제 신길동에 천리교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 있는 이제 관리하시는 이제 보살님이랑 이제 인연을 맺어서 이제 계속 다니시다가 좀 신기한 거는 저희 아버지랑 28일 만에 결혼하셨거든요.
1: 어떻게 28일 만에
2: 그야말로 딱
1: 와,
2: 보자마자 이렇게.
1: 초고속. 네. 와.
0: 근데 정말 그 신기한 건두 분이 처음 보셨을 때, 그러니까 처음 만나신 날도 28일이었고요. 28일 만에 결혼하셨고, 참고로 제가 생일이 28일입니다.
1: 어머나.
0: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28살이 되던 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 아닌데도 무한한 사랑을 많이 주셨거든요. 혼도 안 내시고. 근데 두 분이 만나셨을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 나는 천리교를 다녀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아니 뭐그 정도야 뭐 괜찮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아버지께서는 기억이 없으시다고
1: 아, 그런 대답을 그냥 빨리 결혼하고 싶으신 거지.
0: 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아버지께서 그 결혼하시던 해에 짝이 아무도 없으실 때요. 나는 몇월 며칠 날 결혼할 거야 라고
1: 스스로.
0: 달력에 정해놓으시고
1: 어머나.
2: 아버님께서
0: 하셨어요,
2: 좀
0: 사실은.
2: 비범하셨네요.
0: 아, 그런가요?
2: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생에 인연이 있으면 첫눈에 반한다 하잖아요. 첫눈에 딱 보기만 해도 아, 저 사람이 나의 평생의 나의
1: 맞아요.
2: 반려자구나 느껴요. 우리가 이제 선을 보고 여러 번 생각해서 하기도 하지만 곧 만남을 오래 지속해서 선택하긴 하지만 그럼 그만큼 인연이 이렇게 아주 깊은 인연은 덜한 거죠. 아주 깊은 인연은 보면 바로 알죠. 느낌이. 아버님이 이제 그런 걸 느끼시고
1: 느낌이 딱 오신 거죠.
2: 평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0: 아, 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해 연초부터 아무도 짝이 없.

0: 왔는데 아버지께서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나이가 이미 서른이 넘으셨어요, 사실.
1: 아, 그럼 늦게 결혼하신 건데.
2: 당시로는 만혼이셨네요.
0: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방송을 앞두고 이제 작가님께 이제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저도 덕분에 알게 된 사실은 이제 아버지께서 진짜 그 열일하시던 그때 이제 총각 시절에 그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때를 한 번도 안 빠지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70년대 때그 사진을 보는데 아, 진짜 몸으로 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좀 울컥하긴 했습니다. 좀.
2: 그 천태족 연등행렬 정말 유명하잖아요.
0: 네.
2: 그죠. 오,
0: 막
2: 진짜
0: 사다리 막
2: 보셨구나.
0: 타고 올라가시고 하는데 주변에서 다 이미 결혼해서 아이 아빠가 돼 있는데 아버지는 네. 근데 그 해에는 나는 몇월 며칠에 결혼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2: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어머님도 자연스럽게 이제 천태 불자가
1: 다니시고.
2: 되신 거죠?
0: 네, 어머니께서는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바로 허니문 베이비로 이제 들어섰는데 문제는 그 이제 천리교도 어쨌든 종교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교단 그교 이제 천리교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보살님께서 자꾸 저희 어머니께 찾으러 오시기도
1: 거기도 되게 우리 대순 진리회라는 거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좀 비슷해요. 분위 내용도 그렇고
0: 그래요.
1: 포교 방법도 그렇고 상당히 좀 유사한 편이에요.
0: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 적극적이죠.
1: 네, 엄청
0: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맹장수술하셔야 되고
1: 적극적이에요.
0: 근데 동시에 어머니께서 배도 아프셨고 그래서 그때 저희 이제 할머니께서 친할머니께서 이제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집안의 종교가 두 개여서 결국 그렇게 됐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이렇게 권하지 않으세요. 군사 가자 뭐 불교 믿자 이렇게 한 번도 권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머니께서 주말에 따라 나셨다.
2: 스스로 막
1: 현명하셨네요.
0: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삼배 올리면은 나아진다. 이제 노보살님도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입덧이랑 이제 복통이 사라지셨다고. 네, 그때 이제 그 즈음에 꿈을 꾸셨는데
2: 그러면 그때 보살님을 혹시 어머니께서 임신하고
0: 네, 맞아요.
2: 계셨다고?
0: 저요.
2: 아, 복덩이네요.
1: 복덩이네.
0: 아, 그런가요?
2: 예,
0: 그래서
2: 복덩이시네요.
1: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거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0: 그랬나 봐요, 제 어머니. 그래서 그때 저를 임신하시는 와중에 만삭이셨을 때 꿈에 어머니께서 졸업하신 초등학교가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천리교는 검은색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스님? 저도 봤어요. 근데 너무 무섭던데 막 뛰어다니시는데 뒤에서 잡으려고 하고 근데 위에서 이제 결국엔 저희 어머니가 잡혀서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이제 천리교 교주가 얘기를 하니 위에서 놔줘라. 놔줘야 한다. 이제는 놔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어머니께서 위에 올려다 보셨더니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이셨더라고요. 네.
2: 그 영험한 불신 깊은 가족의
1: 그리고 역시 다르네요.
2: 이야기 역시
0: 그러니까요.
2: 다릅니다. 그 자주 가시는
0: 네.
2: 구인사의 자료 보면서 말씀 더 나눠보도록
0: 네.
2: 할게요. 오, 10월 1일. 몇 년도 10월 1일인가요?
0: 저게 아마 좀 됐어요. 한 2020년 코로나 한 지나서
2: 막 지나서.
0: 였을 거예요. 보정을 하나도 안 했고 실제 구인사에서 이제 가을이 워낙 날씨가 좋은데 지금 보이는 곳이 이제 올라가는 길목.
2: 아침
0: 노도사천.
2: 풍경인가요?
0: 네, 맞아요.
2: 이른 아침
0: 그리고 지금
2: 같아요.
0: 광명당, 광명전 같이 있는 곳. 네, 우연찮게도 사람이 없어서 이른 아침에 제가 한번
2: 거의 무슨 홍보
1: 네.
2: 영상 같아요. 너무 잘 찍으셨는데요?
1: 이
0: 거고.
1: 모습은 무슨
0: 아,
1: 모습이에요?
0: 이거는 사실 제가 스스로 저를 좀 위로하려고 만든 영상인데,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28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좀 오래되셨죠? 근데 8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구인사에서 이제 생전 예수제 이제 수리 영산대제 할때 이제 저희 할머니 이제 올려드리면서 제가 좀, 좋은 곳 가시라고, 발언을 드리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2: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두니까 이것 또한 굉장한 큰 추억이 되네요.
0: 맞아요. 굉장히 저한테는 좀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2: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소개도 해주시고 너무 잘 봤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0: 우리 이영수 물자님께서 또 톰톰이 무슨 글을 쓰신다고요?
1: 아, 끄적거리는 정도인 것
0: 재능이
1: 같습니다.
2: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1: 그냥 끄적거립니다. 네. 제가 이제 대조사전에서 이제 가부좌를 좀 틀고 앉으면 신기하게도 무릎이 안 아프고,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금방 가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그 나무 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나올 때마다 늘 약간 속으로 좀 욕심이지만 바래보자면, 좀나 혼자 좀 조용히 대조사전 안에 좀 있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쓴데, 네,
2: 작품
1: 끄적거리는.
2: 하나 들려주시죠.
0: 그렇죠. 예, 오늘
1: 작품이요?
0: 나오셨으니까.
1: 네.
0: 예.
1: 대조사전, 그품 속에 앉아. 시원한 피톤치드 향 머금은 순수나무. 나를 둘러싸고 늘 그리운 황금빛의 품 속에서 내 때묵은 육신과 영혼이 서로 부비며 터져 나오는 그 나지막함. 실로 꿈만 같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으면 현생 속의 모든 나는 이미 버리고 없느니 세상 모든 것은 본래 무인 것을 이대로 시간이 멈추었으면. 광명전 오르는 길목에서 진한 향내음이 스치듯 문득 떠올라 올려보면 정갈하게 올린 검은 머리 아래 드리운 하얘한 얼굴 속 옹골 맺힌 두 눈빛은 한치 앞도 알수 없는 불안한 중생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말하는가. 하늘거리며 흔들리는 칼에 베일 듯 날카로운 얇은 그 회색 바람은 차라리 눈물 겹다.
0: 와. 아니, 그럼 전문 작가가 썼다고 해도,
1: 아니에요.
2: 근데 출가를 안 하는 게 신기하네.
1: 그 말씀 많이 사실 들었어요. 네, 약간 사실 또 무섭기도 하고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왜 출가를 안 하는지 또 많이 아직도 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
0: 깨달음의 깊이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스님도 느끼시는 거죠.
2: 네.
0: 예.
2: 근데 이제 출가를 해서 부처님 공부를 하면 더큰 자유를 얻을 수 있죠. 세속에서의 자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의 우리의 삶의 틀을 벗어날 수 없어요.
0: 부모님께서 이제 BTN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평소
1: 너무너무
0: 어떤
1: 애청자세요.
0: 프로그램들 그렇게
1: 일단
0: 좋아하시던가요?
1: 드라마 붓다는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퇴근하시고 이제 특히 주말에는 늘 BTN을
0: 채널
1: 틀어
0: 고정.
1: 놓으십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훨씬 더 처음에 열린 마음이셨어요. 꼭 천태종 절 아니어도 조계종 절이면은 어디 어디 가보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늘 어렸을 때부터 뭐 설악산부터 해서 이제 근처 뭐 강원도, 그러니까 되게 특색 있는 건물 이런 쪽 이제 절 암자 오래된 곳늘 데리고 다니셨고. 네, 기억은 다 못, 뭐 속리산 법주사부터 해서 뭐, 예.
0: 셀수 없죠.
1: 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조계종도 이제 되게 뭔가 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네,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여행도 다니시고요.
0: 우리 유영수 불자님께도 이제 우리 프로그램 공통 질문 스님께서 직접 드려주시죠.
2: 그럴까요? 어떨 때 불자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시는지요?
1: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딱두 가지인 것
0: 두
1: 같습니다.
0: 가지.
1: 네. 첫 번째는 어느 중생에게나 어느 사람들에게나 다 조상은 있을 것이고 그 조상의 귀함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애정은. 그런데 그 조상의 어떤 귀히 여김과 그 애정을 정말 가감 없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 가족처럼 계속 평생을 보듬어주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몸소 많이 느꼈고 늘 가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늘 내가 수행을 또 같이 할수 있다라는. 네. 그래서 올바른 길로 조금 더 혼이 레벨업이 될수 있다라는 확신. 네. 저는 그렇게 두
0: 레벨업.
1: 가지를 생각합니다.
2: 그 불교의 모습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수행해 나가는 그런 근본 의미들을 그런 방편들을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는.
1: 아, 감사합니다. 네.

0: 앞으로 또 어떤 꿈, 발언 갖고 계세요?
1: 제 계획은 사실 아마 내년 3월까지도 만약에 짝이 없다면 저는 한국에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0: 계속 또 공부를 하길 원하시는 거고요.
1: 공부도 할수 있고 일도 할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한 외국이 있어서 아마 그 나라로 제가 이민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또 이민까지도 생각을 하세요.
1: 네, 지금 주변에 이제 천태종 가까운 스님들은 말리고
0: 아니,
1: 계시고요. 네.
0: 동생분과 같이 또 청년회 활동을 하신다면서요.
1: 아, 네. 관무사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좀 힘을 많이 보태려고는 합니다. 네.
0: 아, 그럼 과연 비행기를 타느냐,
1: 네, 그렇죠.
0: 관무사 청년회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이두 가지의 기로에서 과연 이 다음 또 만나뵐 때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저희가 정말 기대해 보고요.
1: 저도
0: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네, 바른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스님?
2: 제가 이제 권해드리면,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삶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때 항상 내게도 도움이 되는 걸 선택하잖아요. 도움이라는 게내 삶의 도움이고, 내 삶의 도움이라는 게더 나은 행복을 얻는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이 삶에서는 경제적 조건이나 혹은 다른 어떤 기타 내 삶에 필요한 조건들을 선택하는 게더 지혜롭다 생각하거든요. 바른 선택이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윤회를 하게 되잖아요. 윤회 과정 중에서의 가장 올바른 선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번 한 생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머지는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고,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다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이 기회를 얻기
0: 맞습니다.
2: 위해서 오래도록 과거생에 노력했던 결과로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제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아마 머지않아, 그리고 오래 있지 않아 다시 컴백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가지고 계신 성향이 그런 세속적인 그런 성향이 아니라서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선택을 할때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1순위로 넣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조건들을 2순위, 3순위를 충족해가는 방향으로 선택의 기준을 삼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0: 조언이 많이 되실 것 같죠?
1: 감사합니다.
0: 오늘 나와주셨으니까요. 끝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인사 나눌게요.
1: 제가 제 동생의 추천으로 이렇게 정말 너무 좋은 기회를 받아서 처음으로 방송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모두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신앙생활 하심에 있어서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한번더 나의 혼을 올려주기 위한 부처님의 사랑, 애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쉬어가시되 멈추지는 마시고, 신심 있는 생활 모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앞으로 행복 응원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오늘은 권선의 공덕을 오랫동안 쌓아오셨고, 또 계룡대 홍제사 부처님 조성에 큰 역할을 하신 금강화 이미숙 불자님, 또온 가족이 깊은 신심으로 대동단결했습니다. 화목하고 또 아름다운 신행생활을 해오고 계신 우리 불교계 인재, 유영수 불자님, 이렇게 두분 만나봤습니다. 내 자신의 그 레벨업, 혼의 레벨업을 위해 꼭 불교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해라, 이런 말씀 주신 게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스님.
2: 그러게요.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뵈면 앞에 금강화보살님이나 유영수 불자님 이런 두 분들을 뵈면 신심과 원력, 그리고 또 실천하는데
0: 아,
2: 또
0: 맞아요.
2: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불교를 이끌어가고 지탱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이 사회를, 우리의 사회를 좀더 향기롭게 만들고 정화시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고요. 직접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0: 예, 지인분들, 도반분들, 추천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담아서 저희가 방송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0108번, 1850108번 활짝 열려 있고요. 이 번호가 바로 또 법보실이라는 예, 빠른
1: 네,
0: 길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붓다에도 가입하셔서 방송 포기의 주역이 되어 주시면 저희도 더 힘이 날것 같습니다.
0: 네, 1850108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신심이 충만해지는 기분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 저더 분발해야 될것 같아요.
1: 우리 오늘 출연하신 분들과 그런 분들과 우리의 이 삶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가피이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또 그분들을 본받아서 우리 불자님들 더 힘내시고 더 열심히 함께 우리 부처님의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네, 봄 햇살처럼 포근하게 또 꽃향기처럼 향기롭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 불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함께 신에 가고
1: 함께 나누는
0: 우리는
1: 우리는
0: 불자
1: 불자
0: 가족입니다.
1: 가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1: 네.
0: 세상에서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1: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0: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1: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2: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3: 네!
4: 대무릎도?
2: 관절 복응!
4: 걸을 때도?
2: 관절 복응!
5: 일할 때도?
2: 관절 복응!
6: 내 어깨도?
2: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7: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8: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9: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8: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0: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1: 아빠 최고.
12: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3: 선택하길 잘했어요.
8: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2: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울산 도순사 주지 해암입니다. 우리 곁에 지혜의 등불로 오신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두가 본래의 부처이고 세상의 주인공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보듬는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성불하십시오.
1: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 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2: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0: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내심 겸하가 세공이요 행어에 가시득이며 자성에 걸린 만법이 세공이요 심체 이염이 시득이며 불이 자성이 시공이요 응용무염이 시득이니 양묘 공덕법신인데는 단이 찾아

선지시가 공덕은 수순수자성반야자성내견이니 불시보시공양지소구열하시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연일 계속해서 본문을 들으니까 본문이 좀 지겹습니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환희한 마음으로 100일 동안을 우리가 본문을 잘 들어서 금생에 우리는 업장을 다 소멸하고 알아야 할 본래 면목을 다 알아서 실로

고결한 그러한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공부해야 할 이 부분은 의문품이 되겠는데, 제3 의문품 그랬는데, 이것은 위거 자사가 육조 스님에게 묻기를 옛날에

들었을 때 맨 처음에 양나라 양무제를 만났더니 나는 일천절을 짓고 스님네들에게 공양하였으며 많은 불사를 하였으니 얼마나 공덕이 되겠느냐. 그럴 때 소무공덕이라 공덕이 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 왜 그랬겠는가 그 말이죠. 미달 차리오니 그 뜻을 알지 못하오니 원컨대 화상은 위서라소 그 말씀을 일러주소서 사활. 실무공덕이니 실로 공덕이 없으니 무리 선성지어나라. 선성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무제가 심사하여 양무제가 마음이 삿돼가지고서 무제가 심사하여 양무제가 마음이 삿돼가지고서 부지정법하고 정법을 알지 못하고 조사공승하고 절을 지어서 스님네들에게 공양하고 보시설제하니 제를 베풀었으니 명위구복이라. 이것은 복을 구하는 것이라. 불가장복하여 명위공덕이니 가히 복을 가져서 공덕이 된다고 말하지 말지니 공덕은 제 법신 중이요 부재수복이라. 공덕은 법신 가운데 있는 것이요 복을 닦는 데 있지 않다. 우리는 양무제가 그렇게 많고 많은 불사를 하고 많고 많은 복을 지었지만은 마음을 닦는 것을 공덕이라는 걸 몰랐다. 그런 말이죠. 마음을 닦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복을 지어서 공덕과 복덕이 겸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분주히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은 마음을 닦지 아니하면 그것은 복을 구하는 일이지 공덕이 되는 일은 아니다. 공덕은 법신 중에 있다 그랬는데 우리의 성품 가운데 그 이치가 지혜의 마음속에 공덕이 있다. 지혜를 닦는 것을 공덕이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일상 남에게 주고 불사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복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사만 하고 마음을 닦지 아니하면 그것은 복도 되기 어렵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마음을 닦고 복을 짓는 데 양면성이 있어야 된다. 그 부처님은 어떤 노릇인가? 부처님은 복과 지혜가 부족하신 분이다. 일체 중생을 어떠하냐? 복이 있는 자는 지혜가 없고 지혜가 있는 자는 복이 없다. 요새 아주 사소한 말로 머리가 있어서 대학은 가겠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자에 와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참 해결돼가고 있지만은 머리는 좋았을 때 돈이 없다. 그 복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억만장자가 됐는데 이 머리가 텅 비어서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복도 있고 공덕도 있어야 된다. 공덕과 복덕은 다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 말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반쪽아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시주를 해도 공덕이 없다 그러니까 시주할 거 없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았어요. 그러한 복 짓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마음을 닦아서 양면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꼭 반쪽아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 전에 내가 방생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제일 가는 방생이다. 미꾸라지만 방생하는 게 무슨 방생이냐. 아 이런 말을 했더니 여기서 법문 들은 신도가 말이요 시골 가가지고 무진장 스님은 방생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말이요. 시골에 있는 스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스님이 방생하지 말라고 그랬느냐고. 나는 그런 말 한 일이 없다고. 아니 스님이 분명히 그런 말 했다는데요 그래.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사람을 방생하는 일이 먼저고

미물의 생명일지라도 다 구해주어서 방생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을 했는데 아마 그 신도가 이 머리가 반쪽알인 것 같다고 그 말을 했더니 아, 그 말을 한 걸 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했군요.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생명도 살려주는 것은 그 미물의 생명도 귀하거든 하물며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겠는가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나무 하나를 사랑하는 것, 풀잎사구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초계아주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초계아주라는 말이 뭐냐? 한 스님이 바람을 지고 산길을 가는데 도둑대가 말이요 달게 들어서 그만 그 걸망을 뺏어가지고 와버렸어요. 지부댕기는 걸망을. 그리고는 옷까지 그냥 홀딱 벗겨가지고 와버렸어요. 알몸으로 도둑대들이 말이요 풀잎사구로다가 스님을 묶어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로 보면은 도둑대들도 스님네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풀뿌리로 이렇게 풀잎사구로 이렇게 사람을 붙들어 매놓았는데 임금님의 행차가 지나가는데 웬 스님이 알몸으로 풀잎사구에 붙들어 매져가지고서 거기 앉아있어요. 저중이 필시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냐 한번 가보아라 그랬더니 가보니까 연약한 풀잎사구로 묶어놓았는데 그냥 그 속에 가만히 앉아있다 그런 말이죠. 그 하도 이상해서 그 왜 그대가 그렇게 앉아있는가 그랬더니 도둑이 전부 옷도 뺏어가 버리고 가지고 있던 물건을 다 뺏어가 버렸는데 가면서 이렇게 나를 풀잎사구로 묶어서 이렇게 앉혀놨소이다 그거요. 그렇게 임금님이 벌떡 일어나면 될 것을 그렇지 않아요? 그 풀잎사구로 묶어놨는데 벌떡 일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왜 벌떡 일어나질 못하는가 그랬더니 내가 벌떡 일어나면 이 풀잎사구가 전부 풀이 풀뿌리가 뽑힐 것이기 때문에 그 참 그 생명을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살기 위해서 벌떡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듣고 대단히 감동을 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게 도둑도 스님은 풀잎사구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풀잎사구로 묶어놓으면 꼼짝을 못할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스님은 탁발을 하다가 진주를 깎는 집에 들어가서 탁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갔더니 주인이 진주를 깎고 있어요. 그런데 스님이 들어가서 시주하십시오 그러니까 벌떡이라든지 저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스님은 뭘 좀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들어가나 보다. 그리고 거기에 서 있었는데 마당에서 놀고 있던 거위가 아 그만 그 깎던 진주알을 넣어서 집어먹어버려요. 홀랑 집어먹어버린다고 말이죠. 그런데 주인이 나와서 보니까 스님은 거기에 서 있는데 진주알이 없어요. 여기에 있는 진주알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예요. 네가 진주알을 훔치지 않는가. 그래서 스님을 기둥에다 붙들어 매놓고 그 스님을 때리는 거예요. 매를 가지고 갈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스님의 몸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마당에서 놀고 있던 거위가 그 피를 받아먹는다고 말이죠. 뚝뚝 떨어지는 피를 받아먹으니까 주인이 화딱지가 나서 거위를 그만 발길로 걷어찼어요. 그때 거위가 죽었습니다. 그때서 스님이 말하는 거예요. 보시오. 진주알은 거위가 먹었어. 그러면 거위가 먹었다는 말을 왜 아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보시오. 당신같이 포악한 성질에 내가 진주알을 거위가 먹었다고 하면 즉석에서 배를 가르고 진주알을 꺼낼 텐데 그 거위의 생명이 얼마나 가여운가.

0: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는 것이요. 이 말을 듣고 그 진주를 깎던 사람이 감동을 했다. 어떠세요? 거위의 생명을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참으로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도 거위가 먹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실로 우리는 방생을 해도 그런 것이요, 복을 지어도 그런 것이요, 제일 가는 것이 뭐냐, 이 마음에 지혜를 닦는 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달마 스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은 우리 조계사가 지금 상당한 불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불사를 힘껏 조력할 것이며 그러면서 계속 정진해서 그 마음을 닦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알아들으십니까?
1: 네.
0: 우리 모두 이 불사가 원만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일사불란한 마음을 가져서 참으로 용맹스럽게 정진해서 다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명의구복이라 불가 장복하여 가히 복을 가져서 문득 공덕이 된다고 말하지 말지니 공덕은 제 법신 중이요 부재수복이라 복 닦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을 닦아야 할 것이다. 스님께서 다시 말씀해 가로되 공덕과 복덕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견성이 시 공이요. 우리 마음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 지혜의 능력을 닦고 닦아서 그 이치를 아는 것이 공이요. 평등이 시 덕이니 그 마음에 평등한 생각을 가져라. 우리의 마음은 이치에 맞도록 그 마음을 써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이 평등치를 못하고 항상 울뚝불뚝해요. 저 기분 좋을 때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요, 꼭 부처님 같이 보이고 성자와 같이 보여요. 사람이란 이런 것이지요 저런 것이지요 하고 아주 성스러운 말을 할 때 보면 성자와 같은데 한 생각만 그만 돌아가서 보면 악마와 같이 보인다. 악마와 같이. 지금 우리 국민은 스스로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의 본성을 밝혀야 우리 국민이 위대한 국민이 될 수가 있고 잘 살 수가 있어요.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붓다웨이.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 등도 아름답게

0: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창조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업연합회는 상주시 경제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이지의 월도입니다. 이욕요망 인욕세요. 정행탑을 접연대라. 이기적인 욕심은 염라대왕이 지옥으로 이끌어 가두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욕심이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많이 부리면 염라대왕이 잡아다가 가는데, 염라대왕이 잡아가서 뭘 하는 거냐면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으러 염라대왕이 염라대왕이 이제 잡혀간다. 어떻게 하면? 욕심이 많으면. 정행탑을 접연대라. 깨끗한 행을 하는 사람은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이 연애들을 맞이해서 바로 극락정토로 안내를 한다. 그러니까 이 불교는 누군가가 통제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옥으로 갈 건지 극락으로 갈 건지를 선택하는 거다. 어떻게 살 거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흔히 육도 윤회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 육도를 윤회를 하는데, 세계는 지옥, 아귀, 축생을 걸어서 악도라고, 악도, 삼악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살만한 곳은 수라, 인간, 천은 선도, 살만한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정말 청정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양심적인 삶을 살고 모범적인 부분을 해서 칭송받는 삶을 산다면 그는 바로 염라대왕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아서 극락정토로 바로 가게 돼 있다. 그래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욕심내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닦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나를 객관해서 나를 보는 게 불교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나를 보고 살기보다는 누구를 비판합니까? 보여지는 사람들을 가지고 막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 가족을 이루어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 건 맞는데 나는 안 보이고 상대만 보이니까 그 상대에게 항상 잘못된 질문을 지적하고 지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살겠대요? 못 살겠대요? 못 살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불자는 남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는 게 불자로 지켜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큰 스님께서 설법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중들도 보면 잘 경계하고 살아라. 맨 남 비판하는 부분만 가지고 시비를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생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은 내가 내 자신을 지켜보고 참회를 아주 진참회라고 살아라. 진실한 참회를 통해서 스스로를 바꾸려고 애를 써라. 그게 남하고 시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정말 뼈 때리는 소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얼클어설클어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백년을 살지 못하는 삶이 우리 삶이에요.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갈 뿐이지 반드시 염라대왕 앞에 잡혀가거나 내지는 연하좌대가 있는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잠시 잠깐이라도 소비적 삶을 살 것이 아니고 나를 돌이켜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경계심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살피는 부분이 본질이 뭐냐? 계율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우리 삶은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살면은 세상은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가서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업이라고 얘기해도. 선업을 질 거냐? 악업을 질 거냐? 한 발짝 뛰면 뛰는 대로 그것이 다 업으로 쌓인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살 건가라고 하는 우리 답은 저절로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세고 이복 고천 중이요. 쇠사슬에 얽혀 지옥에 들면 고통이 천 가지요. 여러분, 고통이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들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근데 지옥을 갔어. 그 지옥을 가서는 그 지옥의 고통이 천 가지더라. 그래서 그 천 가지의 고통이 있는 지옥을 가는 부분도 사실은 누구 때문에 간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자신의 행동 하나가 나를 극락으로 이끌어갈 거냐, 그야말로 지옥으로 이끌어갈 거냐. 그래요. 불교는 철두철미하게 셀프잖아요. 셀프. 내가 짓고 내가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보면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천년을 살줄 알고 살았는데 하루도 기억나는 날이 없다. 그래, 욕심으로 일관하다 보니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끔 그런 얘기, 조고 각하라. 내 발밑이 살펴라.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행,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안입에설신의 육군이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끊임없는 판단으로 번뇌를 일으켜가는 부분을 차단하고 있는 그대로인 나의 호흡을 관하고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나에게 집중하는 부분이 바로 불교의 수행의 묘미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한 발짝 뛰는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복이 될 건지 업이 될 건지를 살피고 가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쇠사슬 스트레올켜서 지옥에 들어가면 고통이 천 가지요. 선상생연 낙 만반이니라. 반야용선을 타고 연하에 들어가면, 연하대에 들어가면 즐거움이 만 가지니라. 극명하게 갈리죠. 지옥을 가면 쇠사슬을 껴서 천 가지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분이 삶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반야용선에 타서 연하해대에 들어가면, 반야용선은 누가 타는 거예요? 예? 반야용선은 누가 타요? 내가 볼 때 49제 지낼 때 다 태워주대. 그러니까 그 반야용선을 타고 가는 부분은 착한 사람이 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타는 거예요. 보살행을 많이 한 사람이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야용선을 타면 즐거움이 만 가지라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반야용선을 타고 가는 분들은 이 생명이 다 하는 부분이 괴롭지 않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옥을 가는 분들은 죽음이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현세의 삶보다 훨씬 좋은 곳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죽는 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큰 스님들은 열반에 드실 때그 열반이 즐거움이었어요. 이 생을 다하는 부분이 즐거움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제 이 오래된 그 집은 버리고 새집 찾아간다라고 하는 걸로 즐거움 개성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인생을 잘 사신 분들은 그만큼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분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업을 짓는 부분을 보면 사실은 보면 업이 큰 업도 아니에요. 아주 조금 욕심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한꺼번에 큰 잘못을 하는 사람은 한꺼번에 큰 잘못한 걸로 바로 교도소 갑니다. 근데 평상시에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것 자체가 욕심을 일관하고 배려하는 부분이 삶이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꾸 마음을 내다보면 그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쁜 사람을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래들이니까. 그 여러분들이 볼때 주지 스님이 착해요? 안 착해요? 되게 안 착하다 그러잖아요. 왜안 착해? 안 착한 게 조금 조금 쌓여주니까 안 착한 거야. 한 번에 확안 착한 건 별로 없어. 착한 것도 한꺼번에 확 착하기가 어려워. 차츰차츰 착해서 그게 쌓여지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부르지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이 착하다, 안 착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착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은 설사 한번안 착한 행동을 해도 한번안 착한 행동을 했다 해서 착한 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평상시에 아주 못된 일을 반복해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일을 한번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안 착한 사람이에요? 아, 헷갈리네. 안 착한 일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요, 어쩌다 한번 착한 일을 해도 착한 거는 어딜 가버리고 악한 게그 착한 것을 다 매몰시키게 돼 있는 부분이 우리 삶이다. 그러니 마음을 청정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무척 중요한 부분이 돼.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듯 우리 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쌓여지는 것이니 오직 염라대왕 앞에 잡혀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그래서 천 가지의 고통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선업을 쌓고 쌓아서 아미타불의 염적을 받아서 반야용산에 타고 극락정토에 가면 즐거움이 만 가지 있는 세상에 갈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오직 내 마음이요, 내 행동에 달려 있다. 기팔은 막교 세속하야 영타 증질이다. 여덟 번째는 세속과 사귀어서 남으로 하여금 증질게 하기 말지어다. 증질이라는 자체는 미워하고 질투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이 대개 보면 절에 와서도 편을 갈라야 안 갈라야. 네 편, 내편 갈라야 안 갈라야.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절에 오셨으면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외에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일로 함께하는 부분으로 항상 조금 덜 좋은 부분이 있어도 더 좋은 부분으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불자의 도리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절에 와서도 편을 갈라요. 그래서 내 편이면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못한 것도 잘한 걸로 덮어주고 싶고 저쪽 편이 되면 잘한 건데도 잘 못한 걸로 치부하고 싶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 더욱더 크게 잘못했다라고 경책하거나 질책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모습들을 본다. 바람직한 거 아니라는 거죠. 왜 비싼 밥 먹고 업을 짓습니까? 옳은 것을 옳게 보기도 바쁘고 나쁜 것을 나쁘게 판단하는 부분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행위를 점검해 보고 참회를 하는 부분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남 가지고 시비할 수 있는 새가 없는 거다. 절에 오셨거든, 오직 몸만 보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만 생각하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중심으로 내가 그 행동이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보면은 출가한 스님들이 세속에 있는 불자들과 새겨가지고 남으로 하여금 질투와 어떤 그런 증오를 만들지 마라. 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스님이 살다 보면 여러 신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신도하고 서로 뭐 이렇게 친분 관계를 돈독히 하다 보면 그 신도들끼리 서로 질투하는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런 두 분의 동기유발을 만들지 마라. 사실은 보면 스님들이 그 바깥 사람들하고 오래 다니다 보면 구설수가 만들어지지 절대 칭송하는 일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밥한끼 먹고 오면은요, 같이 밥 먹은 사람이요, 입이 근질해서 그냥 못 있어요. 나 스님하고 밥 먹었다. 그럼 상대방이 같이 밥 먹어주지 않은 사람은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럴까 봐서 내가 안 나가. 한쪽은 좋고 한쪽은 그거를 통해서 언짢은 일이 생긴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속과 사귀어서 남으로 하여금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절에서도 간부를 하거나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 보면 그런 중심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는 위치에 있거든 그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저하는 권력으로 쓰지 말아요. 그건 권력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현실이 삶이라는 자체는 현실이 삶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그 일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를 생각하고 가라. 참 마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처님 앞에 와서 봉사를 하는데도 보면 마당 쓰는 일하고 부처님 앞에서 닦이 닦는 일하고 어떤 게더 귀한 일이에요? 대개 보면요,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눈 맞추고 부처님 그 불전 닭이 닦는 게 훨씬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저 마당을 쓰는 일을 한번 해드려도 내가 부처님의 도량을 가꾼다라고 하는 지극한 정성의 마음을 가져가면 부처님의 공양 닭이 닦는 일과 차별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궂은 일은 내가 하고 편한 일은 상대에게 줄줄 아는 사람이 진정 가치 있는 불자라 볼수 있어요. 근데 되게 보면 그런 일을 이렇게 분배하거나 어떤 그 행위를 하는 부분의 역할을 주도하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잘하려고 애쓰고 그 부분을 주관하는 사람은 또 몇몇 사람들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붙이거나 질투를 하게 만들어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선은 절에서 일을 할 때는요, 평등해야 돼요.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려고 애를 쓰고 그 모든 존재를 통해서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항상 삼가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절에 온 사람들에겐 어떤 경우가 있어도 다 좋은만 갖고 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주를 하려고 절에 왔어요. 근데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온 분이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살펴서 듣고 그분이 최대한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보살 행위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거기 앉아 있다 보면 그 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좀 짜증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와야 될 일이 내가 친절하게 베풀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요. 동사무소를 가도 코너별로 무슨 민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써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가면 그게 잘안 보여요. 그럼 그곳에서 물어보면 그 동사무소 직원이 친절하게 언어를 구사하는 부분과

원망스럽게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부분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주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예뻐 보여요. 근데 투명스럽게 스님이 갔는데도요, 스님이라고도 안 부르고요. 아저씨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아저씨라고 불러도 별로 기분 나쁜 일은 아닌데 스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니까 짜증나대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그 처세한 부분이 무조건 엄청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배려하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나 화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님들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절 안에서 사는 게 당연하지만 괜히 바깥의 사람들하고 사겨가지고 그를 통해서 질투심을 유발하거나 증오심을 만드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심 증의 말. 마음 가운데 애착 여임을 일러 사문이요, 사문이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애착하는 마음을 이어야 없애버려야 수행자가 될 수 있어요. 애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봐야 그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물며 수행하러 와가지고 오히려 애착을 부추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절에 조금만 갖고 왔거든요. 옆구리 꾹꾹 찔러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어디 가면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하고, 어디 가면 재미있는 곳이 있다고 하고,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진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세속적 욕망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절에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절에 그 마음으로 왔는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세속적 욕망을 불을 지거나 오히려 그 부분을 권선하는 부분의 행위는 좋은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스님이 스님다우려면 세속적 애착을 여의어 사는 부분 자체가 진정한 사문의 모습이다. 불연세속 왈 출가니라.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음을 출가라 하면이라. 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스님이 속가에 있는 누군가가 보고 싶으면 돼야 안 돼야? 그걸 왜 거기다 물어봐? 안 되는 거잖아요. 출가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세속적 그런 욕망이라고 하는 것과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 부분이 바로 출가 사문들의 모습이잖아요. 뭐 옛날에 뭐 큰 스님들이 보면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출가를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식이 없어졌어요. 출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출가를 한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어디가 있나 궁금하니까 묻고 물어서 보니까 어느 절에 스님이 돼서 계셔. 그래서 그 스님 가서 찾으니까 그 어머니를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냉정하게 해서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사건들이 무척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 마음속에 어머니가 그립지 않아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애착을 여의지 않으면 수행을 하는 부분에 장애가 생기니까 그런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을 감추고 그렇게 수행만의 어떤 그런 목표를 정해서 일관하셨던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참 보면은 이건 참 못할 짓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을 두고는 출가가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보면 정을 두고는 기도하기가 어려워. 이해되십니까? 아니, 텔레비전 드라마에 빠져 있는데 우리 지금 천일 불사 할 수 있습니까? 거기 재미를 못 느끼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애착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내 마음을 닦는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듯 출가한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0: 가지라는 얘기죠.
1: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그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출가가 진정한 출가다.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법화경 처음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출가라고 하는 부분은 신출가, 마음의 출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신출가다. 마음은 오지 않고 몸만 출가한 사람이 있다. 진정한 출가자는 심신출가다. 몸과 마음을 다 출가를 해서 삶을 사는 부분이 진정한 출가일 수 있다. 스님의 모습을 갖고 있긴 한데 세속적 욕망에 물들어서 몸은 절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속의 행위를 반복했다면 그는 신출가자예요. 세속에 머물러 계시지만 세속의 삶을 살고 계시지만 항상 부처님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 항상 부처님을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일 거라서 신출가자예요. 몸과 마음을 다 출가해서 세속과 여의고 소위 말하는 즐거움을 뒤로하고 애착으로부터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부분이 청정함을 실행한다면 그것을 일컬어 진정한 출가의 신신 출가자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음을 일러서 출가자라 한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이 그 천태 중에서는 상호랑각 대사님께서 뭐를 말씀하셨냐면은 수행을 하는 부분의 장르를 출가한 스님들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마라. 승속불이라. 승과 속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 부분은 내가 들을 예의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아, 마음을 닦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마음을 닦는 부분에 있어서는 출가와 재가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극락을 가는 부분도요, 출가와 재가를 구분할 일이 없어요. 신분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의 어떤 행동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쌓여져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그 부분에 손색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불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왜? 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불성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 가까이에 자꾸 다가설 수 있도록 인연을 깊게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소위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그 진리의 중심에 내가 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주인공으로 살아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기능 아래 쉬 인세원이 이미 능히 애착을 끊어 인세를 떨쳤거니 여기서는 인세라는 자체는 인간 세상을 떨쳤거니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가를 한다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생 안 났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세속적 생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냥 한생은 없는 듯이 살아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린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속적 욕망에 취해서 살고 있는 부분이 삶이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생은 안 났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처음에는요, 큰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세요. 한생 안 나왔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단단히 마음 먹었어요. 근데 그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데 가다 보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단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언어를 구사할 거냐가 중요한 거고 어떠한 행동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미 애착을 끊어서 세상을 떠쳤다. 애착을 끊는다고 해놓고 애착을 끊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수행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그런 걸 묻지 않습니까? 절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세속의 친구들

0: 연락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제가 어느 그 절에 주지로 살면서 한 8년 살았어요. 8년 살고 나서 8년 동안 간부를 시킨 분들이 있어요. 간부 끝나고 난 이후에 저한테 원망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간부 끝나고 세속으로 돌아와 보니 옛날 친구 다 끊어지고 갈 데가 없다 그래요. 나한테 원망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 속으로 너 성공했다 싶더라고요. 아, 인정되십니까? 내가 사는 물이 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세속적 친구와 더불어서 8년을 살았다고 치자고요. 절에를 안 오고. 그런데 만약에 8년을 그가 밖에 살았으면 뭐 했을까요? 커피숍 갔겠죠. 쇼핑 다녔겠죠. 문화를 구가했겠죠. 물론 그 부분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만 하기는 뭐하지만 절에 와서는 그 8년이라는 시간이 굳은 일 본인이 다 맡아서 했고 그 절 짓는 동안에 온갖 고생을 다해서 세속의 친구를 잊어버릴 정도로 살았어요. 현실적 부분의 인과관계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그는 공덕의 주인공에 가까이 다가섰다고 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백만독을 하고 백일불공을 하고 백일기도를 하고 천일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저절로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어우러져 시간 보내는 시간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절의 친구들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절의 도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로 무슨 얘기 하십니까? 주로 기도하는 얘기 하잖아요. 주로 계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주로 하는 얘기가 스님들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꼭 보면 이렇탁수들이 생겨요. 어디 가서 안 좋은 얘기만 듣고 와가지고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퍼뜨리는 소문을 안 들어야 되는데도 조금 듣고 나면 또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해야 될래. 그게 본인 스스로의 길을 혼탁하게 하는 부분이고 본인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듣는 것을 가려들을 줄 아는 삶을 살으시기 바랍니다. 귀에 들린다고 다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귀를 씻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귀를 씻어서 들으라니까 맨날 물로 씻느냐고 난리를 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필요 없는 이야기는 걸러내고 필요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1: 예.
0: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보되 보는 부분을 내가 눈을 씻고 봐야 되는 거예요. 눈을 씻고 묻는다는 자체는 뭐예요? 내가 좋은 것만 보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비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이 눈이 꼭 보면 좋은 것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것에 호기심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단속을 하고 가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는 보면 이렇게 그 세속을 등져서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스님들이 삶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삶에 잘 대입을 시켜서 풀어보면 꽤 가치 있는 부분의 삶의 변화를 스스로에게 추구하는 또한 그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와 백의로 어찌 백의로 결당유리여 무리를 지어 놀리여. 여기서 백의라는 자체는 뭐냐면 흰옷. 스님들이 입는 옷은 어떤 옷을 입어요? 회색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세속에 사는 분들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잖아요. 옛날에 그 세속의 양반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흰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백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스님들은 물을 들였어요. 그래서 회색 옷을 지어 입었거든요. 그래서 회색 옷을 지어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요? 산에 살아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 살아요? 마을에 살잖아요. 세속에 산단 말이죠. 여기서 그래서 백의라는 자체는 흰 옷을 입은 세속의 무리. 결당유. 무리를 지어서 놀려. 결론은 뭐냐면 세속 사람들하고 어우러져서 놀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그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근묵자학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배이듯. 출가한 스님들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주 어우러 놀다 보면 세속을 흉내내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에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살다 보면 절 물이 들어야 안 들어야. 그러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우리 지금

그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세속적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스님 눈치를 봐야 안 봐요? 보잖아요. 그만큼 눈치 보는 공간에 와서 사는 것 자체가 어떤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생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좋은 부분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고통도 함께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정진하셔서 구경 성불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응!
2: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3: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4: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5: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6: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7: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6: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8: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9: 아빠 최고.
10: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1: 선택하길 잘했어요.
6: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여주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마당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국가무형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BTN 불교TV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 곁에 찾아갑니다. 오후 4시 30분 관불의식 및 법회를 봉행하고 설레는 연등 행렬에 앞서 모두가 한바탕 신나게 흥을 돋우는 연희누리가 진행되며 오후 6시부터는 연등회 30년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연등회가 처음 열렸던 1995년 여의도 대법회부터 현재의 연등회 모습까지 불교계의 소중한 기억을 함께 추억해봅니다. 오후 7시부터는 행복과 평화, 기원과 희망의 마음을 담은 10만 등불의 향연이 도심을 아름답게 수놓는 연등 행렬로 이어지고 오후 9시 30분에는 환희의 꽃비가 내리고 서로 맞잡은 손길마다 행복이 가득한 대동 한마당이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집니다.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감동과 환희의 현장을 BTN 불교TV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 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강화도 전등사에서 온 지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일단 내 눈부터 밝혀야 되고 내 스스로 빛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 수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1: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스님. 인도에서는 우리 한 종단의 큰 스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행고대에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님.
2: 오늘 아침 새벽에 풀밭에 걸어가면은 이슬이 많아가 막 옷이 젖거든. 그 이슬을 갖다가 이제 막대기로 가지고 설 털면서 지나간다 이거라. 지나가면은 옷이 안 벗을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자꾸 지팡이가 이슬 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걸어서 끝내는 수가 많아. 근데 태양이 떠버리면 일체에 다 없어져 보는데, 태양이 뜨는 것이 이제 비교하자면 깨달음이라, 도노라. 한번 깨달아보면 그와 마찬가지라.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당했다!

0: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1: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2: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초기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0: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네.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 한 15년 됐다 가는데 수술했는데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네. 예.

0: 예.
1: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1: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1: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0: 네.
1: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1: 예,
0: 예.
1: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1: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1: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어졌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1: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1: 네.
0: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1: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2: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1: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1: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네.
1: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2: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2: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을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2: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2: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2: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0: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3: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2: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3: 아니, 네. 네. 저기, 뭐야, 무릎을. 네.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2: 네 번을요?
3: 오.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번 한 거고요. 네.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2: 아이고.
3: 네.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2: 안 아프고
3: 안 아픈데 네. 이쪽 다리가
2: 반대쪽 네. 다리가 네.
3: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2: 이게 이제 수술을 여러
3: 번 병원에는 네.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네.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물도 빼고
0: 물도 빼고
3: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2: 네.
3: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
2: 네.
3: 그거 맞고요.
2: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3: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2: 아, 한 달은.
0: 네, 한 달.
3: 네.
2: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 아.
2: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네, 네.
2: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3: 네.
0: 네.
3: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2: 아, 네.
3: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2: 아, 예.
0: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3: 네.
0: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0: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2: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적극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0: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0: 네.
1: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0: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0: 성현 씨, 조금 전에
1: 네.
0: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1: 네.
0: 말씀하셨잖아요.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0: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보통 허리 통증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0: 좋은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쵸.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1: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1: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0: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0: 50년생이시고.
3: 네네.
0: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네. 허리가 이렇게 뭐 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4: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4: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4: 어머님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줄

0: 어머니 그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0: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0: 네.
1: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1: 수술을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0: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0: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힘들어하실 때,
2: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2: 네.
3: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3: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3: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0: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2: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2: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 성형수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스승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4: 네.
3: 67이야.
4: 어허.
1: 60대 후반.
4: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4: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4: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2: 안녕하세요, 어머님.
3: 예, 안녕하세요.
2: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2: 네.
3: 그러거든요.
2: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2: 네네.
3: 입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2: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3: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2: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3: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2: 네.
1: 시술을요?
3: 예, 예.
2: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3: 예, 5분도 못 걸어요.
2: 예.
4: 아이고.
1: 너무 젊으신데
2: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3: 예예. 예.
2: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3: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2: 아 왜 안 하셨어요?
3: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2: 예, 그렇죠.
1: 네.
3: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2: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3: 예.
2: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1: 그러니까요, 네.
3: 예, 예.
2: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3: 예.
2: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3: 예.
2: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3: 예.
2: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3: 예.
2: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3: 예.
2: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3: 예.
2: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3: 예.
2: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3: 예.
2: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3: 네.
2: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3: 근데 그때 원장님
2: 네.
3: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수술 없이
3: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2: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척추 질환 뭐 다른 부분

0: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1심 청정의 관음 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 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0: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 봉축대법회가 5월 16일에 봉행됩니다. 이날 연등문화체험을 비롯한 다채로운 식전문화행사가 오후 1시부터 개최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부따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0: 동차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1-7499.
2: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2570 부산연등회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 부산연등문화제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성현 광장을 화려한 전통 등의 불빛으로 밝힙니다. 5월 16일 토요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는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연등 행렬이 펼쳐집니다. 희망과 화합의 등을 밝히는 2570 부산연등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일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부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 뒤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전부를 모시고 있습니다. 삼전부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부는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 출신 메달리스트 김상겸, 유승은 선수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신심과 투지로 이뤄낸 성과를 격려했습니다.

0: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일주문합 비단에 조성한 8부 신중 점안을 마치고 새로운 현판을 공개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수만 개의 등을 밝히며 보다 평안한 세상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주요 도시 가운데 빛고울 광주가 가장 먼저 봉축 연등 축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빛고울 간둥회란 이름으로 광주 도심의 광명의 등을 밝혀 시민과 함께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천안불교 사암연합회가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 문화축제를 통해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고 자비와 지혜의 불빛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천년고찰 불국사에서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창의력을 담아내는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처님 가르침과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여 년 정성을 들인 스포츠 포교의 결실,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 출신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김상겸, 유승은 선수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척박한 동계 스포츠 환경 속에서 신심과 투지로 이뤄낸 성과를 격려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국 동계 스포츠의 역사를 새로 쓴 주역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은메달리스트 김상겸 선수와 동메달리스트 유승은 선수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 스노보드의 기둥으로 성장한 달마배 출신의 두 선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방에는 두 선수를 발굴하고 지원해온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 창시자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과 유승은 선수의 어머니 김상겸 선수의 아내도 동행했습니다.
2: 불교에서는 그걸 원력이라 그러는데 그런 원력을 세워서 옆에서 또 이렇게 축원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힘들이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그런 기운들이 그러면 이제 아까 막 본인도 긴가민가 한 것도 성공하게 되고.
1: 두 선수는 모두 조계종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 출신으로 불교계의 꾸준한 지원 속에 성장한 불자 선수들입니다.
3: 상겸 선수도 또 뭐 자기가 상금 타고 여러 가지 한 거 알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뭐 하고 어린 선수들이 불신들이 많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1: 맏형 김상겸 선수는 오랜 무명 시절 끝에 한국 스노보드 사상 최고령 메달리스트라는 기록을, 막내 유승은 선수는 한국 동계 스포츠 최연소 메달리스트로 우뚝 섰습니다. 두 선수는 부상과 역경의 순간마다 불교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기도가 큰 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4: 힘들었던 시기가 많았는데 이제 저희 가족끼리 다 이겨낼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엄마도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하셨고 저도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되게 올림픽 메달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김상겸 선수는 달마배 맏형인 만큼 불교계의 지원과 응원을 후배들을 위해 회향하겠다는 든든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5: 후배들이나 이제 뭔가 유소년들 선수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진우 스님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정진으로 한국 불교와 스포츠의 위상을 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선수의 메달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일궈낸 한국 불교 스포츠 포교의 상징으로 기록됐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선명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정근식 후보에게 어릴 때부터 자기 생각과 행동을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며 유치원 단계부터 선명상을 도입해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는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술이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스스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며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사회적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 차원의 적극적인 도입을 당부했습니다. 정근식 후보는 7대 마음 공약을 설명하며 지난해 상처받은 선생님들을 위해 진관사에서 진행한 치유 프로그램이 큰 만족도

0: 승부를 얻었다며 올해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본산 서울 조계사가 일주문 앞 기단에 조성한 8부신 중 점안을 마치고 새로운 현판을 공개했습니다. 조계사 대중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수만 개의 등을 밝히며 보다 평안한 세상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1: 조계사 일주문 앞에 모여든 사부대중의 장엄한 기도가 종로 일대를 청정 도량으로 물들입니다. 나발과 나각, 법고의 중후한 소리는 기도하는 불자들의 신심을 드높이고 감로수를 뿌리는 스님들의 손길에 따라 도량이 새로운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마칩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의 얼굴을 담당할 새 현판이 세상에 공개된 날, 일주문을 가로막던 동양금박이 철거된 자리엔 특별한 기단부를 조성했고 부처님을 비롯해 스님, 우바색, 우바이를 형상화한 등을 밝혔습니다.
2: 정말 오늘 밤은 너무 기분 좋은 밤입니다.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정말 이렇게 편하고 기쁜 나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 8부신 중 점안 결계 의식을 마치고 곧바로 이어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 동자 동녀를 선두로 한 사부대중의 연등 행렬이 경내 곳곳을 지나쳐 갈 때마다 도량을 뒤덮은 수만 개의 연등에 오색 불빛이 켜집니다. 일주문을 시작으로 보리수와 진신사리탑, 극락전을 거쳐 대웅전까지 이어진 행렬에 불자들의 환희심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3: 조계사가 한국을 넘어 세계 속의 조계사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러한 뜻이 전 세계에 퍼져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 어둠이 내려앉은 도량에 무명을 밝히는 연등이 세상을 비추고 대웅전에 모셔진 아기 부처님은 대웅전 앞 관불대로 이운됐습니다. 주지 담화 스님과 이승현 총신도 회장 등 사부대중의 관욕의식이 계속되는 동안 조계사를 찾은 수천여 불자들은 평안한 세상을 발원했습니다.
4: 서로를 비추는 연등처럼 세상의 아픔을 품고 고통을 덜어내는 자비행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1: 조계종 총본산으로서 일주문 일대를 정비하며 한국불교 제1문으로 거듭난 조계사. 봉축기간 일권엔 도량의 일신으로 조계사 사부대중은 마음속 탐욕과 번뇌를 씻어내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금정총림 법무사가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동산당 해일대종사 열반 61주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법무사는 지난 9일 경내 보재루에서 방장 정여대종사, 율주수불스님, 주지정호스님, 해인총림 방장 대원대종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산당 해일대종사 열반 61주기 추모제를 봉행하고 종단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한 스님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방장 정여대종사는 수행 도량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내년에는 400평 규모의 설법전 공사 첫 삽을 뜰 예정인데 동산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 무사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방장 스님과 주지 스님의 헌향 헌다에 이어 율주 스님의 행장 소개와 부도전 참배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주요 도시 가운데 빛고을 광주가 가장 먼저 불기 2570년 봉축 연등 축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빛고을 관등회란 이름으로 지난 주말 광주 도심에 광명의 등을 밝혀 시민과 함께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빛고을 광주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축제의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9일 도심은 형형색색 장엄등과 저마다 손에 든 연등의 물결로 밝게 빛났습니다. 올해 빛고을 관등에도 5.18 민주광장을 출발해 금남공원과 광주대교를 가로지르며 저마다 등을 밝히고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를 염원했습니다. 식전 어울림마당은 불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잔치마당이었습니다. 신명나는 율동과 아이들의 재롱에 즐거워하고 아시아 이웃나라들의 전통 불교 문화를 함께 체험했습니다. 연합회장 소은스님은 2600년 전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과 같이 시대의 고비마다 중생의 아픔을 함께해온 빛고을 광주의 특별함을 강조했습니다.
6: 광주는 빛의 고을, 광명의 땅입니다. 광주는 우리 역사의 큰 고비마다 빛을 밝혀 세상을 일깨우고

0: 새로운 세상을 여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1: 호남 지역 교구본사를 대표해 참석한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자비의 등불로 자성을 밝히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2: 우리가 밝힌 이 연등은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며 중생의 고통을 비추는 자비의 따뜻한 손길이자 내 마음을 밝히는 수행의 등불입니다.
1: 120만 시민을 대신해 강기정 시장도 불자들의 잔치마당에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3: 정성껏 준비해 주신 소원 스님, 대덕 큰 스님, 그리고 15만 불자 여러분, 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지난달 21일 미륵사탑에 불을 밝히며 시작한 빛고울 관등에 낮부터 시작된 어울림마당과 관등법회, 연등행진은 지역 사찰과 단체들이 1년 동안 정성으로 준비해온 대동의 법석이었습니다. 이날만큼은 광주 시민도 부처님 자비 강명으로 세상이 평안하기를 함께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4: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천안불교 3연합회가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는데요.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고 자비와 지혜의 불빛을 세상에 밝혔습니다.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 문화축제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베트남 무용단의 축하 공연이 사부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천안불교 사암연합회가 지난 9일 천안역 동부광장 특설 무대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연합회 회장 도원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처럼 차별 없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강조하며 늘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을 위해 다 함께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6: 오늘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 문화 축제를 하면서 오늘만이 아니라 1년 365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우리 모두 정진합시다.
5: 연합회 원로의장 대원대종사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일깨우며 보살 정신으로 평안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법문했습니다.
7: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보살 정신을 발휘해서 이 세상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우리 힘을 길러가시면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5: 김태흠, 박수현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문진석, 이재관, 이정문 국회의원 등 지역 정강계 인사들도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지역 발전과 화합을 염원했습니다.
8: 오늘 연등의 따뜻한 빛 속에서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9: 220만 도민 여러분이 가정에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여 늘 평안과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5: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음성공양도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천안불교 연합합창단과 부다스 108합창단의 웅장한 하음이 감동을 선사했으며 초대 가수 홍경민 씨가 무대에 올라 연등문화축제의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 진행된 연등행렬에는 지역 사찰은 물론 베트남과 태국 불자들까지 동참해 각국의 전통 장엄물이 함께하며 국경을 초월한 화합의 아름다움과 깊은 한인심을 선사했습니다.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연등처럼 갈등의 불을 끄고 자비의 빛을 켠 천안 연등문화축제는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등불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4: 구례불교연합회와 지리산 대화엄사가 지난 10일 냉천 삼거리 광장에서 불기 2570년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에는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 전 주지 명섭 스님, 종걸 스님, 종회의원 대진 스님, 우경 스님, 김수철 신도 회장, 장길선 군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우석 스님은 세계가 전쟁으로 혼란스럽지만 공업중생의 자세로 구례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등을 밝혔다며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했습니다.

0: 초임 요지에 사자탄 문수보살 전통 한지 장엄 등을 밝힌 구례불교연합회는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500만 원과 백미 1,000kg을 전달했습니다. 하남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주최하는 제45회 하남시민과 함께하는 봉축 연등 축제가 지난 10일 하남시청 잔디광장 특설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를 주제로 열린 축제에는 하남시 불교사업연합회 회장 선광 스님과 봉은사 부주지 각진 스님, 공정식 하남 부시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선광 스님은 오늘 밝히는 연등은 우리 마음속 선악의 시비와 갈등, 분노를 걷어내고 자비의 씨앗을 심는 축복의 빛이라고 봉행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펼쳐진 힐링 음악회에서 가수 나율과 소리꾼 최재구, 뮤지컬 시타르타 갈라쇼, 가수 최수호가 무대에 올라 시민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천년고찰 불국사에서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창의력을 담아내는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는데요.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신라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주 불국사에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집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도화지의 한국 전통을 순수한 동심으로 표현하고 온고지를 채워가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설레임이 함께 묻어납니다. 불국사가 지난 10일 경내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글짓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불교 문화와 전통 문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겁니다.
2: 여러분들이 평소에 꿈꿔왔던 실력과 그리고 간직했던 자기의 소중한 마음속의 그림과 글들을 멋지게 잘 펼쳐주시기.
1: 참가 어린이들은 동심으로 불국사의 아름다운 풍경과 부처님의 자비정신 등을 다양하게 써내려갔습니다. 특히 학부모와 관광객들도 행사장을 찾아 어린이들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3: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 속에서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의 미래도 아름답게 되리라 봅니다.
1: 불국사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유산과 불교 정신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천년고찰 불국사에서 열린 어린이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과 따뜻한 마음은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더욱 깊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사찰음식 연구소가 중도의 미학을 담은 사찰음식 시식회를 마련했습니다. 맛과 건강, 수행의 정신까지 담아낸 자비의 식탁 현장에 이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18가지 사찰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진 전국 비구니회관 법룡사 공양간. 맛있는 냄새가 남녀노소할 것 없이 길게 줄을 선 시민들의 발길을 끌어당깁니다. 채식만두와 바삭한 버섯 강정, 달콤한 유부무침은 어린이들에게도 단연 인기. 고기 없이도 감칠맛을 낸 사찰음식에 아이들 얼굴엔 금세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5: 고기가 없는데 그래도 약간 양념도 뭔가 너무 느끼하지도 뭐 싱겁지도 않고 딱 잘 돼 있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매우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6: 아이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뭐 이런 것도 잘 먹게 되고 경험 쌓으면서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4: 전국 비구니회 사찰음식 연구소가 마련한 첫 번째 사찰음식 시식회입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500인분의 공량이 준비됐습니다. 직관장과 조청을 바탕으로 오신 채 없이 만들어낸 음식은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으로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7: 전체 골고루가 다 담백하고 정말 사찰 음식은 항상 질리지 않는 맛이라서 좋았어요. 이런 걸 먹고 나면은 소화도 잘 되고 뒷맛이 개운하죠.
4: 특히 이번 행사에는 연구소 사찰 음식 강좌, 수강생이 직접 백식 봉사에 나서 자비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8: 어제 준비하는 과정부터 진짜 한 50명씩 와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아프지 않고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면 오늘 이 음식을 대접하는 의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 네, 사찰 음식에 건강한 조리법을 충분히 느끼시고

0: 이제 집에서도 이제 좀 깨끗하고 깔끔한 음식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1: 전국 비구니 회관 마당 한편에는 사찰 음식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열무와 얼갈이 배추를 담은 통에 다시마와 표고버섯, 찹쌀 풀로 맛을 낸 채소를 붓는 시민들. 정량을 맞추는 과정에서 절제와 조화가 담긴 사찰 음식 지혜를 배웁니다.
2: 수행과 삶이 녹아져 들어가는 것이 음식이에요. 마치 음식을 빵빵하게 먹으면 가야금줄을 빵빵하게 당긴 것 같고 음식이 너무 약하면 가야금줄이 늘어진 것과 같이 중도를 잘 지키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1: 흥겨운 공연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펼쳐진 사찰 음식 체험 한마당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비움과 체움의 미학을 전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천안 각원사가 개산 50주년을 맞아 제17회 대불부처님 목욕의식 대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각원사는 지난 9일 경내 청동대좌불에서 주지 대원스님, 성기만 신도회장, 한진우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 문진석, 이재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불부처님 목욕의식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대원스님은 일체 중생이 성불에서 다 함께 부처가 되고자 하는 원력을 담아 창건된 각원사가 개산 50주년을 맞이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고 편안함을 얻어갈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우리 모두 정진하자고 법문했습니다. 성기만 신도회장은 관욕의 물이 부처님을 씻기듯 우리의 번뇌와 걱정도 모두 씻어내고 자비와 지혜로 새로 태어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태고종 제주 종무원이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봉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0일 태고종 제주 종무원 법당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제주 종무원장 휴환 스님은 오는 6월 태고 문화센터 기공식을 시작으로 종단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후보원장 혜일 스님은 진심을 담아 기도할 때 부처님 가피가 함께한다며 정성을 다한 삶을 살라고 법문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20년 넘게 이어진 달마배의 원력이 드디어 올림픽 메달이란 값진 결실로 우리 곁에 찾아왔는데요. 간절한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품은 원력을 믿고 정진해보는 건 어떨까요? 5월 12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터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 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0: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부타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부처님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불교와 문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문학인이 있습니다. 소설이라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울림을 전하는 김영권 작가님 모셨습니다.

0: 감사드립니다.
1: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0: 예, 예, 저는 이제 소설을 쓰면서 그 불교 공부도 함께 하고 있는 김영건이라고 합니다. 저기 저는 이제 2008년도에 그 농민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 소가 당선되어 가지고 이제 등단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장편 소설 그 성공 강인의 몽상 이라는 그 장편 소설이 이제 그 작가와 비평이라는 문예지의 이제 그 원고 모집에 채택이 돼가지고 출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단편 소설보다는 장편 소설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1: 예. 저도 어렸을 때부터 소설책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아, 네, 또 이렇게 우리 또 작가님 뵈니까 예. 아, 또 뭔가 뭐 마음이 좀 새로워진 느낌이 드네요. 예. 예, 앞으로 하나하나 우리 작가님이 직접 가져오신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예. 짚어보면서 대화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김영건 작가님께서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직접 뽑아오셨는데요. 예.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예. 무엇일까요? 수용소. 예. 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약간 살벌한데요. 예. 수용소가 인생 키워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요?
0: 아, 예. 지금까지 제가 그 소설 작업을 해온 것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수용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 하는 이런 그 수용소에 대한 소설들을 꾸준히 써왔습니다. 한 10년 동안.
1: 예. 예.
0: 처음부터 뭐 저기 계획을 하고 그리 된 건 아니고.
1: 예.
0: 우연히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지금 저 경기도 안산 그 성감도에 있는
1: 예.
0: 예, 그 성감도가 있는데 그 성감도에 저 일제 강점기 시대에
1: 예.
0: 그 예, 이제 수용소를 지어놓고 이 어린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 거기는 뭐 어른이기보다는 어린 예. 아이들을 이 잡아 모아가지고
1: 예.
0: 이제 소위 말하면 불황아 그 선도교육
1: 예.
0: 뭐 이런 이름으로 그 이름은 좋은데
1: 예.
0: 그 미명하여서 사실은 이제 어린 아이들을 그 무작정 이렇게 무작위로 그냥 그 억울하게 끌려가는 사람도 많고
1: 예. 예,
0: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여러 이제 모아가지고 그 수용해가지고 이제 뭐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 사실은 뭐 일제 강점기에 필요한 그런 교육이겠죠.
1: 예. 예,
0: 그리고 그 당시 그 우리 독립투쟁하신 그 지사님들, 우리 독립투쟁가들. 이런 분들의 그 자제분들을 또 끌고 가가지고
1: 예,
0: 거기서 그렇게 저기 그야말로 지옥 같은 이런 생지옥 같은 이런 그 참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1: 이야, 우리 독립운동가
0: 예, 예.
1: 자손들을
0: 예, 예. 독립운동가,
1: 가족들을
0: 예 그렇죠.
1: 오
0: 예.
1: 너무 끔찍하다.
0: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체험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1: 예.
0: 그 제가 이제 그분 이야기를 쭉 그 듣고 취재를 해가지고 소설 이제 성감도 그 이야기를 썼는데
1: 예.
0: 그러고 나서 또 좀 이제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저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한겨울에
1: 예.
0: 그 한겨울 그 막 찬바람 불고 그 눈도 좀 내리고 하는 그 찬바람 속에서 그 행제복지원 피해자 분들인데 그 부산 저기 구덕산 아래에
1: 예.
0: 그 이제 또 거기 수용소를 지어가지고 그나마 성감도는 뭐 그 저기 성감학원이라는 이름이라고 붙여가지고 이제 뭐 교육도 한답시고 이래 했는데 이 행제복지원은 그야말로 이 사람을 그 잡아가서 그냥 뭐 때려 죽이기도 하고 예, 그야말로 거기는 어린 대여섯 살쯤 되는 이런 어린 아이들 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그런 사람을 폭행해서 죽이고 한 그러한 그 아주 그야말로 악랄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1: 무섭네요.
0: 예예, 예. 정말로 그거는 끔찍한 그런 곳이었는데
1: 네.
0: 그거 이제 거기서 이제 피해를 보신 그 피해 생존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 그 추운 그 음동설 안에 그 비닐 천막을 쳐놔놓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좀 봐줘야 되니까 안에 있으니까.

0: 그 비닐 그 천막을 치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저 이제 우리의 글, 어? 저 인권을 회복해달라 하는 이런 그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국회 의사당 앞이니까. 그래서 이제 비닐 천막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꼭 써야 되겠다 싶어서 또그 이제 행정복지원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이래서 쭉한 10여 년 동안 글을 쓰고 난 후에 이제 쭉 한번 뒤돌아보니까 그야말로 뭐 그동안 한 벽이 수용소 이야기만 썼구나. 그런
1: 거의 10년 동안요.
0: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그 키워드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1: 10년 동안 이 수용소에 관한 소설을 써오셨지만 그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아주 쓰라리고 아픈 역사들을 소설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네요.
0: 그렇죠.
1: 아, 그러시구나. 창살이 있는 수용소, 창살이 있는 감옥만을 우리가 수용소 감옥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우리가 엇보따라 생사윤회하는 이 윤회 세상 자체가 수용소고 감옥이다. 뭐 이런
0: 맞습니다.
1: 말씀이 있지
0: 저도 그런 말씀을 꼭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그 스님께서 그 말씀을 딱 해주시네요.
1: 저도 이렇게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왠지 그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그 이심점심이 됐나 봐요.
0: 그런가 봅니다.
1: 그러면 일단 수용소에 대한 작품, 우리 한국 역사의 쓰라린 그런 장면들을 소설로 또 10년이나 쓰셨고, 그러면 이왕 말씀하신 김에 다른 또 쓰신 작품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0: 제첫그 장편 소설인 그 성공 강인의 몽상, 그 천면이라는 그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우리 사회가 지금 그참 그야말로 성공 지상주의로 해가지고,
1: 그렇죠.
0: 그 성공이란 것이,
1: 태어났으면 성공해야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리고 그 성공이 정말로 그 우리 마음속에 그 있는 아름다운 자기 본성을, 그 본래 면목을 잘 이렇게 꽃피워서 이렇게 우리가 저기 아름답게 살수 있는 이런 것이 이런 성공이라면 참
1: 그렇죠.
0: 그야말로 좋은 것인데,
1: 마음의 행복이 돼야 되는데.
0: 근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성공이란 것은 우리 현실에서 좀잘 살고자 하는 그 물질욕, 뭐 이런 저기 또 남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추구하는 그런
1: 그렇죠.
0: 행복,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답게 이렇게
1: 그렇죠.
0: 해 나가는 게 아니라 꼭
1: 남을 이기기 위한 행복이죠.
0: 그렇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성공이라는 그 말은 좋지만은 또 이제 뭐 자기 개발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참 말은 좋지만은 이런 그 그야말로 각박한 세상에서 그걸 하다 보면은 우리 그 본심이 오히려 파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정말로 걱정스럽고,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지금도 정말 많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 이러면은 우리 이 한국 사회 나와서 이전 세계라는 이 왜냐면 외국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으니까요.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한국 사람은 유달리 또그 이런 그 물질적인 성공 또 자기하고 남과 비교하는 이런 성공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러다 하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 한국이라는 이 사회가 그야말로 이 저기 어떤 그 성공 강인들의 그 수용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그참저 우려도 제가 들고 해서
1: 그러니까 탐욕이 가득한 성공주의에 빠진 그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날카롭게 해부한 거네요.
0: 그렇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 작가님께서, 김영건 작가님께서 이제 작품을 쓰면서, 글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핵심이 있다면 또 말씀 좀 부탁드려요.
0: 알겠습니다. 글을 쓰면서 이 사실 그이 소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실을 그 바탕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현실 이야기를 쓰되 그 속에서는 사실 그 우리 인간들이 이제 그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고뇌, 뭐 이런 저기 어려움, 난관 이런 것을 이제 참 저기 마주치게 되는 거고, 그거는 꼭 소설이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소설이 현실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꼭 하고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그런 그 실패라든지 그런 그 고난에 그 굴복하지 말고 그

0: 불복을 정직하게 우리가 대면하고 그 자기가 이겨내고 그 노력을 해가지고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여기에 우리가 좌절을 해버리면 사실 자기 자신도 큰 상처를 입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차근차근 조금이라도 어렵지만은 그 극복을 해 나가면서 그래서 그걸 극복 이겨내면은 그 자기가 나중에는 결국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1: 아, 현실 속에서 괴로움을 극복하는 예. 그런 희망이 가득한 예. 어떤 생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 거네요.
0: 예, 예. 그건 이제 아, 그게 예. 저기 뭐 일부러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제가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 그 자연스럽게 그게 제 그 어떤 인생 예. 인생관으로 돼 가지고 그래서 그게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저도 뭐 책을 보든 예. 영화를 보든 예. 마지막 결말이 예. 좋게 끝나야 기분이 좋지. 아, 그렇잖아요.
0: 예. 그렇죠.
1: 예. 그래서 기분이 좋고 예. 희망이 생기지. 예. 예. 예. 그래서 작가님도 희망이 가득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거네요.
0: 예, 그렇죠.
1: 예. 예. 그러면 우리 작가님의 작품 이야기 잘 들었고요. 예. 그 두 번째 키워드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가님의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 비유, 치유, 이영 스님이네요. 그래서 예, 제가, 예. 오, 우리 김영권 작가님이 저기 어떤 뜻으로 저걸 쓰셨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힌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힌트 좀 말씀해 주십시오.
0: 예, 예.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이제 그 일심회라는 그 비밀 결사를 조직해가지고, 예, 그 지하 독립 투쟁을 그 벌이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설도 쓰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1: 아, 네. 독립 운동하신 스님 하면 딱 떠오른 분이 예, 예. 백용성 스님. 근데 아, 일단 안 맞고요.
0: 예, 예, 그렇죠.
1: 만의 한용운. 그것도 안 맞고요. 예, 예. 저 답을 알았습니다. 예, 예. 저 예전에 그분 어린이들을 위한 예. 그 위인전 같은 아, 예, 예. 만화가 있었는데 예. 거기서 저 스님의 이야기를 제가 어린이 만화책에서 아, 봤거든요.
0: 아, 예, 예.
1: 백초월 스님입니다.
0: 아, 예.
1: 야, 예, 맞췄습니다. 예. 근데 독립운동하신 스님 하면 백용성 스님 말고 예, 예. 또 만의 한용운 스님은 예, 예. 아는데 백초월 스님은 잘 모르는데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인생 키워드 두 번째 백초월 스님.
0: 예, 예. 예, 그, 이 백초월 스님은, 그, 제가 이제,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분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쭉, 그 어릴 시절부터, 그 세상에, 이제, 세상을 떠실 때까지, 떠나실 때까지 쭉, 그, 이제, 그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이걸, 그,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그 2000, 2009년에 그 진간사에서 태극기 보투기 속에서 이제 이런 그 독립운동 관련된 이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스님이 이제 그 이름이 우리 대중들에게 이제 우리 불자님들에게 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사실은 이분이 이제 워낙 그 뭐 저기 지하 운동을 이렇게 하시고 물론 이제 그 이 드러나게도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 이 지하 운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명을 쓰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명을 쓰시다 보니까 이제 그 자료 속에도 이리저리 그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도 있고 뭐 이래서 불교 학계에서도 이거를 그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렇게 저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또 공백 기간도 많고 해가지고 그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었는가. 그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제 그 독립 운동을 하신 어 참 분이다. 진간사 태극기와 관련이 된 분이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지만은 이분이 정말로 그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 저기 독립 운동에 자기 일신을 바쳤는지 이런 것은 저 아직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소설을 통해서 그분의 그 진면목을 한번 밝혀보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아, 백초월 스님에 대한 일대기를 소설로 쓰시는 거군요.
0: 예, 예.
1: 아,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기대됩니다. 예. 작가님, 예. 그 많고 많은 분들 중에서 예. 그래도 백초월 스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0: 예. 그 이제 사실 그때까지 해도 제가 이제 이걸 이 백초월 스님을 삶을 갖다가 소설로 쓸 그런 생각이 없 그런 참 계기가 아직 없었는데 그 제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 외사촌이 그 한번 이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설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 하면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백조울 스님이 제한테는 이제 외가 쪽으로 그 할아버지뿔이 되는
1: 그런 아, 집안 어른신이었네요.
0: 예, 예.
1: 야.
0: 그래서 이제 그
1: 뼈대 있는 집안. 야.
0: 그 이제 그걸 알고 보니까 이게 참 그야말로 뭐 하나의 그 역사적인 한 인물로서 또 중요하지만은
1: 예.
0: 또 이런 또 어떤 좀 유대감이랄까 어떤 인연 같은 이런 것도 좀 또 느껴지고
1: 오.
0: 예, 그리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 이 자료를 다 살펴봤죠 제가 예, 그리 했는데 그렇기는 하더라도 사실 제가 만약에 이 백졸이라는 이 한 인간상에 대해서 막 별로 이렇게 감동을 받지 못했다든지 어떤 감명을 받지 못했다 이랬으면 저는 소설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뭐 저기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예, 그런데 이제 이 쭉 그 검토를 하고 제가 그 이 사실은 그 2009년 무렵부터 쭉 한 10여 년 동안 이것을 그 이제 자료 수집하고 또 이제 그 아직 뭐 구상만 하면서 아직 착수는 못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뭐 소설 작업 하느라고 그 이제 그 못 하는 동안 한 10년 동안 쭉 흘렀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이런저런 많은 그 자료들을 제가 보게 됐고 그러는 사이에 이 정말 그 참 이분은 그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분이지만은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한 뭐 10분의 1밖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1: 예.
0: 예, 지금 뭐 저기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그 때에 보면은 그 백조월 스님이 자주 이렇게 소개되지만은 이 어떤 겉모습만 이렇게
1: 예.
0: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군요. 그 스님의 정신, 예. 그 영혼,
1: 예.
0: 그 겉모습 이런 것은 예. 저 깊이 있게 아직 그 아. 예, 밝혀지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예. 제가 이것은 아, 정말로 그 할아버지라는 것을 넘어가지고 한 인물로서 정말로 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1: 예.
0: 한번 저 제대로 그 모습을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만큼이라도 해서 한번 한 인물상으로 이 피가 돌게 해보자. 이 우리 뼈대도 있고 살도 붙이고 피가 돌게 해가지고 정말로 그 이 스님의 정신이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좋은 그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1: 예.
0: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와 기대됩니다.
0: 네.
1: 그 무엇보다 백초월 스님 같은 분이 계셔서
0: 예.
1: 또 그런 어른들이 계셔서 예. 지금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습니까.
0: 예.
1: 그 백초월 스님 이런 분들 이런 훌륭한 어른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0: 예.
1: 그러면 언제쯤에 우리 김영건 작가님이 쓰신 백초월 예. 스님의 일대기 소설을 볼 수 있을까요?
0: 예. 책으로 바로 출간을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1: 예.
0: 그 전에 조금 이렇게 연재를 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한테 우선 이렇게 좀 알려보자 해서 그 지금 그 불교계의 그 대표 신문 한 곳하고 이렇게 예. 연재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1: 와, 예, 기대됩니다.
0: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그 뭐 아마 조만간 이제 그게 잘 그 협의가 되면은 그 연재가 시작되고. 또 책도 이제 곧 또 그 출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저도 꼭 찾아보도록 하고요.
0: 예.
1: 책으로 출간되면
0: 예.
1: 제 손으로 직접 사오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예. 자 그러면 백초월 스님 예. 아, 또 백초월 스님 잘 모르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0: 예.
1: 또 백초월 스님이란 분이 있었구나
0: 예.
1: 또 지금 우리 작가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0: 예.
1: 앞으로 집필할 새로운 소설을 통해서 예. 많이

0: 많이 더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예. 예.
0: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1: 예.
0: 무엇일까요? 불심으로 쓴 소설.
1: 예.
0: 아,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는 그 평준화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마침 그 배정이 이제 학교가 배정이 됐는데 그 그것이 아주 뭐 거리도 멀지만 그 거리보다는 그게 그 평준화 되기 이전에 그 좀 막 썩 뭐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었기 때문에 였는데 그 어쨌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인류 학교에 인류 대학에 많은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시험 결과에 따라서 그 매 이런 그 그 매질이 너무 많았습니다. 폭 말하자면 그
0: 체벌.
1: 예, 예, 체벌이라고 하죠. 예, 예. 예, 그 체벌이 아주 심했습니다.
0: 아,
1: 예.
0: 저희 때도 많이 맞았죠.
1: 아, 예,
0: 요새는 애들 절대 못 때린대요.
1: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참 이 학교라는 것이 그 이 저한테는 뭐 공부하는 데가 아니고 이거 그리고 뭐 통학 시간이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4시간 걸리니까.
0: 요.
1: 예, 그거 뭐 공부할 시간도 얼마 안 되고 이래서 그 자퇴를 했습니다.
0: 아.
1: 예, 자퇴를 하고 제가 이제 검정고시 공부하기 위해서 저 통도사로부터 이제 들어갔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통도사, 여러, 그 뭐, 아, 그 암자가 이제 산중 암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조용한 암자에서 들어가서 이제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독갱 소리, 어, 또, 종, 그, 풍경 소리, 이런, 이제, 범종 소리 들으면서, 어, 그 당시에 이제 그, 세계 명작을 읽게 되었습니다.
0: 아, 예, 예. 절에서요?
1: 예, 예.
0: 세계 명작을.
1: 예, 예. 물론 이제 공부를 한다고, 그, 공부한다고 들어갔는데.
0: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소설책 보고 계셨네요.
1: 예, 공부 조금씩 하고.
0: 예.
1: 이 세계 명작 그 소설 그 젊은 어린 나이에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0: 재밌죠.
1: 예, 예. 예.
0: 그래서. 저도 밤새서 소설책 읽고 그랬어요.
1: 아, 예, 예. 그래서 그, 거기서부터 아마 그 제가 문학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이 아니었는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0: 그때부터 문학가의 꿈을 꾸게 되셨네요.
1: 예, 그렇죠.
0: 그러면 불교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1: 불교하고는 또 제가 그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불심이 깊은 분이라서 근데 그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당시 이제 거의 뭐 20살이 다 된 청년이죠. 청년인데 그 저한테는 형님 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어머님이 그 다 이제 키운 그렇게 이제 청년이 되도록 다 키웠는데 그 그냥 어떻게 뭐 어떤 일로 그냥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상당히 심했던 때고 이래서 이 대를 이어야 된다는 그런 참 또 사명, 그런 의무감 때문에 어머님이 이제 아들을 하나 낳으려고 그, 참, 그, 불공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새벽에 머리 감고 이렇게 불공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애를 쓰신 끝에 저를 이렇게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참, 얼마나 또 저기 기뻐했겠습니까?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절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네. 불교 그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뭐 이러면서 저는 그 어릴 때부터 불교에 대해서 아주 친숙감을 가지면서 자랐습니다.
0: 아, 어머니의 큰 영향을 받으셨네요.
1: 예, 그렇죠. 예.
0: 불심 깊은 어머님이 이렇게 훌륭한 작가님이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글들을 쓰고 계시니까 예. 어머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유,
1: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정말 그렇게 계셨으면
0: 예.
1: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0: 그래서 불심으로 이와 같이 또 좋은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게 예. 어머니의 영향이었구나.
1: 그렇죠. 어머님의 예. 덕분이 크죠. 왜냐면 예, 제가 또 어릴 때부터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0: 예.
1: 그런데 그것도 귀찮다고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참 항상 이렇게 밤에 잘 때라도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고 그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가 다 지금 그 소설 쓰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0: 그러면 작가님이 본 최초의 소설은 예. 그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봤던 그 소설책들이 아니라 예. 어렸을 때 어머니 품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1: 예, 그렇죠. 이야기
0: 그게 바로 예. 문학인이 될 수 있었던 씨앗이었네요.
1: 예, 그렇죠. 그게 바로 그 예. 그러면 씨앗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예. 어머니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예. 우리 작가님께서 또 엄청난 가피를 체험하신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또 그 이야기를 저희가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1: 예. 예.
0: 한번 또 썰을 풀어주시겠습니까?
1: 예. 근데 이제 이게 참 뭐 엄청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이 산에 갔다가 이렇게 참 위험한 그 상황에 이렇게 처했던 그런 것인데, 저 그 통도사 수도암이라는 곳에서 이제
0: 통도사 수도암이요.
1: 예예. 예. 수도암에서 예,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한 여름에 이제 그 시원한 그 국수를 이제 점심으로 한 그릇씩 먹고, 이제 그 당시 같이 공부하던 세 사람이 셋이서 이제 그 그러면 바람도 쐬울 게면 이제 산책이나 하자. 이래서 이제 그 뒤산으로 쭉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이제 그야말로 뭐 여름철이니까 그 이 옷도 이렇게 가벼운 차림에 신발도 그냥 고무신이나 쓰리빠 신은 채 이렇게 슬슬 이야기하면서 올라갔는데
0: 가볍게 뒷산 올라간
1: 예,
0: 거였는데
1: 예, 그렇죠. 그런데 예. 가다 보니까 아 산이 그 대충 이렇게 그 산책만 하고 돌아올라고 했는데 아, 그 가다 보니까 좀 산이 한번 그럼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 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들어 예. 이제 그런 이제 의논이 되었어요.
0: 가는 김에 꼭대기 한번 찍고 오자 뭐 예, 이렇게 됐네요.
1: 예, 예 그렇죠. 오.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열 뭐 여덟 아홉 살쯤 되는 이런 청년들이 혈기는 왕성하지만은 말하자면은 그게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그 무지 아니겠습니까? 무지고 무명이고 또 이 자만심이고 뭐 이런 것인데. 뭐 그런 마음으로 일단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처음에 올라갈 때는 그 뭐 이 바닥을 보고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뭐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위에서 그 바위돌이 막 굴러 내려오는 겁니다.
0: 바위돌이요?
1: 예예. 예. 바위돌도 이 그 산에 웬 그 그런 바위돌이 이렇게 수박만한 이런 바위돌들이 하나씩 굴러 내려오니까 빨리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0: 예. 예. 예.
1: 그런데 그, 이, 그 바위돌이 굴러 내려오는 그 비탈길이, 산 비탈길이 나중에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부, 근데 그 뭐 풀이라든지 나무는 거의 없고,
0: 아. 예.
1: 그야말로 그 바위가 쪼개진 그 날카로운 오. 바위 조각들이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암벽 따라서 이렇게 절벽같이 올라가셨네요.
1: 한, 예, 저쪽 한쪽에는 그 오. 절벽이 있었습니다.
0: 예,
1: 근데 이제 그쪽 우리는 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그 바위 조각이 캐캐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발을 디디면 이제 그 바위 조각들이 스스로 이렇게 부딪히고 미끄러져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손으로는 이제 잡을 길이 없고 밑에서 내려 올라올 때는 살살 이렇게 짚고서 올라오면 되었는데 이제 점점 가팔라져 이 산이 가팔라지다 보니까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발로 이제 지탱을 할 수도 없습니다. 조금만 거기서 이제 더 움직이면은 떨어져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서 바위돌은 계속 내려오죠. 근데 어떻게 피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모든 잡념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0: 오, 예, 예. 위급하니까 오히려
1: 예, 예, 위급하니까
0: 아무 생각도 안 나죠.
1: 예, 예, 아무 생각 머리가 하얗게 된 상황에서 예. 어떻게 이제 살아나야 되니까 이제 그 죽으면 이 또 그 어머님이 그 참
0: 난리 나죠.
1: 기도하셔가지고 예. 개우 낳은 아들이
0: 예. 귀한 아들.
1: 예, 그래서 이제 꼭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전 이제
0: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
1: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참 합장을 할 수는 없고 이제 예. 그냥 그 이 눈을 감고 이제 그 아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0: 마음속으로.
1: 예, 마음속으로 이제
0: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1: 예예예. 예, 예. 그래 했죠. 그래 이제 그래 하니까 제 마음속에서 제 머릿속에서 이제 울려 나온 소리이기도 하고 또 그 그야말로 외부에서 이렇게 들 그 올려 그 들려온 소리이기도 한데 그럼 그 침착하게 우선 침착하게 뒤로 돌아서서 뒤로 돌아 앉아가지고 천천히 미끄러 내려가라.
0: 네.
1: 침착하게 뒤로 돌아 앉아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가라.
0: 아, 그 소리가 딱 들린 거예요?
1: 네, 그 소리 머릿속에서 떠오른 겁니다.
0: 침착하게 예, 예. 뒤돌아서 미끄러지면서 내려가라. 네,
1: 거기서 뭐 네. 더 어떻게 더는 할 수 없으니까 미끄러지 아.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0: 그러니까 방법을 딱 알려준 거네요. 예, 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그 소리가 딱 들린 거죠, 예, 예, 마음에서. 예, 예.

0: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앉아서 보니까 실제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있는 그 친구한테 그러면 일단 우리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그 가만히 있어라. 왜냐면 그 움직이면 바위가 또 내려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있는 친구부터 해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제가 내려가고, 내려갔는데, 그 내려가는 길도 사실 그게 그냥 쉽게 내려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숨을 걸고 그냥 그 다치면서 온갖 뭐 상처 다 입으면서 굴러뜨려, 머리만 겨우 보호하면서 내려와서 이제 그 내려왔는데, 그야말로 그이 온몸에 그 땀이 후줄근하고 머릿속은 어떤 한의감만 이제 있을 뿐이죠. 이제 한의,
1: 살았으니까, 살아남았으니까.
0: 한의심만 이렇게 탁 남아있고, 그 무심무아한 그 참, 그런 상태에서, 아, 이것이 그 참, 그 불심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1: 아유, 다행입니다.
0: 그렇게,
1: 감사합니다, 부처님.
0: 그래서 그야말로 그 셋이서 그 내려와서 깨안고 울었습니다.
1: 아, 너무 놀라, 막 울었군요. 놀라고, 기쁘고, 다행이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가장 위급했던 순간에 눈앞이 깜깜할 때 마음속으로 부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어쨌거나 마음속에서, 마음의 소리에서 아, 침착하게 뒤돌아서 미끄러지면서 내려가라. 결국은 무사하게 내려오게 되었나요? 아,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더 이야기 듣고 싶은데,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 공식 질문 드릴 시간입니다. 김영건 작가님, 가피란 무엇인가요?
0: 저로서는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가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좀 구체적으로 우리 참 불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은 무엇일까? 제가 이제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상실이다.
1: 상실이다.
0: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끼는 것,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재산도 포함되지만 사람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참 그야말로 그 상실감이라는 것은 정말로 심해가지고, 우울증에도 걸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그 상실감 때문에 그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상실감 때문에, 이 상실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자기 목숨까지 거기다 이렇게 상실을 해버리면은 너무나 이참 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사람이란 것은 우리가 그런 상실을 겪다 보면은 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또 우리 중생 인간이고, 그런 상실감을 겪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 쪽으로 가지 말고, 그 상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것은 없을까. 그래서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것을, 자기 너 스스로 너 그걸 좀 버려라. 이러면 안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아끼는 것을 누가 버리라 하면 안 버리니까. 부처님께서 이것을 대신 버려줌으로써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가피란 상실이다. 그 상실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말고 그 상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 작가님 오늘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인연으로 뵙고요. 이제 곧 저희가 만나게 될 백초월 스님의 일대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보내셨죠? BTN 불교TV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올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등도 아름답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상주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 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암연합회는 상주시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 천년 구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교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간에 두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의 세월을 보면 노후 전쟁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구촌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평화를 통한 행복,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부처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1화 하나인 세상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서로 등지고 공격하며 미워하는 세상은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화합과 협력으로 행복한 하나인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십지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비로소 정종문 들어가는데 우물을 제대로 한번 파면은 무갈지 용천이라 왕복서에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성불지로라. 성불지로라. 성불로 가는 길이다. 육조선님이 금강경 서문에 그런 말씀하시고 청양국사는 무갈지 용천이라. 마르지 않는 샘이다. 일본 한 문화 시절에 겐노쿠 문화 시절이라고 했어요. 겐노쿠. 농명이라고도 하는데, 농명. 사슴은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노천명이 사슴. 사슴은 길을 가다가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면은 긴 목을 빼서 동료들을 부릅니다. 그걸 농명이라고 하죠. 돼지는 목이 짧은 게 꿀꿀꿀 혼자 꿀맛이다 하고 먹다 보니까 목이 짧아지고, 사슴은 동료를 부르는 녹야원에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제대로 우물을 이렇게 하암경이란 우물, 특히 십지법문 우물을 제대로 파놓고 누구나 목마른 사람들이 중생들이 와서 갈증을 돈 한 푼 안 받고 수도세 안 받고 양껏 중생 수기 등이익이라. 주인 없는 건빵처럼 아무나 막 가져가도 괜찮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정종분 들어가는데 비로소 정종분에 들어가면은 우물에 두레박을 들이우고 물을 퍼기 시작하고 그 우물에는 오늘이 3월 보름날입니다. 그죠? 3월 보름날을 이조년의 시에는 뭐라 해놨죠? 이하에 월백하고 은하니 상경인제. 밤 12시가 되면 월도천심이라 보름달은 내 머리 정중심에, 하늘 정중심에 서가 있습니다. 오늘 밤. 예? 오늘 같은 날을, 보름날을 예로부터 망월이라 합니다. 망월. 바라볼 망자, 다룰 자. 달을 바라본다고 망월이 아니라,

월대 달이 큰 날은 30일까지 있는 달은 16일이 망이요. 월소는 15일이 보름날이다. 망야라. 예? 근데 망이라고 하는 것은 월제 동이라 달이 동쪽에 떠오를 때 일락서산 월출동이라 해가 서산에 저문다. 그래서 멀리서 초저녁에 달뜰때 해지는 걸 같이 볼수 있죠. 함안이나 김해평야에 가면은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김제평야 이런 데 있잖아요. 평야에 서면 하나 달 뜨고 달 해지고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해뜰 무렵에 달이 넘어갑니다. 특히 범어사 같은 경우는 대웅전 뒤로 새벽 예불 시간에 보름달이 대웅전 너머로 아미타불의 부처님의 강명처럼 넘어가니까 참 좋지요, 보면서. 그래서 망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이 멀리서 상망이라, 요 상망이라 서로가 멀리서 바라본다. 마치 우리가 먼 시절에 저문 역대전등 제대조사의 가르침, 서산에 기울였지만은 부처님께서 다 서산에 넘어가셨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우리는 캄캄한 밤을 밝히는 보름달이 되어서 이 세봄의 동쪽에서 이하에 월백하는 날 오늘 십지품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주 감동적인 날이에요. 감동적인 날이라. 그래서 요즘 송악가루가 들어 날리기도 하지만은 한겨울에는 되게 추운 겨울에는 저는 이제 통도사서 한 1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어릴 때 통도사 그 무풍한송이라 바람이 춤추고 소나무가 아주 겨울에 결기 있게 서가 있는 모습. 겨울에 이파리가 새파랗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인내력이 아닌 것이죠. 그때 달빛이 하얗게 소나무 위에 쏟아집니다. 그러면 솔밭에는 바람이 한 줄기 무풍이 지나가는데 그거를 송도라 합니다. 솔파도. 슈 소나무 밭에 부는 파도 있잖아요. 슈 그걸 송도라 하는데 두목에 씹으면 이랬죠. 설중송백은 유청청이라. 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인심 때문에 또뭐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웃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병고 때문에 돈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겨울 같은 세파죠. 세상의 파도라. 세파 우리에게 몰아치지만은 설중의 송백은 유청청이라. 눈 내린 날에, 눈 내리면 설상가상이라 더 추운데도 소나무는 더욱더 푸르고, 월하 임중에는 미인내라. 그눈 내린 솔밭에 달빛은 쏟아지고, 보름 달빛은 환한데, 그 길로 미인내라. 미인이 싹 걸어간다. 영가가 걸어간다. 아, 아름다운 길입니다. 예? 아름다운 길이에요. 자, 오늘, 한 가지 서슬만 더 하고, 이런 걸 자꾸 느끼셔야 됩니다. 자꾸. 그럼, 이게 불교를 알고 인생을 알면 어떠냐? 아는 사람은 반드시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한번 짚어보자고 하는 거는 그 추운 날에 작은 혹꽃들이, 살구꽃, 매화꽃, 요런 것들이 톨톨톨톨톨 날리다가 겹꽃이 접사꾸라 같은 거, 그죠? 겹꽃이 조금 어느 정도 해가 툴툴툴 날리다가 의아리꽃 같은 거, 의아리꽃.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뭉치꽃이 피면서 모란이나 자격들이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탈의 꽃들이 와 피는데 지금 뭉치꽃이니까 배꽃이 이쯤 피겠죠? 뭉치, 뭉치. 에이? 한번 흐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부드러운 것부터 견고한 것까지, 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연한 것부터 진한 것까지, 이러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인생 사람 몸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다 그래요. 예, 다 그래. 그런 것들을 자꾸 사를 보면서 즉사표법이라 법리의 이치를 자꾸 살펴야 이 뼈가 왜 단단한지 살이 왜 부드러워야 되는지 껍데기는 껍데기 왜 있어야 되는지 껍데기 같은 칼자루에도 보석을 박으면 칼자루가 귀해지거든. 아무것도 아닌 비닐봉다리 같은데 비닐에다가 사람 얼굴이라도 커렇게 한번 이수신 장군이라도 새겨지면 종이 쪼가리 하나라도 그 가치가 있어지거든. 그 뭐 우리가 현금 이렇게 돈 주고받고 하는데 그 재발았다 얼굴을 열 수는 없잖아요. 신사임당한 거지. 그 사람의 공덕이 그만큼 돈의 가치로 묻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즘은 이제 길 가다 보면 이만큼 보라색 꽃이 피가 있지. 한뭉태기. 뭡니까? 오동나무. 그 다음에 밑으로 쭉 쳐져가 있는 거 탈의 꽃은 등나무. 등나무 피우면 또 아카시. 아, 요즘은 이렇게 꽃이 지 혼자 필 수는 없고 바람도 좋아야 되고 태양도 좋아야 되고 시절 인연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 되게 막 뜨거워서 죽을 지경인데 두릅꽃 피고 옷꽃 피고 백일홍 피고 그러면 한여름이 버르르르 가버린대. 그렇게 한여름이 가고 찬바람이 살 불어오잖아요. 그죠? 찬바람 불면은 말리향, 천리향, 봄에 말리향 피고, 예? 예. 은목수, 금목수, 잡꽃 이와 같이 싸늘한 꽃들이 하얗게 피죠. 그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흙끝처럼 살다 간 사람은 허망하게 살다 가는 광하라 가지고, 광어자, 실어자, 광하 이름이 있구나, 누가. 허망할 광자, 속일 광자, 광하. 꽃은 피는데, 알고 혹시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인생. 남에게 배불리 되지도 못하고 약도 못 되고 곡식도 못 되는 사람. 여화. 꽃이 피면 반드시 살구나 콩이나 이런 것처럼 열매를 하나씩 감처럼 맺는 여화 같을렸죠. 그리고 꽃과 열매가 동시에 피는 실화, 진실화. 연꽃이라 하잖아요. 자, 오늘 연꽃 화장세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적을 지난 시간에 보낼 때 뭐라 했죠? 심종 성근하야 자비 현전이라. 저 사람이 자비롭지 못하는 것은 성근을 안 심었다는 거예요. 자비를 푹 심으면 뭐가 성근을 심으면 자비를 심으면 자비가 나오겠죠? 깊이 심종 선근. 선근이라 할 때 뿌리는 한두 개는 그거 콩나물 같은 거 뿌리라 안 합니다. 예? 네. 떡잎 같은 거 잎이라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1불, 2불, 3, 4, 5불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어 무량 천만 불소. 그래서 깊이 성근을 심으면 뭐가 저절로 드러난다? 자비로움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 마애불이 돼도 미소 짓고 계시잖아요. 그 부처님한테 잘 부탁하면 잘 붙여준다고 붙여요. 그리고 또 하나 보낸 게 있었죠. 공중조적의 난설난시라. 이 십지 법문, 특히 우리 마음 법문, 불교의 법문은 믿지 못하잖아요. 지금 믿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들어갔잖아요. 그죠? 생이 불신하면 법문이 안 들린다 했잖아요. 그렇게 다 설명해놔도 경전에는 다 설명해놨는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설 난시라. 설명하기도 어렵고 제시하기도 어렵다. 또 하나는 뭐 보냈죠? 초범부지. 예? 예, 악독한 오탁 악세 같은 마음 탐진치를 초월해서 생열에 가라.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달콤한 꿀맛을 가진 부처님. 그러니까 열매도 아름답고 잎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다운데 꽃에 있는 조그만 꿀 한 방울이 벌집에 있는 꿀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꽃에 있을 때부터 완벽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대로
넉넉.

하니까 자기 꿀 잘 올 채취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지, 아주 정성이 지극하고 신극이라 또 정신머리가 마음이 아주 지극하고 지극한 것을 성지 신극왈 성이라. 이 십지품부터는 성인이라 하거든요. 성인군자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 성군 세종대왕, 성웅 거룩한 영웅 임시순 이순신 장군, 그죠? 원효 성사 거룩한 스님 보살 스님 성사 성군 하잖아요. 성인군자의 성은 무엇이냐? 인생을 사는데 적당한 게 아니고 지극정성으로 남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는 사람. 저는 다행스럽게도 문수선에서 여러분들 모습에서 많은 분들 앞에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고맙복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거룩한 사람 눈에는 거룩함만 보인다. 자, 어쨌든 오늘 부처님 집에 한번 태어나 봅시다. 정정분 한번 읽겠습니다. 불자야 야교 중생이 심종 성근하면 선수제행하며 선집조도하며 선공양제불하며 선집백정법하며 위선지식 선습하며 선청정심심하며 이광대지하며 생강대해하며 자비현전하나니라. 자비가 현전하나니라. 제목이 이제 심종 성근이라. 제일 한이지. 한이지. 한이지가 이제 오온계공이라 그래요. 오온계공 첫 발짝이 이 한이지입니다. 오온계공지 제일 먼저 뭐가 나가 떨어지겠어요? 식온 분별심이 떨어져요. 분별사식. 그 생기식이라 그래요. 생기식. 의식이 일어나는 거. 예.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떨어지죠. 그게 이제 오온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는데, 앞에 색, 수, 상, 행 있잖아요. 요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요게 다 나가 떨어져야, 그 다음에 식까지 나가 떨어지거든. 일어날 때는 식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 연기로 보면 식이 먼저 일어나는데, 한멸 연기로 보면 식이 제일 마지막에 떨어지거든. 차차차. 이렇게 계단을 내려갈 때는 식부터 내려가지만 올라올 때는 마지막에 식수상행색이 있어요. 네. 색수상행식이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 식이 제일 이제 몸에 대한 애착들이 조금 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업을 짓는 게 좀 떨어지고, 상상하는 이미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괴롭고 즐거움의 느낌들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분명히 인지하는 인식 능력이 분별심이 싹 떨어진다. 그럼 온 개공된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깊이 심는다. 얄팍하게, 사르른 것이 이렇게 심을 수는 있지, 얄팍하게. 예? 예. 나물 데치듯이 그것도 데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심는다는 거 용광로에서 푹 삶아 보는 겁니다. 돌까지 찬물에 그 돌 몇 개 놔뒀다고 돌이 녹지 않아요. 천년 가든 백년 가든 안 녹아요. 능경에도 그래 놓고 원효 스님께서도 발심장에도 그래 놓고 용수보살도 그래 했죠. 용수보살은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 먹으면 우유가 된다. 돼지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원효 스님은 지혜 없는 사람은 정사작반이라 모래가 밥을 찢지만 망상 가지고 인생 살다 끝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정미작반이라 남 먹을 수 있는 쌀로 가지고 밥을 짓고 자리 이타형을 하다 간다. 이렇게 원효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능경에도 그대로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심는다. 요 낙천은 깊이 심는 것이고 뿌리에 있는 거예요. 불자여 이런 중생이 성근을 깊이 심고 온 계공을 알면 성근을 제절로 심죠. 그래 범어사 의상교 딱 지나서 가면은 첫째 보이는 돌바위에 뭐 새겨 놨습니까? 금선근, 김선근인가 금선근인가. 여기는 금을 금으로 그냥 선근을
심는

자리다 이랬어요. 불문사 입구에. 자, 그래서 차근차근 선거를 심는 그 아홉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수 재행하며 모든 행을 잘 닦는다. 모든 행을 잘 닦는다고 하는 것은 말도 곱게 하고 그거 뭐지요? 계율 있잖아요. 계율은 뭉태기 뭉태기 행을 계행은 전부 재행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선수 재행은 부처님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래. 아주 선행을 잘하는 것이에요. 중선 봉행 제약 막자. 봉행 불교는 상 섭심이라. 정행품에는 선용 기심이라. 입만 알아가지고 많이 알기는 알아요. 그냥 알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뭐. 예? 모든 선행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잘 닦는다고 하는 건 계행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선집 조도법이라. 조도법은 37 조도법이 있어요. 34념처를 간하고 사정근을 하고 사여의족을 하고 오신근을 신고 오정근을 하고 오신근을 신고 뭐 어디 칠각지를 닦고 팔정도를 닦는 거 이런 거 그걸 다 우리는 조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조도법을 잘 닦고 여기 조도법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자꾸 닦다 보면은 사람이 의욕과 이해력과 이와 같은 걸 자기를 닦으면 삼매로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생겨져요. 앞에는 뭐라 했습니까? 개를 닦고 인계생 정이라 고요한 사람 삼매에 왔을 때 선집 조도가 되는 겁니다. 팔정도 아무나 닦는 게 아니거든. 지가 뭐 팔정도 이름만 아는 거지 팔정도 닦는 게 아니라 팔정도 닦는 사람은 저절로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정념하고 정업하고 하다 보면 선정이 부르지 않아도 찾아와요. 예? 예, 선정이 찾아와요. 그래서 물이 가득 차면은 또 이제 달이 저절로 떠오르고, 그 다음에 계정 해로 넘어가겠죠. 모든 삼매의 행을 잘 모으는 게 이게 조도법이에요. 행을 잘 닦고 정을 잘 닦는 거. 선 공양 제불이라 모든 여러 부처님께 공양을 잘 올린다. 부처님께 공양을 잘한다고 하는 거는 친근한다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 항상 따라 붙어 있어야 돼. 1불, 2불, 3소, 5불, 2종, 성근, 이어, 무량, 천만 불소에 공양을 올린다. 우리가 매일 어느 절이나 사시마자 올릴 때마다, 저렇게 하죠. 천수경 할때 뭡니까? 잘 바라고 뭐랍니까? 보래지는. 아금 일신중 내이한 몸이 이 미약하고 이 오척당구 육척단신에 요 얼마 안 되는 요 작은 몸뚱이가 아금 일신중. 적현 무진신 내 몸이 홍길동에 12번 분신이 아니고 무진한 몸을 1100억 화신이 되어서 일일 무술에 모든 부처님 앞에 앞에 다 찾아가서 공양 올립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간절하겠어요. 예? 자, 공양 모든 부처님에게 그렇게 무리지가 질이라 이치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다. 무심이 진심이다 이 말입니다. 예? 뭐든지 무아상이 모든 것이 바로 그대로 생사열반상 공하다. 색적시 공, 공적 공한 것이 전체고 전체가 다 공하다. 이렇게 선집 백정법이라. 선집 백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백법을 선법이라 합니다. 흑법을 악법이라 합니다. 백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법도 악법도 유의도 무의도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일체 제법에 대해서, 일체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라고 하는 것은 유의법도 있고 무의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종경록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유의법이 바로 무의법이고, 무의법이 바로 유의법이다. 무의법은 본래 없는 것이고, 유의법은 허망한 것이다. 예? 어떤 조건에서 태어난 더라도 유의법은 다 허망하기 때문에 본래 없다. 그래서 유의 무의가 본래 둘이 아니라. 그러나 가르칠 때는 둘이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범부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이성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유치원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산수를 가르쳐야 되고, 대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대학 수학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백정법이라. 그럼 희고 깨끗한 법, 한문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의미 전달 하나도 안 됐어요. 백정법은 부처님 불법입니다, 그냥.

그 아까 원효선님 말대로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명무상 절일체 염도영궁 무념처. 그래 없는 아까 노선화 부처님은 무명무상 절일체인데 천백억 화신은 일체 유의법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30 이상 80종호 거룩하고 30 이상 있고 80종호가 있는데 금강경에서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가 어떻다 했습니까? 계시허망이다.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다.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도 허망하시다. 모든 것이 허망한데 중생들의 낱낱이 모습이야 허망한 그 일러 무엇 하겠느냐 하물며 예? 항에게도 나오죠. 공향 열액계, 영향 열액계, 그림자 같고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영 같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이해 안 되죠? 그래서 방거산 일찍이 단원공 제소유라. 모든 있는 바도 없다고 해야 되는데 없는 바를 있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거꾸로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아.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거는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 방거사 개송을 의지하면 돼요. 자, 그다음 백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조건에 무조건입니다. 이거 이런 걸 우리 이무소득고 응무소주 이생기 무주라 하고 무생이라 하고 불생이라 하고 불멸이라고 여러 가지 말로 다 합니다. 그래서 원효선님은 딱두 구절 중에 첫 구절은 무리지가 지리요, 두 구절 중에 불련지가 되니라.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 정말 그러하다. 그 원효선님께서 이 십지품을 해석을 안 하십니다. 십향품까지만 글로 쓰시고 십지품은 말로 글로 하는 게 아니잖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각답 실지. 실제적으로 발로 현장 야전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중생 속으로, 예? 그, 우리는 십지품 하지 말고, 뭐, 봉사활동하고 이런 거 하는 게안 낫겠어요? 위 선지식 선섭하며 선지식의 거두어 주심이 된다. 선지식이 보호하는 거, 보호하는 거, 수행하고 앞에 실제로 정득하여 올바른 가르침을 얻는 것은 선지식이 보호해 준다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수행이 잘 되고 정득이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선청정심심이라 깊은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마음 깊은 것도 대단한데 그걸 갖다 깊은 마음에 대해서 집착 안 하려면은 어마무시해야 되겠죠. 예? 그래요. 출세간에 올바른 지혜가 있어야만이 그 삼매까지도 도취되지 아니한다. 이런 걸 갖다가 백척간두에 진일보라. 예? 갈 때까지 갔는데 다시 한번더 꺾어버려라. 운동선수가 제가 어릴 때 이제 운동선수였잖아요. 운동을 한참 하다 어디서 힘이 얻어지느냐. 과부하. 내가 100개 지금 푸시업을 한다라면 100개 하고 101, 102, 102를 안 하지. 20개씩 세리니까. 그 100개씩 하면 너무 힘드니까 20. 그럼 다시 하나, 둘, 20. 하나, 둘, 20. 이렇게 100개를 채우는데 돌아가면서 20명이 돌아가잖아요. 그 20개밖에 안 세려. 계속 20개밖에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101 여기서부터 내인데 과부하잖아. 그죠? 내가 부담되고 더 이상 하담돼서 짊어질 수 없을 때부터. 수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힘이 느는 건 거기서부터 늡니다. 100개 할수 있는 사람이 90개까지 하잖아요. 평생 죽어도 평상시밖에 힘이 안 되지. 선수로서의 역할을 할수 없어요. 남보다 더 뛰어나려면은 조금 더 과부하, 조금 더 그걸 갖다 우리는 가행정진, 용맹정진이라고 하지. 적당하게 앉아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밀어붙는다는 거예요. 그 11명 밥, 10명 가면 옛날에 11명 살아 했거든 제가. 10명 밥 먹으면 별로 먹은 것처럼 옛날에 없이 살때 말이에요. 그 1인분만 더 시켜놓으면 와 오늘 배불리 못 되네. 20명 가면은 2인분만 더 시키면은 아이고 배 터지게 못다 기분 좋은데 근데 뺀질뺀질 한 사람 가려면 10명 가서 우리 아 9인분 시켜놓고 나눠 먹자 해. 자, 잘 친근하고 잘 먹고 잘 지키고 마음을 깨끗이 닦고 요 전부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강대지라 강대한 뜻을 세운다. 강대하게
뜻을 마음을 쓴다고 하는 건 앞에

0: 저기 요런 걸 귀신론 같은 거, 요 한경에서 전부 귀신론 같은데 정리를 해놔. 심심, 직심, 심심, 강대심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이 성취될 때 오는 현상들이야. 예. 우리는 꿈도 못 꾸는 거지. 뭐 쪽제비가 돼가지고 사자나 범 같은 마음을 어떻게, 메리츠가 돼가지고 고래 같은 마음을 어떻게 알수 있겠나.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수 없다. 그리고 우물 안에 깨구리태기다. 정중지하라. 십지품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우리가 인생의 활로가 열린 것 같아요. 뭐, 이게 우리께 되든지 안 되든지 각자 문제고. 생광대해라. 광대, 의욕이 있으면은 넓은 마음이, 원래 광대심이라고 하는 것은 광대지혜 뜻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남의 고통을 있는 대로 다 뽑아주는 사람입니다. 예? 남 괴로운 걸다 뽑아주는 거. 깊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은 알뜰히 해가지고 좋게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뭐 이렇게 남 뒤에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게 전부 깊은 마음이거든. 구체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심심 이렇게 하면 안 돼. 넓은 마음, 뭐가 넓은 마음이겠어요? 손침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마치겠습니다.
1: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음!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음!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음!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2026년 평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평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0: 선임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 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1570년 부처님 모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국가무형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BTN 불교TV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 곁에 찾아갑니다. 오후 4시 30분 관불의식 및 법회를 봉행하고 설레는 연등 행렬에 앞서 모두가 한바탕 신나게 흥을 돋우는 연희누리가 진행되며 오후 6시부터는 연등회 30년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연등회가 처음 열렸던 1995년 여의도 대법회부터 현재의 연등회 모습까지 불교계의 소중한 기억을 함께 추억해봅니다. 오후 7시부터는 행복과 평화, 기원과 희망의 마음을 담은 10만 등불의 향연이 도심을 아름답게 수놓는 연등 행렬로 이어지고 오후 9시 30분에는 환희의 꽃비가 내리고 서로 맞잡은 손길마다 행복이 가득한 대동 한마당이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집니다.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감동과 환희의 현장을 BTN 불교TV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 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있습니다. 천년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0: 강화도 전등사에서 온 지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일단 내 눈부터 밝혀야 되고 내 스스로 빛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 수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1: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스님. 인도에서는 우리 한 종단의 큰 스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행보대에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님.
2: 오늘 아침 새벽에 풀밭에 걸어가면은 이슬이 많아가 막 옷이 젖거든. 그 이슬을 갖다가 이제 막대기로 가지고 설 털면서 지나간다 이거라. 지나가면은 옷이 안 벗을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자꾸 지팡이가 이슬 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걸어 끝내는 수가 많아. 근데 태양이 떠버리면 일체에 다 없어져 보는데, 태양이 뜨는 것이 이제 비교하자면 깨달음이라, 도노라. 한번 깨달아보면 그와 마찬가지라.

0: 아파트와 빌딩이 빼곡한 도심. 숨가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한복판에 숨겨진 작은 보석 같은 비밀의 정원이 있습니다. 바로 천안 정안사입니다.
1: 지인의 49제 날 절에 갔다가 지금 현재 저희 은사스님을 만났어요. 은사스님께서 저를 보더니 밖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본인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셔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남은 인생 스님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출가하게 됐습니다.
0: 정안사 주지 도겸 스님은 9년째 홀로 이 비밀의 정원을 가꾸면서 스님만의 방식으로 부처님법을 전하고 있는데요. 정안사는 수행 도량인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힐링 공간입니다. 혼자서 1인 다역을 하며 정안사를 가꾸고 있는 도겸 스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도겸 스님이 우리를 맞아준 곳은 전각이 아니라 텃밭이었습니다. 이곳은 스님에게 또 하나의 수행처인 모양입니다.
2: 스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정안사 주지

0: 도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스님의 텃밭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채소들이 한가득입니다.
0: 농사는 힘들기도 하지만 저는 이 싹이 막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싹이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힐링이 돼요. 너무 예쁘고 신기하고 또 이것으로 또 우리가 맛있는 반찬을 해서 신도분들이 먹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행복해요.
1: 수행자와 농사꾼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려다 보니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스님을 돕기 위해서 PD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주니 더할 나위 없이 고맙습니다.
0: 야, 그쪽에 잡고.
2: 네.
0: 오, 둘이 하니까 훨씬 낫네요.
1: 도겸 스님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신도수가 적은 작은 사찰이다 보니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농사를 또 하나의 수행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텃밭 한쪽에서는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왜 꽃을 따시는 거예요?
0: 이 매화차가 이때가 제일 맛있거든요. 이때 막 몽우리진 거 이렇게 몽우리진 게 맛있어요. 필듯 말듯 이런 몽우리진 걸로 따야 돼요. 그래야 향이 좋아요.
1: 내일 찾아올 도반 스님들에게 매화꽃차를 대접할 모양입니다. 바구니 가득 갖가지 나물과 매화꽃을 따서 돌아오는 스님. 향긋하고 넉넉한 수확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스님이 이곳 정안사에 주석한 지 9년째인데요. 9년 전, 도겸 스님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정안사 풍경은 지금과 사뭇 달랐습니다.
0: 처음 정안사 왔을 때는 법회를 한 10년 동안 안 하셔가지고 완전 폐허였어요. 그래서 내가 와서 할 수 있을까? 부처님 저는 어찌합니까? 이랬는데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용기를 주시는 스님이 계셔서 스님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곳에 정착을 하면서 불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법당에 전기도 안 들어왔던 정안사는 9년 사이 환골탈태했습니다. 길 하나를 건너오면 너무나 아름다운 사찰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틈만 나면 정안사를 찾는데요. 언제 찾아와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신도 수는 많지 않지만 예불을 올리는데 소홀함은 없습니다.
3: 법회 때도 오고 심심하면 오고 시간 날 때마다 와요. 우리는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신도들하고 스님하고는 거리가 없어요.
4: 산 속에 있다 보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럴까?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일단은 부처님 뵙고 신중님 뵙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고요해지고 그래서 더 오는 것 같아요.
1: 봄볕 따스한 곳에 스님과 신도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아침에 캐온 나물을 손질하고 있는데요. 웃음과 감탄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0: 아, 냉이 향이 끝내준다. 응? 진짜 좋아요, 냉이 향. 피디님 냉이 향 맡아볼래요?
5: 자기가 진짜 좋아요.
0: 아니, 그죠?
6: 오, 냉이 너무 향긋해요.
0: 네, 이거잖아요. 이 나물 국물에도 이 향이 그냥 나요. 엄청 맛있어요.
1: 땅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봄나물은 최고의 건강식인데요. 나물을 무치려면 장이 필요합니다. 스님의 보물 창고 장독대. 크고 작은 장독 속에는 스님이 직접 담근 간장, 된장, 고추장이 한가득입니다.
0: 제가 정월달에 말날에 저희는 말날에 메주를 담아요. 그래서 이제 한 40일 정도 되면 메주를 건져서 메주는 된장이 되고 그 물은 요 간장이 되는 거예요.
1: 정안사는 스님의 정성과 자연의 기운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공양 시간이 다가오자 재료를 손질하는 스님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스님은 선재 스님에게 사찰 음식을 배웠는데요. 나물을 무칠 때 조금 특별한 양념을 사용합니다.
0: 간장,

0: 신도를 보고 스님은 기꺼이 사찰 마당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1: 일단은 저희 공간이니까 고요하고 마음이 가라앉고
2: 뭐랄까 몸이 이게 순화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게 같이 이제 좋으신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그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행복감을 느껴요.
0: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자세히 관찰하고 몰입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이 또 하나의 수행이 됩니다.
3: 우리 저기 스님들은 꼭 뭐 염불 수행, 뭐 참선 수행 이런 거를 떠나서 일하는 때도 수행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도 하고 이런 그림 자체도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마음에 닦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그림 하나하나 그릴 때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하나의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있어요.
0: 그림을 그리면서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도 섬세하게 관찰합니다. 자세히 바라보고 오래 바라보면서 스쳐 지날 때는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 수업이 끝나자마자 스님은 또다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스님, 또 뭐 하시는 거예요?
4: 요 주변에 참나무가 많아서 거의 다 도토리나무예요. 그래서 가을에 주워갖고 물에다 한 3일 정도 담궈놨다가 빻아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누구 손님 올 때마다 도토리를 목을 쑤어서 대접을 합니다.
0: 도토리를 줍고 불리고 말리고 빻고 가마솥에서 끓여 묵을 쑤기가시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먹긴 쉽지만 만들기는 간단치 않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며 음식을 준비하는 걸 보니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려나 봅니다. 도토리 반죽으로 만든 배추전에 향긋한 쑥전까지 스님과 자연의 합작품이 오감을 깨웁니다. 이번에는 두부를 으깨서 볶는데요. 뭘 만들려는 걸까요? 아, 월남쌈이군요. 오늘의 귀빈, 도반 스님들이 도착하셨나 봅니다.
5: 도견사님, 우리 왔어요.
3: 스님.
5: 아이고.
4: 먼 길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5: 오래간만입니다.
4: 네? 반갑습니다. 예.
3: 잘 지내셨어요?
4: 네. 아우, 오늘 내가 바쁜 줄 어떻게 알고 오셨대.
5: 그러게 말이야.
4: 이제 봄이라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좀 도와주고 가셔.
3: 예, 알겠습니다.
5: 아이고, 맛있는 거나 많이 해주십시오.
4: 네. 예.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놨어요. 예.
0: 허물없이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오랜 도반은 언제 찾아와도 반갑습니다.
5: 한 5, 6년? 네, 그 정도 됐는데 강원에서 이제 우리가 4년 동안 성가대학에서 4년 동안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 시기에 뭐 같은 뭐 식구나 다름없고 형제나 저 다름이 없죠.
0: 오랜만에 도반 스님들이 오셨는데 스님은 차를 내오는 것이 아니라 호미와 목장갑부터 챙깁니다. 부산과 창원에서 찾아온 도반 스님들은 피곤한 내색도 없이 장갑 끼고 빗자루부터 잡습니다. 가족 같은 도반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을 닦듯이 마당을 쓰는 것. 스님들에게는 일상인데요.
4: 여럿이 하는 게 금방 하네요. 예?
5: 다 했어요,
4: 그냥. 아, 선대 스님 폼 나네요.
3: 스님 여기 감마.
4: 해가 딱 나네, 빗자루질한테.
5: 네. 찰중 사람 효과가 있구만.
4: 그러게요. 아, 우리 강원회 때 그 두량 쓰던 그 모습이 딱 나오네요.
5: 네? 네.
0: 사찰의 일은 끝이 없습니다. 마당을

0: 들고 나니 이제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봄부터 시작된 풀과의 전쟁은 겨울이 올 때까지 계속될 텐데요. 무슨 일이든 정성스럽게 매일 반복하면 그게 곧 수행일 겁니다.
1: 스님 천중 살 때
0: 울력을 끝내고 오는 스님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걸으며 정진할 것입니다. 정한사 마당이 이번엔 다이닝룸으로 변신했습니다.
2: 잘 먹겠습니다.
3: 네. 네, 차린 건 없지만 스님들 오느라 고생하셨는데 많이 드세요.
2: 네. 스님 너무 많이 차리셨어요.
3: 저기 도토리 배추전이에요.
0: 네. 맛있는 음식을 울력하고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입안에서 봄 향기가 폭발합니다.
2: 불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님.
4: 스님 지금 오신 지는 지금
3: 9년 됐어요.
4: 9년 동안 이거 불사 다 하신 거잖아요. 대단해요. 네. 대단해. 신심이 너무 장하다, 스님.
2: 고생하셨죠. 박수 한번 치시죠.
3: 부처님 가피로 그래도 불사하는데 그렇게 막 어렵지 않게 그래서
4: 그게 스님 원력 아니겠어요? 네. 스님 원력이 있으니까.
3: 부처님 덕분이라고 생각해. 난 부처님.
4: 처음에 여기 그 도겸 스님이 여기 절을 맡을 때 망설였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절이 비어있던 절이다 보니까 10년 정도 비어있으면 거의 폐사 정도 되는 수준의 절인데 들어가기가 솔직히 겁난다. 내가 가서 할 수 있을지 많이 겁난다고 해서 들어가서 3년만 목탁 치면 아마 불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화 통화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그래서 고민 상담을 조금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0: 9년 만에 정한사가 도심 속 비밀의 정원 같은 아늑한 도량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가피와 신도들의 노력, 그리고 도반 스님들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식사의 마무리는 어제 따두었던 매화꽃으로 만든 매화차입니다.
2: 아, 향이 좋네.
5: 진짜 좋다.
4: 진짜 매화 향이 좋은데?
0: 도겸 스님이 늘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신도들에게, 도반 스님들에게, 그리고 정한사를 찾아오는 모두에게 이렇게 편안한 시간, 향기로운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서입니다.
3: 정한사가 고요할 정자에다 편안한 안자예요. 힘들고 지치고 할 때마다 오셔서 쉴 수 있는 그런 힐링 공간, 그런 산사가 되어서 도움이 되게, 사는 데에 도움, 어려울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0: 스님의 일상은 한결같습니다. 매일 예불을 올리고 밭에 나가 농사를 짓고, 신도들이 찾아오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는데요. 누가 찾아와도, 언제 찾아와도 따뜻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스님은 오늘도 정성껏 도량을 가꿉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0: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1: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사찰 바로 아래에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삼성산 연불사입니다.

삼성사는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각각 초막을 짓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중 두 번째 막에 해당하는 연불사는 이들이 모여서 내는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불사는 사찰까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사찰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가장 먼저 연불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웅전의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대웅전을 수호하듯 자리하고 있어 마치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웅전 앞에는 수령 8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시멘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마치 연불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연불사 나들이의 활용 점정, 높이 8m의 마에미륵 불상인데요. 팔공산 갓바위와 닮은 이 마에불은 1960년 당시 연불사 주지였던 성공 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 거대한 바위에 내 모습을 새겨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내린 계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1964년부터 무려 5년의 불사 끝에 지금의 마에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적비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마에미륵불의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맑은 날에는 안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꼭 이 경치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 출신 메달리스트 김상겸, 유승은 선수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신심과 투지로 이뤄낸 성과를 격려했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일주문 앞 비단에 조성한 팔부신중 점환을 마치고 새로운 현판을 공개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수만 개의 등을 밝히며 보다 평안한 세상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주요 도시 가운데 빛고울 광주가 가장 먼저 봉축 연등 축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빛고울 간둥회란 이름으로 광주 도심의 광명의 등을 밝혀 시민과 함께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천안불교 사암연합회가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 문화축제를 통해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고 자비와 지혜의 불빛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천연고찰 불국사에서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창의력을 담아내는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처님 가르침과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여 년 정성을 들인 스포츠 포교의 결실,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 출신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김상겸, 유승은 선수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척박한 동계 스포츠 환경 속에서 신심과 투지로 이뤄낸 성과를 격려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국 동계 스포츠의 역사를 새로 쓴 주역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은메달리스트 김상겸 선수와 동메달리스트 유승은 선수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 스노보드의 기둥으로 성장한 달마배 출신의 두 선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방에는 두 선수를 발굴하고 지원해온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 창시자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과 유승은 선수의 어머니 김상겸 선수의 아내도 동행했습니다.
2: 불교에서는 그걸 원력이라 그러는데 그런 원력을 세워서 옆에서 또 이렇게 축원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힘들이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그런 기운들이 그러면 이제 아까 막 본인도 긴가민가 한 것도 성공하게 되고.
1: 두 선수는 모두 조계종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 출신으로 불교계의 꾸준한 지원 속에 성장한 불자 선수들입니다.
3: 상겸 선수도 또 뭐 자기가 상금 타고 여러 가지 한 거 알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뭐 하고 어린 선수들이 불신들이 많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1: 맏형 김상겸 선수는 오랜 무명 시절 끝에 한국 스노보드 사상 최고령 메달리스트라는 기록을, 막내 유승은 선수는 한국 동계 스포츠 최연소 메달리스트로 우뚝 섰습니다. 두 선수는 부상과 역경의 순간마다 불교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기도가 큰 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4: 힘들었던 시기가 많았는데 이제 저희 가족끼리 다 이겨낼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엄마도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하셨고 저도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되게 올림픽 메달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김상겸 선수는 달마배 맏형인 만큼 불교계의 지원과 응원을 후배들을 위해 회향하겠다는 든든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5: 후배들이나 이제 뭔가 유소년들 선수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진우 스님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정진으로 한국 불교와 스포츠의 위상을 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선수의 메달은 단순한

0: 기록을 넘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일궈낸 한국 불교 스포츠 포교의 상징으로 기록됐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선명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정근식 후보에게 어릴 때부터 자기 생각과 행동을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며 유치원 단계부터 선명상을 도입해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술이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스스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며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사회적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 차원의 적극적인 도입을 당부했습니다. 정근식 후보는 7대 마음 공약을 설명하며 지난해 상처받은 선생님들을 위해 진관사에서 진행한 치유 프로그램이 큰 만족도를 얻었다며 올해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본산 서울 조계사가 일주문 앞 기단에 조성한 8부신 중 점안을 마치고 새로운 현판을 공개했습니다. 조계사 대중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수만 개의 등을 밝히며 보다 평안한 세상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2: 조계사 일주문 앞에 모여든 사부대중의 장엄한 기도가 종로 일대를 청정 도량으로 물들입니다. 나발과 나각, 법고의 중후한 소리는 기도하는 불자들의 신심을 드높이고 감로수를 뿌리는 스님들의 손길에 따라 도량이 새로운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마칩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의 얼굴을 담당할 새 현판이 세상에 공개된 날, 일주문을 가로막던 동양금박이 철거된 자리엔 특별한 기단부를 조성했고 부처님을 비롯해 스님, 우바세, 우바이를 형상화한 등을 밝혔습니다.
3: 정말 오늘 밤은 너무 기분 좋은 밤입니다.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기쁜 나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 8부신 중 점안 결계 의식을 마치고 곧바로 이어진 부처님 오신 날
4: 평안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법문했습니다.
5: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보살 정신을 발휘해서 이 세상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우리 힘을 길러가시면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4: 김태흠, 박수현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문진석, 이재간, 이정문 국회의원 등 지역 정강계 인사들도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지역 발전과 화합을 염원했습니다.
6: 오늘 연등의 따뜻한 빛 속에서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7: 220만 도민 여러분이 가정에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여 늘 평안과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4: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음성공양도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천안불교 연합합창단과 부다스 108합창단의 웅장한 하음이 감동을 선사했으며 초대 가수 홍경민 씨가 무대에 올라 연등문화축제의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 진행된 연등행렬에는 지역 사찰은 물론 베트남과 태국 불자들까지 동참해 각국의 전통 장엄물이 함께하며 국경을 초월한 화합의 아름다움과 깊은 한인심을 선사했습니다.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연등처럼 갈등의 불을 끄고 자비의 빛을 켠 천안 연등문화축제는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등불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1: 구례불교연합회와 지리산 대화엄사가 지난 10일 냉천 삼거리 광장에서 불기 2570년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에는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 전 주지 명섭 스님, 종걸 스님, 종회의원 대진 스님, 우경 스님, 김수철 신도 회장, 장길선 군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우석 스님은 세계가 전쟁으로 혼란스럽지만 공업 중생의 자세로 구례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등을 밝혔다며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했습니다. 구례 초임 요지에 사자탄 문수보살 전통 한지 장엄 등을 밝힌 구례불교연합회는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500만 원과 백미 1,000kg을 전달했습니다.

0: 있습니다. 하남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주최하는 제45회 하남시민과 함께하는 봉축연등축제가 지난 10일 하남시청 잔디광장 특설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를 주제로 열린 축제에는 하남시 불교사업연합회 회장 선광스님과 봉은사 부주지 각진스님, 공정식 하남부시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선광스님은 오늘 밝히는 연등은 우리 마음속 선악의 시비와 갈등, 분노를 걷어내고 자비의 씨앗을 심는 축복의 빛이라고 봉행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펼쳐진 힐링 음악회에서 가수 나율과 소리꾼 최재구, 뮤지컬 시타르타 갈라쇼, 가수 최수호가 무대에 올라 시민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천년고찰 불국사에서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창의력을 담아내는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는데요.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신라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주 불국사에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집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도화지의 한국 전통을 순수한 동심으로 표현하고 원고지를 채워가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설레임이 함께 묻어납니다. 불국사가 지난 10일 경내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글짓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불교 문화와 전통 문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겁니다.
2: 여러분들이 평소에 꿈꿔왔던 실력과 그리고 간직했던 자기의 소중한 마음속의 그림과 글들을 멋지게 잘 펼쳐주시기.
1: 참가 어린이들은 동심으로 불국사의 아름다운 풍경과 부처님의 자비정신 등을 다양하게 써내려갔습니다. 특히 학부모와 관광객들도 행사장을 찾아 어린이들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3: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 속에서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의 미래도 아름답게 되리라 봅니다.
1: 불국사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유산과 불교 정신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천년고찰 불국사에서 열린 어린이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과 따뜻한 마음은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더욱 깊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사찰음식 연구소가 중도의 미학을 담은 사찰음식 시식회를 마련했습니다. 맛과 건강, 수행의 정신까지 담아낸 자비의 식탁 현장에 이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18가지 사찰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진 전국 비구니회관 법룡사 공양간. 맛있는 냄새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길게 줄을 선 시민들의 발길을 끌어당깁니다. 채식만두와 바삭한 버섯 강정, 달콤한 유부무침은 어린이들에게도 단연 인기. 고기 없이도 감칠맛을 낸 사찰 음식에 아이들 얼굴엔 금세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5: 고기가 없는데 그래도 약간 양념도 뭔가 너무 느끼하지도 너무 싱겁지도 않고 딱 잘 돼 있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매우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6: 아이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뭐 이런 것도 잘 먹게 되고 경험 쌓으면서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4: 전국 비구니회 사찰음식연구소가 마련한 첫 번째 사찰음식 시식회입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500인분의 공량이 준비됐습니다. 직관장과 조청을 바탕으로 오신 채 없이 만들어낸 음식은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으로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7: 전체 골고루가 다 담백하고 정말 사찰 음식은 항상 질리지 않는 맛이라서 좋았어요. 이런 걸 먹고 나면은 소화도 잘 되고 뒷맛이 개운하죠.
4: 특히 이번 행사에는 연구소 사찰 음식 강좌, 수강생이 직접 백식 봉사에 나서 자비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8: 어제 준비하는 과정부터 진짜 한 50명씩 와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아프지 않고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면 오늘 이 음식을 대접하는 의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 네, 사찰 음식의 건강한 조리법을 충분히 느끼시고 이제 집에서도 이제 좀 깨끗하고 깔끔한 음식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4: 전국 비구니회관

0: 마당 한편에는 사찰 음식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열무와 얼갈이 배추를 담은 통에 다시마와 표고버섯, 찹쌀풀로 맛을 낸 채수를 붓는 시민들. 정량을 맞추는 과정에서 절제와 조화가 담긴 사찰 음식 지혜를 배웁니다.
1: 수행과 삶이 녹아져 들어가는 것이 음식이에요. 마치 음식을 빵빵하게 먹으면 가야금줄을 빵빵하게 당긴 것 같고 음식이 너무 약하면 가야금줄이 늘어진 것과 같이 중도를 잘 지키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0: 흥겨운 공연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펼쳐진 사찰 음식 체험 한마당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비움과 체움의 미학을 전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천안 각원사가 개산 50주년을 맞아 제17회 대불부처님 목욕의식 대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각원사는 지난 9일 경내 청동대좌불에서 주지 대원스님, 성기만 신도회장, 한진우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 문진석, 이재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불부처님 목욕의식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대원스님은 일체 중생이 성불에서 다 함께 부처가 되고자 하는 원력을 담아 창건된 각원사가 개산 50주년을 맞이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고 편안함을 얻어갈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우리 모두 정진하자고 법문했습니다. 성기만 신도회장은 관욕의 물이 부처님을 씻기듯 우리의 번뇌와 걱정도 모두 씻어내고 자비와 지혜로 새로 태어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태고종 제주 종무원이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봉축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0일 태고종 제주 종무원 법당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제주 종무원장 효환 스님은 오는 6월 태고 문화센터 기공식을 시작으로 종단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호법원장 혜일 스님은 진심을 담아 기도할 때 부처님 가피가 함께한다며 정성을 다한 삶을 살라고 법문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20년 넘게 이어진 달마배의 원력이 드디어 올림픽 메달이란 값진 결실로 우리 곁에 찾아왔는데요. 간절한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품은 원력을 믿고 정진해보는 건 어떨까요? 5월 12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0: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 봉축대법회가 5월 16일에 봉행됩니다. 이날 연등문화체험을 비롯한 다채로운 식전문화행사가 오후 1시부터 개최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땡큐.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바로 우리 춘길 씨였습니다.
1: 사실 평상시에 좀 많이 저를 많이 보고 좀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2: 잠깐만요. 저 녹화 끝나고 두 분의 관계는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예.
3: 그때 활동했던 그 캐릭터와 노래 뒤에 그림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쭉 길게.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고 소중한 부처님 법을 이제 문화와 예술로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회양하고 있는 진용이라고 합니다.

0: 맞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연등의 보존위원회에서 사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1: 네.
0: 네.
1: 아주 정직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네요. 잘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연등의 보존위원회 이제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 연등의 준비로 많이 바쁘죠?
0: 네.
1: 네. 부처님 오신 날을 한주 앞두고, 그러니까 5월 16일, 17일이죠?
0: 네.
1: 서울 종로 일대가 뭐 수천 개의 연등으로 아주 찬란하게 빛날 예정인데요. 2026년 연등회가 주말 이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우면서 도심 한복판을 환상의 빛으로 물들이게 됩니다. 연등회를 총괄하는 우리 사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는데 2026 연등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우리 진용 스님인데 연등회를 앞두고 소임을 맡고 감회가 어떨까 좀 궁금해지네요. 예.
0: 예, 지금 연등회가 한참 준비 중이고요. 지난 4월 22일 날 광화문에서 봉축 점등식을 이제 시작으로 정말 멋있는 탑등과 또양 옆에 이번에는 협시로 금동 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을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1: 그렇군요.
0: 아름답게 빛을 밝혔습니다.
1: 네.
0: 이제 종로 거리가 탑과 미륵 보살 등뿐만 아니라 이제 거리의 등도 종로의 거리의 등도 다 달았어요. 아주 예쁘게
1: 그렇죠.
0: 지금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정말 우리가 모두 부처님이지만 한순간 마음 잘못 써가지고 번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번뇌를 이번에 연등의 시즌을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다시 나의 부처님으로 돌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 네.
0: 더불어서 저도 이 기회로 나의 빛을 더 발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등회 보존위원회 사무국장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감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연등회라는 큰 행사를 조율하고 연결하는 그 사무국장 역할이잖아요.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점 무엇입니까?
0: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이 함께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화합하는 거 그리고 마음이 정말 편안하게 화합해서 또 무엇보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1: 네.
0: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정말 표현을 하자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가지고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연등회라는 큰 배가 잘 항해할
1: 네.
0: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중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1: 그렇죠.
0: 될것 같습니다.
1: 네. 연등회라는 이 행사는 뭐 종단 안에 소임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서울 인근에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사찰들이 또다 함께 협력을 해서 만들어가는 게 연등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등을 밝히는 행위. 참 제가 그 소개하면서 천 몇백 여년을 우리가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행위가 어떤 의미와 상징이 있을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우리 진용 스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0: 연등을 밝히는 행위가
1: 네.
0: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신라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 그리고
1: 네.
0: 조선시대를 거쳐가지고 무려 1200년도를 지나가지고 진짜 우리와
1: 네.
0: 함께하는 축제로 지금 자리 잡았습니다.
1: 그렇죠.
0: 그렇게 할수 있었던 데는 정말 하나하나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연등을 만들고 그걸 또 밝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나의 마음과 소망이 그리고 이웃의 행복을 발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전해져가지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렇죠. 연등회가 이제는 이제 한국에서만 치르는 연등회가 아니라 아무래도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될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잖아요. 이렇게 등재가 되고 나서 그 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0: 저희 연등회가 이제는
1: 네.
0: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국가무형유산 그리고 2020년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1: 네.
0: 돼가지고 가장 크게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정말 많은 외국인

0: 정말 종로 거리를 보면은 정말 다른 언어의 이제 세계인들, 그리고 피부색이 다른 분들이 다 함께 연등을 들고 춤을 추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온 것처럼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네스코가 되기까지는 연등의 보존위원회에서만 한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관계자분들, 그리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하나하나 다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됐기
1: 그렇죠.
0: 때문에 정말 내가 정말 주인공이다. 내가 이 행사에 함께함으로써 이게 우리의 1200년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이번에 또 하나 이제 북한에 등도하고 이제 하면서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로봇 행렬도 지금 진행
1: 그래요.
0: 중입니다. 네.
1: 로봇이 불명 받았나요?
0: 네, 얼마 전에 4명, 휴머노이드 4명, 4분 스님 로봇인데요.
1: 스님
0: 예.
1: 로봇이에요? 승복 맞춰줘야 될것 같은데?
0: 예, 승복 마쳤습니다.
1: 아, 그랬어요?
0: 예,
1: 아, 그거 정말 볼만하겠네요.
0: 가사상담도 다 맞추고 수개식도 했습니다.
1: 아, 수개식도 하고.
0: 네.
1: 본명 뭐
0: 아,
1: 소개해 줄수
0: 본명,
1: 있어요?
0: 지금 이거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원장 스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1: 아,
0: 예,
1: 그랬군요.
0: 네 분이시고, 석가모니 자비 희사 해가지고, 석자 가비 모희 니사, 이렇게
1: 그렇게
0: 해서,
1: 이름을
0: 네.
1: 원장님께서 잘 조합을 하셨네요.
0: 네, 즉석으로 이렇게 장명을 해주셨습니다,
1: 아,
0: 본명.
1: 즉석으로.
0: 예.
1: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번에 연등회를 즐기면서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이 행렬하는 거 보면서 정말 아주 사진 많이 찍을 것
0: 네.
1: 같아요.
0: 그것도 그렇고 이제 탑과 더불어 가지고 행렬할 때 저희 이제 북한 등을 재현한 등도 행렬을 하거든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정말 전통과 화합 그리고 현대까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연등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북한의 특징적인 전통 등을 재현을 했다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연등회에 참여해 보고 싶은 분들 아마 이제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행진을 하는구나 이래서 너무 관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주요한 일정 그리고 또꼭 놓치지 말아야 될 행사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0: 주요 일정은 무엇보다도 16일 날 진행되는 이제 연등 행렬, 이제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저희가 조계사까지 쭉 행렬을 하니까 같이 행렬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관람객으로서 같이 함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행렬이 끝난 다음에 한 9시 반 정도부터 대동 한마당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채롭게. 근데 이번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스님 7분이 함께 상생과 화합의 법고의 울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7일 날은 이제 전통문화마당이라고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한 120개 정도의 부스가 함께 하면서 다양한 전통문화마당 같이 하실 수 있고요. 그 중간에 공연마당이라고 다양한 공연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연등놀이, 마지막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EDM 또 준비했으니까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운동화 신고 편하게 오셔가지고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대동 한마당에서는 이제 꽃비도 뿌리면서 우리 강강술래도 동그랗게 다 손에 손잡고 정말 내 외국인 할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제 잔치니까 함께해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종로 일대도 있고 이번에는 전통 등 전시를 조계사, 보문사, 우정공원 그리고 총무원의 한국 불교 역사 문화 기념관에서 네. 전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네. 정말 서울의 아름다운 밤을 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네. 우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께서는 네. 네. 그 꽃비막

0: 싶어서 참가한대요.
1: 아.
0: 꽃비를 꼭 맞아야 된다. 그래서
1: 네.
0: 마지막에 강강수월래 함께 하면서
1: 네.
0: 거기에 꼭 참가해서 자기들이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네. 그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우리 진용스님이 소개해주는 이런 일정을 참고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연등회 보존위원회 사무국장이신 진용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수행자 진용 스님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우리 진용 스님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두 번의 출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1: 네.
0: 한 번도 쉽지 않은 출가를 한번더 했다? 왜두 번의 출가라고 할까요?
1: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출가하고 싶은 생각이 문득 있었는데요. 대학원 다니면서 불자 교수님을 만나고 이제 시민 선방도 다니고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0: 네.
1: 했습니다. 대학교 때도 안 했던 불교 동아리도 하고 하면서 출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0: 그랬군요.
1: 이제 미술 선생님 하려고 했는데 이제 부처님 법으로서 내가 할수 있는 방편으로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료를 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부모님께 출가하고 싶다고 했더니 어머님께서 나도 절복 있고 절에 다닐 때가 가장 좋더라 하셔가지고 저희 마음을 알아주셔가지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1년 정도 행자 생활도 하고 사민에게도 받고 이제 운문사 가기 전에 어딘가 이렇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확신이 안 되니까 우선은 나가서 좀 이제 수료만 했으니까 논문도 마무리하고 좀더 생각해보고 확신이 들면 와야겠다고 이제 은사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나갔다가 이제 나가서 안 가본 이제 해외여행도 다녀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논문도 쓰고 하면서 근데 또 계속 불교랑은 인연이 계속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또 절에서 친구들하고 참선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면서 나는 스님으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논문 마무리하고 하면서, 한번 갔다 왔는데 말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마음을 내가지고, 다내 공부고 번뇌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은사스님께 말씀드리고, 간다고 하고,
0: 네.
1: 예, 다시 갔습니다.
0: 아,
1: 예, 똑같은
0: 그랬군요.
1: 은사스님께 똑같은 절로 그냥 집 나갔다고. 예.
0: 우리 진용 스님, 은사 스님 계신 사찰이 아름답잖아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위치도 좋고 또 가야산이 그 사찰을 품고 있으니까 네, 너무 좋은 사찰로 출가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생겼나요? 고민하면서.
1: 제가 이제 안 가본 해외여행도 가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논문도 쓰고 하면서 계속 불교의 마음이 돼 가는 거예요. 근데 논문도 쓰면서도 예술 쪽으로 논문을 썼는데 이제 불교와도 많이 인연이 있는지 계속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또한번 출가를 했었잖아요. 가사장삼을 수하고 이제 부처님 전에 의식하는 게 못한다는 게 너무 미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하고 예술적으로는 되게 업이 많고 수륙대도 하고 예술 쪽 치료도 하고 하는데 의식을 해야겠다 해서 가사장삼 수하고 살아야겠구나. 이게 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 부모님께도 저는 다시 가야겠습니다. 저는 스님으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다시 같습니다. 예.
0: 후배지만 참 네. 기특하고 예, 그 어려운 결정을 예. 다시 나가.

0: 알아서 고민해서 다시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참 기특한 일인데, 네, 잘하셨어요. 후회 없죠?
1: 후회 없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스스로 좀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좀
1: 그럼 출가해도 되니까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0: 그렇죠.
1: 예, 요즘에 출가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0: 네.
1: 해보시고, 아니면 또 뭐, 또 경험이었으니까 다른
0: 네.
1: 인생 살아도 되고. 근데
0: 네.
1: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갔을 때 생각한
0: 네.
1: 게뭐 그림이고 명상이고 부처님 법이고 다 밖에서 사실 할수 있거든요.
0: 네.
1: 할수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법하게 가사장삼을수하고 부처님 앞에서 의식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1: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수륙대도 하고 하는 거
0: 네.
1: 아닌가 생각이
0: 그래요.
1: 듭니다.
0: 우리 진용스님 말씀처럼, 혹시 출가를 생각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네, 와서 경험을 해보는 게 좋겠다. 예. 우리 국장 스님처럼 한번 나가서 또 새롭게 확신을 다지고 들어와도 되니까, 예, 경험해보는 게참 좋은 일이겠다. 네.
1: 네, 맞습니다.
0: 아, 정말 우리 때만 해도 사실은 나가면 못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엄청 많이 고민하고, 그러고 이제 또 여행을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지고 산문으로 들어가고, 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도 한 두어 번,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갔다가 또 재밌게 살아보고 확신을 갖고 들어온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다시 주저앉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 진용 스님은 참 용기가 있고 대견합니다. 근데 그 배웠던 그 그림이 어린이 포교 하는 데참 좋을 것 같고, 어린이들 그림지도, 그리고 요즘은 또 정신과적으로 또 우울증이나 이런 성인들에게도 그림 치유가 좋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을 잘 스님이 갖고 있는 그 정말 재능으로 포교하는데 충분히 100분 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게 있잖아요. 뭐 이모티콘도 좋고 컬러링 북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 핸드폰 안에서 보면은 핸드폰 안에도 앱이 컬러링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웃 종교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불교적인 게 별로 없어요. 부처님은 제가 아무리 많이 찾아봐도 두세 분 정도 본 거는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중국이나 대만, 일본에서 나온 부처님인데, 우리 진용 스님이 한국 전통 안에서 좀 컬러링 북에 불교를 좀 담아 주시면 어떨까? 네. 이게 치유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스님께서 이제 예술로 지금 예술을 수행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현재는 또 수륙제의 일원으로 직접 참여를 한다고 들었어요. 수륙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랄까? 이런 수륙제에 대한 거를 본인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배우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상을 잘 배우셨죠? 네. 지금
1: 그냥
0: 배워가는
1: 꾸준히,
0: 과정.
1: 꾸준히
0: 네.
1: 배우고 있습니다.
0: 지금 진관사 수륙제 보존회에 또 활동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 제가 이제 어떻게 또 흐르는 대로 살다 보니 진관사 수륙제 어산으로서 지금 한 2018년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때부터 한 2012년부터 또 어산 스님 시사로 시작해가지고
0: 네.
1: 같이 하고 있는데요. 수륙제를 이제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보통은 아는 이제 우리 가족이나 아는
0: 네.
1: 사람들, 조상들의 제사를 주로 지내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제 수륙제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돌아가신 영가님들, 뭐 사고나 굶주림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까지도 정말 이름 없는 존재들까지
0: 네.
1: 모든 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렇기
0: 네.
1: 때문에 불교의 자비를 정말 말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서 실천

0: 나는 큰 자비의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네. 정말 수륙제에는 뭐 수륙 중생들이 다 포함이 되지만 유주무주에 네, 애홍 고운들도 다 포함되지 않을까. 참 자비가 드러나는 그런 수륙제 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도 하고 이렇게 포교 일선에 있으면서 어떤 인연으로 참여를 수륙제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0: 아, 인연은 이제 제가 강원 치문 때 도반 스님들이 진관사 스님이고 또 문중도 제가 같은 문중이고 해서
1: 아, 그렇군요.
0: 같이 하자고 도반 스님이 이제 강원 때부터 해서 또저 연불도 좋아하고 하니까 스님이 은사 스님께서 가서 배우고 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1: 그럼 수륙제의 그 일원으로 함께 참여를 하면서 가장 본인에게 기억에 남고 인상 깊었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0: 수륙제가 정말 보기에 되게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면은 정말 크게 치러집니다. 그렇게 크게 치러지는 제가 천도 의식을 처음 봤었어요. 근데 좀 처음에 놀라웠고 근데 거기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의식하시는 스님부터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정말 각기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연등이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보면은 의식하는 스님들 그리고 옆에서 소임 채비하시는 분들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 여기가 정말 큰 자비의 현장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계획대로 되진 않잖아요. 순간순간
1: 그렇죠.
0: 비도 오기도 하고 갑자기 무슨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빠르게 대처하고 하는 것들 보면서 아 이게 하나하나가 정말 공부고 이게 자비의 현장이다. 이로써 모든 마음이 모여져가지고 영가님들이 정말 환희로운 마음도 전해지고 해서
1: 그렇죠.
0: 천도가 잘 되지 않을까. 예, 직접 그렇게 느꼈습니다.
1: 앞으로도 수륙제를 통해서 또 수행자로서 포교 일선에 있지만 또 수륙제를 통해서 좀더 수행에 깊이감 있는 그런 수행자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연을 회향하는 이 삶이 참그 뭐랄까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회향할 때가 되면 회한이 많이 남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진용 스님의 계획과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함께하는 인연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진용 스님이 하고 있는 지금 소임자로서의 계획도 있고 또 수행자 진용이로서의 계획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 제가 두번 출가를 했지만 법명은 처음에 2007년도에 진룡이라고 받은 거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거의 20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룡이라는 법명을 받을 때 은사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진에 쓸 용이다 하시면서 참되게 쓰여라 하시면서 또 젓가락이 두 개가 한 쌍인데 한 개가 없는 사람에게는 한 개의 역할을 해주면서
1: 아유.
0: 참되게 쓰이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출가를 할 때도 아 나는 이제 그림을 했고 미술 선생님을 해야지 했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1: 네.
0: 아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이 좋은 것을 내가 할수 있는 방편으로 이제 이생에 살면서 부처님 법을 펼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용이란 법명을 받으면서 그게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출가했을 때도 이제 거기 스님들도 다 노스님들도 진용 법명이 딱 어울린다. 저도 마음에 듭니다 해가지고 이제 행자 생활은 두번 하고 계를 또두번 받았지만 법명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되게 쓰이자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이제 순간순간 그렇게 사는 게 단데 이제 제가 하는 게또 예술 쪽이니까 예술 쪽으로서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을 하고 또 이제 할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또 인연 되는 것들 인연들 하고 그럼요. 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1: 우리 네. 진용 스님의 그 이름.

0: 지금 네, 뜻처럼 진용 스님이 처하는 곳곳에서 주어지는 역할을 통해서 또 만나는 인연을 통해서 쓰임 있는 그런 수행자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 부탁해요. 아니면은 뭐 전하고 싶은 말도 좋습니다. 연등에 많이 오십시오. 이것도 좋고요. 네.
1: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등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6일, 17일 양일간 종로 일대에서 아주 성대하게 개최되니까 여러분들 한분한 분의 마음이 모여가지고 정말 우리 빛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전해져가지고 다들 따뜻한 마음이 되고 세계가 다 반짝반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1: 네.
0: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0: 건강하시고,
1: 감사합니다.
0: 네, 연등에 잘 치르십시오.
1: 네.
0: 네. 네. 등불은 지혜를 상징하며 전일한 마음과 행위에 기초한 연등 공양은 몸과 마음의 안락을 뜻하는 무량 공덕을 성취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잡념과 번뇌 잠시 내려놓으시고 연등을 통해서 청정하고 밝은 마음으로 사유하는 평화로운 불교의 달 되시기 소원합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노규미 불자님, 조대운 불자님, 이세린 불자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여러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네,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 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 이 늘어난 수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무병장수는 모두에게 축복이겠지만 병을 안고 오래 사는 이 유병장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두려움이자 걱정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저 오래 사는 것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 해답,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 푸드닥터 박찬우 통합의학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푸드닥터 박찬호 박사인데요. 오늘 여러분 통합의학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박사님 벌써 네 번째로 모시고 있고요. 오늘이 아쉽지만 마지막 강연입니다. 근데 또 아쉬움이 큰 만큼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까 기대감도 큰데요. 우리가 사실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건 모두의 바람인데 그 비결, 비법이 정말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수 있냐를 항상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은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 먹는 것도 20, 30대가 먹어야 될 거와 또 60대 이상 드셔야 될게 다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시니어 건강법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인데, 사실 전 세대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거든요. 시니어 건강법을 콕 집어서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지금 세대의 시니어 분들은 그동안 너무 먹고 살기 바쁘셨어요. 네, 자녀들 키우시고 경제 활동하신다고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잘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의료 기술도 발전되고 해서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준비는 안 됐는데 오래 살려고 하니 아픈 데가 많으시겠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아프지 않고 오래 살까? 요거에 대해서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1: 야, 뭔가 든든하게 박사님이 우리 시니어분들의 한 편이 돼주신 것 같은데요.
0: 네.
1: 인생 2막 또 박사님과 함께 멋지게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유익한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로 지금은 100세 건강시대입니다. 고령화를 맞아서 어떤 분들은 행복하게 여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고통스럽게 남은 기간을 마지못해 사는 것 같은 분도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했는데요. 오늘 그 비법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영양 부족되기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먼저 식사 준비하는 데 있어서 누가 맛있게 먹어주지도 못하고요. 또 만드는 데 고됩니다. 그리고 몸은 노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노화가 잘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근육과 뼈와 그다음에 소화를 시켜주는 위와 그리고 혈액이 지나가는 혈관 그리고 뇌가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은 이렇게 노화됨으로써 결국은 질병과 고통 속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조금만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근육부터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매년 근육이 1에서 2%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근육은 면역도 담당하거든요. 항체 같은 면역세포가 바로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감소되면서 면역 또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항암 치료 받을 때도 근육이 많은 분들이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드셔야 되는데요.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체중 킬로그램 곱하기 1.2에서 1.5g 정도를 매일 드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씹기 힘든 그런 고기를 질겅질겅 씹어 드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화 잘 되는 단백질 위주로 뭐 두부도 좋고요. 계란도 좋고요. 예. 그래서 매 끼니마다 이런 단백질 반찬은 한 개 정도 이상 있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단백질을 먹을까? 식물성을 먹을까? 동물성을 먹을까? 많은 연구 자료를 제가 종합해 봤는데요. 청소년기에는 좀

식물성 고기를 먹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서요. 성장에 특히 좋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들어서는 주로 콩을 중심으로 한 뭐 두부라든지 그다음에 견과류 이런 데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이 오히려 몸에 더 좋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전혀 드시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네, 고기도 적당량 드시는 게 꼭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뼈가 골밀도가 저하됨으로써 나중에 낙상, 넘어졌을 때 골절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폐경 후에 골밀도가 급감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좋은 게 칼슘이라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칼슘은 음식으로도 섭취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콩물 두유가 좋습니다. 콩물 두유에는 첨가물이 적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뼈째 먹는 생선, 멸치나 뱅어포 이런 것들도 좋고요. 그 다음 병원에 가면 비타민 D 영양제 주사를 얘기합니다. 칼슘이 흡수되는 데 있어서 비타민 D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마그네슘도 같이 드셔주시거나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꾸 몸이 석회화 건염이 걸리는데 그거는 내가 칼슘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산성화되면요. 이 미네랄이 많이 필요합니다. 산성화되시는 분들의 특징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거나 술을 많이 드시거나 백미를 많이 드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혈관 속의 알칼리가 부족함으로써 몸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관에서는 큰일 났어. 빨리 미네랄을 공급해. 미네랄이 어디 많은데? 뼈에 많네. 이게 바로 옆집이죠. 옆집에 뼈에서 칼슘을 끌어와. 그래서 칼슘을 끌어옵니다. 그럼 뼈는 어떻게 될까요? 뼈에는 구멍이 숭숭숭 생기겠죠. 그러면 그 가져온 칼슘을 잘 쓰면 되는데 혈관 속에는 오히려 칼슘이 많아집니다. 네. 너무 많으면 이게 과잉이 돼서 혈관을 따라다니다가 어떤 부위에 가서 석회화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엄청난 고통이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애초에 칼슘을 많이 먹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몸이 산성화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칼슘이 많은 멸치라든지 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드셔주시거나 영양제로도 드셔주시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니어분들은 영양 부족에 시달립니다. 요즘같이 풍족한 시대에 무슨 영양 부족이냐고요? 바로 후각과 미각이 노화가 됩니다. 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보면 맛을 잘 간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젊었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향을 잘 못 맡아서 이 먹어도 맛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근감소증까지 생기니까 이 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음식 맛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드세요. 그냥 억지로 그냥 때우다시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다음에 이가 또 안 좋으시죠? 그래서 꼭꼭꼭 씹어 드시지 못합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생선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채소도 생채소를 아작아작 씹어 드시는 데는 무리가 따르죠. 그래서 삶고 간 그런 해독 주스 같은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서 잘 못 드시고 또 장 운동까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변비가 생깁니다. 이 변비가 생기면 나쁜 독소가 다시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에는 또 푸른이라는 자두, 건자두로 만든 음료도 좋고요. 그 다음 요거트도 좋고 청국장도 좋고 발효식품은 평소에 식사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니어의 최대 고민인 배변, 장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물도 좀 드시고요. 올리브유도 좀 드시고요. 이렇게 나물도 좋습니다. 잡곡밥도 좋고요. 하지만 잡곡밥을 많이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워낙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차라리 흰 백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 보면 입은 마르다고 말씀하시는데 갈증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입이 마르는 거는요, 침샘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침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반면에 갈증을 느끼는 것은 또 몸에 갈증을 느끼는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을 하루에 한 컵도 제대로 안 드신다면 어떻게 되느냐? 탈수 현상이 생겨서요. 인지 저하도 생기고 변비, 낙상, 혈전이 많이 생겨요. 그럼 심혈관 질환까지 생기겠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드셔야 돼요. 언제 먹을까요? 밥 먹으면서 드시는 건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위산이 희석돼서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또는 따뜻한 물을 한 잔 드십시오. 그럼 배변도 잘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복에 좀 드시고요. 그래서 목이 안 마르더라도 차 같은 걸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시녀분들은 심혈관 질환에 시달립니다. 대부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에 한두 가지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오래될수록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큰 문제죠. 그리고 뇌 건강을 또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뇌도 아무래도 기능이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좀 기억이 안 되고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음식은 생선에 있는 오메가3, 그리고 들기름에도 있고요. 견과류에도 있고요. 오메가3라는 영양제를 따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나 녹차, 강황에 있는 그런 씁쓸한 맛을 내는 폴리페놀이라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게 항산화 역할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은데요. 치매는 제2의 당뇨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당뇨가 생기면은 신체 기관들이 많은 합병증이 생깁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뇨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소에 드시는 그런 달달한 사탕 같은 거, 그런 거 너무 또 과자 같은 거 너무 또 즐겨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 비타민 B군 영양제를 좀 드시면요, 바로 뇌혈관이 보호됩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하는 것들이 좀 줄어드는데요. 이거는 음식에도 있습니다. 달걀, 콩, 현미에도 풍부하니까 이런 걸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치매 잘 안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뭘 먹냐면 광황을 가지고 만든 커리를 먹습니다. 네. 이 울금이나 광황에 있는 노란색 색소에는 커큐민이라고 하는 항산화 기능을 가진 그런 좋은 파이토케미칼이 있는데요. 이거는 몸에 염증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그 무릎에도 좋고요. 관절염.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또 위가 기능이 떨어지는 위무력증에도 좋아요. 위무력증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대중교통 타고 다니다 보면 막 트럼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위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속에 들어간 가스가 위에서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분들이 에티켓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요.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간이 안 좋거나 비만, 당뇨암에도 이 울금에 강황에 있는 커큐민이 좋으니까요. 진도 울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를 가루로 물과 함께 드셔도 좋고요. 이거는 기름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 고기 구울 때나 나물 볶을 때 같이 드시면 흡수가 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뇌 기능 떨어지죠. 신경이, 피복이 벗겨지죠. 그 다음에 눈이 안 좋습니다. 여기에 많은 성분이 뭔가 하면 바로 DHA입니다. 특히 대뇌 피질에 있는 지방 중에서 3분의 1이 DHA입니다. 적게는 15%에서 33%까지 지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도요, 지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구 건조증에 많이 시달리는데요. 거기도 지방이 필요한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오메가3입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을 좀 드셔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하나만 드시기보다는 이 항산화제, 비타민 A, C, E, 셀레늄, 아연 같은 그런 것들을 같이 드셔주시는 게 서로 도와줍니다. 시너지 효과가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메가3는 좀 전에 말씀드린 두뇌 건강, 눈 건강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좋은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중성 지방이 많아지고 또 심혈관 질환의 문제가 크잖아요. 거기에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정원이 기름으로 만든 오메가3를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치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길을 잘 못 찾겠지, 또는 성격이 좀 안 좋아지겠지, 계산하기가 좀 힘들겠지, 지금 날짜가 언제지, 또는 지금 가을이야, 겨울이야, 이런 걸 모르실 수 있지만 갑자기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특히 보호자분들은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검사를 맡아보고 그게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훨씬 지연시키는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중요한데요. 잠도 잘 주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잠을 많이 잡니다. 왜냐하면 뇌에도 노폐물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게 청소가 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잠을 자면 쫙 씻겨 내려갑니다. 그럼 아침부터 다시 쌩쌩하게 살 수 있고요. 또 운동하십시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되죠. 그게 꼭 뭐 심장 주변만 되나요? 다리만 되나요? 아닙니다. 뇌까지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해마라는 부위가 잘 작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력도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몸이 아프고 힘드시더라도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지 뇌가 자극이 되고요. 또 새로운 거 배우십시오. 예. 예전에 좀 육체노동을 많이 하셨다. 그러면 정신적인 걸 좀 해보시고요.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근무를 많이 하셨다. 그러면 몸을 움직이는 걸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가만히 누워있고 싶습니다. 예, 너무 편하잖아요. 누워서 그냥 TV 보고 그러고 싶은데 근육이 계속 줄어들어요. 매일 1%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90세의 서영갑 선생님 사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요. 뭐 젊었을 때부터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학교를 퇴직하신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요. 64세부터 26년째 근육 운동을 하셨어요. 집에 체육관도 있어요. 체육관의 회원은 본인밖에 없어요. 예. 근데 즐기시는 거예요. 근육이 살 길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근육을 키워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신 게 첫 번째,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분은 그럴 때도 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그러세요.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 젊었을 때는 그냥 일어나면 되지만, 뼈가 부러지고, 그러면 오랫동안 누워 계셔야 되고, 그러면 대사가 줄어들고, 그럼 식욕도 떨어지고 여러모로 안 좋아져서 심지어 돌아가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좀 다리에 힘을 길러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 당뇨에 있어서도 근육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힘이 나야지 정신력도 좋아지고 뇌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력에도 근육이 필요하고요. 근육감소증은 나이가 들수록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방 차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운동을 할까? 물론 뭐 이두박근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체 운동입니다. 일단 뒤꿈치 들기 운동 너무 좋아요. 예. 뒤꿈치 들기 운동을 좀 이렇게 벽을 잡는다든지 의자를 잡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한발서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저도 어떨 때는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한발서기를 좀 하시고요. 또는 스쿼트 하시죠? 예, 스쿼트를 하셔도 좋은데 스쿼트를 하다가 뒤로 꽉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이불이나 좀 폭신폭신한 것을 좀 깔아놓고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국민체조, 새천년체조 이걸 좀
대수롭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꼭 근육을 많이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근막을 이완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이런 체조를 통해 가지고 이 힘줄이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이런 체조가 그런 것을 막아줍니다. 그다음에 걷기 하면 좋은 산소를 맞죠? 예, 그다음에 기분도 좋아지죠? 심폐 능력도 좋아지니까 걷기하고 체조 꼭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전 이런 강의를 많이 합니다. 뭔가 하면 바로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소변을 지리고 배변을 능력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 있는 근육이 중요한가 하면요, 바로 우리 생식기 항문 쪽에 있는 근육이에요. 이걸 받치는 근육의 이름이 골반저근이에요. 골반 밑에 있다고 골반저근인데요, 이 골반저근을 가지고 운동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쪽은 아무래도 좀 뭔가 부끄럽죠. 그러니까 그쪽을 가지고 운동하는 분이 잘 없어요. 근데 이쪽이 이렇게 축 처지면요, 소변 보는 것도 찔끔찔끔, 배변하는 것도 어렵고, 생식기에도 자꾸 염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처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케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여자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분도 하셔야 돼요. 항문 주위에 힘을 꽉 줬다가 잠시 후에

운동을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오줌 누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내가 배변을 참아야 될 때 좀 참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삶의 질까지 좋아질 수 있다 말씀 꼭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양제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식단으로 드시는 걸 전 가장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작이 잘 안 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또 우리 땅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 하루에 필요한 철분을 섭취하려면 2014년도에는 사과 두 알이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사과 15알은 드셔야지 가능할 겁니다. 토양에 예전처럼 퇴비를 하고 그래서 미생물이 풍부하고 그래서 미네랄이 많고 이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시는 각종 뭐 고질증약, 스타틴 계열의 그다음 당뇨약, 뭐 위산 억제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생기는 각종 효소를 억제하고 또 영양소를 많이 쓰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약강도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고질증약을 먹으면 약간 근육이 아프거나 근육에 힘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그 에너지를 일으키는 거를 도와주는 코엔자임 Q10이라는 항산화제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몸속에 다 있거든요. 그걸 외부에서 영양제로 먹어줘도 우리 근육에 힘을 내게 해줄 수 있고 또 고혈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약도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2의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채식만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 원래 고기에 비타민 B12가 많거든요. 이게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12를 따로 드셔주시는 게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비타민 뭐 이것저것 좋지만 저는 비타민 D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비타민 D는 10시에서 3시 사이에 햇빛을 이렇게 직접 쬐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데 겨울 같은 경우에 햇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빌딩이나 건물에 있고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또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시고 이러면 잘 또 생성되지 않아요. 그러면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음식을 충분히 먹으려면 천하유 정도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 천하유 정도를 먹으려면 계란 노른자 40개 드셔야 돼요. 드실 수 있나요, 여러분? 아마 콜레스테롤 걱정돼서 못 드실 겁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영양제로 한두 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군도 좋은데요. 네, 비군에서도 이 피로, 근육 피로, 그다음 신경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도 비타민 B군에서 해결할 수 있고요. 또 비타민 D를 좀 더 말씀드리면 좀 전에 그런 뼈 건강도 좋고 그다음에 면역에도 좋고 노인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 즉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데도 비타민 D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햇볕과 함께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들, 우유, 계란, 노른자, 뭐 버섯도 좋고요. 그다음에 영양제 드셨으면 좋겠다. 골고루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화를 방지하는 데는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 몸이 녹슬듯이 녹슬지 않게 하는 게 바로 항산화제인데요. 이 항산화제를 꾸준히 드셔주시면 각종 심혈관 질환과 암까지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A, C, E. 그래서 C도 요즘 수용성이니까 드시면 몸에 쓰이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용하고 값도 싸고요. 그 다음에 셀레늄이라는 것은 브라질너트 이런 거 하루에 한 3개 정도 드셔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길죠. 네, 그게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그리고 오메가3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이것도 몸의 피부, 혈관, 그 다음에 심혈관, 그 다음에 뇌에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지방도 억제하고 비만까지 억제해줍니다.
그다음에

0: 뇌혈관에 좋은 게 뭐냐? 바로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포스파티딜 세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뇌 인지질에 쓰이는 원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 아프게 살고 싶죠, 여러분? 네. 국가 건강검진도 적절히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또 동네에 꼭 매번 조금씩 아플 때마다 대학병원을 가고 종합병원을 갈 수는 없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주치의를 두십시오. 동네 의원에 보면 친절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면서 또 마음 위안도 얻으시고 또 미리미리 큰 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뭐 약과 주사로만 해결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떤 이런 건강기능식품도 좋고요. 마사지, 온열요법, 그 다음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침을 배워서 간단하게 자기 손이라든지 다리에 놓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강연 핵심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땅이 지금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음식뿐만 아니라 영양제도 필요하고 또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나 칼슘 등을 좀 적극적으로 먹자. 그다음 노화가 잘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특히 소화나 혈관 부위인데요. 이런 데는 항산화제를 좀 많이 드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속이 편한 그런 음식이 돼서 소화 흡수가 돼야 되니까 생채소보다는 삶은 채소, 야채찜 이런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가급적 하면서 운동을 하시면서 근육을 키워주시고 뇌기능까지 좋게 하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니어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중년, 시니어 여러분들 하루라도 기분 좋게, 건강하게 사는 그런 하루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 네, 지금 내 손에 억만금이 있다 한들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난 4주간 박찬우 박사님과 함께 나눈 내용들 잘 실천하셔서 인생 최고의 자산인 건강 든든하게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국가무형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BTN 불교TV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 곁에 찾아갑니다. 오후 4시 30분 관불의식 및 법회를 봉행하고 설레는 연등 행렬에 앞서 모두가 한바탕 신나게 흥을 돋우는 연희누리가 진행되며 오후 6시부터는 연등회 30년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연등회가 처음 열렸던 1995년 여의도 대법회부터 현재의 연등회 모습까지 불교계의 소중한 기억을 함께 추억해봅니다. 오후 7시부터는 행복과 평화, 기원과 희망의 마음을 담은 10만 등불의 향연이 도심을 아름답게 수놓는 연등 행렬로 이어지고 오후 9시 30분에는 환희의 꽃비가 내리고 서로 맞잡은 손길마다 행복이 가득한 대동 한마당이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집니다.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감동과 환희의 현장을 BTN 불교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한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0: 강화도 전등사에서 온 지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일단 내 눈부터 밝혀야 되고 내 스스로 빛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 수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1: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스님. 인도에서는 우리 한 종단의 큰 스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행복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님.
2: 오늘 아침 새벽에 풀밭에 걸어가면은 이슬이 많아가 막 옷이 젖거든. 그 이슬을 갖다가 이제 막대기로 가지고 털면서 지나간다 이거라. 지나가면은 옷이 안 베릴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자꾸 지팡이가 이슬 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걸어서 끝내는 수가 많아. 근데 태양이 떠버리면 일체에 다 없어져 보는데, 태양이 뜨는 것이 이제 비교하자면 깨달음이라, 도노라. 한번 깨달아보면 그와 마찬가지라.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족항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아소공양 재물공도 백군불급이 천만억군 내지 산섭이여소 불능급 수불의 약선 남다선 여호말사

부끄러워야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지금 그릇된 견해에 빠져 있는 것이니 그는 결국 저 어둠의 길을 가게 된다.

교만하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이 법문 만나도 믿기 어렵지만 전생에 부처님 친견하니는 이와 같은 가르침 즐거이 들으리라.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불심이 아주 깊은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신심이 깊은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지금 아마 한 70대 후반 정도 되실 겁니다. 이제 80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불자님께서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절에 다녔고 자연스럽게 불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절에 다니고 지금은 부처님 경전을 사경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많이 얻으셨다고 합니다. 이 불자님이 지난 과거에 젊었을 적에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좀 먹먹하고 슬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린 두 살 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십 년 전 일이죠. 수십 년 전에 두 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뇌성마비였다고 합니다. 부모가 가장 괴롭고 힘든 게 자식이 아픈 거라면서요. 전생에 무슨 어변이 있었는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두 살짜리 그 아들이, 그 소중한 아들이 뇌성마비로 고생고생하면서 그렇게 울고 있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살 된 아들을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치료하겠다고 우리나라 전국에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다녀봤다고 합니다. 유명한 병원에도 가보고 한약을 잘 짓는 곳, 침을 잘 놓는 곳도 가보고 온갖 곳을 다녀봤지만 아들이 쉽사리 낫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어떡하나, 우리 아들 어떡하나, 아, 나무아미타바. 여러분, 두 살 된 내 자식이 뇌성마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 아들 어떡하나, 우리 아들 어떡하나. 너무나 힘들어하던 그 시절에 어느 스님을 마주쳤는데 그 스님이 사연을 듣더니 스님이 간절하게 지장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간절하게 지장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지장경이요? 지장경을 읽어보세요. 근데 그 말씀이 가슴에 딱 와닿더래요. 그날부터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저녁마다 밤마다 지장경을 하루에 한 번씩 지장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저녁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밤마다 그 어린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신약의 지장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1일 기도를 딱 마쳤을 때 생생한 꿈을 꿨대요. 방에 어린 두 살 된 어린 아들이 누워있고 자기가 이렇게 방에 앉아있는데 위에 천장 위에 다락방이 덜컥 하고 열리더니 비구니 스님이 내려오더래요. 비구니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내려오더니 새빨간 포대에 우리 병이 들어 누워있는 아들을 새빨간 포대에 감싸가지고 어린 아들을 업고 비구니 스님이 어린 아들을 업고 다락방으로 다시 들어가시더래요. 그리고 잠에서 깼대요. 너무 생생하더래요. 이게 무슨 꿈이지? 다락방에서 비구니 스님이 내려와서 새빨간 포대에 아들을 들쳐업고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딱 일주일이 지나고 그 꿈 꾸고 일주일이 지나고 아들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대요. 나무 아미타부 나무 지장보살 마하사 그 꿈을 꾸고 딱 일주일 만에 아들이 잠자듯이 편안하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 막 울면서 아들아 하면서 막 울었겠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마음이 안정되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그 아픈 몸으로 이 풍진 세상에 이 세상에 더 오래 남아 있었으면 고생하셨을 텐데 우리 부처님이 우리 불보살님이 고생하지 말라고 거두셨나 보다.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나 보다. 고생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항상 절에 다니면서 남모르게 그 두 살 때 세상을 떠난 아들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지장보살마하사. 이 얘기를 딱 듣고 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꿈보다 해몽이고 코에 걸면 코얼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장경 지장보살 기도를 21일 동안 하고 꿈을 꿨는데 다락방이 열리고 비구니 스님이 내려오셨어요. 첫째, 비구니 스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우리 불상 보살상을 보면요 부처님 모습과 보살님 모습을 조각해 놓은 불상하고 보살상을 보면 스님처럼 머리 빡빡 깎고 스님의 모습으로 조각한 보살상이 거의 유일하게 지장보살상이에요. 그렇죠. 뭐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대세지보살이나 이런 분들은 화려한 옷에 막 머리에 뭐 긴 머리에 머리 위에 이렇게 보석으로 만들어진 모자를 쓰고 계시고 막 이런 모습인데 지장보살님만큼은 파르라니 빡빡 깎은 머리 스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살상을 조각하잖아요. 근데 꿈에서 비구니 스님이 다락방에서 나타나시고 또 다락방 우리 다락이 창고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지장보살 할 때
땅짓자의 감출 장자인데 장이라는 뜻에

장에 감출장, 갈무리장, 창고장 이런 뜻도 있어요. 창고장 이런 뜻도 있어요. 창고라는 뜻도 있어요. 지장보살 할 때 장자에 감출장, 갈무리할 장, 저장할 장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창고장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다락방, 창고 같은 다락방에서 비구니 스님이 내려오신 거잖아요. 와. 그리고 빨간색, 새빨간 그 담요로 아기를 이렇게 아기를 감싸가지고 새빨간 그 담요로 아기를 감싸서 이렇게 안고서 다락방으로 다시 들어가셨다 했는데 빨간색이라고 했죠. 빨간색. 우리가 지장보살이 남방화주라고 불러요. 남방화주. 그래서 지장경에 보면 지장보살이 남쪽에 계시다라는 뜻이 나와요. 남쪽에서 교화하는 교주님이시다. 남쪽에 계시다. 근데 우리가 동서남북 중앙 오행으로 따졌을 때 남쪽을 상징하는 색깔이 빨간색이래요. 이거는 뭐 오행 공부와 음양오행 공부하신 분은 그냥 상식이잖아요. 지장보살이 남방화주 남쪽에 거처하고 계시는 분인데 남쪽에 거처하시면서 사방팔방 시방을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인데 남방화주 남쪽에 대거룩한 남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위대한 보살님이신 지장보살님 남쪽을 상징하는 색깔이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와, 소름, 소름. 와, 다락방, 창고에서 내려오셨지. 빡빡 깎은 머리로 나타나셨지. 빨간 담요로 애를 감싸가지고 안아서 데려가셨지. 지장보살이 오셔서 우리 아픈 애기, 우리 애기 그만 고생하고 엄마도 그만 고생시키고 나랑 좋은 데 가자. 엄마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줘서 네 업장이 많이 소멸됐다. 이제 고생하지 말고 나랑 좋은 세상 가자. 지장보살님이 분명히 거두어 가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 그 뒤로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염불하면서 지내다가 노후에 이렇게 소일거리로 붓글씨를 좀 배우셨대요. 서예를 배우셨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서예를 배우다가 갑자기 딱 욕심이 생긴 게 이왕 붓글씨 쓰는 거 부처님 경전을 전통 붓글씨 사경으로 내가 경전을 사경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자기 생각을 얘기했더니 남편이 너무 좋아하면서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아니 그냥 서예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 붓글씨 쓰는 거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쓰는 붓글씨를 하면 더 좋지. 남편의 말에 다 힘을 얻고 어디저기 알아봐서 그 어느 사찰에 전통 사경 고려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붓글씨 전통 사경을 하는 사찰을 알았대요. 그래서 그 사찰에 이제 사경반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 사경반에서 붓글씨 전통 사경 이제 공부하려고 그렇게 친한 도반하고 친한 친구하고 그 절에를 딱 찾아가서 그 절에 가서 이제 사경반에 들어가려고 그 절에 찾아가서 처음 가는 절이었대요. 그 절에 가서
법당에 딱 들어.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랬대요. 어머머, 오래전부터 똑같은 법당이 자꾸 꿈에서 나오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똑같은 모양의 법당이 자꾸 꿈에 나타나는데 도대체 그 법당이 어딘지를 모르겠더래요. 저 법당이 어디길래 왜 이렇게 내 꿈에 자꾸 나타나나. 여러분, 똑같은 법당이 자꾸 꿈에 나타나면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세상에나 그렇게 꿈에 수없이 나타났던 그 똑같은 법당이 자기가 사경하려고, 정통사경 공부하려고 찾아간 그 사찰의 법당이 딱 하니 꿈에서 수없이 봤던 법당을 그때 찾았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부처님 불쌍해 절을 하면서, 아, 인연이구나. 모든 게 인연이구나. 그렇지, 그렇지. 모든 것이 인연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더라.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더라. 미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더라. 나쁜 인연이 있으면 업장 소멸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불하며,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인연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지은 인연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더구나. 그런 말씀을 큰 스님들이 자주자주 하십니다. 그때의 인연으로 부지런히 부지런히 사경하고 사경하고 꾸준히 사경하면서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놀라울 정도로 가정이 편안해졌대요. 놀라울 정도로 가정이 편안해졌대요.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가족들도 편안해지고 가정일도 편안해지고 평생 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사경하겠습니다. 사경하겠습니다. 그런 불심이 깊은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사 나무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요. 이 여성 불자님도, 이 불자님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합니다. 인생 사는 게 녹록치가 않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업을 크게 한번 망했대요. 젊었을 적에. 뭐 이렇게 큰 장사를 했는데 사업을 한번 크게 실패를 했대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툴툴 털고 힘을 내서 다시 작은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인생의 쓴맛을, 너무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 무언가 의지할 게 필요했대요. 무언가, 내가 무언가를 좀 의지해야 되겠다. 무언가를 좀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절에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게 됐대요. 너무나 괜히 마음이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의지해야 할,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종교를 선택했는데 이제 불교를 믿게 되었대요.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배우고 권유도 받아서 내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매일, 매일 아침에 108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낮에 시간 날때 신묘장구 다라니 사경을 하고, 신묘장구 다라니 사경을 하고, 하루를 마치고 밤에 모든 걸 정리하고, 밤에는 잠자기 전에 법화경 독송을 하는 신행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제 장사하고 직장생활 해야 되니까 기도에만 집중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참 장사하면서도 짬지게 부지런히 기도하신 거예요. 하루의 시작 아침 기도는 108배를 하고 낮에는 시간 날 때마다 신묘장구 다라니 사경 한 번이라도 한번 이상이라도 신묘장구 다라니 사경을 하고 하루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밤에는 잠자기 전에 법화경을 열심히 독송하고 잠에 들었대요. 그렇게 법화경을 열심히 외우면서 한 21일 정도가 지났을 때, 21일 정도 지났을 때, 그날 되게 피곤했나 봐요. 그날따라 이렇게 법화경 독송하다가 너무 이렇게 독송하다가 좀 이렇게 비틀비틀, 비몽사몽, 살짝 졸음에 빠졌대요. 이렇게 법화경 읽다가 이렇게 졸음에 빠졌는데 생생하게 눈앞에 신장님이 나타나셨대요. 신장님이. 신장님이 딱 나타나서 오직 부처님께 의지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신장님이 한마디 딱 남기고 생생하게 눈앞에 딱 나타나서 오직 부처님께 의지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라. 싹 사라지시더래요. 이건 우리 불자들한테 주는 얘기예요. 불자들아. 아, 좀 밖에서 찾지 말아라. 부처님께 의지해라. 오직 부처님께 의지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라.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지? 그리고, 내가 자다가 이거 너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가 뭘본 거지? 너무나 생생하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졸았던 부분의 법화경을 봤는데 법화경 마지막 28품 이 법화경을 의지하면 부처님이 늘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그 구절에서 깜빡 졸았는데 신장님이 나타나셔서 오직 부처님께 의지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 이거다. 바로 이거다. 딱 마음에서 힘이 느껴지더래요. 내가 이제부터 천일 기도에 들어가리라. 천일 기도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천일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루도 안 빠뜨리고 매일매일 자기가 정한 기도를 매일매일 했대요. 우리 날라리 불자님들 보면 맨날 기도한다 해놓고, 바빠서 못해요. 배고파서 못해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못해요.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못해요. 날이 좋으면, 아우, 날이 너무 좋아서 못해요. 맨날 못해. 응? 뭐가 그렇게 못할 핑계가 많은지. 하지만 이런 날라리 불자라 하더라도, 날라리 일지연정,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것만으로도 훌륭하신 분들이다, 성근이 있는 분들이다, 착한 뿌리가 있는 분들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당당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드리는 바입니다. 날라리라도 좋다. 날라리 불자라도 좋다. 그래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자. 이 보살님이 그렇게 천일 기도를 하면서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항상 발언하는 게 마음에 좀 맺힌 게 많았나 봐요. 항상 기도하고 발언하면서 이렇게 축원을 올렸대요. 부처님,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부처님 가르침 잘 배워서 인생의 제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생의 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항상 기도 마지막에 축원을 올렸대요. 부처님, 부처님, 마음속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부처님 가르침을 평생토록 잘 배우고 인생의 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천일기도가 딱 끝나고 천일기도가 딱 끝나고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큰 소리로 다 내려놓아라 하고 누가 외치더래요. 다 내려놓아라.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면서 그 소리를 천일기도를 끝나는 그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그 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나서 마음이 뭔가 뻥 뚫린 것처럼 그토록 뭔가 답답하고 공허했던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마치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주변의 수많은 일들이 편안해졌대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주변 일들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게 되었대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제가, 저희들이, 우리들이 이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으면,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부처님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잘 닦겠습니다. 잘 닦겠습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이런 마음으로 이와 같이 우리는 닦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늘 소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에게 항상 똑같은 주제를, 똑같은 핵심 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네 가지의 업이구나.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네 가지의 업의 인연이구나. 누가 닦아야 한다? 아,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내가 만든 업이니까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누구를 원망하리요? 누구를 미워하리요? 누구를 탓하리요? 내가 지은 업을 이번 생 잘 갚겠습니다. 이번 생 잘 풀겠습니다. 이번 생 업장 소멸 잘하고 이번 생 공덕을 닦겠습니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0: 시도해라. 염불을 해도 좋고 삼천배를 해도 좋고 108배를 해줘도 좋고 신묘장구 달아내도 좋고 사경을 해도 좋으니까 자기가 가장 집중이 잘 되고 가장 편안하거나 가장 내가 좋아하는 기도 하나를 딱 선택해서 기도하고 업장소멸해라. 부처님, 부처님,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제가 지은 모든 업보를 참회하겠습니다. 이 모든 나쁜 죄업의 업장이 빨리 소멸하기를 발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항상 업장 소멸, 업장을 소멸해라. 둘째, 업장명 소멸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스스로 좀 복을 지어라. 뭐 공양을 올리든 좋은 곳에다 좀 베풀든 뭐 봉사활동을 하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몸과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복을 지어라. 막 너무 무리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자꾸 꾸준히 복 지으려고 노력해라. 복을 지어야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뭐다? 마음심자, 심, 마음심자. 마음을 잘 닦아라.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업장소멸하세요. 기도하는 게 업장소멸입니다. 복을 지으세요. 복을 지으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연을 심으세요. 가장 중요한 핵심, 마음을 닦으세요. 마음을 잘 닦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깨칩시다. 마음의 눈을 활짝 뜹시다. 이 세 가지에 우리 불자가 닦아야 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그 수많은 윤회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업을 지어왔단 말인가. 좋은 업도 나쁜 업도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그래도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착할 선 뿌리근 내가 착한 뿌리 성근을 많이 심어서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진실한 불자로서 이번 생 우리 다 함께 잘 닦읍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겉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겉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겉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이 세상 만물로 생겨나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은혜와 애정은 영원하지 않고 모이면 흩어지게 마련이다. 몸은 자기 소유가 아니고 목숨은 오래가지 않는다.

무엇이 열 가지인가? 이른바 한없는 믿음, 한없는 계행, 한없이 부끄러워함, 한없는 조심함, 한없는 공부, 한없는 보시, 한없는 지혜, 한없이 명심함, 한없이 간직함, 한없는 변제를 열이라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이 열 가지 무진장에는 열 가지 다함이 없는 법이 있어. 보살들로 하여금 필경에 위 없는 보리를 성취케 하나니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강화도 전등사에서 온 지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일단 내 눈부터 밝혀야 되고 내 스스로 빛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 수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1: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스님. 인도에서는 우리 한 종단의 큰 스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행거대에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님.
2: 오늘 아침 새벽에 풀밭에 걸어가면은 이슬이 많아가 막 옷이 젖거든. 그 이슬을 갖다가 이제 막대기로 가지고 설 털면서 지나간다 이거라. 지나가면은 옷이 안 벗을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자꾸 지팡이가 이슬 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걸어서 끝내는 수가 많아. 근데 태양이 떠버리면 일체에 다 없어져 보는데, 태양이 뜨는 것이 이제 비교하자면 깨달음이라, 도노라. 한번 깨달아보면 그와 마찬가지라.

국가무형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BTN 불교TV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 곁에 찾아갑니다. 오후 4시 30분 관불의식 및 법회를 봉행하고 설레는 연등 행렬에 앞서 모두가 한바탕 신나게 흥을 돋우는 연희누리가 진행되며 오후 6시부터는 연등회 30년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연등회가 처음 열렸던 1995년 여의도 대법회부터 현재의 연등회 모습까지 불교계의 소중한 기억을 함께 추억해봅니다. 오후 7시

부터는 행복과 평화, 기원과 희망의 마음을 담은 10만 등불의 향연이 도심을 아름답게 수놓는 연등 행렬로 이어지고 오후 9시 30분에는 환희의 꽃비가 내리고 서로 맞잡은 손길마다 행복이 가득한 대동 한마당이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집니다.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감동과 환희의 현장을 BTN 불교TV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반갑습니다. BTN 남성 물교 심리학 산혜진미 보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0: 아, 오늘 제가 항상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옆으로 막 새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 아, 그 얘기 못했네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오늘은 바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운전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신호대기에 이렇게 걸려 서 있는데 왼쪽에 상가가 쭉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가의 간판에 간판이 있고 간판 밑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기본 매너 클래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기본 매너 클래스 뭐 주 1회 뭐 어쩌고 이 장소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기본 매너 클래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지 기본 매너 클래스 그래 가갖고 인사하는 법, 전화 받는 법, 밥 먹는 법, 앉는 법, 일어나는 법. 식당에서 일어날 때도 의자 뒤로 찌익 끌고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다 안 그러잖아요. 또 명함 주고 받는 거 배워야 돼, 그죠? 그리고 저는 뭐 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는 주도도 배우셔야 되잖아요. 스님들한테는 다도도 배우셔야 되고요. 그래, 맞아. 세상 살아가면서 이 매너라고 하는 거 이게 곧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기본 매너 클래스 여기 위에 간판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누구 매너 가르쳐 주는 거죠? 개 매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개 매너.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강아지 매너 클래스 있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들이 이걸 배울 때 그거를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회화 훈련 이런 게 있대요. 사회화 훈련. 그래서 이 사회화 훈련이 안 된 강아지들은요. 자기 주인한테도 공격성을 갖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만지거나 이런 물고 다른 강아지하고도 즐겁게 이렇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다른 강아지를 보면 또 물고 싸우고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강아지들에게 사회화 훈련을 하고요. 또 말 그대로 매너. 우리 강아지 훈련할 때 뭐 시키죠? 제일 먼저 시키는 거. 앉아. 그렇지. 앉아. 앉아. 그리고 손.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기다려.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이런 거 시킨대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거 현수막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아, 나도! 여기다가 인간 기본 매너 클래스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게 앉는 법, 서는 법, 밥 먹는 법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매너 클래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회에서 배우는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오래됐고 가장 수준 높고 아름다운 매너는요 불교 불가에 남아 있어요. 스님들 이 절집안에 이게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라는 것은 그래서.

야,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해 제가 메모를 했거든요. 차에서 이런 거 생각나면 메모 다 해놔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거 배웠나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잘하는 학생들은 따로 사회화 훈련을 자 오늘부터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자. 오늘 첫 시간이야. 오늘은 새로운 친구들에게 자기소개하는 법 배워보자. 이런 교실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또 친구가 실수했을 때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사과를 했을 때 그 친구에게 그 친구를 편안하게 용서해주는 법을 공부해보자.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되고 눈빛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말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배우나요? 없어요. 사과받는 법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불교 심리학 우리 사내진미에서 그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사과하는 법. 미안합니다. 또 인사하는 법.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 배웠죠. 여러분 이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기본 매너 클래스. 인간 기본 매너 클래스. 저는 이게 대단한 어떤 인격의 완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배우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을 시작해야 할 기본적인 저는 교과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사는 곳에서는 당연히 이런 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앉아 배웠나요? 이 앉아가 뭐냐면요. 앉아가 뭐냐면 다른 걸 막 하다가 그만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이 앉아는 그만 멈춰라는 말하고도 같아요. 강아지들한테. 막 강아지가 막 난리를 치면은 앉아! 딱 그러면 앉아 있잖아요. 모든 동작에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우리 이건 배웠습니까? 멈춤. 주변에 저하고 인연이 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저는 우리 사내진미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아기 때부터 남들이 미쳤다고 하는 결정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그걸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동국대 불교학과 저는 원서를 한 군데 냈어요. 거기. 딱 한 군데만 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도장 찍어서 아휴 이러면 안 되는데 도장을 찍어서 냈어요. 아시죠? 네. 그 도장을 담임 선생님께서 찍어주셔야 되는데 동국대 불교학과 한 군데 넣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도장을 제 얼굴에 던지셔서 너가 찍고 너가 가라. 그래서 이 도장이 제 머리에 맞고 날아갔어요. 그 제가 그거를 가지고 와서 주워서 제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저 미쳤다. 아니 왜 그게 뭔데? 쟤 중대려 그런데 미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군에서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저는 남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한편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대세로부터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네가 다 해? 그럼 난 안 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마음이 똑같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길의 가치를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도 여러분 앞에서 감히 용기 낼 수 있었던 게 이 가르침은 보만이라는 놈이 똑똑하거나 잘나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여러분은 저보다 못나서 그 자리에서 화면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어떤 스승의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쭉 내려왔는데 2600년을 흘러왔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워보니까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나를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가르침이 없더라는 거예요. 돈 몇 푼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저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내용은 모두가 배우고 시작해야 할 기본 매너 클래스다. 인간으로서 모두가 갖춰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시면 꼭 한번 집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형제들끼리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앉아 이거

우리 안 배운다 그랬어요. 멈추는 거 잘 모릅니다. 계속 달려가요. 그래서 스님, 저 만난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스님, 요즘에 엄청 핫하시던데요. 저 그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핫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또 그렇게 크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어요. 그럼요.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안에서, 평소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평소에 배운 바대로 잊지 않고 실천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곧 수행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수행자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나의 모습, 기존에 흘러왔던 나의 삶을 여러분은 멈추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자유롭고 걸림없는 모습으로 여러분도 바꾸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도 수행자예요. 근데 우리 그거 안 배웠어요, 어릴 때. 이거 배웠나요? 손? 이게 뭐냐면 손, 그러면은 주인이 먼저 얘기를 해요? 강아지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주인이 먼저 얘기하죠. 이거 뭐냐면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잘 안 배워요. 특히 요즘엔 더해요. 세상이 나에게 맞춰주길 바래요. 내가 네모면 이 세상도 네모이길 바래요. 그래서 나하고 맞지 않으면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부조리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내가 정의하는 그 부조리가 모든 이에게 부조리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에게 불편한 것들이 보인다면 그 이유가, 불편함의 이유가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것도 안 배웠어요.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주는 기쁨도 우리는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기다려. 너무 급해요, 그죠? 우리 너무 급해요. 신호등 탁 바뀌고 1초만 출발 안 하면 뒤에서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그렇게 간다고 엄청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참 어색해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각박해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이 대세의 흐름에 반항하는 되게 못된 성격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성격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처럼 그게 진지하진 않아요. 재미로 즐겁게 하는데 그거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저는 휴대폰을 안 봐요. 혼자 있을 때. 특히 지하철, 뭐 또 건널목 이럴 때 우리 휴대폰 보고 이제 특히 밥 먹을 때. 저는 이렇게 빠르고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멈춰 있기를 저는 즐깁니다. 전 좋아해요, 그런 거. 모두가 뛰는 것 같으면 일부러 서봐요. 모두가 휴대폰을 볼 때 저는 휴대폰을 보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손에 휴대폰을 들면 나는 책을 꺼내요. 책 몇 페이지 보지도 못해요. 저는 그냥 괜히 그게 싫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어릴 때의 그 마음은 반항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마음 저 밑바닥에는 나는 너네들이랑 이랑 달라라는 어떤 그런 선민의식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옳음, 행복, 가치 이런 것에 반대에 있는 것도 내가 확인해 보았는가라는 저는 스스로에게 그런 자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 반대편 봤어? 정말 이게 다 맞아? 그러면 이거 뺀 나머지는 너 확인해 봤어? 안 해봤잖아요, 우리. 그걸 확인하면서 저는 불교를 만난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10대가 누가 불교를 쳐다보면서 난 머리 깎겠다고 제 발로 들어갑니까?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용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분별할 줄 아는 깨달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음이라는 그것에 대한 2600년 전에 스승의 분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걸 배울 뿐입니다. 여기가 복도입니다. 근데 이 복도가 이제 끝이 있어요. 이렇게 복도 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무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물을 마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요. 근데 이곳은 물을 마실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일하시는 분은 고통스럽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갖추고 있는 조건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우리는 불행을 느끼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0: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삶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사무실이 가득한 복도의 끝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만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여러분 정수기 아세요? 정수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정수기를. 아, 이분들 참, 정수기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거 보여줄게요 해서 여기다가 정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판매 사원은 당연히 설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죠? 여러분 집안에 뭐 설치해 본 적 없어요? 어? 테스트, 그렇지. 설치를 하고 나면 잘 되는지 테스트합니다. 오, 잘 돼. 오케이. 작동 잘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쓸 사람에게 사용법을 설명하잖아요. 맞죠? 그때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1: 잘 안 들어요.
0: 들어요, 한 명, 나머지는 잘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너무 신이 났거든, 지금. 새 가전이 들어오니까 신이 나서 잘 안 들어. 예, 예, 예, 예. 잘 되겠죠? 예, 예. 해놓고 나중에 물어보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설치를 하면 테스트를 하고 사용법을 알려주잖아요. 정수기를 설치해드렸어요. 그래서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다 컵을 갖다 대시고요. 이렇게 밀면은 이쪽은 정수, 이쪽은 냉수. 여기 빨간 버튼 요거 있잖아요. 요거 누르고 하면은 뭐가 나오죠? 뜨거운 물. 이게 버튼이 왜 있냐면요. 그냥 나오면 화상 입을 수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모델이 좋으면 뭐도 나오는 줄 아세요? 어떻게 잘 알아요? 얼음도 나와요. 이 정수기의 훌륭함, 이 정수기의 뛰어난 기능을 설치한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이분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수기에 가서 물을 마시고 돌아온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갈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목말라서. 근데 가서 물을 마시고 돌아오니까 이분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해진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실은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저쪽에 있던 이 사무실이,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정수기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여기 있던 사람들의 표정을 본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거기 갔다 왔는데 표정이 엄청 맑아. 그게 뭔데? 아, 그건 모르겠어. 근데 어디를 갔다가 나오니까 표정이 엄청 맑아지고 행복하대. 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기 왔어요. 사용법 압니까? 몰라요. 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몰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야, 이것 때문에 누구도 병 고치고 누구도 건강해지고 누구도 행복해지고 고민이 없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불행해졌던 사람이 행복을 느꼈대 하니까 그때부터 여기 온 사람들은 이제 여기다가 뭘 하기 시작하냐?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 이게 불교 같아요.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듣고 저를 비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 이게 불교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불행이라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정수기를 설치해 주셨어요. 그러면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가서 뭘 해야죠, 우리? 물을 마셔야 돼요. 그게 정수기의 의미예요. 이게 뭐냐 하면 스승입니다. 위대한 스승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가서 나의 고통과 나의 불행에 대한 솔직한 나의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가르침, 물을 마시면 먹는 즉시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접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스승을 만나지 못한 그 전생의 어리석은 과보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던 거지, 여러분이 나쁘거나 모자란 사람들이라서 고생했던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박복해서 고생한 게 아니라고요. 스승을 아직 못 만났을 뿐이에요. 올바른 분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

이야기를 어릴 때 들었다면 여러분의 인생 길은 바뀌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정수기입니다. 물을 마시는 곳이에요. 근데 와서 이게 물을 마시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물이 나오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빌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산의 진미를 준비하면서 불교의 색채를 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불교 TV에 와서 불교의 색채를 빼려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2600년 전에 어떤 스승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그냥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여러분이 그 가르침에 종교라는 어떤 색깔의 옷을 입히지 않고 그냥 날 것 그대로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써먹기를 바랬어요. 해보시길 바랬어요. 그리고 그것의 위력, 이 물을 마시면 행복해지는 이 사람들의 그 기쁨, 이것들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다면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부처님 말씀이 최고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목이 마를 때마다 쫓아가서 이걸 먹을 거예요. 맞죠? 목마른 사람이 여기서 물 한번 먹어놓고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잊어버려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듣고 행복을 느끼셨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아셨죠? 네, 이 가르침이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거, 가볍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꼭 설명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수기 얘기를 제가 사석에서 했더니 뭐 이 교수님께서 스님 정말 멋진 비유입니다. 근데 안 좋아하실 분이 많겠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정수기는 뭐 하는 데죠? 물 마시는 데. 그러면 절에 가서는 뭐 해야죠? 물 마셔야죠. 약수물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거를 사용법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스승이다. 여러분 꼭 스승을 찾으세요. 내 삶의 멘토를 꼭 찾으세요.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유행처럼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스승을 찾는 그 시간, 그 노력은 절대 가볍거나 헛되지 않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제가 기본 매너 클래스 얘기했잖아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였냐면요. 이런 거를 배우지 않고 우리가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나의 이해와 상충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제가 좀 놀랬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남성과 여성들의 왜 또 앞에 남성을 먼저 썼냐고 하지 마세요. 바꿀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요. 남성과 여성들이 사회 내에서의 자기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에 대해서 남성이 여성을 미워하고 여성이 남성을 미워하는 문화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전 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아예 커뮤니티가 있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남혐. 혐오한다고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야, 이런 말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게 약간 극단적인 사람들에 한해서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정도로 사회에 팽배한 어떤 요즘의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심각하다. 큰일 났다. 왜냐하면 우리는 화합하는 거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승단의 첫 번째 덕목은요. 화합이에요. 자기 수행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 계율,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 있잖아요. 그걸 율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그 많은 것들이 스님들의 수행을 위해서도 있지만
이 승단이라는 위대한

한 수행자의 공동체가 오랫동안 무리 없이 유지되게 하기 위한 화합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걸 느꼈어요. 불교는 화합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화합이 아니라 싸우는 종교가 됐어요. 그런 거 좀 느껴보세요, 사회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 여성분들이 그런 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뚜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머리가 꽝 하고 부딪혀요. 근데 그 천장이 보이나요? 보이진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 안에. 여성분들 느끼세요? 아,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아, 모르시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찾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찾는 분들이 있어요. 남성들은 그렇지 않는, 않잖아. 왜 여성들만 이렇게 불행한, 불리한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해서 평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혼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이거. 남녀 평등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럴듯하죠? 이것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성이 두 개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뭐 무슨 이름이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 성평등이라는 것이 지금은 사회적으로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장착하고 살아가야 할 기본, 아까 얘기한 기본 매너 클래스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됐나 봐요. 그런데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과연 어떻게 부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스님들은 여성도 남성도 출가할 수 있죠. 근데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누군지 아세요? 최초의 여자 스님. 부처님의 어머님은 안 계셨잖아요. 이모.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아내. 마하파자파티 이모와 야쇼다라 공주가 네, 최초의 비구니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 출가하겠습니다. 그럼 그래. 그리고 머리 깎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남성들의 승단, 비구 승단을 무작정 따라다녔대요. 머리는 누가 깎아줬을까요? 본인이. 무작정 따라다녔대요. 그랬더니 왜 따라다니냐고. 구박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2600년 전의 여성의 인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 뭐 상상할 수가 없죠.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려요. 부처님, 누구라도 올바로 수행하면 해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라도 공부하면은 생각과 번뇌로부터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러면 여성들은 왜 출가를 안 시키시죠? 출가시켜 주십시오. 하고 아난존자가 졸라요, 부처님. 그래서 출가를 시켰어요. 생각해 보세요. 스님들은 그 당시에 어디서 주무셨죠? 숲속에서. 맞아요. 숲에서 주무셨어요. 옷은 뭘 입으셨죠? 분소의를 입으셨어요. 분소의가 뭔지 아시죠? 죽은 사람 몸에다가 시신에 감아서 던져놨던 굉장히 더러운 허드렛 옷감이에요. 그거를 몸에다 두르시고 가신 게, 사셨던 게 지금 스님들이 입는 갈색 가사예요. 이거 말고 이거는 없었고 인도에서. 그럼 안에 속옷 입나요 안 입나요?

없어요,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아, 몰라요. 하긴 그렇죠. 보진 않으셨으니까. 없어요. 그거 하나만 입으시는 거예요. 물론 가사는 세 종류가 있지만 어쨌든 몸에다 그거 두르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불처럼 덮기도 하고 깔기도 하고 밥 먹을 때 청소할 때 다 다른 옷을 입었지만 어쨌든 이걸로 사신 거예요. 머리는 빡빡 밀었어요. 무기 갖고 다니나요? 막 호신용 그 스프레이 이런 거 있나요? 2600년 전에 전기도 없잖아요. 그 숲속에서 그 독충과 맹수와 도적들이 들끓는 숲속에서 여성은 가축하고 비슷한 인권을 갖고 있었던 권리를 갖고 있었던 그 고대 인도에서 숲속에서 분소의를 입고 맨발로 수행하면서 먹고 잔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솔직히 생각해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시간을 비구니 스님들이 겪어서 오늘날의 비구니 승단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대단하죠? 그 당시에 이런 사회적인 모습 때문이라도 제가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성분들의 여성 출가자를 위한 부처님의 걱정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왜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보면 비구니 스님들을 어떻게 대하라는 말이 나와요. 율장에. 저는 그 말씀을 오늘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성과 남성,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본 매너 클래스. 우리는 사회에 나가면, 아니 가정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있잖아요. 서로에게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쟤 때문에 나의 권리를 잃어버렸다고 봐야 되는지, 똑같이 일했는데 쟤는 승진하고 나는 여자라서 혹은 남자라서 나는 승진하지 못했다라는 억울한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지, 기본 매너 아닐까요? 함께 살아가는 곳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비구니 승단에 계율을 보면은요, 비구 남자 스님하고 여자 스님하고 함께 길 걸어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특히 으슥한 곳에 같이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있어요. 강을 건널 때 한 배 위에 같이 타지 말아라. 이것도 있어요. 근데 별별 일이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숲속에서 비구니 스님한테, 스님 나하고 저기 떨어져서 우리 갑시다. 그럼 멀리 떨어져서 갔어요. 그리고 비구가 먼저 걸어갔어요.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를 당합니다. 나와요 거기 이야기가. 사고를 당해요. 너무 끔찍하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같이 가라. 그런 경우에 같이 가면 너는 계율을 어긴 것이 아니다. 되게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럴 거면 아예 그냥 같이 있으라 그러지 왜?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성들은 남성들이 보호해야 될 대상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성들이 보호받아야 돼, 여자한테. 제가 보면 그래요, 요즘에. 산해진미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 남성들은 남성 심리학이 아니라 아동 심리학 보면 된다고 제가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나약하거나 불완전해서 남성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완력이 누가 더 세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거를 부정하려고 여러분 가서 여성분들 헬스하지 마세요. 못 이겨요. 그러면 못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써먹어야지. 써먹어야 돼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 여성분들에게 불편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남성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강의 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기본이잖아요. 누군가 나보다 불편하고 아프고 모자라고 힘든 불리한 상황에 있다면 올바른 정신 상태를 가진 정상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승단의 이 수행자의 이 위대한 공동체가 오랫동안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계율을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율에 예외가 생기면 사실 이건 법칙이 아니잖아요. 이건 완벽하거나 올바른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예외를 두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함께 가야 하니까. 우리는 함께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무리 저 사람이 싫어도, 아무리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도 저 사람을 없애버리면 세상이 밝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함께 가야 됩니다. 약한 사람, 때로는 악한 사람, 때로는 부족한 사람, 때로는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까지도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 앞에,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성들이 있습니다. 그 이성을 이성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화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대한민국이 쪼개지고 쪼개져서 아까 쓴 그 쓰고 다시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그 혐오스러운 단어로 상대방을 분류하는 거는 전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악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족한 게 있으면 누가 도와줘야겠습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합니까? 저 부족한 거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이 얘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야, 저거 사회생활 안 해봐갖고 잘 모르나 보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온 세상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마인드를, 이 마음을 우리가 잊고 현실적이라는 빌미로 우리가 서로에게 손익만을 따지면서 서로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일까라고 저는 여쭙고 싶어요. 때로는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속상한 것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분명히 있고요. 회사에서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억울한 일도 당하는 것 같고요. 불합리한 일도 겪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에 손해가 생겼을 때 이것을 불합리라고 얘기하고, 나의 이익에 손해가 생기지 않으면 불합리임에도 불구하고 함구하는 거는 여러분 못 보셨나요? 많이 봤죠? 조금 어리석고 원론적인 이야기일지 몰라도 저는 우리 모두가 정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불교에서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유로 많이 드는데요. 파도가 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도의 모양은 같은 게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불교용으로 차별지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차별이 있다는 거죠. 크고작음도 있고 예쁘고 못남도 있어요. 그런데 이 파도가 생기게 되는 이 바다에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를 평등지라고 해요.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과 크기로 수없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정신은 색깔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죠? 네모납니까? 몰라요. 그렇지. 그게 정답이에요. 몰라요.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모양도 없습니다. 색깔도 없어요. 하지만 모든 생각을 다 일으키고 모든 색깔을 다 봅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이진미의 봄 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성스러운 말을 곧잘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이런 무지한 사람은 결코 저 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없다.

세계는 나가 없다. 나가 없으면 무상한 것이요, 무상하면 괴로운 것이며, 만일 괴로운 것이면 그 일체는 나가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 마땅히 이렇게 관찰하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아마 이분께서는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 1호.
2: 선재 스님.
1: 네, 선재 스님 제자이고요.
3: 수행과 사찰 음식을 따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행을 완성해주는 최고의 조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1: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오, 진짜 재밌는데요. 이렇게 인상을 주면서
2: 진짜 궁금한 게 사찰 음식에서 이렇게 뭔가 재료를 때려서 하는 조리법이 있는 건가요?
3: 아주 즐겁게 이렇게 두드리는 재미를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 깊이가 남다르고
1: 네. 정말 남다라요.
3: 먹는 즐거움?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에서 채공을 살면 지혜가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의 배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하고 저는 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했던 음식이 사절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내면 안 돼요. 복잡한 인간 세상에 종교를 한 개 더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가르친 어떻게 다른 종교들하고 차별성을 띄고 있을까,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현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나산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정 두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손민아 씨의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1: 네, 라이브로 불러주신 노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 제목은 아이러니라는 노래인데.
0: 네, 아이러니.
2: 그냥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잊고 싶은데.
0: 네.
2: 그 마치 3일도 안 돼서 막 그냥 다시 또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아... 막 이 사랑이 나도 이게 막 뭔가 아이러니하다.
0: 네, 그런 작심삼일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1: 네네네. 오, 잊고 싶지만.
2: 네, 너무 잊고 싶지만 않았는데. 잊는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네. 잊지 못하는 그런 내용의
1: 가사에, 네. 네. 불러주신 노래의 가사를 보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네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손민아 씨의 작심삼일은 뭐가 있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다이어트겠죠.
2: 다이어트.
1: 아유, 지금 열심히 지금.
2: 오늘은 나 꼭 야식 먹지 않겠어 하고 네. 3일도 안 돼서 나 목 이거 다 뭐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하면서 먹고.
0: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네,
1: 내일부터 해야죠.
2: 그게 지금 10년이 네. 가까이 됐습니다. 네,
1: 그 내일이 모여서 3,650이 된 거예요. 예. 좋습니다. 자,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우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3: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060-800-7000번을 통해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쾌남열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에서는요, 우리 손빈아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 건데요. 평소에 팬분들과 영상통화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2: 아니요, 한 번.
3: 없으세요? 네.
1: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2: 네.
1: 오, 그래요? 와.
3: 이게 팬과 가수는 어떻게 보면 닮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2: 네네.
3: 우리 팬분들의 성향은 어떤 편이신가요? 우리 빈아 씨와 어떤 티키타카가 잘 되는 편이신가요?
2: 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뭐 팬분들이 가수 닮는다 막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팬분들을 저희가 약간 닮는다라고.
3: 그렇죠. 서로.
2: 네. 그래서 팬분들께서 항상 막 좋은 일 해주시고 항상 그 현장이나 이런 데서 막 이 질서정연하게 쫙 네, 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결국 가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가수가 팬분들 닮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1: 저도 이제 현장에서 네. 우리 팬클럽 여러분들을 많이 뵙잖아요. 근데 네. 저도 어차피 친하고 다 아니까 저한테 아유 우리 가수님 좀 잘 좀 봐주세요 하는데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빈아가 저를 잘 봐줘야 됩니다. 예, 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 네, 저도 열심히 뭐 친하게 진행했습니다 이러고 나오는데 네. 그만큼 또 심성이 너무 고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3: 맞습니다.
1: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어떤 팬분들과 만나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 만나볼 팬분은 이분입니다.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네, 제가 사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지호님의 사연입니다. 퇴사를 하고 꽤 오래 방황을 하다가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간도 돈도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도 제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들은 잘만 찾아가는 것 같은 삶의 방향이라는 책을 나만 뒤늦게 뒤적거리는 느낌이었달까요? 이미 친구들이 가는 길과는 너무 멀어졌고 홀로 나침반을 들고 제 길을 걷고 있는데 아 이게 맞나 하고 좌절할 때쯤 Keep going을 외치며 나타난 신인류 야생의 손빈아. 네. 원래 팬이 되는 건 순간이고 사고 같은 거라고 하던데 정말 입덕은 순식간이더군요. 내가 걷는 길은 내 확신만이 비빌 언덕이라고 힘주던 저만의 믿음이 흔들리던 때 빈아 씨가 그리고 빈아 씨의 노래가 저의 복잡한 마음을 씻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 갈 길을 의심하는 대신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진입해서 뚜벅뚜벅 잘 걷고 있답니다. 제 인생의 덕질은 10년 전 끝났다고 확신을 했지만 사람 일 장담하는 거 아니라고 보기 좋게 박살이 났고요. 확신의 아이 MBTI죠. 인간이 손빈아의 공연을 놓치지 않으려고 슈퍼 2222의 삶을 벼랑간 체험하고 있답니다. 뜬금없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요. 빈아 씨는 이미 다이어트 종료 선언을 하셨지만 저는 무게 하나 올릴 때 목 터져라 노래하는 손빈아님 생각, 횟수 하나 추가할 때 다이어터 손빈아 씨의 비주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정신 붙들고 좀 더 열심히 살고 싶어진답니다. 빈아 씨가 경연에서 선빈아가 된 지 꼭 1년이 지났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분명히 정상에 닿는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던 1년 전 인터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빌려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고마워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버텼던 손용빈 덕분에 저도 손빈아라는 선물로 작고 큰 일상을 지탱하고 있거든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사연의 주인공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네, 우리 손빈아 씨와 인사 나눠주세요.
4: 자기 안녕.
1: 오, 이렇게 또 전월적으로.
3: 아이고,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원래 또 어떤 음악 취향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비나 씨를 만나.

0: 보면 음악 취향이 완전히 바뀌셨다고.
1: 네, 10년 전에 끝났다고 하셨는데 다시 손미란 씨께 입덕을 하셨습니다.
2: 저는 원래 음악 목록에 여자 아이돌, 여성 보컬, 그러니까 남성 아티스트 재생 목록이 없었어요. 미란 씨 같은 저음에 그런 성향이 좋은 남성 보컬, 정글 보이스 그런 분은 전혀 없었는데 제가 입덕을 한 지가 이제 2타치가 됐거든요.
0: 네.
2: 랜덤 재생을 하면 홍길학교 트로트가 아니면 홍길학교 커버곡 말고는 나오질 않아요, 지금.
0: 아니, 보통 이제 이런 거를 덕통사고라고 하잖아요.
3: 네, 덕통사고.
0: 예. 아니, 그렇게 사고가 난 계기가 어떻게 돼요?
2: 갑자기 2월 20일 금요일 밤에 그 사랑아 부르셨던 인스타트롯 3 팀전 대장면 영상이 제 알고리즘에 뜬 거예요.
3: 네네네.
2: 그걸 다 재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알고리즘이 연관된 것들이 계속 떠서 예능도 보고 공연광도 보고 여러 가지 영상을 다섯 개 정도 봤는데 그냥 그 순간 인정했어요. 입덕했구나.
0: 6월 입덕의 달이네요. 네. 원래 호국 보훈의 달인데 네. 손미란 씨에게 빠진 달로. 예. 그리고 또 우리 손미란 씨한테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3: 네, 네, 네. 예.
0: 자, 이렇게 만나셨으니까 직접 한번 여쭤보시죠.
3: 네.
2: 오늘 사실 물만두 손미란 씨 놀리러 왔거든요.
3: 아,
0: 물만두. 물만두?
3: 네.
2: 아, 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눈물이 많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잘 아니라고 하셨는데 엄청 우시더라고요.
3: 네. 아니, 이게 원래 이게 눈물이 많지는 않았고요. 네. 이게 저도 어떻게 보면 이 경연을 하면서 저의 그 숨겨져 있던 그런 감정들이 막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울음 눈물이 없기로 정말 유명했거든요.
0: 네.
3: 아무리 슬픈 거 봐도 왜 이게 슬프지? 왜 슬퍼? 막 하면서 이 정도로 그래서 항상 노티냐고 맨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경연을 하면서 좀 더 제 감정이 솔직해졌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저는 이게 슬픔이 많지만 그 표현을 잘 안 했거든요.
0: 그렇죠.
3: 네. 근데 이제 경연하면서 이제 막 그 감정들을 이제 막 참지 않고 다 표출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만두라는 별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0: 보통 그 네. 이제 주량도 그렇고 눈물도 그렇고 총량이 있어요. 네, 총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물 콧물 쭉쭉 나올 거예요.
3: 아.
0: 보세요. 저도 이제 눈물 나오기 시작했어요.
3: 아.
0: 그래서 혼자 드라마 보다 울어요. 네. 많이 울 거예요.
3: 좋습니다.
0: 아. 자, 마지막 질문 주시죠.
2: 마지막 질문은 제가 얼마 전에 기나님 공연에 갔다가 기나님이 앞을 지나가셨는데 향수가 엄청 강하게 끼치는 분이요. 그래서 한 번 맡았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다른 곳에서 맡아도 그 향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향수 취향이 되게 궁금했고요.
1: 향수 취향. 아, 저는 네. 저도 아까 안으면서 향이 되게 좋다.
0: 네. 그 세탁소 냄새 나는데.
3: 잠시만.
0: 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 통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고 네. 마무리하시죠.
3: 네.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하고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항상 좋은 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아, 네. 네.
0: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고마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건강하세요.
1: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두 번째 사연 정다빈님의 사연입니다. 언니와 함께 손미나님을 좋아하는 20대 자매 팬입니다. 저희 자매는 만나기만 하면 비나님 이야기하느라 참 바쁜데요. 다른 주제로 시작해도 결국엔 마지막은 비나님 이야기로 끝나 저희끼리도 웃을 정도랍니다. 나가다 노래를 듣다가도 이 노래 비나님이 불렀던 거잖아 하면서 동시에 말을 할 만큼 푹 빠져 있어요. 이렇게 저희 자매는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도 늘 비나님의 이야기를 하며 또 비나님의 노래를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영상 통화를 통해 직접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접 이야기 나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자매분들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손빈아 씨의 팬이 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2: 저희 엄마가 트롯을 엄청 좋아하셔서
1: 네. 어머니께서
2: 미스터 트롯 3를 엄청 챙겨보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옆에서 같이 챙겨보다가 이걸 너무 잘하시는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외모가 너무 튼튼하셔가지고 그때부터 팬이 돼서 지금까지 응원하고 있습니다.
0: 빈아 씨의 그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 한 개만 골라야 되는 건가요?
0: 그러면 뭐 세 개 정도까지만 양보할게요, 저희가.
2: 사실 매력을 얘기하지 않으면 방송이 끝날 때까지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네. 한 세 개만 꼽자면 일단 첫 번째로 네. 노래는 완벽하시고요. 칭찬은 손빈아가
0: 그렇죠.
2: 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고 두 번째로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얘기가 배우해도 되겠다.
1: 배우해도 되겠다.
2: 배우상이세요.
0: 배우요? 그렇죠.
2: 네.
0: 배우 말고요. 배우상 말고요. 배우.
2: 액터. 네. 배우.
0: 네, 배우.
2: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팬분 만나면 늘 지어주시는 웃음이 있어요. 딱 얼굴 마주치면 평평한 눈웃음을 지어주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너무 잘생겼습니다.
1: 그러면은 배우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혹시 연기, 표정 연기 보셨을까요?
2: 네, 봤어요.
1: 어떤 장르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2: 당연히 저는
1: 멜로요.
0: 멜로. 아, 저 별로요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 멜로. 아, 멜로.
1: 네, 멜로. 아.
0: 한 번 더 보여주세요.
2: 아, 멜로요. 네, 서운했어요.
0: 대사, 멜로?
1: 네, 멜로.
0: 아, 어떻게 그래? 멜로 대사까지. 네.
1: 남주와 네. 여주?
0: 사랑 웃기지 마. 돈을 잡으세요. 이것만 해주세요.
2: 삼각관계로 해주세요.
1: 삼각관계로.
3: 삼각관계로? 네. 어떻게 해야 되지?
1: 그 두 분이 이제 성민아 씨를 좋아.
0: 그러면 요런 데서 어때요? 네. 난 너희 둘 다 가지고 싶어. 요로 탁 멋있게 남겨갈게. 내가 다 보면서.
3: 네. 이렇게 보면 되나요?
0: 너네 둘 다 내 거야.
3: 너희 둘 다 내 거다.
0: 대패 좀 주세요. 좀 짜는 게.
1: 아, 근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0: 네. 네.
1: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2: 좋아요.
1: 좋으셨어요?
2: 네.
1: 그러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으십니까?
2: 100점!
1: 우리 손빈아 씨 노래 중에 어떤 걸 좀 또 좋아하시나요, 두 분은?
2: 저는 나를 살게 하는 사람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0: 금잔디 선배님의.
1: 그러면은 네.
2: 팬미팅 봤을 때 불러주셨는데 그 물만두 이를 흥선하시면서 불러주셨는데 진심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유튜브에서 매일매일 돌려보고 있습니다.
1: 또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손빈아 씨의 연기가 두 분께 소중한 추억으로 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너무 부끄러워.
0: 아, 좋습니다. 와,
3: 자, 땀이 지금 엄청나게
0: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고.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전화 연결 세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궁디가 소개해 주시죠.
4: 네. 저는 26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유현주입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연예인을 좋아해 본 적도 살면서 트로트를 접할 일도 없었는데요. 우연히 미스터 트롯 3 손빈아 가수님의 가버린 사랑 노래를 듣자마자 노래에 반해서 팬카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손빈아 가수는 제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손빈아 가수님의 환하게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한 번 더 참으며 웃으며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즘 저의 가장 큰 행복은 콘서트장이나 행사장에서 손빈아님 노래에 맞춰 소리도 지르고 신나게 노는 거랍니다. 내성적이고 집에 있기만 좋아하던 제가 성격도 밝고 외향적으로 바뀌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시고 저희 곁에서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사연 주셨습니다.
0: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두 분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5: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준 선생님이에요.
0: 아, 여기. 아, 잠깐만, 뒤에 지금.
5: 차! 차 무대가 해놨음.
0: 오, 너무 이쁘게 꾸며놓으셨네요. 네. 진짜 보라색 그냥 별. 네. 별에 계신 그런 네. 느낌이에요.
4: 네. 맞아요. 별이 빛나고 있네요. 네. 우리 손빈아 씨.

0: 그게 일단 매력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상감, 따뜻한 마음씨.
1: 아, 맞아요.
0: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너무 자신있었잖아요. 그리고 힘들 때 너무 섹시하시고.
2: 응?
3: 섹시함.
1: 네.
2: 섹시함.
1: 자상함, 섹시함. 다 정함.
2: 네, 다 정함.
1: 좋습니다.
2: 네.
1: 근데 지금까지 비나 씨가 정말 레전드 무대,
2: 네.
1: 멋진 무대를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이 무대가 넘버원이었다. 최고의 무대다라고 생각하는 무대가 있으실까요?
0: 최고의 무대는 나를 살게 하는 사람 그냥
1: 되게, 되게 잘 부르셨나
0: 보네.
2: 팬분들이 좋아하시네요.
1: 굉장히 아까 또 스트레스를 푸신다고 하셨잖아요, 공연장에서.
2: 네.
1: 비나 씨 안무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땡큐 한번 가볼까요?
2: 하나, 둘, 셋.
0: 땡큐, 땡큐, 땡큐. 당신, 당신, 그냥 I love you. 땡큐,
1: 땡큐, 땡큐.
0: 나만 한 번의 사람.
1: 아우, 감사합니다. 히트곡이에요, 히트곡. 노래 너무 쉽고, 안무도
2: 네.
1: 너무 쉽고.
4: 또 마지막으로 우리 비나 씨와 인사한 네. 말씀 나눠주시고요.
5: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빛나는 별이기보다 저는 저희 팬분들이 더 빛나는 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평생 저랑 사랑하면서 평생 아름답게 제 곁에서 빛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네, 사랑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1: 건강하시고 오래도록 우리 비나 씨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혼자 빛나는 별이 없잖아요.
2: 맞습니다.
1: 누군가가 비춰주기 때문에 네.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다 그렇게 팬분들께서 이렇게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5: 네,
1: 우리 모두 감사함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2: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손비나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쾌남 라이브 톡 진행해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인연 쭉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2: 비나 씨.
5: 네.
2: 비나 씨는 평소에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5: 저?
2: 뭐 이렇게 검색이나 이런 거 많이 해보시는 편이신가요?
5: 검색은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제 노래 모니터 할 때 네. 빼고는 거의. 네.
1: 야, 그러면 이번 네. 코너는 굉장히 좀
2: 난관에
1: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2: 네.
1: 자, 지금부터는 비나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 네.
1: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손비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모아서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쉽진 않을 거예요.
5: 네.
2: 이름하여 손비나 퀴즈! 네, 문제를 잘 들어주시고 비나 씨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이 코너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게
5: 네.
1: 손비나 씨가 정답을 맞힌 만큼 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5: 오.
1: 자, 손비나 퀴즈가 총 다섯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중 손비나 씨는 정답을 몇 개나 맞출 수 있을지
2: 네.
1: 예측해서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맞춰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손비나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를 선물해 드릴 거예요.
5: 오.
1: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빵개를 맞춘다고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손미나 씨가 한 개도 못 맞출 것 같다 라고 써주시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5: 오.
1: 예. 다섯 개 다 맞출 것 같다 그러면 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2: 네.
5: 예. 그럼 이제 맞추면 다 상품 다 드리세요.
1: 예. 근데 보통은 절반은 기본적으로 다 맞추거든요.
5: 하나도 못 맞춘 사람도 있나요?
1: 예. 아, 참 이게 하나도 못 맞춘 사람 없는데 아무래도 오늘 나오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 자,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2: 손미나 씨 준비 되셨죠?
5: 네.
2: 자,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5: 네.
2: 실제 기사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5: 네.
2: 여기에 들어가는 초성에 들어가는 낱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비읍은 아닌 것 같아서 라는 실제 기사입니다.
5: 비읍은 아닌
2: 네.
5: 것 같다고요?
2: 여기서 손미나 부 아버님께서 가수 장려 이후에 폭소.
5: 아. 네. 공부.
1: 오.
5: 공부.
2: 오. 정답입니다.
1: 오. 네. 자. 정말 고민도 안 하고, 이건 네. 본인도 공부도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네.
5: 아니, 제가 살면서 아닌 것 같은 거는 저거밖에 없을 거예요.
1: 아, 근데 저는 그래요. 공부가 네. 싫어서 노래가 더 좋은데, 노래를 네. 하려면 또 공부를 해야 돼요.
5: 그쵸.
1: 공부를.
5: 아,
1: 아니, 참 아이러니한데.
2: 아니, 되게 머리가 되게 좋으실 것 같으신데, 공부를 잘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학창시절에? 성적이 어땠을까요?
5: 성적은
2: 네.
5: 초반에는 좀 잘 하다가
2: 네.
5: 점점 흥미를 좀 잃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노래에 이제 빠지면서부터 좀 멀리 했던 것 같아요.
1: 사실 똑똑하다고 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0: 관심 분야가 공부 학문일지 노래일지 운동일지 다 다른 거죠.
1: 네.
0: 운동 선수도 진짜 똑똑해야 돼요.
1: 맞아요.
0: 왜냐면 머리로 하는 거예요. 공부 좀 해요. 자, 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1: 네. 맞췄다.
2: 자, 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0: 아, 이게 어렵다.
2: 다음 중 더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어떤 영상이었을까요? 연목 대 낙목.
0: 오, 네, 확실히 연모 부를 때는 풍채가 있네요.
2: 아,
0: 네. 아우, 정말 아, 이렇게 말라.
1: 아니 이렇게 보니까 티가 나네요.
2: 확실히 티가 나요.
1: 거의 트롯 황소.
2: 네.
1: 와, 그러네. 진짜 티 나는 거야.
0: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영상으로 알고 있는데 네. 둘 중에 어떤 영상이 단 1회라도 조회수가 네. 높을지 네.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1: 네.
2: 어떤 영상일까요?
0: 그리고?
1: 네.
0: 바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1: 연모 영상.
0: 연모. 아, 연모. 322만에.
2: 거의 뭐 한 두 배가 훨씬 넘는.
0: 아,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는
1: 네.
0: 몇만 정도 차이가 났어야 되는데.
1: 네, 맞습니다.
0: 자, 두 번째 문제까지 쉽게 갔어요.
2: 자, 다음 문제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빈아 씨의 SNS 게시물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손빈아의 SNS에 오유진 씨가 남긴 댓글은? 무엇일까요?
0: 약간 몽골 장수 딸 같아요. 너무 건강해
2: 자,
0: 보여.
2: 힌트로
1: 네.
2: 딱 한 글자를 남기셨다 합니다.
1: 한 글자요?
2: 네, 딱 한 글자. 네.
1: 딱 한 글자?
2: 네.
0: 설마 쉣?
1: 웩? 웩인가?
2: 웩은 아니겠죠.
1: 와, 인스타. 네. 야.
0: 이거일 수도 있겠다. 네. 젊은이들이 쓰는 말. 헐?
1: 헐? 헐?
0: 그 젊은이 쓰는 말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허리, 젊은이가 아니구나. 아니구나.
1: 왜?
0: 본인이 왜? 더 젊잖아요, 저보다.
1: 아니,
0: 맞추셔야죠. 자, 정답 맞추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1: 헉.
0: 헉. 헉. 가보겠습니다.
2: 헉.
1: 네?
2: 네?
1: 아!
2: 네?
0: 아!
1: 아,
0: 왜, 네? 약간 왜 때문이죠? 약간 네. 이런 거죠. 아, 이해되네요.
1: 네?
2: 아. 제가 남기는
0: 아, 저도 만약에 댓글을 단다면 응?
1: 응?
0: 응? 이라고 다 할 것 같긴 해요.
2: 예?
1: 아까 셋 누가 하셨잖아.
0: 아니 그러니까 셋이라고 셋.
2: 셋. 아, 하나 둘 셋.
0: 예. 셋째 딸 같다고.
2: 아.
0: 셋. 오우 셋. 셋. 셋. 외국인 발음으로.
2: 우리 손빈아 씨가
0: 굉장히 건치인데
2: 굉장히 건치예요. 네, 지금 이를 활짝 드러내고 웃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시거든요. 자, 여기서
1: 찾았어요.
2: 다음 중 손빈아의 미소가 아닌 것.
1: 네.
0: 잠깐만, 저 4번의 웃음은 참 가식적인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2: 네. 5번.
0: 아닌 것이요?
1: 역시.
2: 네, 5번. 네.
1: 역시 예상이 맞았어요.
0: 우리 진짜 나머지 다 손빈아 씨였어요?
2: 네.
0: 그럼 4번 가식적이라고 했던 거 편집해주세요.
2: 네. 벌써 생방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0: 너무 이렇게 이래가지고 미안합니다.
1: 저 때가 저희 화보 촬영할 때였어요.
0: 다 기억이 나요 이게?
1: 네, 4번이 그 화보 네. 촬영하고 있을 때
2: 네.
1: 저희 그 잡지 촬영인데
0: 근데 이빨이 너무 이쁘다.
2: 웃는 게 예, 웃는 게 너무 예.
1: 어떻게 알았냐면 앞니가 달라요, 5번이.
0: 5번이
1: 너무 가지런하잖아요.
2: 가지런하네요. 손민아 씨도 굉장히 가지런합니다. 굉장히.
0: 저는 4번이 화질이 너무 좋아서.
2: 네.
0: 예. 네. 틀린 줄 알았어요.
1: 3번은 진짜 거의 틀린데.
0: 그러네요. 오.
2: 네.
0: 아, 좋습니다. 이런 네. 디테일한 문제까지 잘 맞추시고. 지금 네 문제 중에 세 문제 맞춘 거예요? 와.
1: 진짜요?
0: 엄청 많이 맞추셨네. 자,
2: 다음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문제. 자,
2: 다음 중 손민아 영상에 달린 댓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댓글에 손민아 씨 영상에 달린 댓글이 아닌 것. 1번, 노래가 아니라 영화를 한편 본 느낌입니다. 목소리도, 발음도, 감정까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자, 2번. 앞으로 한반도를
0: 맞는 말인데.
2: 탄생한다.
1: 야.
2: 오.
1: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없는 것 같은데요?
2: 저도 다 네, 맞는 것 같은데요?
0: 2번도. 것
1: 같긴 합니다.
2: 네.
1: 네. 없을 수도 있나요? 무조건 하나는 있는 거예요.
2: 무조건 하나는 있죠.
0: 2번 네,
2: 하나 한 개입니다.
0: 그거 2번도 네. 그 있잖아요. 뭐 이거 뭐 네. 땡큐인데 뭐 0번. 나는 국민뿐이야 손빈아 뭐 이렇게 전거성으로 써도 되고.
2: 그러니까요.
1: 그 댓글이 있었던 것 같기도 네. 하고.
0: 근데 댓글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리니까 이 네. 문제는 진짜 약간 찍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2: 네.
0: 자. 정답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3: 5초

0: 드리겠습니다.
1: 자.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요?
0: 4, 1, 3,
1: 2번.
0: 2번.
2: 2번.
1: 아, 2번.
0: 와, 좋습니다. 정답.
2: 과연?
1: 2번. 아, 형 영상 댓글이었네요.
3: 콕콕콕콕 찍어주세요. 자리야. 내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
1: 아, 그러네.
0: 아, 그러네.
2: 저는 땡큐도 굉장히 이게 네. 귀에 쏙쏙 박히잖아요. 그래서
1: 맞아, 맞아.
2: 저는 땡큐도 성원성으로 진짜 쓰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4: 저는 2번이라고 생각 못해요.
0: 저 아까 계산 바로 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제가 지금 대한민국 트로트 가수 중에 가장 성원성 많이 부른 사람이에요.
1: 아, 그러니까 형님이 인정했으면 이거 네. 확실한 거거든요.
0: 700곡을 부르던 사람이기 때문에
4: 아, 정말 많죠. 네.
0: 웬만한 지자체 후보들은 네. 제 손을 거쳐갔어요. 네. 대한민국의 경계를 움직이는 사람이야, 내가. 아, 미안합니다.
2: 그래도 저는 네. 콕콕콕을 이을 선거송에 뭐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자, 여기까지 손미나 퀴즈를 풀어봤고요. 손미나 씨는 총 5문제 중에 4문제예요.
0: 많이 맞추셨어요.
2: 4문제. 네. 자, 4문제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손미나 씨의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손미나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미래 일기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자, 우리 40년 뒤의 네. 손미나 씨의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손미나 씨는
0: 거예요. 네. 그리고 보던 모습이니까.
1: 팬분들하고 또 이렇게 영상 통화하고 이런 일이 솔직히 진짜 쉽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추억을 또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끝곡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오늘 손미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땡큐.
0: 아, 나 이거 안 하고 가면 얼마나 섭섭하게요. 네. 진짜 꼭 듣고 싶었어요.
2: 자, 그러면 손미나 씨의 라이브 청해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몸도 마음도 건강한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손미나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쾌남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쾌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바로 춘길 씨였습니다.
1: 야, 네. 약간 트롯계 성시경 같은 느낌? 오, 잘 자요?
2: 그런 오, 오.
3: 사실 평상시에 좀 많이 저를 많이 보고 좀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2: 어, 잠깐만요. 저 녹화 끝나고 두 분의 관계는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예.
1: 그때 활동했던 그 캐릭터와 노래 뒤에 그림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쭉 길게.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 주세요.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든지 임종할 때 만약 한 부처님이나 한 보살님의 명호라도 듣거나 혹은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오묵한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죄만 아니라면 조그만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법의 즐거움은 함께 수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법의 즐거움은 함께 수행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음의 걸림이 없는 것이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 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암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0: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스님. 인도에서는 우리 한 종단의 큰 스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행고대에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님.
2: 오늘 아침 새벽에 풀밭에 걸어가면은 이슬이 많아가 막 옷이 젖거든. 그 이슬을 갖다가 이제 막대기로 가지고 털면서 지나간다 이거라. 지나가면은 옷이 안 베릴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자꾸 지팡이가 이슬 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걸어 끝내는 수가 많아. 근데 태양이 떠버리면 일체에 다 없어져 보는데, 태양이 뜨는 것이 이제 비교하자면 깨달음이라, 도노라. 한번 깨달아보면 그와 마찬가지라.

0: 하나, 둘, 셋, 파이팅!
1: 네, 좋습니다. 네.
2: 저는 1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다 했어요.
0: 어떻게 하면 출가하는지 진짜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가루공명이라는 걸 한다네? 갑자기 호흡을 식을 하라네? 가만히 새 새끼를 다 먹던 놈이?

0: 안녕하세요. 송산
1: 일각
2: 지영순이며의
3: 2판 4판
0: 반갑습니다. 네, 2판 4판 또 시작이 되었군요.
2: 같이 사니까 오랜만이란 말도 못 하겠네요. 오랜만이에요. 해야 되는데.
0: 그렇죠. 네, 같이 사니까 매번 보고 있으니까.
2: 뭐 네. 아침마다 얼굴
1: 이렇게 생각을 모아보는 시간은 또 오랜만이다.
0: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우리가 차 마시면서 항상 뭐 얘기도 많이 하니까.
2: 밥 먹으면 맨날
1: 커피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근데 우리는 그래도 무언 중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 각자 오랜만에 보면 공양 이후에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이제 솔직히 뭐 수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동안 근황과 있었던 일 그리고 내일 모레 있을 일 이런 거 얘기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
2: 결국엔 그것도 수다죠.
1: 그런가요? 예. 네.
0: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이제 그거 가지고 놀리고. 네.
2: 그죠. 잔실수 있으면 착 잡아가지고 한 번씩 이야기도 하고.
0: 그게 뭐 소소한 재미죠. 네. 자 오늘 2판 4판 함께 이렇게 또 수다 나눠볼 주제가 아 이게 뭐지? 누구나 가슴속에 사식사 하나쯤은 품고 산다. 이런 주제가 왔네요. 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스님들의 퇴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혹시 엔잡러라고 아세요? 엔잡러.
2: 투잡까지는 내가 들어봤죠.
1: 네,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직업이 여러 개다. 네, 직업이 여러 개다.
0: 아 그렇죠. 저는 엔잡러라는 뜻은 무슨 말인지 몰랐었고 많은 직업들을 하는 사람.
1: 그렇죠. 네.
0: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
1: 그렇죠.
2: 주업이 있으면 이제 부업을 이제 몇 개를 연달아 뛰는 건데 저도 몰랐는데 이제 형님이 그 속가의 형님이 그 교사거든요. 네. 근데 교사 스님이라고 할 뻔했네. 교사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딱 그거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별도로. 뭔가 뭐 EBS에 뭘 넣어가지고 추가로 한다거나 우리 형님은 뭐 블로그 운영도 하고 아니 뭐 그런 거를

0: 딱 하나만 하지 않고 뭔가를 더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게 뭐 N잡러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1: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다.
0: 그렇죠. 그걸 통해서 조금 수익이 나게끔 하는 그거이지 않을까. 사실 잘은 몰라요.
2: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스님들도 이제 그게 예전에는 하나만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지만은 이제 시대가 스님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보면은 방송도 하고.
1: 그렇죠. 학교도 다니고.
2: 예.
0: 학교는 근데 사실
1: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0: 조금 애매해요.
1: 아니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엔잡이
2: 그러니까
1: 되는
2: 꼭
1: 거지.
2: 직업, 돈을 버는 직업을 뜻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주 업무, 맡은 업무 가운데 학생이면서도 또 스님이기 때문에 방송도 하고
0: 기도도 하고
2: 또, 그렇죠. 예. 그 천도제도 지내고 예불도 하고.
1: 그러네.
2: 예. 그런
1: 여러 가지를 하고 있네.
2: 스님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2: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송산 스님을 위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1: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 비하면 뭐 아직 부족하고 그렇게
2: 네.
1: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더 이제 어렸을 때뭐 지금도 젊지만 여러 가지를 많이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2: 네네.
1: 집중도 안 되고 해서 뭔가 놓치게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줄여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불자임들도
2: 네.
1: 예, 사회에서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 하다가 아 이제는 그만 정리를 해야겠다 싶을 때 도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을까 해서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2: 네.
1: 싶어서 이 주제를 갖고 온것 같아요. 근데 먼저 일각 스님, 지영 스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지영 스님?
0: 아침에 전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 이게
1: 예불하고
0: 그렇죠. 그냥
1: 뭐
0: 간벽하게 예불하고
1: 간단간단하게
0: 학교 갔다가 오면은 씻고 허질러서
1: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0: 그렇죠. 이것 때문에
1: 그 댓글 보세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하잖아요. 그 내가 밑에 댓글을 친절하게 썼다고. 제가 지영 스님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썼단 말이에요. 스님이 그렇게 하면 또 내가 욕먹는다고.
0: 아니, 학교 갔다가 와서 씻고 그냥 과제 있으면 과제하고 잤다가.
1: 방송도 이렇게 하고.
0: 그렇죠. 방송도 예, 매일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매일 하는 거는 결국엔 그거죠. 일어나서 기도하고
1: 학교
0: 학교
1: 가고.
0: 갔다 와서 씻고 과제하고 자고. 이게 제 일과죠.
1: 이것 때문에 또
2: 저도 이제 이제 법회 때 절에 사니까 뭐 관음제 무슨 제일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 법회 이런 것들도 참석을 하는 기본적인 걸 하면서도 또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러 방송국에 갔다 올 때도 있고 또 이제 2주에 한 번씩 전남 보성에 이제 은사 스님 뵈러 갔다 오고 뭐 강의도 하고 뭐또 정회사에서 강의가 있을 때는 강의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1: 또
2: 이제
1: 2판, 4판도
2: 아
1: 촬영하고.
2: 그렇죠. 제일 중요한 예, 제일 중요한 이제
1: 그렇죠.
2: 2판, 4판도 촬영을 하니까 이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1: 뭐 유학생하고 저하고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가끔씩 과할 때가 무리가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부작용,
2: 그렇죠.
1: 번아웃이 올수 있다 이거겠죠. 그래서 우리 일각쌤이나 지영쌤도 가끔 일이 몰릴 때면 번아웃이 올 때가 있으셨어요?
2: 저는 이제 사실 그 하루 일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하루 일과가 뭐 어떤 목표를 위해서 계속 쏟아부어서 몸과 심신이 지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연말에 번아웃이 생기는 것 같아요. 번아웃이 다 탄다 해가지고 소진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증상이 이제 무기력하고 짜증도 나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게 가까운 상태가 연말에 이제 뭐 달력도 만들고 뭐 어떤 해야 되는 일들에서 동지 전후로 해서 저는 좀 바쁘고 그때 잘 넘기려고 되게 애쓰는 편입니다.
1: 청소년.
0: 저는 근데 번아웃이라는 말이 생긴 지가 별로 안 되지 않았어요. 원래 있던 말인데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건지 나는 이걸 모르겠는데 뭐야 몇년 사이에 갑자기 막 번아웃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근데 저한테는 사실 익숙한 말은 아니고 저는 별로 그 번아웃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는 게 뭔가 번아웃이라고 하면 그게 핑계가 될것 같아가지고 뭔가 짜증나면 아 내가 번아웃 왔나 보다 하기 싫으면 내가 번아웃이 와서 그래.

0: 이럴까봐 그런 말안 쓰거든요, 아예. 별로. 별로가 아니고 저한테는 안 쓰는 말이죠. 예.
1: 그러면 정말로 이제 그만해야겠다. 때려치우고 싶다. 최근에 있었잖아요.
0: 아니, 자주 오죠. 아니, 때려치우고 싶은 일이야. 수시로 찾아오잖아요.
2: 그게 뭐냐고요?
0: 아니,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그 차양 박치겠다고 주지쌤이 데리고 가가지고 그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데 나는 이제 뭣도 모르고 하겠다고 그랬다가 한 30분이라니까 죽을 맛이요. 이때는 막, 와, 때려치고 싶다.
1: 그날 5시간 일했거든요.
0: 너안 하고 잡다. 막 이러게 되잖아요. 짧게는 그 순간도 있고, 과제를 하다가도, 아니, 막 9시, 10시 사이면 자야 되는지, 그 학생들하고 저하고 생활 패턴이 다르잖아요.
1: 다르니까.
0: 그러니까 못 자겠는 거예요.
2: 조별 과제할 때.
0: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날 새벽에 막 그거 피곤해갖고 죽을 것 같고 막 그거 할 때만 이제 저녁에 안 자고 있으면서 몸에 해크 때려치우는 것이다 막이 생각도 들었다가 그건 순간은 자주 오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게 내가 번아웃이 와서 이러지 않고 그냥 아따 내가 또 짜증이 났는 것 같다 그러고 넘겨버리고 이제 또 했다가 또 스님들한테 와갖고 한 번씩 찡얼찡얼 했다가 스님들 나안 하고 잡소 막 이랬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본 거죠. 근데 이제 만약 진짜 저도 소임을 봤을 때 그때는 아마 스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다가 뭔가 아무런 힘도 안 나고 그냥 의욕이 안 나요. 일어나면서부터 하루 종일. 근데 이게 한막 4일 5일 지속이 되면 와 내가 이제 좀쉴 때가 됐는 것 같다 그러고 은사 스님한테 가갖고 스님 며칠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1: 휴식의
0: 이제
1: 시간이 필요하지.
0: 환기를 한번 하는 거죠. 내가 그때쯤 되면은 와 내가 이제 애지간히 지쳐버렸는갑다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말하면 번아웃일 텐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그런 표현을 별로 안 쓰고 살았죠.
2: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그 초파일이 끝나고 각각 다른 곳에서 초파일을 세고 이제 오랜만에 와서 반갑게 이제 아 우리 대중 스님들 안색이 어떤가 이제 체크를 하려고 딱 들어오면서 얼굴을 제일 먼저 딱 봤는데 그 예를 들면 그좀 저기 기차도 타고 오고 하니까 좀 피곤해서 예를 들어서 아뭐 어떻게 톱팔 잘 세셨어요? 그러면 아유 뭐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얼굴이 안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말하지 마라. 내가 더 힘들다. 그래서
0: 당신이 한게뭐 있어요?
2: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내일 제사 내가 기제사 하나 할게. 이렇게 또 이제 노선 변경을 했던 기억이.
1: 그래요. 이게 매번 지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실제로 그 번아웃이 한번 온 적이 있거든요. 소임 보다가 와서 많이 아팠거든요. 약도 먹었었고. 근데 약을 먹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지영생과 비슷해. 이게 마음의 병일 텐데. 체력적인 것도 있지만 마음의 병인 게 가장 클 텐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야 돼? 약을 먹고 버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먹다가 안 되겠다. 그래도 머리 깎은 스님인데 다른 방식으로 이겨내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냐하면 소임을 보는 동안은 계속 이게 반복이 될 거니까.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니까 반복이 되니까 다른 걸로 조금 해야겠다 싶어서 그 전에 했던 일들이 이만큼 버려놨다면 그다음부터 줄이기 시작했거든. 아, 줄여야겠다. 지금 내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거는 줄일 때다. 해서 줄이고 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저 예민에게 이렇게 막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하나 부족해도 그냥 넘어가야겠다 하고 나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자님들께서도 직장 다니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게 정말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스님들께서 조언이나 이런 것들, 좋은 말씀, 부처님 말씀이나 뭐 이런 것들 있을까요?
0: 조언하는 게 사실 좀 민망한 게 저는 보통 사회생활 하시는 분보다 아직 어려서 아니면 딱 비슷한 시기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보다 많으신 분들한테 그런 말을 하기는 조금 사실 민망해요. 저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제 나이 또래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아이 그 직업을 가졌을 때그 하고 싶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원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는 하기 싫은 일이 되는 거고.

0: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냥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무엇을 해서 갑자기 즐거운 일로 바뀌겠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 그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원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저는 그런 경향이
1: 그
0: 강한 것
1: 지영 선생님
0: 같아요.
1: 가끔씩 하는 말 있잖아요. 인생 고다.
0: 그렇지.
1: 학교 갔다 와서 그런 말한 번씩 하거든요.
0: 그죠?
1: 네.
2: 왜 학교 갔다 와서 그럴까?
0: 삶은
1: 본인
0: 고요.
1: 힘드니까. 저기서 스님 못 보셨죠?
2: 네.
1: 저기서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그럼 세상 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밖에 이렇게 손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거든요.
0: 근데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이번에도 조별 과제 하면서도 처음에는 이제 대학생활 제가 처음 해보잖아요, 저는. 남들도 뭐 대학생활 두번 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대학생활을 하면서 개인 과제만 위주로 하다가 팀을 짜서 하는 건또 처음인데, 이게 해보니까 되게 좀 불편한 거예요.
1: 안 해봤던 거랑 그러면.
0: 저하고는 이제 생각도 많이 다르고, 어쨌든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하니까 의견 제시하고 또 기다렸다가 또 의견 받고, 조율하는 게 너무 이제 지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거의 이제 끝까지 치달라가지고 또 주지생 붙잡고, 이것이 무엇이냐, 교수님은 또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또 이렇게 했다가 열이 끝까지 올랐다가 애들 만났을 때는 또 이제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저 친구들하고는 그 나이 차이도 좀 나고, 그리고 나는 수행자니 내가 여기서 화를 내는 것이 맞냐, 또그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좋은 말로 이제 표현했을 때또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 나쁜 놈은 별로 없는 것이요, 이러면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또 괜찮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초파일쯤이 되니까, 아, 초파일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지 또 과제는 쌓여있고 또 열이 치솟아오르는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것도 결국 해프닝이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1: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지니까
0: 그렇죠.
1: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이제 다만 마음이나 몸이 좀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맞춰서 우리 부자님들께서 본인 상태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저는 그렇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더 어렸던 시절에 소인을 봤을 때는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무조건, 예전에 스님 저 처음 봤을 때 무조건 하게 만드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고수하다가 이제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려고 하는 의욕은 넘치는데 몸이 안 되니까는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조금 맞춰서 했거든요.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안 되는 거는 옆에 스님한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하든지 해서 상황에 맞게 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안될수 있죠. 일반 부처님들이.
0: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라고 보면 결국에는 내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하냐.
1: 그렇지.
0: 왜냐면 스님을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일을 했을 때막 지치고 짜증이 나면은 오히려 일을 더 몰아붙여가지고
1: 그렇죠, 더 했죠.
0: 이걸 해결해내고 말이라, 해결했을 때 성취감으로 이제 모든 게 해소가 되는 그런
1: 맞아요.
0: 느낌에 가까웠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반대 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아, 힘든 일이구나, 내가 막 짜증이 나는구나, 그러면 잠깐 밀어. 그랬다가 조금 체력이 됐을 때 다시 밀어붙여.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해결이 되네,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향도 있고.
1: 방법이
0: 결국에는
1: 틀리네. 네.
0: 본인이 본인의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 거죠.
2: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정에서 와서 송산 스님한테 이제 약간 그 지적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 제가 약간 너무 예스맨인 것 같다. 예, 너무 벌려놓는 것 같아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그 정도 일을 하려면은 건강 관리와 스케줄 관리의 계획이 필요했던 거죠. 스님은 입장에서 답답해서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셨지만은, 받아들인 제 입장에서는, 나는 늘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봉합사일도 정회사일도 강의 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면, 필요하면 해야지. 근데 그거를 여유 있게, 그 완성도 높게 해야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냥 약간 이상이 좀더 앞섰던 그런 느낌.
1: 좋게 말씀드리면 다 해드리는 거지. 근데 이제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저는 다할 수도, 하면 좋은데, 거기서 이제 완벽하게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 번씩은 얘기를 드렸거든. 왜냐하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스님이 일각

0: 선생님이 지쳐 보이는 거 하고 나서 지쳐가지고 아프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좀 그런 것들을 스님이 적절하게 조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못하는 거는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했다가 탈이 났으니까 걱정이 네.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위태위태해 보이더라고요. 아파 보이니까.
1: 아니 실제로 그 얼마 전에 우리 일각 스님께 그 별명 중에 하나 그거였잖아요. 감기 왕자라고.
2: 왜 1년 365일?
0: 1년 365일 감기만 걸려고.
3: 맞아요. 겨울 왕국에.
0: 여름인데 꼭.
3: 겨울 왕국에 그 왕이 계승 1수니까 감기 왕자예요.
0: 그러니까.
3: 제가 겨울 왕국의 왕이 될 상인가.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돼서 네. 이각스님께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각스님도 지금은 조금 이제 상황 보시고 하시는 네. 것 같아요.
3: 그렇게 해서 이제 아, 받아들일 부분은 제가 또 아, 그렇게 보이는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도 맞으니까. 그래서 조금 계획을 세워서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 걱정이 되거나 내가 모르는 나의 건강이 상태가 안 좋게까지 내가 그렇게 모르고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이제 아닌 거는 양해를 구하면서 이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얘기도 하고 또 계획도 더 세우고 그렇게 방법을 취했던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는 냉정하게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하면은 밤을 새서라도 하는데 그때는 약간 어떻게 되냐면은 5분이든 10분이든 그러니까 일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어느 시간까지 그 일을 해내야 돼. 그 내가 완성도 있게 못 해낸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일이 어떤 성향인가에 따라서 필요하면 도움도 요청하고 하면서 그때 정말 쪼개서 10분 쉬었다가 하고 이렇게 해도 하는데 그렇게 할 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만두지 않는 게 않았던 게 훨씬 낫더라고요. 내 자신을 과대평가해서가 아니라 그 일은 누구에게나 다 귀찮은 일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자기가 편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걸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을 때 또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때는 좀 집중을 해서 막 비타민도 챙겨 먹고 잠도 푹 자고 또 주변에 내가 예민하니까 혹시 말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괜찮다라는 표현으로 오히려 상대방들의 입장도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저만 힘든 거 아니거든요.
0: 맞아.
3: 연말에. 예, 그래서 그렇게 집중을 하는 편이고 그때 도움이 되는 법문이 있습니다. 연가 현각스님의 증도가에 나오는 말인데 욕계에 있으면서 선을 행하는 직연의 힘은 불 속에서 피는 연꽃과도 같아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아주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견딜 수 있는 만큼 시련을 준다.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게 기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지 않되 이 사바세계에서 육아도 하시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도 다니시고 뭐 하시는 많은 우리 불자님들이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아서 행한 이제 성근 공덕은 절대로
0: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죠.
3: 이런 희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아주 좋습니다. 네.
3: 아주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0: 워라벨이라고 하세요, 워라벨? 워라벨.
1: 들어오는 것 같죠.
2: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0: 네.
2: 뭐 그런 건가요?
0: 약간 네. 그렇죠. 일과 삶의 밸런스. 삶의 균형 뭐 이런 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니 이 부분은
0: 요즘에 왜냐하면 요즘에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쓰더라고요.
1: 엄청 많이 쓰죠.
3: 아니 이 부분은 송산 스님이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왔는데 제가 느끼기에 솔직히 스님이 계획적으로 쉬진 않아요.
0: 아 그렇죠.
3: 계획적으로 쉬진 않는데 최소한 업무는 계획적으로 하고 휴식 시간은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갖는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쉬는 거고 예. 눈 뜨고 있을 때는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2: 되게 괘씸하네.
1: 공장에 돌아가는 기계 같은 거죠.
0: 약간 그렇죠. 끊임없이.
1: 전원이 켜진 순간부터는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다.
0: 일단 어느 스위치 온 되면은 계속 움직인다.
1: 안 쉬어요, 보고 있으면은.
0: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의자에서 약간 한 10분 기절할 때가 있어요.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움직이고
1: 기계에 열을 식히는 거죠.
0: 본인 그럼 지영 선생님은 워라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세요 아니세요?
1: 저는 근데 이것도 나는 웃긴 게 나는 그 워크하고 라이프하고 왜 구분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쪽이라서.
0: 아니 이제 우리

0: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과 삶의 밸런스라는 것들이 예전에 못 살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올라가고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노동법도 바뀐 지도 제가 알기로는 오래됐고, 그러니까 하루에 주 52시간제로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그랬다는 거는 자기 자신만의 이제 그 개인적인 시간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왔다 이거죠.
1: 다 공감하고 시대적 변화는 이해가 다 되는데,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결국 이제 삶 속에 일은 포함이 돼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이제 밸런스가 이제 또 따로 잡게 된다면 일과 삶은 분리돼 있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너무 일이 싫어지잖아요.
0: 그렇죠.
1: 이거 구분짓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거는 나한테 좋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 그 삶이라고 하는 부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건데,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워라밸 굳이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럼 중요하죠. 근데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냐? 그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0: 아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면 되죠. 저희끼리 얘기했듯이 형수님이 방송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저희하고 저희끼리 얘기했지만은 포기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 그만해야 된다.
2: 하차위기.
1: 그만둘 시기야 된다.
2: 하차위기.
0: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고 오세요? 방송을 계속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두는 걸로 하는 거예요?
1: 그건 지금은 이미 스님들하고 계속 하는 걸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별 생각 안 하는데.
0: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냐고.
3: 그런 고민이 들었을 때.
1: 별로 고민을 안 해요.
0: 대단하다.
1: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 정도로까지 받진 않아요. 그거에 관해서 아 그만둘 때가 됐구나 그렇게 딱 그냥 마음의 결심만 먹고 마는 것이지 그냥 그만두는 이유도 아 이게 내 삶을 망치고 있어 이게 아니고 내가 양쪽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이게 지금 자꾸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그만두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 회의할 때도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결과물이 된 거죠.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는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1년을 했고 그리고 나는 이제 대학 생활도 있고 여기 삶도 있는데 이게 유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두는 게 맞다. 그럼 나는 이제 거기서 생각을 끊는 거예요. 굳이 그걸 또 파고들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고민을 해도 나는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막 그렇게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2: 네. 확실히 이제 그날 회의를 해봐서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대하는 그 생각이 다른데 다 각자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은 또 이제 들어보면 아, 저 스님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들긴 하죠. 근데 어쨌든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라디오도 방송을 2년 반 정도 했었지만은 재미있는 거는 한두 번이야. 네. 아,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니 정말 좋겠네는 딱 한두 번이에요. 3회차, 4회차 딱 가면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참고를 했냐면은 유재석 씨를 참고를 했어요.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책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람은 보통 자기 경험치 내에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0: 맞아요.
2: 책에 있는 걸로 자신 있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책을 통해서 내가 그 있지 않았던 시공간의 일을 간접적으로나마 열심히 내가 그거를 공감하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점점 이제 방송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라서 저는 라디오를 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참 시청자가 안 나올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2판 4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점점 그래도 스님들 덕분에 또 이렇게 아 TV 방송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하나씩 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적인 그런 부분인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좀 의미 있게 쓰였으면 좋겠고 의미 있게 쓰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알아내어 가는 게 전 즐겁거든요. 그래서 TV 방송도 우리가 어느 순간 컨텐츠 회의를 하는 아이디어가 이제 어느 정도 소진이 돼서 솔직히 우리 아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들과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방송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0: 하는 걸 좋아해 주시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할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 우리가 방송 콘텐츠 회의를 할 때랑 지금이랑 많이 변한 것 같아요.
1: 그렇긴 하죠.
0: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직업이라고 하는 거 워라벨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지영선이 말씀에서 공감이 가는 거는 힘들겠지만 삶과 직업을 나누는 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르죠.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불가피하게 하는 거긴 하지만은 이거 두 개를 나누는 순간 괴로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 네, 형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0: 그래서 중요하긴 한데 다만 그러니까 내가 잘하기 위해서 책임감으로 인해서 그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하면은 그 일이 뭐 휴대폰을 파는 일이든 아니면은 뭐 무슨 저기 아니면은 뭐 직장에 다닌 일이든 다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사회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면 워라벨을 이제 계획을 좀 세우는 성향으로 조금 바뀌면서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저처럼 운동을 할 수도 있고.
1: 그렇죠. 그 일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 자체를 지금 말했다시피 하기 싫은 거,
2: 그렇죠.
1: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일이란 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제 생각이에요. 이게 제 생각은 일을 했을 때의 즐거움들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게 일을 한다는 거는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은 기본적으로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일 시키나요?
0: 잘안
1: 잘안
0: 시키죠.
1: 시켜요. 사랑하니까 일을 안 시키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 마음을 내는 거잖아요. 이 타인이 남을 위해서 대신 일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는 불교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는 일을 많이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0: 그렇네요.
1: 그게 뭐 자원봉사할 수도 있고, 남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마음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갖고 사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유가, 그래, 머리 깎고 내가 정말로 우리 그 옆에 있는 똑똑하신 스님들보다는 경전을 많이 보거나 그 교학적으로 뛰어나지 못하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남을 좀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야겠다 싶어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라면 워라벨? 이런 것들은 스님 말씀대로 굳이 나한테는 나도 쉴수 있을 때 쉬는 거고, 일할 때가 저는 즐거운 거죠. 그런 마인드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하기 싫은 일, 힘든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 일을 했을 때는 당연히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차광만

0: 거기에 보람이 있죠 또.
1: 그렇죠. 그거 그렇기 때문에 그 덥지만 스님하고 나하고 5시간 동안 지영 스님 1시간 하고 힘들어가지고
2: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
1: 1시간 하고 힘들어가지고 네. 지쳐가지고 들어가라 했거든요. 네. 들어보내고 나는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일에 대한 개념부터가 아 이거는 힘들다 하기 싫다 라는 거 하면은 당연히 쉬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워라벨이라는 건 우리하고는 조금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다른 부분이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0: 특히 스님들한테는 조금 구분이 어려운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왜냐하면 일어나면서부터 사실 일이자 생활이라서
1: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결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밖에서 일하신 분들은 정말 생업이
0: 그러니까요.
1: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것도 옳지 않다라고 보는. 우리는 우리 삶을 사는 거고 대신 밖에 있는 분들은 저는 만약에 내가 일반인이라면 워라벨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에 따르면은 당연히 중요하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갔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제 마인드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일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틀린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결국에 와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면 스님도 말을 하듯이 아까처럼 말을 하게 되는 건데
1: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게 내 생각이 꼭 맞다라는 건 없어요.
0: 그래서 밖에서 하시는 분한테 나도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워라벨 이야기하면 챙겨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1: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적게 하면 밖에서는 적게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생활이 또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일을 많이 하라고 쓰면 체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하에 적절한 기준선을 놔두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2: 그리고 또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생업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결례가 될 수 있다라고 스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방송을 보고 아 저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못하는구나라고 해서 또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부처님께서 모든 게 공하다 내려놓고 뭐 아까처럼 그 자비심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은 아 이거 부처님 생각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예, 그런 것처럼 항상 기준점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진짜 내려놓고 삶에서 어떤 생업이든 육아가 됐든 어떤 집안일이 됐든 뭐가 됐든 아까 차광막 하나 치는 것만 해도 사실 그 차광막이 없으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텐트를 쳐야 되는 치면 좋은 상황인데 텐트가 있으면 기둥 때문에 안 되면 차광막을 치잖아요.
1: 맞아요.
2: 그런 상황들에서 최선에서 치는 차광막일 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더위를 피할 수만 있다면은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텐데 아 부처님은 내 마음 몰라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최근에도 저희가 우리 이벤트를 했잖아요. 5월 8일이 초하루였는데 네. 어버이날 때 우리가 네. 때마침 다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장미꽃 한 송이를 다 불자님들한테 오시는 불자님들 나눠드렸잖아요.
2: 카네이션 아니었나요?
1: 카네이션 아니요. 장미꽃이었나요?
0: 네, 꽃이었어요.
1: 보라색 장미, 빨간색 장미, 핑크 장미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준비를 했잖아요. 그걸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는 받죠. 여기저기 찾아봐야 되고 뭐가 날까 했지만 막상 그 스트레스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드리는 기쁨. 아, 이 불자 이게 얼마 되지 않는 꽃이지만 드렸을 때 서로 나눌 수 있는 기쁨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고생을 수고로움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일을 하실 때도 아 이거는 내가 힘들다 하면 일을 하기 싫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아 이거 내가 해놓으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겠지 그 마음으로 하고 있다.
0: 그렇죠.
1: 사실 스님들도 누군가에 대해서 경전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예불을 할 때 기도를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불자님들 같이 기도해서 누군가는 또 좋은 마음을 해서 그 소원 성취가 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다면 그걸로 끝이지. 뭐 그 뒤에 이상한 거 뒤에 건 신경 안 쓰시잖아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럴 때 정말로 강의를 준비하는 그 마음들 아니면 기도를 했던 그 마음들이 행복감이 되는 거 아닌가요?
2: 그렇죠.
1: 힘든 게 아니라 여기서, 물론 할 때는 힘들지.
0: 여기서 이야기하면 또 이상한 이미지 생길 것 같긴 한데 새벽 예불 할 때마다 아, 나 오늘은 일찍 끝내고 나쁜데 하면서
1: 실제의 마음이지. 하지만 불자님들 보는 순간
0: 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도 그 이 새벽에 와갖고 앉아 계시니 나보다 열심히 하시는 게 어쩌었을까 하면서 또 시작을 했다가 또 정근하고 있으면 오늘 정근 10분만 할까 이랬다가

0: 그게 중생심.
1: 또 하다 보니까 한 15분 했다가 오늘은 또 한 5분 더 했냐 또 뿌듯했다가 또 결국에 기도 시간을 꼬박 다 채워서 한단 말이야. 끝나고 났을 때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면서 되게 기분 또 좋았다가.
0: 그러니까 서로 함께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네. 일이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좀 그 생각을 조금 변환을 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일은 즐겁다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힘들다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반대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셔라 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 해냈을 때 성취감을 알아본 사람은 견딜 수 있는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예, 그 아무리 어려운 일이더라도 이게 끝까지 견디고 나서 내가 이걸 이겨냈다 또는 성공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성취감이 결국에는 이제 다음에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아 나는 할 수 있어 막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발전해가지고 또 그걸 이겨내고 거기에서 또 내가 해냈다라는 그런 의미도 또 받고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이 순간 지쳐서 힘들어 이 마음이 너무 쉽게 들어버리면은 그 맛을 몰라버리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너무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계속 포기만 하겠죠.
1: 예.
0: 일이 다가왔을 때.
1: 아, 말했다시피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오히려 나한테 그걸 더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날 이끌고 가는 힘이 생기기 마련이다. 근데 다만 이것이 이제 나를 너무 지치게 하는데 지금 곧 사망할 것 같은데 나 손도제 곧 지내게 생겼어. 근데 이것을 내가 이겨서 내가 해내고 말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미련한 짓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본인의 결국에는 본인을 잘 살펴봐야죠. 근데 최대한 해볼 필요는 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걸 너무 거절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우리 유학생님도 사실 이 방송을 아침에 보시잖아요.
2: 네.
0: 아침에 이제 나가니까 우리 출근길 할 때 보실 수도 있거든요.
2: 출근길, 그렇죠.
0: 출근길 전에.
2: 예.
0: 예,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또 출근길 전에 부장님들께 힘나는 얘기 한번 해주시죠.
2: 힘나는 얘기요? 네. 어떻게 해요?
0: 어떻게 일하러 가시잖아요.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예. 이럴 때 유학생님께서 또 힘나는 얘기.
2: 아, 힘이 날지 모르겠는데.
0: 오늘 하루를 아니, 어떻게?
2: 아니, 힘이 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군병사 출신인데요.
0: 네.
2: 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곳이 내 집이다, 내 목숨 건 곳. 끝없이 펼쳐지는 보람의 꿈. 그래서 되게 좋아했던 군가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 여기. 내 출근길, 오늘 내 무대다.
1: 군가가 나올 줄 몰랐다.
0: 깜짝 놀랐다, 진짜.
2: 네. 아니, 그래서 이걸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출근길에서 스님도 라디오 방송 하실 때 텐션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뭔가 원론적인 거 이런 게 뭐 출근길에 어떻게 생각납니까? 저기 그 자유로에 막 막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가서 뭐 한바탕 해보지 뭐 이렇게 하고 또 가보면 내가 모르는 내 안에 불성이 하루를 또 이렇게 좀 멋있게 이끌어주지 않을까.
0: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아니고 저일 수도 있는데 이학생님이 네. 저보고 웃었던 게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우리 전번 회의하고 나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서 이왕이 하는 거 즐겁게 하자. 이왕이 할 바에는 즐겁게 하자.
2: 네.
0: 인상 쓰지 말고 즐겁게 해야지 또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니까 이왕에 해야 될 일이라면 즐겁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1: 이거 예전에 몇 년 전에 유행하던 말 그거 있잖아요. 그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게 결국엔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0: 그거보다는 이 정도가 더 낫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보다는.
1: 그런가?
2: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건데.
0: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낫죠, 선생님.
1: 아니,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데 전제가
0: 피할 수 없으면.
1: 없잖아요. 네.
0: 그렇죠.
1: 나한테 과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0: 본인 생각만 해.
2: 아, 네. 좋습니다.
0: 아무튼 우리 부자님들께서도 이왕에 하시는 일이면 즐겁게, 행복하게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또 나에 대한 보람도 있고 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취감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소인 보면서 정혜사 불자님들이나 뭐 라디오도 그렇고요. 우리 하면서 뭔가 준비하고 이렇게 잘 완수해냈을 때 그래 이 맛에 하지 이 맛에 하지 라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2: 2판 4판 이 맛에 하지.
0: 그렇죠. 2판 4판도 네. 이 맛에 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일을 할 때 이왕이면 즐겁게 하자 라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혹시 또 전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1: 보통 나는 근데

0: 기도 끝날 때마다 하는 멘트는 보통 고정돼 있잖아요.
1: 없으면 그거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좋은 하루 되세요.
1: 이것도 하셔야죠.
0: 아니, 요것도 했다가 이러고 가기도 했다가
2: 많이 발전했네요. 첫 해 때는.
1: 아니 근데 그 새벽 예보를 하시는 불자님들께서 저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 송구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영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하면서 까르르 하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0: 네. 되게 좋아해 주세요.
1: 너무 좋아하시길래
2: 정회사 대중에 꼭 필요한 인재고
1: 그래서 저도 네. 나도 해야 되나? 사시 예보 끝나고 내일 봐요 막 이렇게 하고 해야 되나? 시대가 변했으니까
0: 아 그거 느껴본 적이 없어요. 기도 끝나고 딱 뒤로 돌았을 때 시선이 마주치잖아요 보살님하고. 근데 그냥 씽 하고 지나가면은 사람이 너무 정겹고 야박하잖아요. 그 눈빛이 마주쳤는데 그럼 뭐라도 말은 해야 되겠고 근데 할 말은 없고 그러면 이제 성불하세요는 너무 딱딱하고 이미 했고 그리고 성불하세요는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말이 나는 별로 없잖아. 그래가지고 좋은 날 되세요 가다 보니까
1: 아주 좋아요. 분위기 좋고. 네. 청취자분들께 좋은 하루 되세요. 인사해 주시고 마무리 하시죠.
0: 네, 내가 해야 되나?
1: 네, 선생님 오늘 하셔야 됩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요.
2: 자, 몇 번 카메라입니까? 네.
0: 나 뭐라고 했는데? 원래 방송
1: 끝나고 우리 보고 하실래요?
0: 뭐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1: 얼굴 빨개지셨네요.
0: 나 이렇게 방송 차려주니까 못 하겠네요.
1: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다. 네, 아무튼 그러면 우리 셋이 같이 얘기해서 오늘
2: 하나 둘 셋
1: 마칠까요? 네, 하나 둘 셋 하고 뭘로 할까요?
0: 좋은 하루 되세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3: 좋은 하루 되세요.
4: 제법 유식한 말을 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록 배운 것은 적지만 그러나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의로운 사람이다.

마치 보물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잘못을 지적해주고 꾸짖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본다면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지 더 나쁘지는 않으리.

0: 하나, 둘, 셋, 파이팅!
1: 네, 좋습니다. 네.
2: 저는 1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다 했어요.
3: 어떻게 하면 출가하는지 진짜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 바로 공명이라는 걸 한다네? 갑자기 호흡을 식을 하라네? 밥을 세 식기를 다 먹던 놈이?

0: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크고 작은 봉우리들을 품은 곳.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길목인 경기도 남양주시로 향합니다.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이 자자한 이곳에서 계절에 따라 각기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걷기 편하고 아름다운 길도 만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이원종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서화 견문록. 제가 서 있는 이 아름다운 길은 바로 이곳 남양주 출신 다산 정약용 선생을 기리어 이름 붙여진 다산길입니다. 13개 코스, 무려 179.8km에 이르는 이 다산길을 따라 걷다 보면은 남양주의 진면목을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강길을 따라 굽이굽이 펼쳐진 이 다산길. 꽃내음, 풀내음과 함께 걷는 이 다산길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저랑 한번 천천히 걸어보시죠.
0: 260여 년 전 남양주에서 나고 자란 다산 정약용이 걸었던 길. 다산길을 유유자적 걷다 보면 다산 정약용 유적지를 만나게 됩니다. 실악이 모여 완성되는 곳이라는 뜻인 실악연수 현판이 가장 먼저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조선 정조 때 문신 정약용은 목민심서, 흠음심서 등 500여 권의 저서를 남긴 우리나라 최고의 실학자입니다. 하지만 신유박해에 휘말리면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해야만 했죠. 이후 57살의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와 그 학문을 완성하는데요. 그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 생가입니다.
1: 다산 정약용 선생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실학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수원 화성, 그 화성을 짓는 데 크게 기여한 거중기를 고안한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저서를 보면은 의학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십니다.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죠. 이런 천재를 저 혼자 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전문가를 한 분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1: 여유당이라는 이 당호는 네.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네, 네, 네. 과연 이게 무슨 뜻인지 그걸 네. 잘 모르겠어요.
2: 이제 그 당시에 정약용 선생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나 이제 신변에 많은 위협을 느꼈고 막상 여기에 내려와서 보니까 내 그냥 나주정 씨들, 형제들, 조카애들 공부나 시키면서 세상으로부터 조금 조용히 지나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예. 여라는 것은 예. 여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대한 코끼리를 상징하죠.
1: 아하.
2: 거대한 코끼리가 한겨울에 살얼음을 얻는 것처럼
1: 조심조심.
2: 여기까지가 조심조심 예. 예. 신중을 강조한 거고 예. 유해 이런 부분은 예. 민첩한 원숭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조심히 살 테니 나에게 관심 있는 모든 자들이여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라는 말을 배운 자에게 여와 유로 이렇게 압축해서 당으로 지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노자에 있는 글을 인용을 해서
2: 그러니까 그렇죠.
1: 상반되는 두 개의 글자를 인용을 해서
2: 네.
1: 아주 신중하고 나는 조용히
2: 네.
1: 여기서
2: 네.
1: 그냥 주변 두리번거리면서
2: 네.
1: 제자들이나 가르치면서 조용히 살 테니
2: 네.
1: 나는 좀 제발 내버려 두시오 라고 하는 게
2: 이게 두 글자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0: 지금의 생가는 1925년 대홍수로 유실된 것을 지난 1986년에 복원한 것인데요.

0: 그 모습이 조금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자신을 절제하고 수양하는 자세로 살겠다는 여유당에 담긴 다산 선생의 정신만큼은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생가 여유당 뒤편에는 다산과 부인 홍 씨의 합장묘가 자리해 있습니다.
1: 생가에서 바로 뒷동산, 네. 이 유산이라는 곳에
2: 네, 예. 묻혀있는 거죠. 묻혀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는 현재 사는 것을 우리가 양택, 내가 이제 죽어서 이게 사는 집을 우리가 음택 그래요. 예.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이 여러 500여 권의 방대한 서적이 있지만 이분이 주역을 그렇게 심혈을 구여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주역을 그렇게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내린 결론은 사람은 관상도 없고 풍수도 없더라. 아하. 나를 그냥 내 집 뒷마당에 나를 묻어다오라고 큰아들 정학연한테 유지를 냉비죠. 그래서 이제 75세 일기로 돌아가실 때 여기에서 그냥 그 자손들이 그 유지를 그대로 받들여서 당신이 살았던 아까 여유당 생가의 뒷동산에 붙이게 된다.
1: 그러니까 당시에 천재 학자가 네. 평생을 공부해 보니 네. 아 이런 뭐 풍수지리나 네. 아니 묘지 묘터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네. 그냥 음양이 그러니까 태어나고 돌아가신 데가 한 곳에 있어도 무슨 상관이냐. 네. 그래서 태어나신 곳 바로 뒷동산에 이렇게 지금까지 네. 200여 년 이상을 이곳에서 잠들고 계십니다.
0: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단정함을 잃지 않는 다산 정약용의 생가. 그곳에서 성리학적 세계관에 갇혀있던 시대를 걱정하며 새로운 생각을 꿈꾸고 고뇌했던 실학자 정약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3: 전원주택을 갖고 싶어요.
0: 남한강, 북한강 줄기가 합쳐지며 한강을 이루고 그 물결 위로는 산너울이 넘실대는 땅. 남양주는 산림이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곳엔 충령산, 주금산, 천마산 등 등산객의 사랑을 받는 산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두물머리 북서쪽의 우뚝솟은 운계산으로 향합니다.
1: 아까 그러니까 그 다산길을 따라서 쭉 오다 보면은 커다란 산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운길산입니다. 운길산. 이름 그대로라면은 구름이 걸려있는 구름도 쉬어가는 그런 산이죠. 이 운길산이 명산인 것은 여기에 아름다운 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절 이름을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0: 운길산 중턱 해발 400m에 자리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절의 이름은 수종사입니다. 수종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로 유서 깊은 천년 고찰인데요. 고려 태조 왕건이 운길산 위에 솟아나는 구름을 따라가다 구리로 만든 종을 발견해 이 절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0: 드디어 제가 수종사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 수종사가 외신이 뽑은, CNN이 뽑은 한국을 대표하는 33개의 아름다운 사찰 중에 하나로 뽑힐 만큼 정말 아름다운 사찰이랍니다. 과연 이 수종사에는 어떤 설화가 숨어 있을까요?
1: 조선의 제7대 임금인 세조는 1458년 오대산 주변의 온천과 월정사를 다녀오던 길에 두물머리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깊은 새벽, 신비롭다고 할 만큼 청아한 종소리에 잠이 깨고 말았고, 이를 기이하게 여겨 그 소리를 따라간 세조는 폐허가 된 절에서 바위 동굴을 발견했다는데요. 그곳에서는 18라안이 있었고, 동굴 속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0: 올렸던 거죠. 이후 세조는 그 자리에서 수종사의 중창을 명했다고 합니다.
1: 이 경관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멋있고 숙여합니다. 진짜 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뭐라고 더 형언을 할 수 있을까? 감탄사만 나올 뿐입니다. 아 진짜 여러분 설화 재미있게 들으셨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조가 들은 그 물소리가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단종의 눈물소리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얘기를 담고 있는 이 수종사, 이 뒤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은행나무도 바로 그 세조의 설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얘기들을 품고 있는 이 수종사의 설화를 얘기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선생님.
2: 네.
1: 이 은행나무가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가 본 그렇죠. 은행나무 중에서도 예. 이렇게 생생하게
2: 예.
1: 이렇게 큰 나무를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예, 예. 예. 아, 그러면은 이 나무에 얽힌 설화 얘기 한번 예. 해주시죠.
2: 우리 그 수종사 예. 이 은행나무는요.
1: 예.
2: 세조가
1: 예.
2: 1459년에
1: 예.
2: 이제 와서 절을 지었나 안 지었나 보면서 예.
1: 완공된 다음에 다시 오신 거죠.
2: 다시 오셨죠.
1: 예.
2: 와주고 이제 은행나무를 기념으로 심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념식수를
2: 네. 그렇죠. 거군요. 요즘으로 하면 기념식수죠.
1: 예.
2: 예.
1: 야, 근데 그게 이렇게 평평한 데다가 심으신 것도 아니고 예. 이 비탈진 산길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2: 예.
1: 예. 600여 년 정도를 이 비탈진 산길에서 버텨냈다는 게 이 수종사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1: 예.
2: 이 수종사가
1: 예.
2: 그 옛날부터 이게 서울 근교에 있으면서
1: 예.
2: 이 북한강,
1: 예.
2: 남한강
1: 예.
2: 이 두물머리에서 예. 옛날에는 양수리라고 그랬어요.
1: 그렇죠. 그렇죠.
2: 예.
1: 예. 한자로는 양수리.
2: 양수리였죠.
1: 우리말로는 두물머리.
2: 두물머리.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강을 구보, 이게 한강의 젖줄입니다.
1: 그렇죠.
2: 근데 여기서 심은 게 수려하니까
1: 예.
2: 물 좋고 공기 좋으니까 또 부처님 도량이니까 이렇게 잘 자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 자 그러면은
2: 네.
1: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품고 있는 수종사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2: 네.
1: 숨은 이야기를 저한테 좀 해주시죠.
2: 네. 보물이 많으니까 가시죠.
1: 가시죠.
2: 네.
0: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수종사 곳곳에 조선 왕실과 관련된 역사의 흔적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수종사 다보탑으로 불리는 팔각 5층 석탑도 그중 하나입니다.
1: 아 선생님,
2: 네.
1: 저는 팔각 5층 석탑이라고 해서
2: 네.
1: 규모가 대단하고
2: 네.
1: 탑신이 이렇게 높을 줄 알았더니
2: 그렇죠.
1: 대웅전 옆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담하고 예쁘네요.
2: 그렇죠.
1: 예. 이게 보물로 지정됐다. 이 이유가 뭘까요?
2: 이게 이제 우리 남양주 수종사에 유일하게
1: 예.
2: 조선시대에 그 창건된
1: 예.
2: 그 8층, 그 8각 5층 석탑입니다.
1: 아, 조선 초기에
2: 그렇죠.
1: 그 모습을 그대로 예. 보여주는. 그러니까 조선 때는
2: 네.
1: 성리학의 나라 아닙니까?
2: 그렇죠.
1: 숭유 배척을
2: 억불 정책을 했죠.
1: 했는데
2: 네.
1: 숭유 억불을 했는데
2: 네.
1: 그 당시에 왕실에서는
2: 네.
1: 그래도 정신적인 모든 부분은 이 불교가 다 담당을 했거든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팔각 5층 석탑을 이렇게 크고 웅대하게 진 게 아니고 작고 아름답게
2: 네.
1: 소박하게 만들었던.
2: 그게 이제 요 이 팔각 5층 석탑에서는요. 네. 1957년하고
1: 예.
2: 1970년에 이 해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1: 아, 옮기면서?
2: 예. 네. 그런데 여기서 이 보물이 많이 나왔어요.
1: 어떤 보물?
2: 보물이 그 많이 나왔는데
1: 예.
2: 그 불보살, 금동보살이 27구.
1: 예.
2: 또 목조로 만든 보살이 3구.
1: 그럼 토탈?
2: 39.
1: 39가 나왔구나.
2: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자손만대에 예. 이제 소장을 해서 예. 많이 우리 그 불교

0: 를 좀 알리려고 저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1: 아, 그 30점은 네. 중앙박물관에 보관하고 있고
0: 예. 다시 이제 그 탑 모양만 이렇게 수종사 옆에다가
2: 보물 제1808호로 지정된 팔각 5층석 탑은 고려시대 팔각 다층석 탑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규모가 작아지고 장식적으로 변모한 조선 초기 석탑의 형태를 잘 보여주는데요. 게다가 조선시대에 조성된 석탑 중 유일한 팔각 5층 석탑이기도 합니다. 또한 탑에서 발견된 불상을 통해 15세기부터 17세기의 불상 양식과 그 변천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사료적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1: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것은?
0: 그 사리탑입니다.
1: 누구의 사리탑?
0: 이게 이제 그 정혜옹주라고.
1: 정혜옹주?
0: 예, 예. 들어보셨어요?
1: 예.
0: 아, 예. 정혜옹주 유일하게 우리가 사리탑 하면은 청정수용하는 스님들만 모시게 돼 있는데,
1: 예, 예, 예.
0: 이거 이제 우리 제가불자. 제가불자 사리탑을 유일하게 여기 또 희귀하게 모셔놨더라고요.
1: 예, 선생님 제가 그래도 이제
0: 예.
1: 그 드라마를 하면서 사극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0: 아, 그러세요?
1: 그 당시는
0: 예,
1: 예. 그 당시는
0: 예.
1: 뭐 사극 소재로 아주 많이 예. 사용되던 때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태정, 태,
0: 예.
1: 세, 예, 세조. 예. 그러니까 태종의 태종의 부인이시던 계비이시던 권 씨.
0: 권 씨.
1: 예, 숙부인 예. 권 씨의 딸로 태어난 정혜옹주의
0: 사리를.
1: 아, 예. 그러니까 옹주의 몸에서 사리가 나왔다는 거죠.
0: 그렇죠.
1: 아.
0: 그래서 국가에서 보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그게 명문도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0: 그렇죠.
1: 보물로 지정이 된 거군요.
0: 예.
1: 그거 참 신기합니다.
2: 태종의 후궁인 의빈권 씨는 왕이 승한 후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 정혜옹주가 시집을 갔다가 5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불교 의식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후 의빈권 씨는 소중하게 딸의 사리를 보관하고 있다가 부도를 세우고 안치했습니다. 정혜옹주 사리탑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의빈권 씨가 궁에 있을 때 품 안에서 길렀던 세종의 여섯 번째 아들 금성대군 덕분입니다. 금성대군은 정혜옹주가 죽은 뒤에 태어났지만 자신을 돌봐준 의빈권 씨를 기쁘게 할 양으로 사리암을 만들어 부도에 넣어준 겁니다. 금성대군이 시주에 만든 부도 안에서 나온 사리를 담은 뚜껑이 있는 청자 항아리와 금제 9층탑, 은제 금사리기기는 보물 259호로 지정, 조선 초 왕실 불교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재로 남았습니다. 조선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수종사에는 보물, 문화재 등 볼거리가 아주 많은데요. 수종사를 자주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으뜸으로 손꼽히는 보물은 따로 있답니다.
1: 아, 선생님, 네. 여기가 그 수종사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응진전.
0: 예.
1: 네. 근데 뭐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거죠?
0: 예, 이 응진전은요.
1: 네.
0: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세조가
1: 예.
0: 새벽에
1: 예.
0: 종소리를 들고서 와서 바위돌을 파보니까 18나하님이 나오셨습니다.
1: 아, 그래서 그럼 그 18나하님들을 여기에다가 모신
0: 전각을 지어서 응진전으로 나하님을 모셔놓고 우리가 그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1: 그래서
0: 안에 보면은 법당 안에 들어가면 18나한을 모셔놔서
1: 예.
0: 전국에서
1: 예.
0: 나한 도량으로서 유명해서
1: 아하하하.
0: 전국 각처에서 기도객들이
1: 영험하구나.
0: 아,
1: 여기가
0: 영험하죠.
1: 유명하구나.
0: 아주 말도 못해 유명합니다. 이게 나한 도량인데요.
1: 예.
0: 기도객이 아. 멈추지 않고 지금 안에도 우리 좀 불자들이 예. 기도하고 있잖아요.
1: 예예. 예.
0: 네.
1: 잠시만요. 저도 잠시만 뭐 하나만 빌겠습니다.
0: 예. 네. 소원 성취하십시오.
1: 선생님,
0: 네.
1: 제가 뭘 빌었는지 아세요? 저희 설화견문록이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0: 네.
1: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이루어

0: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ARS 060-800-7000번. ARS 060-800-7000번. 네, 네. 그걸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산화 견문농이 그냥 네. 퍼져나가는 겁니다.
1: 고맙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2: 사찰의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수종사에서 물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맛이 뛰어나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도 이곳 약순물로 차를 즐겼다고 전해지고요. 조선 후기에는 초이 선사가 정약용과 교류하며 차와 관련된 여러 저서를 남겨놓아 한국 다도 문화의 원류로 인정받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 명성은 수종사다실 삼정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선생님,
1: 네.
0: 그러니까 수종사라는 이름이 종소리 예. 그리고 물이 유명하다는 건데
1: 그렇죠.
0: 그러면은 세주의 설화와 얽혀서 내려오는 그 물맛도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1: 아유, 기가 막히죠.
0: 아,
1: 우리 그 수종사가 위치한
0: 예.
1: 곳이
0: 예.
1: 운길산.
0: 예, 예.
1: 그러니까 구름도 쉬어가는 운길산.
0: 예.
1: 그 밑에가 내려다보인 그 두물머리.
0: 예.
1: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서
0: 예.
1: 한강으로 내려가는 곳에
0: 그렇죠.
1: 위치한 수종사.
0: 예.
1: 또 여기 400m에서 나오는 약수물로 걸러낸 이 차가 유명합니다.
0: 그러니 제가 안 먹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차 맛을 한번 보시죠. 그렇죠.
2: 시와 선, 그리고 차가 하나 되는 곳 삼정헌. 삼정헌에는 녹차와 다구가 갖춰져 있어 누구나 다실에 들러 따뜻한 차를 무료로 마실 수 있습니다. 수종사 차 맛은 과연 어떨까요?
0: 제가 또 이게 다도를 조금을 합니다.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고 왼손으로 이렇게 받친 다음에 향도 맡고 빛깔도 먹고 맛도 먹고 이 차를 마실 때 그냥 바로 넘기지 말고 입안을 이렇게 우물우물 하다가 네네 그렇게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이거 좋은데요. 예로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곳 수종사는 지혜로운 분과 어진 분들이 다 좋아하실 수 있는 곳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답답하시죠? 그 답답한 마음, 이곳 수종사에서 한번 다 버려버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설화 견문록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곳을 소개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원종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사찰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설화 견문록. 다음 이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내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2: "세조와의 인연으로 왕명에 따라 중창된 사찰 수종사. 천년고찰, 그곳에 가면 조선 초기의 생생한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3: 미래세의 모든 국왕과 바라문들이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 큰 자비심을 갖추고 의약, 음식, 침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 다 생각할 수가 없느니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네께 지성기 하옵나니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울제 여러 갈래 몸을 놔둬 미묘 본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보여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은 가장 중요하고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만일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로 인해 행복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이.

혹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경우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뛰어난 진리만을 이야기하라. 헐뜯는 말이나 남을 비난하는 말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루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원수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노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그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에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

너에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니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얼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일승은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

곡상소 심심상계 옥고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법궤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

이음 시방 세계 무불연 불령 동생이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급 필경 무불

재앙영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 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천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다란히 표고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뤄

지옥체가 가면 칼산철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전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으치는 개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황화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합니다.

제주의 개송춘 제주는 모두 공덕고고이여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이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루리라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0: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1: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누군가 남 몰래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가만히 손을 잡아주세요. 많이 아파하고 걱정했던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차가운 내 손을 누군가가 따뜻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을 보듬어주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주세요.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은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건 돈이나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욕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0: 있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우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였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킨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0: 그 양락을 받아라.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 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 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 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송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0: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곤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우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안식을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두가 본래의 부처이고 세상의 주인공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보듬는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성불하십시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가 창립 11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명상 각 분야를 대표하는 4인 공동대표 체제를 구축하고 K명상의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경찰청에서 봉축점등법회가 열렸습니다. 합장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긴 경찰 불자들은 포도리, 포순이, 장엄 등을 밝히며 시민 안전을 다짐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의 도심포교 거점이 될 전법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지 매입부터 7년의 세월에 걸려 완공된 전법회관은 지역민을 위한 교양 문화, 체험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산 지역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비와 화합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시민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며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고 제등 행렬을 펼쳤습니다. 동국대 학생들이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을 돌아보는 특별한 무문관에 들어갔습니다. 한평 남짓한 텐트 속에서 철저히 무건을 지키면서 내면과 마주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5년 출범한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가 창립 11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명상 각 분야를 대표하는 4인 공동대표 체제를 구축하고 K명상의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명상을 통한 마음 치유로 우리 사회의 평화의 씨앗을 심겠다는 원력으로 2015년 출범한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 10여 년간 한국 명상의 대중화와 지도자 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협회가 4인 공동대표 체제를 공식 출범하며 제2의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공동대표는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해인 선명상센터 원장 정혜 스님, 마하 윗바사나 명상원 김열권 원장, 한국 MBSR 마음챙김연구소 안희영 소장입니다.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쌓아온 출제가자의 결집은 명상 대중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 전통 수행법인 선과 윗바사나부터 현대과학적 명상인 MBSR까지 불교 명상 전 영역을 아우르는 드림팀이 구성됐다는 평가입니다.
2: 31개의 단체, 우리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와 또 총무원장 스님께서 주창하시는 선명상이 함께 결합을 한다면은 한국 불교의 새로운 희망이 되지 않을까.
3: 지친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 더

0: 돌아오게 하는 길이 바로 명상입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재가 지도자들도 합세하면서 승가에 깊이 있는 수행에 다양성과 트렌드를 더해 명상 보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다양한 사람들이 하는 명상법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명상법들이 어떻게 만나서 잘 화합하면서 이 시대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인가.
3: 현대에 맞는 그런 수행법을 결합해서 현대인들한테 맞는 그런 수행법을 제공하고자.
1: 출범 직후 협회 임원진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이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해 선명상을 주창하고 있는 만큼 협회가 종단과 발맞춰 역할을 해준다면 선명상의 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4: 세계적인 추세도 있고 또 국내에도 이제 명상에 대한 그 관심도 높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해나가면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1: 협회는 다음 달 28일 조계사에서 창립 11주년 기념 한국 명상 지도자 포럼을 열어 개편 이후 첫 공식 행사를 치를 전망입니다. 이번 체제 개편이 각 대표가 가진 고유의 전문성이 모여 명상 교육의 표준화와 저변 확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5: 부처님 모신 날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자비 나눔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도 동참했습니다. 최위집 KB국민은행 강북영업추진그룹 부행장 등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봉축희사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사회적 책임을 당부하며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최위집 부행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교계의 자비 나눔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했다며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발언했습니다. 최근 신도증 현대화와 디지털 포교 시스템 구축 등 금융권과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조계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불기 1570년 불자 대상에 황석영 작가, 황창현 국보 디자인 대표, 박명성 신시컴퍼니 예술감독, 김상겸 국가대표 스노보드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장길산, 바리대기 등을 집필한 황석영 작가는 불교적 사유를 문학으로 구현해 독자와 불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황창현 대표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화재 복구에 헌신하며 공간을 연기의 장으로 재탄생시켰고 박명성 감독은 2024 불교도 대법회를 총지휘하며 전통 의례를 현대적 예술 축제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상겸 선수는 108배 정진을 통해 마음을 다스려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은메달이란 쾌거를 일궈냈습니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오는 24일 조계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경찰청에서 봉축 점등법회가 열렸습니다. 거수 경례 대신 합장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긴 경찰 불자들은 포도리와 포순이 장엄 등을 밝히며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6: 평소라며 엄격한 규율 속에 거수 경례가 오갔을 서울경찰청 대강당. 부처님 오신 날을 일주일 앞두고 걸린 괴불 앞에 불자 경찰들이 가슴 앞에 두 손을 정중히 모읍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들은 이날만큼은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서울 지역 불자 경찰들이 어제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하며 나라의 안녕과 시민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7: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따뜻하게 감싸는 희망의 등불로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부대중 여러분의 발언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6: 부처님 전에 경찰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평안을 발언하는 스님들의 헌화와 축원이 이어지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웅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헌신이 곧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세우는 정법의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쁜 일상에서도 잠시 멈춰 선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스

0: 스스로 마음의 등불을 밝히길 당부했습니다.
1: 내가 먼저 변해야 시민의 효능에 할 수 있습니다. 명상할 때에 있는 밝은 지혜는 복잡한 현장. 가장 올바르고 정의로운 길을 나서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0: 이날 꾸준한 포교 활동으로 경찰 조직의 정서 함양과 화합에 기여한 관문사재무 견문스님과 봉은사 사회국장 사면스님 등 5명의 스님에게 감사장이 전달됐습니다. 불교계 역시 돈독한 신심으로 모범이 된 김현수 서울경찰청 불교회 봉사부장 등 5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2: 그동안 문수보살의 지혜와 관음보살의 자비와 지장보살의 대원력을 실천해온 경찰 불자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0: 법회를 마친 참석 대중은 1층 로비로 자리를 옮겨 포도리와 포순이 장엄 등의 불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겠다는 의미를 담은 큰 귀에 불빛이 켜지자 경찰관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봐야 한다는 가르침을 되새긴 경찰 불자들은 시민 곁에서 함께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3: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의 도심포교 거점이 될 전법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지 매입부터 7년의 세월에 걸쳐 완공된 이 전법회관은 지역민을 위한 교양, 문화, 체험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4: 수도권 지하철 4호선의 시종점, 진점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들어선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봉선사가 교구 차원의 도심포교 확대를 목표로 2019년 부지를 매입해 착공한 전법회관인데 7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엔 시민을 위한 사찰 음식 체험관과 생활문화 체험관을 갖췄고 기도와 수행을 돕는 여법한 법당이 들어섰습니다. 봉선사에서 불과 5km 떨어진 전법회관은 학교, 공공도서관과 함께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해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5: 봉선사 전통 속에 도심 전법 도량의 한 일원이 되어 발전하려면 어른 스님들의 가르침과 모든 불자님들의 관심이 있어야 할 곳이라 생각합니다.
4: 전법회관 개원법회엔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을 비롯한 교구 대중 스님들이 동참해 도심포교 원력을 다졌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마련하고 하자 보수를 하느라 긴 세월이 걸린 만큼 스님들은 전법회관이 보다 내실을 갖춘 도량으로 거듭나길 기원했습니다.
6: 식당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손님이 안 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맛을 내면은 초가집이라도 많은 대중들이 모인다고 생각됩니다.
4: 봉선사의 오랜 역사를 지켜보아온 스님들은 수십 년 전 먹을 것마저 다른 절에서 빌려왔던 과거를 회상하며 이제는 달라진 교구 위상을 강조했습니다. 어른 스님들의 가르침과 보살핌 아래 교구가 크게 성장했듯이 지역사회에 그 공덕을 회향하자는 뜻을 세운 겁니다.
7: 전 주지 스님이 이렇게 이제 채워놓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주지 오셔가지고 물심양문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개원식까지 끌어주신 것만 해도.
8: 광동이 가까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도 거듭나기를 바람하지 않고.
4: 봉선사 전법회관은 다음 달부터 수면 무호흡증 개선을 위한 시민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문화 강좌 제공에 나섭니다.
9: 정말 열성적으로 전법 포교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런 전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 교구 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창건한 도심포교 도량은 인구 10만 명 진접읍에 법륜을 굴리는 안식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오대산 월정사가 지난 10일 대법륜전 앞마당에서 오대산 예술법석 월정 달을 쓸 달을 개최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린 이번 공연은 오대산의 동서남북 중대 다섯 봉우리를 물과 꽃, 나무와 달, 님과 깨달음 등으로 상징화해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일부 시로 만나는 오대의 봄날은 배우 박정자 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상중, 서희숙 배우와 튀르키예 출신 시인 등이 무대에 올라

0: 물과 생명, 치유를 주제로 한 시를 낭송했습니다. 또 배우 유준상 씨도 깜짝 등장해 자작곡 그냥 바람 한번 분 것처럼 등을 선보이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주지 정념 스님은 예술법석이 종교의 문턱을 넘어 예술적 영성을 통해 삶을 정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산 지역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비와 화합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시민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며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고 제등 행렬을 펼치며 부처님 오신 뜻을 시민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형형색색 연등이 어둠이 내리앉은 도심 하늘을 환하게 수놓습니다. 경산불교 총연합회가 지난 9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산실내체육관 어기마당에서 자비의 불빛을 밝히며 세상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2: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을 밝히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통해서 괴로움을 예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부처님과 귀한 인연을 맺는 성스러운
1: 점등식에 앞서 연합회가 준비한 국악공연과 축하 무대가 봉축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시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발언하는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참석 대중은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봉축표 아래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을 다짐했습니다.
3: 서로를 이기려 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자비의 실천, 그리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통찰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가치입니다.
1: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었습니다. 가수들의 흥겨운 무대와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질 때마다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과 불자들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박수를 보내며 봉축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점등식 이후에는 시내 주요 구간을 도는 제등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연등을 들고 거리 행진에 나선 시민들은 봉축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지역 사회의 곳곳에 퍼져나길 기원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담은 연등이 경산 도심을 밝힌 밤. 시민들과 함께한 봉축의 빛은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겼습니다. 경산불교 총연합회 연등문화축제는 오는 22일 밤 9시 BTN 라디오 울림앱과 유튜브 BTN 라디오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람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 동국대 학생들이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을 돌아보는 특별한 무문관에 들어갔습니다. 한평 남짓한 텐트 속에서 침묵 속 자기 내면과 마주한 순간 양육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4층에 마련된 선명상홀. 성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법한 작은 텐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세상과 단절된 한평 남짓한 무문관이 펼쳐집니다. 동국대가 건학 12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청년 무문관 하루 수행. 학부생과 대학원생 총 20명이 핸드폰도 반납한 채 참가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가부좌를 틀고 양손을 가볍게 겹쳐 배꼽 아래에 두며 선정인을 취합니다. 휴대전화의 진동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SNS 알림도 없는 곳에서 디지털 피로를 벗어던지고 자기 내면과 마주합니다. 수행 중에는 철저히 무건을 지키고 식사는 전통 수행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도시락 공양으로 해결하는 청년 무문관. 동국대 종학연구소가 주관해온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의 노하우를 대학 현장에 적용한 결과물입니다.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바쁜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자신을 관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5: 10시부터 5시까지 핸드폰을 떨어뜨려 놓고 자기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빗바사나도 좋고 가나선도 좋고 자기를 온전히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4: 무문관 수행에 앞서 진행된 입제식에서 정각원장 재정 스님은 참여자들에게 마음의 본질을 일깨우는 법문을 전했습니다. 스님은 마음은 늘 대상을 갈구하며 탐진치에 빠지기 쉽다고 경계하며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깨달음을 닦을 기반이 돼 있는 사람은 마음을 밖으로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이 밖에 아닌 오롯이 내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접 호흡법을 지도하며 수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6: 해적인 대상을 삼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진

0: 진정한 수행자고 진정한 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과연 그렇습니까? 별 생각 다 들 거예요. 그걸 모으는 연습을 호흡으로 통일하란 말이에요.
1: 끊임없는 알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잠시 멈춰선 청년들. 침묵의 문을 열고 들어간 텐트 안에서 동국인들이 어떤 답을 찾아 나올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서울 은평구의 천년고찰 진관사가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따뜻한 지원을 실천했습니다. 진관사는 어제 제139회 동국대학교 지역미래불자 육성 장학금으로 1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장학금은 동국대 열린전공학부의 불교 동아리 무념무상 부원 8명과 진관사가 추천한 장학생 2명 등 총 10명에게 각 100만 원씩 전달됐습니다.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은 청년 없는 종교에는 미래가 없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인재로 성장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동관 스님은 지역뿐 아니라 다문화와 전통, 현대까지 아우르는 곳이 진관사라며 학생들이 훌륭한 미래 불자가 되길 서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대중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때론 소외된 이웃의 곁에서 목소리 하나로 포교의 최전선을 지켜온 대한불자 가수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웅장하고 맑은 찬불가. 객석을 가득 메운 불자들이 박수로 화답하며 한마음으로 환호합니다. 노래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온 대한불자 가수회가 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창립 36주년 기념법회와 축하 공연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스님과 문화부장 성원스님, 불자가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4: 음성 고향으로서 포교하는 것은 이 이상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수행하고 수행한 것을 많은 사람한테 논해가지고 행복을 전하는 것이 불자 가수의 앞장서서 하는 일이고.
3: 해총 스님은 불자 가수들이 단순히 가수를 넘어 노래로 부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전법사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성원 스님은 오랜 시간 한결같은 원력과 진심으로 불교 문화 포교에 앞장서온 불자 가수회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5: 대중문화와 불교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많은 이들이 불교 문화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공연 활동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뜻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3: 불자 가수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운영진에게 상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나훈아 회장은 청정한 불심으로 함께해준 김대영 문화국장, 김현호 행사위원장 등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6: 어차피 인생은 그 순간을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오늘 즐기는 마음으로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시간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3: 36년간 한결같은 원력으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서온 대한불자 가수회. 대중에게 친숙한 불교 문화를 전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음성 공양은 문화포교의 중심에서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오대산 월정사 금강경 봉찬 기도회가 자비보시 행보로 따뜻한 훈풍을 전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봉찬 기도회는 지난 11일 불교 의례 전승의 요람인 어산 작법학교를 방문해 학인들을 위한 장학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해에 이어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의 적극적인 후원과 구화산 성지순례팀과 삼사순례팀 등 기도회 회원들의 정성이 모여 마련됐습니다. 금강경 봉찬기도회 신행실장 해묵 스님은 정념 스님의 원력과 순례팀들의 마음이 합쳐져 소중한 정재가 마련됐다며 학인 스님들의 배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어산 작법학교 학장 법안 스님은 지난해보다 증액된 장학금 덕분에 학인 스님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의례 학습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전통 수행과 현대 명상의 결합으로 우리 사회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갈 새 새로운 여정이

국민들의 마음 치유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오늘 우리도 고요히 내면을 마주하는 명상의 시간을 잊지 말고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5월 13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창녕 청년사에서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과 효잔치 음악회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봉축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효잔치 음악회에는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정정아 등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55-521-218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 등도 아름답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창조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 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창조불교 사업연합회는 상주시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승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일제 여러분, 뺏길에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좀 특징적인 거, 좀 독특한 가르침을 우리가 삼법인 그럽니다. 지난 시간에 삼법인 하면 일체 계고 재행무상 제법무아인데, 지난 시간에 재행무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일체 계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일체 계고부터 삼법인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법 우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체의 계고에 대해서, 일체는 괴로움이다라는 건데, 부처님 경제 내에서 말씀드리면, 재행은 모든 것은 무상하니까 고다. 고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나의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무아다. 그래서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 무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괴로운 것만 괴로운 게 아니고, 자화환경 1번에 나오는 말씀은 무상하기에 불행, 낙도, 즐거움도 괴로움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즐거움은 계속 환희스럽고 행복하고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이 즐거움이 모든 대상을 얻었거나 뭐 여러 가지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즐거우면은 계속 거기에 대한 즐거움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괴로움으로 변한다 이겁니다. 사람 사귀는 문제도 그렇고, 무슨 물질적인 게 주어지는 것도 그렇고, 사귐으로 인해서 헤어짐에 의한 괴로움, 좋은 뭐 물질을 취함으로도 그것으로 인한 갈등과 괴로움이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자화환경 1권에 보면은 무상하기 때문에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재행무상하고 일체계고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은, 모든 삼라만상의 대상은 무상한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개인으로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젊음을 유지했으면 좋겠어. 검은 머리와 주름살이 없고, 젊은 피부나의 모든 게 정신적인 작용도 그렇고. 그런데 대상은 무상에서 항상 변하게 돼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욕심은 집착이 많기 때문에 항상 유모양으로 존재해 줘. 물건을 취하거나 소중한 것을 가지더라도 변하지 말고 내 곁에 있어줘 하는데, 잊어버리고 변하고 깨지고 찢어지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화하는 속성을

제대로 알면은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인연이 돼서 나한테 하고 인연이 다 돼서 헤어지고 없어지고 깨지기 때문에 인연법에 맡기면 괴로움이 없는데 변화하는 것을 변화하지 말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소유욕으로 인해서 항상 이 상태로 머물러 줘. 그러기 때문에 변하는 대상과 항상 요 모양으로 있어줘 하는 서로 자기의 소유욕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마음의 고통과 관계 속의 고통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의 고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분별하다 보면은 좋다 나쁘다, 이쁘다 이쁘다, 많다 적다 하고 이분법으로 분별하다 보면은 갈등을 겪어요. 갈등을 겪다 보면은 대립이 생깁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쁘다, 안 이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많다, 적다 하는 비교에서 오는 그 마음의 고통, 이분법. 그렇기 때문에 갈등 속에 대립이 온다. 직장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인간관계에서 대립적인 것, 갈등 속에서 마음의 갈등입니다. 이것이 대립적인 관계가 오기 때문에 괴롭다. 관계의 고통은 뭐냐면, 남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인간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삼라망상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은 같이 더불어 연관돼서 서로 의지해서 관계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을 모르고 나 혼자 뭐 출세해도 나 혼자 출세했고 뭐 행복해도 나 혼자 행복해야 되고 남의 불행은 보이지 않고 하는 것은 관계 속의 고통인데 다시 말해서 이기심이 많고 애고의심이 많으면은 남에 대한 모든 배려심이 없고 존중심이 없고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이러한 그 자비정신 불심으로 가야 되는데 남 아픈 건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나만 안 아프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런데 나도 안 아프고 계속 살수 있겠느냐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관계 속의 고통은 연민심과 자비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계의 고통이 온다. 그래서 모든 괴로움이라는 것은 지금 괴로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괴로운 얘기를 하느냐? 괴로움은 스트레스로 변합니다. 스트레스라는 건 만병의 원인이라는 건다 알고 있어요. 모든 암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 어디서 오느냐 하니까 스트레스에서 온대. 스트레스는 뭐냐? 내 마음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움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고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45년 동안 말씀 많이 하고 계신데, 나에 대한 고통의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나라는 것, 뭐 아상이라고 하자, 나. 가짜 나를 진짜 나라고 한다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나라는 고집, 나의 스타일, 나의 생각, 그다음에 나라는 거와 그다음에 아소, 나와 아소, 아소라는 건 나자 바소자인데 나의 것, 나와 나의 것, 내가 있으면 나의 재산이 있고 나의 딸린 식구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내 것, 나의 소유, 한 집안, 나에 대한 집착과 나의 것에 대한 집착에 대한 목마름, 나를 지키고자 하는 목마름, 나의 행복을 가져오고자 하는 나의 지은 복도 없이 비교적으로 해서 나도 행복했으면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 그걸 가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가래와 집착, 아와 아소에 대한 가래와 집착에서 괴로움은 온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통을 8가지로 나오죠.
보통 사고 발

고 그러는데 4989에서 4고는 뭐냐면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부터 괴로움이고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 생로병사 네 가지가 고통이다. 그 다음에 원중해고 왼수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왼수를 만들어 놓고 애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게 괴로움이다. 에벨리고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고 그대로 있어주고 가지 말고 변심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하는 부부가 먼저 가지 말고 함께 같이 밥벌이로 살아야 되는데 헤어진다. 인간 새기면서 너와 나는 이상이 맞고 같이 마음이 맞아 해서 하는데 헤어진다. 걔도 계속 옆에 있어주면 좋겠지만서도 가버린다. 떠나버린다. 그런데 사람은 항상 구하고 삽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구하면서 살다가 구하지도 못하고 죽고 구해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서 구하다 죽는다. 구하지도 못하고 죽고 구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죽는다. 그래서 구부 듣고 구하는 걸 다 얻을 수가 없다. 오음송구라는 게 있는데 오음송구는 색수상행식의 인간의 구성요소는 오음으로 되어 있는데 나의 지수화풍사대와 수상행식 느낄 수 생각상 인식하는 거 식이라는 건 인식해서 행동하는 거 색수상행식 오음이 욕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다시 말해서 돈이 필요한데 자기가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구해야 되는데 이 돈을 구하려고 누구한테 사기를 쳐야 되나 어디 어떻게 누굴 걸 훔쳐야 되나 등등 그렇게 치성하게 욕심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의 인거 본능적인 행복이라고 아까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갈등과 대립 속에 생각할 때 이 인간의 재색신명수 오욕락이 치성하는 거. 본인은 거기에 지금 많이 떠나져 있고 극복이 없는데도 욕심만 가득 차서 치성되어 있는 걸 오음송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끼리도 그렇게 보고 싶고 상사병 날 정도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힘들면 부처님께서는 부정관을 해라. 내가 이쁘다는 게 진정 이쁜 것인가? 부정관을 해라. 그래서 부처님은 심지어 눈에서는 눈물이요, 코에서는 콧물이요, 입에서는 침이요, 피고름 나는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진 않지 않느냐 해서 부정관을 해라. 깨끗하지 않다. 이쁘지 않다라는 관을 해라. 이건 실질적으로 실천해 보면 많이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사고팔고는 증일환경 권 17 사제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은 이 사바야 세계에 오신 이유가 중생들의 고와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이 뭐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을까야 되는 때문에 그걸 치유하기 때문에 이 땅에 왔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제팔정도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 불전의 수행체계에서 최고의 수행체계라면은 사제팔정도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팔정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심지어 나의 말씀에 팔정도가 들어가 있다. 나의 말씀에 팔정도가 사제 팔정도가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은 나의 말이 아니다.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래서 나의 가르침은 사제 팔정도는 코끼리 발자국이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고, 괴로움, 두카, 산스크리트 범어로 두카, 빨리어 두카라고 하는데
불완전한 거, 불완전한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다. 완전하면 갈등을 겪지 않죠. 그런데 이 괴로움이라는 게 단순한 그런 신체적, 행위적 고통, 일상적인 불안을 얘기하는 것도 기지만, 이 괴로움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생로병사 사고팔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얘기하는 괴로움의 근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108번뇌 속에 하루에 갈등과 대립 속에 108번뇌 탐진치 삼독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 괴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실존적 관계가 아니냐. 왜냐? 다시 태어나는 건 전생에 자기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그러한 세 가지 업이 이어져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행위적으로 겪는 불안의 고뇌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고는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아하고 우는 것도 이 사바세계 괴로운 세계에 살아갈라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괴롭고 불안하고 무서워서 응아하고 울기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에게는 일체 계고라 불안의 개념 불안이라는 건 괴로움이라는 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불안하고 괴로운 거예요. 부처님의 49년 설법 8만 대장의 가르침도 고와 고의 소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방경 삼법경에 나오는 말씀은 세상에 괴로움이 없었다면 부처님은 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부른 천백호 화신, 석가모니불 화신이라고 하는데 화신이라는 것은 중생을 교화할 때 화, 괴로운 중생을 교화해서 상라가정에 즐거움을 느끼고 살으라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나는 고와 고로부터 해탈하는 것만을 가리킨다. 솔직한 예를 여러분들이 괴로우면은 괴롭지 않으면 종교를 찾지 않아요. 불안하고 뭔가 삶이 허전하고 힘들고 하니까 종교에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 12연기법, 연기법, 그것도 저는 초기 불전의 사성제하고 12연기법이 수행체계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성제 12연기법도 오직 고의 발생과 고의 소멸을 설하시고 그러니까 사성제도 고의 소멸을 12연기법도 고의 소멸을 말씀하고 계시다. 연기법에 의하면 고요는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니요,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요, 우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왜 왔는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화가 나요. 왜 나한테 이러인 게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나같이 착한 사람한테. 그런데 연기법에 의하면은 고는 우연히 온게 없어. 연기법이라는 건 이것이 있는 거로 저것이 있다는 얘기거든. 내가 그런 원인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얘기라. 그렇기 때문에 연기법에만 고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우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원인이 있다. 고는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 때문에 생겼다. 그 원인을 제거해 버리면 고는 사라진다. 모든 고가 생기는 것은 무엇에서 오느냐?
욕망과 애욕 때문이다.

모든 괴로움에서 불교에서 법문할 때 강의할 때 사람이 욕심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냐? 욕심으로 좋은 대학도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도 들려고 그러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은 내가 전생에 지어온 복이 그 정도뿐이 못돼. 그러니 그 복을 받고 네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네 업력으로 태어난 업식을 버리고 내 말에 의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분수밖에 욕망, 너는 그릇이 종적인데 대접 생각만 하고 그 욕망만 부려서 되겠느냐. 그 다음에 애욕이라는 거, 사랑에 대한 가래. 사랑이라는 건 모든 사랑, 자비. 자비는 괜찮은데 이 사랑의 맹목적인 사랑은 무조건 오고 감각적 쾌락 사랑을 찾고 그냥 몸으로 우리 의식으로 느끼는 사랑만 찾는다. 근본적으로 고를 소멸할 수 있는 자비, 연민심, 환희심, 법률에 의한 욕심을 제거하는데 우리는 정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바환경 32권의 말씀은 중생에게 생기는 모든 고는 욕망의 근본이 된다. 내가 왜 괴로운가는 원인이 있다. 왜 이렇게 괴로운가? 내가 너무나 탐진치 삼독에 재색식명수 오욕나. 그릇밖에, 자기 그릇밖에 욕망, 더 욕망대로 앉은 게 탐내고, 예? 어리석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재물, 재색식명수, 오욕락, 재물 욕심, 이성 욕심, 먹는 욕심, 명예 욕심, 잠자는 욕심을 욕망을 부리니까 고가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자바환경 제32권에 괴로움이라는 것은 욕망에서 생기고 욕망에서 모이고 욕망에서 일어나고 욕망이 원인이고 욕망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관세무살 염불하듯 외워야 돼. 부처님 말씀 초기 불전에 이렇게 짧게 짧게 나오는 말씀을 항상 외워서 삶의 현장에서 화가 나서 성질 내고 마음이 안 차서 실망하고 힘들 때 내 괴로움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경험을 보면 알아.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이 뭐냐? 욕망을 넘어버렸어. 욕심을 넘어버렸어. 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도 돼. 그게 자기의 복이야. 소욕지죠. 자기 가진 것에 만족 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면 영원히 행복은 없다. 항상 배고프다. 더 하고 구하다 죽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욕망에서 생기고 욕망에서 모이고 욕망에서 일어나고 욕망이 원인이고 욕망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그래서 중화암 고운경에 보면은 중생들은 욕망을 원인으로 하고 우리 범부 중생은 업력으로 태어난 탐진치 삼독으로 오욕락을 추구하고만 사는 중생들의 삶에서는 욕망을 원인으로 하고 욕망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족, 친우, 도반끼리 뒤얽혀서 다투고 삽니다. 나와 관계없는 저 이웃과 다투고 얽혀서 사는 것도 무한대.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족들이 뒤얽혀서 다투고 살아요. 저한테 챙겨놔서 상담, 신앙 상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건 괴로움이라는 건 여러 가지 괴로움이 많은데 있고 없고는 두 번째고

따르지 않으면 부처님의 허물이 아니고 각자 자기의 허물이야. 법구경에는 나무를 베어낸다 해도 만약 강한 뿌리를 남겨놓지 않으면 나뭇가지가 다시 자라는 것처럼 잔디밭에 쑥이 자라는데 쑥을 뿌리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밖에서만 뜯어놓으면 쑥은 비안보만 오면 더 자라는 걸 저는 잔디밭을 메면서 많이 겪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래의 근원인 잠재력을 높이지 않는다면 나무뿌리, 강한 뿌리를 조금 남겨놓으면 다시 강하게 솟아나듯이 목마름에 갈증을 겪으면서도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자기 업력대로 살아간다면은 가래의 근본은 원인인 잠재력을 가래라는 잠재력을 업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다면 괴로움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원망을 법궁에 나오는 말씀 또 하나 소개하면은 원망은 원망에서 소라지지 않느니라. 원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이라는 단어를 100% 내려놓을 때만이 원망이 사라진다. 부처님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것은 너 때문에 네가 내 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어. 그런데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렇게 됐어. 원망을 하고 산다. 그 원망은 남탓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왔어. 남탓하지 말고 네 잘못을 조구각하에서 참회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욕망의 뿌리는 색수상행시 오온이 나다라고 집착하는 데서 온다. 욕망의 뿌리는 지금 욕망에 대한 가래에 대한 집착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는데 저는 경험상 말씀드리는데 내가 힘들 때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 아 내가 정신적인 마음에 욕망이 만했다 랐을 때 괴로움이 오더라고. 그러니 남 탓하지 말고 자기 탓하라는 거예요. 욕망의 뿌리는 색수상행식 오온, 우리가 얘기하는 반야신경의 색수상행식 오온이란 얘기인데 욕망의 뿌리는 색수상행식 지수아풍사대 나의 몸뚱아리와 수상행식의 나의 느낌과 생각과 인식하는 정신작용이 나다라고 집착해. 오온이 나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오온이 내가 아니야 라는 걸 집착해서 벗어날 때 고통에서 소멸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실체적으로 존재한다. 오온이 나다. 오온이 내가 실체적으로 존재한다. 나에 대한 확신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고통이 온다. 색수상행식 오온이 가짜 나를 진짜 나로 실체적 존재로 알고 그걸 평생 시봉하고 관리하다가 가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 확신하기 때문에 나라고. 금방 허물어질 거. 뜬구름 나타났다 없어질 거. 그걸 나라고 집착하는 데서 확신하는 데서 고통이 온다. 그래서 제법무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법은 삼라만상은 인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없다. 너라는 실체가 없다. 고의 원인은 내가 없는 오온이 개공인 것을 자기로 확신하고 내가 없다는 거, 실체가 없다는 거, 뜬구름이 나타났다 없어지고 소멸되는 나를 집착하고 욕망하고 목말라 하고 구하고 자꾸 더 채우려고 그러고 원인은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과 욕망과 가래 때문이라 그렇다. 그래서 부은 지금 구름 얘기합니다마는 뜬구름은 체가 없어서 실다움이 없다. 뜬구름은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소멸한다. 뜬구름을 보면서 우리는 대자연에서 인생을 배우자. 뜬구름이 자체가 없어서 실다운 게 없어. 구름이라는 이름뿐이야. 인연 따라 변해. 생사거래 여계연이라. 인간이 나와서 늙어서 병들어 죽고
오고 가.

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뭐든 하는 것도 또한 뜬구름이 일어났다가 인연이 다해서 금방 소멸되는 것과 똑같다는 것만 알고 살면은. 그러니까 인간은 소우주고 우주 삼라만상은 대자연이야, 대우주야. 소우주가 내가 만물일체라. 삼라만상과 자연과 있는 그대로 변하고, 인간은 조작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괴로움을 받아. 짐승은 소화제가 없어. 자기 먹을 만큼만 먹어. 그렇기 때문에 소우주인 내가 대우주인 자연 삼라만상의 지수화풍 사대가 변하고 춘하추동이 변하는 거에 있어서 나도 인연이 닿으면 단풍이 지고, 응? 다시 겨울이 돼서 겨울이 되는 건 죽음이야. 죽어도 나는 봄에 되면 다시 태어나듯이 내가 이 생에서 지은 신구의 삼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금생의 삶이 다음 생으로 100% 상속되고 이어진다는 걸 믿고 살 때, 오늘 삶의 가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도 제 강의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면 ARS 060 800에 7000번을 복되게 정성껏 눌러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도 화상이 구미 일선군에 도착하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구미시에 자리한 도리사는 417년 고구려의 승려 아도 화상이 신라인의 마음에 불심을 심기 위해 처음 세운 초전 법륜의 성지입니다. 외래 문물에 배타적이던 신라 사회, 불교 박해를 피해 신분을 숨기고 불법을 전하던 아도 화상은 한겨울에도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활짝 핀 신비로운 터에 절을 짓고 도리사라 이름했습니다. 신라 최초의 가람인 동시에 아도 화상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하는 정멸보궁 도리사. 1600여 년 역사를 이어온 전법과 원력의 도량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미 도리사는 교통이 편리해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 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0: 연등 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천년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우리가 4월 8일을 앞두고 또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분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좋게 써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넓게 마음을 가지고 일체 만물 만생과 더불어 같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말하자면은 아픔을 전부 건져서 편안하게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그 대심을 항상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는 기필코 나의 뿌리를 발견하리라고 생명을 걸고 원을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아야 일체 만물이 둘이 아님을 알면서 일체 만물이 다내 스승 아님이 없으며 내몸 아님이 없으며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이 아님이 없다는 사실을 즉흥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말만 듣고 간접적으로 듣고 내가 그냥 그렇다더라 하고 간다면 실감이 나질 않아요. 진짜로 가면으로 살지 말고 진짜로 실행을 하면서 진짜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우주의 근본 자체가 우리 마음에 직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세상 만사가 찰나찰나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마음의 가설이 됐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서 스스로서 모든 일체 만물이 스승인 줄 알고 이렇게 돼야 돌 하나를 봐도 바로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여러분들이 정법으로서 정의를 바탕으로 삼아서 행해 나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만물에, 아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도 우리 권충에 이르기까지 만물에게도 은혜를 갚는 게 됩니다. 이 소리 저 소리 여러 소리 할게 없이 극치적인 말입니다.

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개개인이 산다고 혼자 산다고 하지 마세요. 안으로도 혼자 사는 게 없고 밖으로도 혼자 사는 게 없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곤충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주고받는 것은 없지만 간접적으로도 연결돼서 우리가 주고받고 서로 돕고 서로 먹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어지럽게 귀찮게 이말저말 거기다가 넣어서 말할 게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부처님께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고 벽을 치면 보장이 울리듯이 마음의 지혜가 생기고 물리가 터져서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진실과 행위 꼭 성취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은혜로운 모습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비유한다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쌀만 농사가 아닙니다. 옷감을 만드는 노동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우리가 주고 우리가 받고 이 곤충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이 지수화풍도 빼놓지 않습니다. 물도 생명이 있고 불도 생명이 있고 바로 흙도 생명이 있고 바람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조그마한 하나를 보면 열일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조그만 거니까 뭐 이렇게 해도 괜찮지 하고 욕심스럽게 즉 말하자면은 나는 그렇습니다. 이건 내 자랑이 아닙니다. 신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 이만큼 놓여 있다면 그 사람들이 똑같은 거를 가져야 할 사람은 똑같은 거를 주기 위해서 나는 똑같이 맛있는 거를 못 먹습니다. 못 먹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똑같이 맛있는 거를 주기 위해서는 낭중에 없으면 고만이고 있으면 먹고 이런 거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조그마한 거지만 조그마한 거를 방편을 씌웠지만 큰 거나 적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것이 스스로서 내 마음 가운데서 스스로 나와야지 억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제껴 놓는다면 제껴 놓고 아무거나 놓아준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의 정말 전자, 현자가 한대 포함해서 만물을 내 안임이 없다고 할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알고 본다면 저는 어떠한 관계상 붙들려 가서 법에서 처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처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경찰서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렇고 너무도 극치적으로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의 업식이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겠는데, 사람은 물질로서의 모든 역할을 하고 물질이 왔다 갔다 하고 잘못됐다 잘됐다 따지고 이러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네가 전자부와 현자자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할 수 있다면 한다면 1차적으로 나를 발견하게 돼서 바로 그것이 1차적으로 견성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됨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그건 형식이지 진짜가 못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할 수 있는 것을 못 합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고, 남의 마음을 아는 것 없이 알고, 또는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아는 게 없이 알고, 그 보는 게 없이 볼 수 있고 듣는 게 없이 들을 수 있어야 그 법의 철퇴는 어떠한 잘못도 누구가 이렇게 쳤다 이런 게 없이 모두 하나의 구성된 법으로서의 내리는 철퇴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은 평등한 그 자리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한 발 내려딛고 법신으로서의 법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가정에서 왈고왈부 하기 이전에 지금 바쁜 게 있다 이럴 때 싸우시지 말고, 항상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 말 하기 싫어서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맡기고, 어떤 자식과 또는 부부지간과 부모지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친척지간이라도 잘못됐다 하면은 그것을 바깥으로 내놓고 정색을 하고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왈구왈부 하지 말고, 안에다 맡겨놓고 너만이,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맡겨놓고 부드러운 말 해주고 부드러운 행동 해주고 따뜻하게 해줘라. 여름이면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해줘라. 이렇게 하고 내 탓으로 돌린다면, 내 탓으로 그냥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내 탓이지, 내가 없었다면 왈가왈부 할 것도 없죠.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모두 잘했든 못했든 내 탓이라. 그러니 그렇게 해나간다면 가정과 부부와 자식 사이에 모든 화목을 가져올 수 있고 질서를 지킬 수 있고, 즉 말하자면 도의 의리를 지켜서 우리가 화목하고 또는 자유스럽고 웃고 살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자비라는 것은 남을 이익하게 해주는 것이며, 고통 속에서 건져주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여러 말 안 해도 능히 주인공이라는 것도 잘 아시겠죠? 이것은 주인공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나 하나가 아닙니다. 안에도 포함됐고 바깥에도 포함됐고, 쉴 사이 없이 끊기지 않고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자체의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그대로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보지도 말고 높이 보지도 말라 이겁니다. 높이 보면 어그러지니까, 내려봐도 어그러지고 나와 똑같이만 봐라 이겁니다. 법당에 들어와서도 이 형상적인 부처라고 보지 마시고 나와 똑같이

내 형상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데서 50%가 확산되니까 말입니다. 부처님은 보이지 않는 데서 모든 행을 하시고, 즉 말하자면 1100억 화신이라고 했지만 그건 수요가 없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그 자생중생들이 화하게 되면 모두 지금 시쳇말로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이 원자로 인해서 입자가 되고 입자로 인해서 소립자도 되고 또 원자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두가 우리가 예, 발전하고 개발하고 이 우리가 그런 지수화풍의 근본 자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모두 전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생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생산이 돼서 나오면은 나왔다가 또 꺼지면서 또 보이지 않는 데 원자로서의 또 다시 화해서 진화돼가지고 다시 또 생산이 돼서 나오고 하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곤충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바다의 물도 그렇고 말입니다. 뒤집어지고 제껴지고 하는 이유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뒤집어지고 제껴지느냐. 파도가 일고 소용돌이가 치고 그러느냐. 모두 살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같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모두 같이 살기 위해서. 요거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서 말하기가 싫어서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저 조그만 쇠수대에 물을 놓고 요것밖에는 없다는 생각은 마시고 이 마음이 붙잡을 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잡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광대한 겁니다. 이 물질로서의 이 현자만은 가지고는 도저히 알 길이 없어. 현자만 가지고는. 그래서 전자부화 하는 소리입니다. 부처님이 부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지금 시쳇말로는 전자라고 해도 되는데 거기 사람이 끼어 있으니까 전자부라고 합시다. 전자와 현자가 한데 합쳐지는 반면에 그 가운데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가 한데 합쳐가지고 나오는 것은 그 어떠한 문제의 용도에 따라서 방출이 되죠. 많은 방출이 됐다가 제자리에 올 수도 있고 또 제자리에서 적게 될 수도 있고 많이 배출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도 없고 더한다 덜한다 한계가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에서 어떠한 물체가 이렇게 적으면 적은 대로 바로 합쳐지고 크면 큰 대로 합쳐지니까 그리고 크면 큰 대로 발산이 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발산이 되니까 그것이 얼른 쉽게 말해서 생산이죠. 이건 발산이라고 할 수가 없죠. 생산이죠. 모든 게 생산을 해서 또는 이것이 더 앞으로 즉 말하자면은 발전이 되고 이건 능숙해지면은 그 앞서에 발전돼서 행했던 그 작용은 그냥 한데 합쳐서 없어지고

다시금 또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체 만물 만생이 그렇게 해서 살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치적인 문제는 지금 나를 어떻게 발견을 하느냐의 문제죠. 이 과학자들이 지금 얼른 쉽게 말해서 이것은 어떻게 생기고 요거는 몇 자고 요건 그 둘레가 얼마고 요렇게 요거는 뭘 하고 있고 어디서 나오고 요런 것만 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신통은 도가 아니니라 이랬어요. 오신통이 지금 이 과학자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자, 보고 보는 사이 없이 보고 듣는 사이 없이 듣고 아는 사이 없이 알고 어디서 온 거를 그 아는 사이 없이 또 알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가고 신족 이 문제를 그렇게 잘 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천안통을 알고 천이통을 알고 타심통을 알고 숙명통을 알고 신족통을 안다 하더라도 그거는 도가 아니니라 이랬어. 왜냐하면은 지금 비교를 한다면 과학자들이 오신통을 가지고 막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오신통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 오신통을 자유스럽게 굴릴 수가 없고 나라는 존재를 알 길이 없죠. 이 오신통 바깥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야 오신통을 굴릴 수 있죠. 마음대로 우리 세상 삼라만상 즉 말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심 이 삼심을 다 알아서 처리할 수가 있는 그런 배역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모두 지혜롭게 아주 어디 걸림이 없이 여여할 텐데 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질 못해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우리가 지금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어항 속에서 고기가 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다. 고기들이 바다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죽듯이 우리도 공기통 안에서 우리는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공기 바깥으로 벗어나도 아주 광대하고 여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길러야 한다. 첫째는 마음을 찾아야 한다. 그것도 바깥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 있는 자리에서 찾아야 한다. 내가 움직이고 보고 듣고 하는 그 행하는 그 모두 전체를 바로 내 그 알갱이가 하는 거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영원한 뿌리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해야 하느냐 하면 또 자기가 이 물질을 형성시켰거든요. 형성시킬 때 자기가 형성을 시킬 때 정자 난자를 빌어서 같이 해야만이 형성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자 난자를 빌어서 자기가 형성을 시켜놓고 자기가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자생 중생들은 전제에 살 때에 또 악업 선업을 지은 거기 때문에 오신통이 즉 바로 컴퓨터라고 할 수 있어요. 오신통이 그냥 자동적인 컴퓨터예요.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모두 사는 것이 전부 거기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제에 살던 입력이 현실에 자꾸 나오는 거거든. 나오니까 그 입력된 그 자리에다 다시 맡겨놓고
모든 일체 내 형성

된 것까지 다 맡겨라. 몰락 맡겨라. 몰락 거기서 지금 운행을 하는 거니까. 행을 하게 하는 거니까. 말을 하게 하는 거니까. 보게 하는 거니까. 모두는 거기다가 몰락 다 놔라. 놓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왜냐하면은 안 해도 자생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것도 없고 내가 혼자 한 것도 없고 내가 혼자 사는 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내가 혼자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놔라 이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놀래도 무슨 뭐가 있고 뭐가 걸리고 큰 일이 생겨서 조그만 일은 놓을 수 있는데 큰 일이 생기니까 못 놓겠습니다. 못 놓긴 뭘 못 놔요. 자기가 그대로 놓고 가는 건데. 응? 자기가 혼자 먹고 가는 겁니까? 혼자 댕깁니까? 아니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 덩어리가 지금 댕기는데 혼자 댕깁니까? 놓을 수 없고 놓을 수 있고 그게 거론이 붙게. 진짜 놓을 수만 있고 진짜 그게 양자가 바로 전자라는 걸 안다면 그냥 그대로 여유한 겁니다. 또 이 병이다 이러는 것도 부처님께서는 1100억 화신이 응신으로 화해서 이 자생중생들이 그래서 나 먼저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첫째 내 자생중생들을 제도함으로써 내가 제도가 되고 내가 제도가 됨으로써 내가 견성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즉 자생중생들이 나요. 내가 자생중생이니까 모두가. 그러면 마음으로서의 마음을 내기 이전에 선장은 마음의 선장은 나쁘고 좋은 거를 너무 잘 알지 않아요. 네? 마음 내기 이전에 마음은 너무나 잘 알죠. 이걸 해서 안 되고 이거를 해서 좋고 이런 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선장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 주장자라고 하죠. 그래서 선장이 돼가지고 그 모든 의식들을 한 대 합쳐서 항상 이렇게 그 포함해서 하나로 굴린다면 주인공으로 하나로 굴린다면 그 자생중생들이 전부 화해서 보살로서의 화하고 법신으로 화하고 또는 지장으로 화하고 약사로 화하고 지신으로 화하고 용신으로 화하고 칠성으로 화하고 모두 아주 일체 아니 되는 것 없이 화합니다. 화해서 바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 속에 둘이 아니게 전자와 전자가 한 대 합쳐지면은 그대로 그냥 내가 되는 거죠. 그래 부처님이 응신이 된다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그 속에만 들어가면은 그 돼지 속에 들어가면 돼지가 될 거고 안 그렇습니까? 이 마음은 무한이에요. 돼지에 들어가면 돼지가 되고 사람의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되고 곤충 속에 들어가면 곤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니 되는 게 없다. 그러니 내 아님이 없다. 어떤 거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으니 부처님이라 이런 겁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말할 때는 그것이 원자에서 입자로 인해서 소립자도 되고 분자도 되고 원자도 다시 되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실제로 용어를 변경해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다면 그 병자 속에 들어가서 병자가 하나가 되니까 그것이 어디로 정말 저분 말 맞다나 그거를 그 모든 의식들이 한데 합친 그 능력이

둘이, 즉 말하자면 둘입니다. 지금 둘이라면 그냥 없어지죠. 태워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아래로 배출시켜서 없애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진 각색으로 그 인체에 해롭지만 않는다면 이익하기만 하다면 어떤 걸 가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따지고 본다면 이 지수화풍 자체가 아주 거대한 겁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수, 풍 이 세 가지가 한 대 합쳐서 비벼대니까 한 대 합쳐서 연연 돌아가다가 보니까 이건 쉴 사이 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 원기가 생기고 뜨거운 불이 생기고 이런 게 에너지입니다. 즉 말하자면 에너지가 생긴 거죠. 에너지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생겨서 그 즉 말하자면 검은 즉 말하자면 불이 없으니까 검죠. 검은 지평선 그 자체가 바로 지수화풍의 그 뭉쳐진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스스로선 과학자들은 뭐 폭발이 됐느니 뭐니 이러는데 그게 그냥 우연히 폭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히 폭발되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우연히 과학자가 되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우연히 연구하는 게 봤습니까? 우연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주를 형성하고 또는 별성을 형성시키고 그 별이 형성됨으로서의 그 지금 불덩어리도 크게 이루는 별이 되고 또는 우리가 그 별성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게 하려니까 또 태양계도 생겨야 하고 또 행성도 있어야 하고 이게 모두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지금 생활 속이나 그 속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직결이 됐다는 그 이유는 뭔가? 우리가 하나의 이 지금 우리가 마음 먹고 하는 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서 그냥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치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벌써 이게 한 계단을